농준의 FM 팝스 첫 곡은 Ebony Eyes, Bob Welch의 노래, 바리우스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일주일 마무리하는 날이죠. Ebony Eyes로 한동준의 FM 팝스 문을 열었고요. 오늘 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가능하면 말은 줄이면서 음악 속으로 푹 빠졌다가 나오시면 스트레스는 어느새 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더피의 Mercy, 그리고 산타나 피처링 미셸 브랜치의 Game of Love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퍼플 오드리님이 You Know I'm No Good 신청하셨고요. Mercy, 7673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숙 씨가 The Game of Love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캐롤 킹의 So Far Away, 그리고 이어서 닐 영의 Heart of Gold, 삽작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닉네임이 신기하네요. 삽작. 자, 그리고 이글스의 테킬라 선라이즈, 메이플 피칸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세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Tears for Fears. Yeah,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아메리카의 You Can Do Magic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클레이 님이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You Can Do Magic 이 노래는 맙몰 방평 님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아, 닉네임이 갈수록 난해해집니다. JDH님이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돼서 너무 답답했네요. 이틀 만에 다시 구입해서 사용하려니까 모든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럴 때 바로 FM팝스가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FM팝스 들으시면 이런 뭐라 그럴까요?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쉘린의 I've Never Been To Me 그리고 카펜터즈의 Yesterday Once More 문경 도련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음악 계속해서 많이 보내드리는 위켄드 스페셜. 역시 음악밖에 없죠. 한동준의 FM 팝스는 소리님이 힘든 일들이 겹치다 보니 그동안 저에게 준 선물이 너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강릉으로 떠나왔습니다. 어젯밤 캄캄한 밤바다를 보고 오늘 아침 다시 활짝 피어난 바다를 마주하니 고요하다가도 이래 밝아지는 바다와 끊임없이 흘러가는 파도를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 삶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날도 있고 또 이렇게 눈부시게 밝은 날도 있는 거겠죠 하시면서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막상 그 힘든 일이 닥치면은 극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 슈퍼트램프의 Logical Song, 그리고 Electric Light Orchestra의 Confusion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노스텔지언님이 Eye in the Sky 신청하셨고요. 블루 카페님이 Logical Song, 슈퍼트램프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들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셨기를 바랍니다. 자, 케니지의 연주곡 흐르고 있습니다. Going Home. 집에 갈 시간이에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평생 신실한 신앙인으로 사셨던 저의 부친께서 우리 가정사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너희들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할머니, 증조할머니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고생하신, 희생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따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각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서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원리 혹은 법칙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을 알고 싶고 행운을 얻는 비결을 알고 싶은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기꾼들은 이런 불안감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불행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행운을 잡는 비결을, 비법을 전해줄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불행하게도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선전에 너무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서 저자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사는

이 축복이 두렵다. 40세 즈음에 회심을 하시고 평생 신실한 신앙인으로 사셨던 저의 부친께서 우리 가정사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두렵다.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생각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 여정의 복과 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생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면 화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분에 넘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이 두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너희들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할머니, 증조할머니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고생하신, 희생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따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각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서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게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라고 하셨죠. 자신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좋은 미덕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원리 혹은 법칙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 수년째 자녀의 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목사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목사이셨습니다. 그의 가정은 오랜 시간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과 헌신의 정도로 보면 그 친구보다 제가 더 나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어왔고 얼마 전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겨우 죽음의 문턱에서 꺼냈는데 만 1년 만에 하나님 품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친구 가정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누리는 행복이 참으로 미안합니다. 조상의 신앙으로 보나 우리 자신으로 보나 그 친구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누릴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 제가 누리는 복이 두렵습니다. 만일 조상들의 신실한 헌신과 희생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손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원리요 법칙이라면 이런 사례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지요. 그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동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를 결심했다는 말은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모압 땅에 이주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국 땅에서, 타향 땅에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됩니다.
어찌어찌 해서 두 아들을 잘 길렀고 그리고 그 땅에서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고대 시대에 아이는 가장 중요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한 아들만이 아니라 두 아들 모두에게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게다가 얼마 있다가 큰 아들이 죽고 또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는 이국 땅에서 모압 며느리 두 사람과 함께 홀로 남게 됩니다. 화는 홀로 다니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여러 가지의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오는 일을 두고 만들어진 속담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께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리고는 고등학생 딸을 홀로 길러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만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왜 이 자매입니까? 라는 탄식이 저에게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불행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 일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닥친 불행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흉년에, 이민에, 남편의 죽음에, 아들들의 불임에,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까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운명의 화살은 나오미를 계속해서 어렵게 합니다. 아마 나오미의 영혼은 이 계속된 충격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텅 비어버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의 불행을 모압 땅으로 이주한 데서 찾기도 합니다. 엘리멜렉이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써 이 많은 불행이 나오미에게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이런 해석에 근거하여서 어려움이 닥쳐도 선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심하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불행을 안겨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압에도 암몬에도 에돔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피신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모두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화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성공하고 번창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멜렉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멜렉에게만 이런 화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겐 그냥 두었겠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이 연속적으로 당한 이 불행은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난 데 그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난 때문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의 욕망 때문도 아닙니다.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자는 독자에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그런 일도 일어난다고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이런 불행을 당했느냐를 따져 묻기보다는 나오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난에도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 이어지거나 혹은 고난이 점점 더 깊어지게 져서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

비슷한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아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누구든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팔자소관이라고 하면 그냥 체념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그분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 이 불행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면 그분이 야속해지고 버림받은 것 같고 또한 그분에게 분노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모압에서의 이민 생활을 마침내 청산하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며느리들이 따라오려고 하지요. 그때 며느리들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서라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나를 손으로 치신 것이 분명하다. 자신이 그동안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심하고 자신을 괴롭힌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니 이렇게 느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나오미 맞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산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나오미가 얼마나 변했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추측한데 이 거듭되는 고난을 당하면서 나오미가 피폐해졌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의 모습이 변했던 겁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히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 속에 하나님께 대한 나오미의 애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불행이 쏟아지는 것을 그대로만 보고만 계셨던 하나님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연이어 터지는 고난을 겪으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 그는 희로애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정착한 후 나오미의 삶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이 이어집니다. 상실과 이별을 거듭해야 했던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통해 보아스를 얻고 보아스를 통해 손자를 얻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스스로를 텅 비었다고 했는데 그의 텅 빈 삶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노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마라라고 쓰다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의 이름 나오미의 이름 뜻 기쁨이라는 그 의미를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의 손자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왔고 이새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 전체가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에게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나왔고 그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무엇이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모압에 있을 때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베들레헴에 와서 행했습니까? 모압에서 행했던 어떤 죄를 베들레헴에 와서 끊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것이 그의 불행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복을 얻었다고 답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불행을 당한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베들레헴에 와서도 그의 대답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사는 자주 복, 불복처럼 보입니다. 복과 불복, 행과 불행, 이것이 어떤 규칙과 원리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 아래에 사는 사람에게도 인생사가 복불복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복을 피하고 복만을 거머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고 무속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불복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수천 수백 가지의 요인들이 합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조상에게서 전해진 영적 유산, 개인의 노력, 주변의 도움, 시기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등등 수많은 요인들이 합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를 놓고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를 묻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차방정식을 푸는 일과 같습니다. 그 고차방정식은 오직 하나님만 풀 수 있습니다. 어떤 불행을 만났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을 알고 싶고 행운을 얻는 비결을 알고 싶은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요. 영적인 사기꾼들은 이런 불안감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불행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행운을 잡는 비결을, 비법을 전해줄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불행하게도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선전에 너무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서 저자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사는 자주 복불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유를 알려고 분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의 한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여 과연 그분이 존재하시는가? 그분은 정말 정의로우신가?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묻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부당한 일을 당하고 가장 억울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사에서 아무리 억울해 보이고 아무리 부당해 보이는 일을 당한다 해도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 일을 담담히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브라더 로렌스가 남긴 고백입니다. 그는 때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당한 일들로 인해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 각각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나오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나올 다윗을 보셨고 그에게서 이어져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오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에게 야속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때로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고요. 때로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크고 길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겪는 일들로 인해서 일희 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때로 너무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저도 겪어보아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뿌리쳐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상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정의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상수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든든한 믿음 안에서 때로 억울해 보이고 때로 부당해 보이고 때로 모순되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치의 고난을 견딜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라가라.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있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인 거거든요.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 혹시 정점에서 사는 거 아닐까? 내가 살은 항상 빠지지 않을까? 지난 3년을 나는 허비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이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힘든가? 나는 뭘 정말 지키고 싶길래 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죠.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고려할 만한 그런 그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더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과연 이 회사에 계속 있어도 괜찮은가.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하는데 그 고민의 시간이 3년이 걸린 거예요. 이 회사에 남았을 때 장점을 생각하면 동시에 문제점이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내 마음속에 뜨니까 둘이 이렇게 박치기를 하니까 옴싹달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냐면 지금 회사에 남아있으면서 여기에 집중도 잘 못하고 그다음 만약에 이직을 하려면 이직에 따른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3년을 나는 허비했구나.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면 아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건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감 같은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효능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 그 경험을 반복할수록 실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자꾸 못하게 되면 또 내가 미루다가 제대로 못했어라든지 이런 어떤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그게 나중에 나는 정말 이런 결정 내린 데는 젬병이야. 자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면 자신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 뭐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일종의 또 반복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추사고라는 게 생깁니다. 일종의 되새김질을 하게 되니까 그 생각 속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막상 중요한 행동이나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가득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될 일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같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이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힘든가? 많은 분들은 그거를 자기가 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선택이 그만큼 나한테 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혹시 내가 이거 선택을 잘못했을 때 오는 어떤 그 결과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는 건 이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일종의 후회에 대한 두려움, 좀 더 나가면 후회에 대한 공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손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0만 원의 이득을 얻을 때보다 10만 원의 손실을 보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후자 쪽에 훨씬 더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주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팔게 되면은 그 순간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라든지 불편함 같은 거를 내가 오롯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한 가지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이걸 이 가게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혹시 정점에서 사는 거 아닐까. 사자말자 내가 사면 항상 빠지지 않을까. 특히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정의 무게가 나한테 한동안 나를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손실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순간에 멈추게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아, 내가 나중에 분명히 이거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발을 못 띄어요. 다시 말하면 행동을 먼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머물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종의 그런 상태에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성과 감정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항상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좀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마음 항상 그 활성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 뭐 헬스클럽 이런 거를 나가는 거, 운동하러 나가는 거 가야 돼. 이거는 이성이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나는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 있을래. 이거는 감정시키는 거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뭔가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뭔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서 저 소파에 좀 쉬고 싶고 좀 지치니까 이거를 입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인 거거든요. 둘 다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야 되고, 이 두 개의 마음이 항상 반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두 개의 마음 중에 어느 한쪽을 빨리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전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두 개가 A or B의 이슈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되는 이슈가 아니라 어쩌면 둘 다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A and B의 이슈로 봐야 돼요.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마음이 둘 다 다 내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중에 한쪽을 빨리 정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반쪽을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둘 다 다 활성화되는데 사라지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제가 잘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세상에 배우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명이 존재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뭐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고민이 되겠죠.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100%를 갖고 있어요.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B는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0% 갖고 있어요. 100대 0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물으면 사람들은 다 A를 택해요. 그런데 만약에 A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51%를 갖고 있고 B가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49%를 갖고 있어요. 51대 49의 상황이 되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51대 49에서 멈출 거예요. 왜? A를 택하는 거랑 B를 택하는 거랑 둘 다 무게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가 않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1%를 선택하자니, 지금은 내가 이 51%를 좋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뭐 배우자와 같이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도 하고 앞으로 살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 그쪽보다 오히려 내가 포기했던 그 49%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고 후회하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 중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라면 그 저 주어진 그 순간에서 51%를 선택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특성을 51%가 갖고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1%를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을 살면서 100%가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2: 뭐가 51%인지 뭐가 49%인지를 모르겠어서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1: 51대 49에서 잘 모르게 한다면 그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우선순위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하는 답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시간에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 어떤 브랜드의 맥주를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이걸 마시는 걸 좋아한다. 조금 더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도 50으로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자기 인식의 측면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잘 못할 수가 있는 이유가, 일단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나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지러지지 않거든요. 둘 다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첫 번째, 100% 확신이 있어야 움직인다를 바꿔야 돼요. 저는 한 40% 정도의 확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0%의 확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로 가는 거가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40% 정도 확신감을 가졌다면 일단 시작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걸 조정해 갈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해요. 실패 없는 선택, 1%도 손실이 없는 그런 선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각도에서 다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변수와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 안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거를 스퀴즈해서 빼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맥시마이저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보를 많이 모아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후회 없는 완벽한 선택을 할 것인가. 뭐 그런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지만 정보가 많이 모이면 오히려 선택을 또 못해요.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그 조합 자체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생각되고 그냥 충동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정말 여러 각도에서 다 했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선택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니면 어떡하죠? 그 들어갔던 그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100% 완벽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그런 그 기초인 것 같아요. 저는 맥시마이저들에게 이 질문을 꼭 했으면 해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선택을 다시 돌아봤을 때 과연 고개가 끄덕여질 것인가?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주어진 그 어떤 조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대로 스퀴즈해서 결과를 뽑아냈어요. 하지만 그때 만약에 제가 중요한 어떤 다른 요소를 모르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이렇게 신경 썼던 그 저 조건보다 정말 중요한 요소를 그때 나는 경험하지 몰라서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 이런 것들 내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또 시간을 떠나서 10년 후에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내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들은 너무 결과 중심적이에요. 이 결과가 나한테 줄 어떤 그런 영향 이런 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죠.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불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불안하죠. 하지만 불안한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상황은 늘 변화되고 있고 항상 실패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거를 배웠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소스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이 있다. 첫 번째 문은 원웨이 도어예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이 있어요. 두 번째 문은 투웨이 도어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아니면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 두 번째 투웨이 도어 앞에서도 이게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완벽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들어갔다가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경우는 투웨이 도어예요. 해보고 나서 아, 좀 더 가면 다시 나오거나 해도 충분히 괜찮은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학생들한테도 같이 얘기를 할 때도 적어도 인생의 2년 정도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해라. 저도 예전에 젊을 땐 그랬어요. 한 6개월 정도 제가 막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뭔가 내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떻게든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무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저도 이제 인생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전 시간을 돌아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1991년에 뭘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1992년은 그럼 뭘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예전에 그 교수가 되기 전에 학원 강사를 오래 했어요. 석사를 마치고 나서 한 6년 정도 다른 일을 학원 강사를 보면서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때 보면 시간 낭비죠. 왜냐하면 빨리 박사과정에 가서 빨리 교수가 되고 어쩌면 그 디딤돌을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석사 이후에 한 6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하고 또 학원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실제 교단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받침이 됐어요. 저는 실제 강의를 하면서 학원에서 달렸는데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내 얘기를 듣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는 사람이 많다면 계속 무리하게 어떤 교육을 하기보다는 그때 어떤 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또 보면은 오랫동안 서서 강의를 하는 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청중과 함께 같이 얘기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어떤 경로만 생각을 하면 시간 손해죠. 오히려 그 6년 동안에 빨리 박사과정에 가서 빨리 교수가 되고 하면은 교수 호봉도 높아질 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많은 분들이 제 프로필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쫙쫙쫙 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매 순간마다 많은 고민을 했던 걸 기억해요.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는 항상 이게 맞나 그렇지 않나 이런 고민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시기가 누구한테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그걸 대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인생에서 적어도 20번의 세컨 찬스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이게 좋은 결과가 나도록 노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좋은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나다운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는 난 포기 못해 라고 하는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를 알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 저 종류가 세 가지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가 다시 공부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IMF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유학 갔다가도 돌아왔어요. 10명 중 6명은 중간에 공부를 지속하지 않고 돌아올 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결정이긴 했어요. 장학금이 없으면 그거를 잘 유학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제 그 학문의 길에서 한 6년 정도 비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때였는데 뭐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계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때 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참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다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 수술대 들어가서 내가 과연 중간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 순간이 오니까 오롯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어머니 그러셨어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저 어머님 손을 잡고 했는데 어머님이 너도 네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살아. 그래서 잠깐 그 수술이 되게 8시간 수술이었기 때문에 8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 근데 그때 떠오른 게 제가 상담자가 되고 싶었던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얼마나 수월한가 또 실제 뭐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조금 더 분명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떤 인생을 살 때 중요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결정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첫 번째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가능한가? 두 번째는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게 정말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잘 부합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이게 실체를 가진 두려움인가? 진짜 이게 실체를 가진 두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서 그게 부담이 돼서 가지는 그런 실상은 없는 그런 두려움인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80이 됐을 때 다시 돌아봤을 때 이 결정을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인생을 충분히 많이 살고 나서 이거를 다시 회고적으로 다시 돌아봤을 때 이 결정이 정말 나한테 어떻게 여겨질까? 만약에 그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면 저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이런 조언 제발 좀 듣지 마세요. 이런 것도
1: 있어요. 네. 생각보다 요즘은 인터넷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나의 어떤 의견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죠. 일단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커뮤니티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한 가지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있어요. 만약에 나 혼자 그런 거 의견을 구하지 않고 혼자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의 것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제 사람들한테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설령 내가 후회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감 자체는 좀 그래도 분산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책임 분산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은 이미 어떤 그 저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을 그냥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확신 빌리기 또는 용기 빌리기 이런 용도로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에서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따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괜히 화가 나고 뭔가 내 진의 같은 게 잘 전달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또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동해서 그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멘토라든지 또는 뭐 종교인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치료자인 빅터 프랭클이 얘기를 했듯이 정작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위에 의존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훨씬 더 살아있다고 느끼는지 이거에 좀 더 주의를 기우는 게 어쩌면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결정을 내리는 건 당장 부담이 많잖아요. 잘못 결정을 내렸을 때의 부담감이나 후회할까봐 이런 걸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생기니까 조금만 좀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미루게 되면 당장은 불안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일종의 단기적인 보상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뇌에서 브레인이 스탑이 안 돼요. 뇌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생기니까 컴퓨터 작업을 지금 끝내면 컴퓨터를 꺼야 전기가 절감되고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계속 켜놓기 때문에 그 백사이드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인지적인 에너지는 계속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 사실 되게 지치게 되고 오히려 더 힘있게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조금씩 나중에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어떤 선택하는 시기가 더 임박해서 다가오게 되겠죠. 뭔가의 마감이라든지 생기거나 하면 그러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차분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예견되는 비난이라든지 스스로에 대한 비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내가 또 이번에 제대로 결정을 못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지쳐서 사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2: 선택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랄까요?
1: 책임에 관해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책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과 관련된 두 번째 단어는 책임을 다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책임을 다한다는 말을 좋아해요. 어떤 것들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상황 속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마치 이번에 한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뭐 결과가 좋지 않을 걸 예상하고 그 결과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구성해가는 나의 라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후회 없는 삶이 완벽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어떤 결과 앞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태도. 실수나 실패를 나 자신의 전체와 동일하게 간주하지 마라.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의 부분적인 어떤 거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일시적으로 어떤 것이 실패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체 실패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동등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크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떤 부분적인 실수나 그것을 나 전체의 실패와 이걸 분리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쁜 선택이 나쁜 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설령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 전체의 실패와 이 두 개를 같이 보지 말라는 거. 설사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선택을 한 이후에도 우리는 언제나 다시 그 과정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자기조절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유형은 향상 또는 촉진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향상 또는 촉진 초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걸 예방 초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피하는 거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서 플러스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당장 그 위험 자체는 좀 줄어들고 안전하게 느끼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뭔가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 게 아니니까 성과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마이너스를 줄이는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더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는 이 플러스 방향에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찬물을 끄면 뜨거운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찬물을 끄면 찬물만 꺼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틀어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는 이 향상 초점으로 살고 있는지 예방 초점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힘들죠. 두 개의 마음이 생겼을 때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이 뭘까? 나는 뭘 정말 지키고 싶길래 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고민하는가?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다만 그 두려움과 함께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이 운전대를 갖도록 하지 말라. 두려움은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은 내가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얼마든지 선택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충분히 이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0: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은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싶네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 비를 맞지 않고 피는 꽃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 혹시 무엇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흔들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시인은 말하죠. 흔들리면서 피는 것이 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 힘든 분들 계시다면요. 당신은 지금 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투데이가 여러분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0: 투데이 스토리. 오늘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자녀들, 술을 끊지 못하는 가족, 약물에 손을 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느낌들. 사실 중독은 의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독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연구원이 함께 진행하는 중독사역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원 목사님, 김도영 목사님, 이미숙 박사님, 그리고 허빈나 박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 오늘 이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말씀과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2: 예, 더 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연구원 원장 김도영 목사입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연구원 교수 이미숙 박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같은 학교에서 교수 맡고 있는 허빈나입니다.
0: 네, 네. 어서 오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주 전에 오신 거예요. 지금 뉴욕으로.
4: 네, 네.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어떻게 시차 적응은 그럼 끝난 상태신가요?
4: 건강합니다.
0: 건강하세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아, 이렇게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셨어요. 올해도 작년에와 마찬가지로 우리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연구원에서 이 중독사역을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셨는지 전체적인 그 일정, 교육과 좀 세미나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어요?
1: 예. 네. 저희가 8차 전이나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8차군요.
1: 네. 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오는데요. 네. 더 나눔하우스에 계시는 분들 또 외부에서 또 전이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또 오셔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0: 네.
1: 2주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네. 진행을 하고요. 12일 날 수료식으로 예, 마칩니다. 그래서 더 나눔하우스 채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두 번째는 저희가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예, 이것은 네. 지금 4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요.
0: 맞아요.
1: 올해가 4차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독 전문 상담사를 가지면
0: 네.
1: 교회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네.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 교육도 하실 수 있고요.
0: 그렇죠.
1: 또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0: 네.
1: 상담사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산하의
0: 네.
1: 직업능률개발원에서 이미 저희들을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을 해줬고요.
0: 아, 그렇군요.
1: 알코올 중독 상담사로는 유일하게
0: 네.
1: 정부에서 이렇게 인정해 준 상담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저희들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아주 신뢰도가 있는 상담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0: 네.
1: 뉴욕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번에 저희가 좀 혜택을 드리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인데요.
0: 네.
1: 이것도 이번에 5차째 이어지고 있고요.
0: 그러네요.
1: 청암교회에서 청암교회에서 저희가 6월 15일 날
0: 네.
1: 오전 10시 30분에 뉴욕 교회 협의회
0: 네.
1: 주최로 해서 강사로 김도영 목사님께서
0: 그렇죠.
1: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0: 네.
1: 이제 왜 교회 목회자들과
0: 네.
1: 또 교회 지도자들이 중요하냐 하면
0: 네.
1: 세상 사람들은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만연해 있어도
0: 네.
1: 다른 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0: 네.
1: 정말 깨어 있어서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저희들이 먼저 교회 목회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많은 교회 목회자님들과 교회
0: 네.
1: 지도자님들이 오셔서 저희들의 그 40년 노하우를 저희가 지금 알려드릴 텐데
0: 네.
1: 오셔서 좀 도움을 받으셨고 또
0: 네.
1: 같이 또 동역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가 특별하게
0: 네.
1: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0: 오, 청소년도요?
1: 네, 그 네. 1차입니다. 사실은 네.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일단 저희가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0: 그렇죠.
1: 그들을 고치고 또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데
0: 네.
1: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중독을 예방시켜 놓으면 그들이 정말 중독에 빠져들지도 않을 뿐만
0: 맞아요.
1: 아니라
0: 네.
1: 본인과 가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를
0: 네.
1: 6월 12일 6시 네. 30분 그레인넷 교회에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물론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도 오시지만
0: 네.
1: 교회 청소년들의 중독의 예방에 관심 있는 분들은
0: 네.
1: 오셔서 같이 또 저희가 같이 그 좋은 시간을 또 유익한
0: 네.
1: 뭐죠?
0: 네.
1: 유익한 정보를
0: 맞아요.
1: 얻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0: 네. 이 네 가지입니다. 전인화 교육,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이 있고요.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 그리고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까지. 이따가 다시 뭐 제가 날짜를 다 알려드리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718-683-8884번입니다. 718-683-8884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그래요. 요즘에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좀 많이 접하는 중독은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 작년에 비해서는 또 어떨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4: 사실 한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중독에 이렇게 빠져 있는 물질은 아직도 알코올 중독입니다.
0: 알코올?
4: 네, 알코올 네. 중독이 연간 사회적 비용이 약 15에서 20조 정도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요.
0: 그래요.
4: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가
0: 네.
4: 변화되면서
0: 네.
4: 한국 K드라마, K팝, K문화 이런
0: 열풍이죠.
4: 것들이 열풍이잖아요.
0: 네.
4: 사실 그게 아이러니하게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수출되는 건 좋은데
0: 네.
4: 이제 또 반대로 역으로 수입되는 부분들이 마약 중독
0: 네,
4: 그리고 온라인 도박 중독
0: 네.
4: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문제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0: 네.
4: 특히 도박 중 마약 중독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많이 돼서
0: 네.
4: 저희 이제 법무부나
0: 네.
4: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0: 네.
4: 말씀 우리 이민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4: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사실 더 중요하죠.
0: 네.
4: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최근 5년 사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0: 네.

0: 때문에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도
1: 그렇죠.
0: 제가 진행을
1: 이번에 하시죠.
0: 예, 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1: 네네. 네. 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예방의 그 첫걸음인 것 같아요. 자라나는 청소년이니까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잘 알고 있는 친지 뭐 지인들 그 안에는 중독자가 없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의 이 현실은 어떤지 진짜 좀 알고 싶어요.
2: 예, 교회 내 중독자들이 네. 간혹 있죠.
1: 간혹 있죠.
2: 그럼 많지는 않습니다.
1: 네, 네.
2: 예, 알코올 중독도 네, 네. 있으신 분이
1: 네.
2: 아, 지난 지난해입니다.
1: 네.
2: 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벤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도 일으킨 적도 있었고
1: 네.
2: 그래서 내 남편 집사님이 알코올 네. 중독인데 벤 차량을 운전시켜가지고
1: 네.
2: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1: 아.
2: 이제 그런 사실들을 또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1: 네.
2: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오게 되면 상담과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의 길을 열어주지만
1: 네.
2: 또 끝내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고
1: 그렇죠.
2: 한국반 간 분도 계시고요.
1: 아,
2: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이제 교회 내에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
1: 네.
2: 온라인 게임 중독.
1: 그렇죠.
2: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아들을 둔 엄마가
1: 네.
2: 내일에서 그 돈을 많이 세이브 했는데
1: 네.
2: 뭐 한 7,000불 세이브 했어요.
1: 네.
2: 렌트 낸데도 좀 이제 좀 도움이 한두 달은 걱정이 없고.
1: 그렇죠.
2: 근데 그걸 가지고 3,000불, 4,000불 중독, 게임 중독으로 온라인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1: 네.
2: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엄마의 그 카드를 그렇죠. 인용을 해가지고
1: 네.
2: 또는 뭐 일단 가족뿐만 아니고 동생이라든지
1: 네.
2: 또 거기 친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피폐지게 만들고
1: 그러니까,
2: 있죠.
1: 맞습니다.
2: 또 오늘도 되게 또 한 분이 또 전화가 왔는데
1: 네, 네.
2: 여성 자매가
1: 네.
2: 이제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1: 네.
2: 또 온라인 여기에서 전이나 교육을 참여하고 싶은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오늘 안 간다고 하네요.
1: 아, 네. 그래요.
2: 당연합니다. 그러나
1: 네.
2: 저희 더나노마우스에서는
1: 네.
2: 꾸준히 인내하고 그런 분들을 돕고
1: 그렇죠.
2: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돌보시는 분들 우리 여기 네 분 계신 목사님 박사님들도 정말 인내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는 것은 뭐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든가 뭐 의지가 강하면 끊을 수 있다 이런 말들도 하시는데 중독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진짜 그런가요?
3: 예, 중독과 관련해서 중독을 끊는 데는
1: 네.
3: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중요하죠.
3: 그런데
1: 네.
3: 문제는
1: 네.
3: 의지를 어떻게 강화시키느냐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 그렇죠.
3: 대부분 의지가 있어야 끊는다는 말은
1: 네.
3: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1: 맞아요.
3: 그 의지를 어떻게 강화를 시키느냐, 강하게 하느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그러네요.
3: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통해서
1: 네.
3: 예를 들면 기독교 진리를 통해서 인간 근원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가치, 사명
1: 네.
3: 또는 인간의 어떤 누림
1: 네.
3: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깨닫게 해서
1: 네.
3: 원천 차단을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전인화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1: 네.
3: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3: 예.
1: 그래서 전인화라는
3: 그렇습니다.
1: 뜻이 그런 뜻이군요.
3: 네.
1: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병이다, 뭐 뇌의 질환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참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길은 있죠, 목사님?
3: 아, 그렇습니다.
1: 그렇죠. 네, 이번에 벌써 8번째를 맞았습니다. 제 8차 전인화 교육인데 매번 이렇게 제가 볼 땐 성장하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어떤 점이 다르다든가 좀 특별한 점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내용이?
3: 아, 예.
1: 네.
3: 아직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1: 네네.
3: 이제 전인화 그 교육 프로그램도 일주일을 지금 지났습니다.
1: 그렇죠.
3: 3주를 계속 하는데
1: 맞아요.
3: 그래서 더 두고 봐야 이번에 그 어떤 효과라든지
1: 네.
3: 또는 그 상황을 좀 알 수 있겠지만은
1: 네.
3: 우선은 이분들이 그동안에 몇 차례 쭉 이 전인화를 통해서
1: 네.
3: 아직도 그 전인화를 교육을 받으신 분도 있고
1: 네.
3: 이번에 처음 받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합류하고 있는데
1: 네.
3: 상당히 그 마음가짐
1: 네.
3: 그리고 표정 그리고 태도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그래요.
3: 사실 이 노숙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와서 있는데
1: 네.
3: 그분들의 어떤 삶들은 피폐한 삶들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3: 뭐 체면도 없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데 이번에

0: 저 보니까 네. 상당히 배려하는 것들도 많이 생겼고요.
1: 그래요.
0: 우리가 전연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성경적인 그 인간관계 네. 그리고 근원을 많이 알려주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효과를 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전 이 인격이 전체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목사님 네. 하시다 보면 그렇군요. 올해 그 어떤 분들이 좀 참여하셨어요?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
2: 지금 참여하는 네. 분들은 이제 노숙자도 별로 이제 전에 같으면 네. 노숙자 대부분이지만 네. 지금은 노숙 위기에 있는 분들
1: 아,
2: 정신 건강이나 또 육체 건강으로 병원에 네. 입원해서 네. 오갈 데 없는 분들
1: 네.
2: 또 잡을 잃고 또 비즈니스가 망가져서 들어오신 분들
1: 네.
2: 그리고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셨죠.
1: 그런 네. 분들이
2: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대졸 출신들도 여러 명 또 있고
1: 그렇군요.
2: 그리고 일단 돌봄 이웃센터가 이제 현재 이제 변화가 돼가고 있어요.
1: 네.
2: 도나누 마우스가
1: 네, 네.
2: 왜냐하면 노숙자 하게 되면 과거에는 길에 있는 이제 한인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1: 그렇죠.
2: 지금 한 15년 흐르면서
1: 네.
2: 한인 노숙자는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1: 그렇군요.
2: 네, 그리고 이제 노숙 위기에 있을 때
1: 네.
2: 도나누 마우스를 가면 노숙자가 안 된다. 브릿지 역할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1: 맞습니다.
2: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숙자라기보다는
1: 네.
2: 노숙 생활을 하지 않는 노숙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직장에서
1: 네.
2: 정상적으로 생활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1: 네.
2: 그게 변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교육을 또 잘 받고
1: 네.
2: 이제 전연화 교육을 통해서
1: 네.
2: 좀 더 이제 남을 배려해주고
1: 그렇죠.
2: 또 이웃을 돕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1: 네.
2: 또 전에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1: 그렇죠.
2: 또 이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1: 네.
2: 우리 사람이 온전하게 또 성숙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1: 네.
2: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이렇게 8차 전인화 교육은 5월 27일에 시작이 되었고 6월 1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더 나눔하우스 채플에서 지금 네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자격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갖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0: 네. 중독자 한 사람을 이렇게 네. 케어한다는 거는 다양한 그 중독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들이 약물학, 중독을
1: 네.
0: 중독시키는 약물학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의사들이 배우는 수준 이상으로 가르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0: 중독과 관련한 약물학에 대해서.
1: 네.
0: 그리고 그 약물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1: 네.
0: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근데 중독 상담은 일반 심리 상담이나
1: 네.
0: 일반적 종교 상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심리 상담이나 종교 상담에서는
1: 네.
0: 중독자들은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1: 네.
0: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맞습니다.
0: 술이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1: 그렇죠.
0: 어떻게 무슨 상담으로 그들을
1: 맞아요.
0: 접하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중독자들을 상대로 하는 특화된
1: 네.
0: 중독 상담을 저희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거기에 뭐 당연히 이제 무슨 상담이든지
1: 네.
0: 윤리가 중요하겠죠.
1: 네.
0: 상담에 대한 윤리. 그들이 어떤 상황들의 프라이버시를 잘 지켜주면서
1: 맞아요.
0: 또 비밀도 잘 지켜주면서
1: 네.
0: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윤리를 법적 문제까지도 잘 좀 가르치고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하는 거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아주 가장 전 세계에도 알코올 중독이 항상 중심입니다.
1: 알코올 사실은. 중독이 참 중요하죠. 아무래도
0: 네.
1: 그게 참 큰 부분이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 알코올 중독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1: 네.
0: 그 또 위험한 중독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 네.
0: 사람들이 그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그 이유는 합법적 중독 물질이기 때문에
1: 아,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술 먹는 거는
0: 그렇습니다.
1: 네.
0: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팔게 한 중독 물질이기 때문에
1: 그러네요.
0: 사람들이 가지는 그 어떤 위기감
1: 네.
0: 또는 그 중독에 대한 그 위험을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1: 맞아요.
0: 또 하나는 이 알코올 문제가 전 세계의 어떤
1: 네.
0: 문화로
1: 네.
0: 잘못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음주 문화라고 말하는데
1: 맞아요.
0: 모든 애경사나 모든 잔치자리나
1: 그쵸.
0: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1: 네.
0: 술이 항상 그 안에 같이 하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아주 우리 인생 삶에 밀접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같이 착각을 하게 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 문제가 저는 가장 모든 중독의 기초 문제고
1: 맞습니다.
0: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1: 맞아요.
0: 그 알코올 중독을 통해서 알코올을 통해서 이상 심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큰 만족을 얻으려고 알코올에서 벗어나서 어떤 흥분제나 또는 억제제나 환각제 계통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런데 이런 알코올 문제를 이렇게 전 세계에서는 그렇게 중차대하게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중독 전문가로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곁으로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또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를 따로 이제 여시는데, 왜 지도자들이 더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요성.
0: 그것은 우리 술을 먹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만 해도 알코올로 중독자가 약 160만 명, 우리 미국은 제가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1: 정말 많네요.
0: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 수천 년을 지나도 그렇죠. 이들 다 설득을 못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만이 아니고 어느 한 공동체의 장이 바로 이 알코올 문제가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문화 문제가 아니고 음주 문제가 중독의 시작의 문제라는 것들을 인식시킨다면 원천 차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중심으로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술을 금주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들에게 인식시켜서 말씀에 입각해서 이 성도들을 잘 예방을 하고 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잘 지도할 수 있다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도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말 중요한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 중독 예방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진짜 이 시기는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이번에 6월 12일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뉴욕 그레인넥 교회입니다. 우리 박사님 그 이 청소년 중독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좀 생각하신 거예요?
3: 아, 지금 미국에서 아무래도 중독 문제가 한국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대마초 같아요.
1: 맞습니다.
3: 그러니까 미국에도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우리 김대웅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화가 되면 이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 결국은 청소년들이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1: 맞아요.
3: 근데 여기 제가 이번에 이제 잠깐 짬이 나서 맨하튼에 갔어요.
1: 아, 갔다 오셨어요?
3: 세상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게 대마초 향이었습니다.
1: 그렇죠. 그 향 맡으셨군요.
3: 그런 환경에서 이 청소년들이 과연 이게 만 21세 이후로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1: 마리화나가,
3: 있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미리 접하지 않았을까 아, 제가 또 통계를 보니 실제적으로 가장 첫 대마초를 접했던 때가 청소년 시기더라고요. 이 미국 사람들도.
1: 그렇군요.
3: 그래서 이런 대마초 마리화나 위주로 좀 이 아이들에게 위험성과 또 지금 제가 교회에서 특히 진행을 이번에는 하게 되는데
1: 그
3: 청소년 아이들이 단지 이 마약 물질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런 중독 물질은 보지도 말라 하는 그런 말씀 선구 가지고도 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또 그런 포커스로 진행을 또 하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이번에 이 또 올해에 있는 이 중독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한 말씀씩 또 우리 청취자들께 지금 혹시 또 중독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중독을 하는 자녀들이 주로 많죠.
1: 많겠죠.
2: 마리화나도 지금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마리화나로 인해서 학교 공부도 내려놓고 잡을 갖지 못하고 또 부모들에게 캥거루 가족이 돼가지고 늘 부모들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마리화나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아, 온라인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뭐 중독에서 다양하게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의 네. 아, 이번 이제 그 세미나를 통해서 네. 교육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네. 이 문제를 아, 참 풀어갈 수 있도록 아, 돕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아, 지금 중독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네. 특히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또 네. 플러싱에서는 베이사이드 지역에서 네. 이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네. 그런 분들이 부모님들의 관심을 갖고 또 혼자서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더 이상 이러고 안 되겠다.
1: 네.
2: 그래서 접근 금지 학까지 내려진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1: 네.
2: 단계 들어가지 말고
1: 네.
2: 일단 일찍 제게 연락을 주셔서 그리고 이 중독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이제 정상적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1: 네.
2: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4: K라디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우리 김대원 목사님 마무리 말씀 한마디.
0: 예.
1: 네.
0: 제가 이 중독을 한 40년 정도 이렇게 중독 문제를
1: 네.
0: 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 네.
0: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일반인들에게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 네.
0: 중독에 대한 무지라는 겁니다.
1: 네.
0: 이미 자녀들이 중독되어 있고 당사자들이 중독되어 있는데 나는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중독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배우시면
1: 네.
0: 예, 식사를 할 때 반주 한 잔씩만 해도 이건 알코올 중증 중독입니다.
1: 네.
0: 이런 어떤 관점에서 중독에 대해 조금 배우시고요.
1: 네.
0: 또 하나는 중독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을 때 숨어버리는 겁니다.
1: 네.
0: 다시 말하면 교회 내에서 중독자 아들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걸 암수라고 말을 하는데
1: 네.
0: 이 암수 중독자들이 약 3배는 더 많다라고 이 통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그럴 것 같아서
1: 네.
0: 이런 부분들 바로 숨지 말고 나와서 해결을 받고
1: 네.
0: 또 그리고 중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해줄 수 있는
1: 네.
0: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민숙 박사님. 네.
5: 예, 사실은 그 가족들의 그 어려움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1: 네.
5: 병원에서도 오직 그 중독자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1: 네.
5: 심리 상담에서도 오직 중독자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1: 네.
5: 사실은 그 중독자로 인해서 여러 가족들의 그런 어려움을
1: 네.
5: 품어주고 그들이 그 중독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그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른 그런 중독 센터들이나 중독 어떤 단체들과 다른 확실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가족을 강화시켜서 가족이 그 중독자를 유효하게 도와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1: 네.
5: 관심을 가지고 또 용기를 내서 한번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1: 네.
5: 말씀을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허빈나 박사님.
3: 네. 아, 좋은 말씀들 다 하셔가지고
1: 네. 네.
3: 마지막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미국에서 이 중독 문제 특히 한인들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1: 네.
3: 없다고 저는 봐요.
1: 네.
3: 이번 기회에 정말 전인아 교육 또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 뭐 목회자 세미나 이런
1: 네.
3: 거 전부 다 한 번씩 참여를 하셔서
1: 네.
3: 어떤 것인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정말 좋습니다. 문의하실 분들 718-683-888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또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요. 네 분 감사합니다.
3: 네,
1: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비즈니스를 만나다. 그동안 많은 쌀국수를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정말 다릅니다. 국물을 맛보는 순간 처음 경험하는 깊은 맛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맛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MSG는 한 톨도 넣지 않고 사골과 최상급 양지만으로 무려 14시간 동안 육수를 우려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요,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이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보엔가입니다. 오늘은 보엔가 쌀국수의 카일리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와, 지금 제가 보엔가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네.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말씀하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플러싱 154가에서 쌀국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카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 보엔가 하면, 오, 이 이름부터가 굉장히 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이게 어떤 뜻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보엔가 식당은 또 어떤 곳인지도 알고 싶어요.
1: 되게 간단하게 네. 보라는 단어가 네. 베트남어로 소고기라는 단어고요.
0: 아, 베트남어로?
1: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가라는 단어가 치킨이라는 단어예요.
0: 오, 그렇군요.
1: 네네. 그래서 저희 가게에 딱 그 두 네. 육수밖에 없어요. 소고기 육수, 그다음에 치킨 육수. 아. 이걸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하기 때문에 네. 되게 간단하게 가자라고 해서 보행가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네. 이게 베트남어로 그렇군요. 네네네. 소고기와 치킨. 네, 소와 닭이었군요. 네. 아, 그러면 정말 심플하게, 그 베트남 쌀국수를 주로 파는 그런 식당인가요?
1: 네,
0: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쌀국수 저희 베트남식으로 이제, 만들긴 하는데. 네. 이제 저희 주 고객층이 이제 한국분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식 쌀국수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 한국식 쌀국수가 이제 조금 더 액젓을 넣어서 감칠맛을 네. 더 올리고. 네. 그러니까 한국분들이 조금, 거부감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신료를 조금 줄여서. 아, 네. 뭔가 이제 한국분들도 잘 드시지만은 네. 외국분들도 잘 드실 수 있게끔.
0: 그렇군요.
1: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맛이 있군요.
1: 감사합니다.
0: 네, 사실 음식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 그 많은 음식 중에 특별히 베트남 쌀국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1: 베트남 쌀국수가 네. 되게 대중적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한 2년 정도 이제 쌀국수집에서 서버로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처음 먹어보고는 네. 그러니까 너무 반해가지고 그때 또 정말 좋았던 게 직원식으로 네. 네. 아침하고 저녁에 쌀국수를 먹을 수 있었어요.
0: 와,
1: 마음대로.
0: 특혜를.
1: 네.
0: 네.
1: 그 2년 동안 하루도 일하는 그 날 동안 하루도 안 걸리고 매일 두 끼씩 쌀국수를 먹었는데도 안 질리더라고요.
0: 아, 진짜 그 안 네. 안 질렸어요?
1: 안 질려요.
0: 와.
1: 그래서 네. 아, 나중에 쌀국수집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오.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됐네요.
0: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일단 내가 너무 좋아해서
1: 네,
0: 차리게 되셨군요.
1: 네네네.
0: 좋습니다. 사실은 정말 쌀국수는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를 한 것처럼 14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수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네.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도 이거를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1: 좋은 음식은 네. 좋은 재료와 네. 또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부을수록 그 맛이 우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0: 맞습니다.
1: 물론 이제 짧은 시간에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먹는 음식 또 제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0: 네.
1: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제가 더 좀 찜찜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또 거기서 나오는 또 이제 맛에 대한 이점도 있고요.
0: 네네. 참 전 놀랐어요. 이렇게 우리 대표께서 지금 젊으신데 이 음식에 대한 철학 그런 고집 이렇게 정말 양보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보고
1: 네.
0: 제가 놀랐는데. 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이 육수도 이렇게 오랫동안 끓여서 정말 그 맛이 다르다는 건 아니겠는데 MSG를 안 쓰면 사실은 우리가 맛을 내기가 참 네. 어려울 것 같거든요.
1: 네네.
0: 맛도 없을 것 같고.
1: 네네네.
0: 근데 그 감칠맛을 어떻게 내는 건지 궁금해요.
1: 물론 MSG를 넣는 게 나쁜 네. 건 아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식당에서 또 다른 데서 일을 했을 때
0: 네.
1: 어떤 재료의 그런 질보다는 MSG나 그런 화학조미료의 좀 치중을 한 그런 거를 봐서
0: 네.
1: 아,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생각했을 때
0: 네.
1: 저런 음식을 먹고 싶었을까 싶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근데 또 좋은 재료로
0: 네.
1: 정말 좋은 그런 딱 알맞는 시간에
0: 네.
1: 이제 나오는 육수를 맛봤을 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런데
1: 이런 거를 또 이제 손님한테 내어드렸을 때
0: 네.
1: 이제 또 행복하게 또 드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0: 네.
1: 발전하다 보니까
0: 네.
1: 된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길이에요.
1: 네네.
0: 사실은 그렇잖아요. MSG 막 뿌리면
1: 맞아요.
0: 우리가 익숙한 맛이니까 아, 맛있다 할 수도 있는데 아, 그 길을 피해서
1: 네네.
0: 정말
1: 그러니까 맛으로 따지면 MSG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0: 네.
1: 하지만은 MSG를 안 넣고도
0: 네.
1: 비슷한 맛을 낼 수는 있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게 또 화학 좀 그러니까 뭔가 쉬운 길로 간다기보다는 뭔가 우둔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0: 네.
1: 그래도 아 저는 제 음식 또 제가 손님한테 드리는 음식은 뭔가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들여서
0: 네.
1: 정말 제대로 된 한 끼를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런 철학이. 네.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쌀국수가 아마 지금 떠오르실 텐데, 완전 반전인 그런 메뉴들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0: 소개 좀 해주세요.
1: 저희가 항상 오시면은 네 가지 메뉴를 추천을 드려요.
0: 네.
1: 그래서 익숙하신 그런, 그 소고기 쌀국수인데, 시그니처
0: 네.
1: 쌀국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밑보리라든지 양지라든지,
0: 네.
1: 천엽이라든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불맛 우삼겹.
0: 불맛.
1: 네, 맞습니다.
0: 우삼겹. 네. 네.
1: 우삼겹 쌀국수, 그다음에 매운 곱창 쌀국수.
0: 네.
1: 그다음에 통갈비 쌀국수.
0: 와.
1: 이렇게 네 개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0: 네. 지금 뭐 불맛 우삼겹 쌀국수나 매운 곱창 쌀국수 같은 것은 우리가 접해보기
1: 네.
0: 좀 어려운.
1: 네, 맞아요.
0: 저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은.
1: 아, 그러세요?
0: 네, 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불맛이라고 하면은 뭐 드실 때 이 불맛이 좀 느껴지는 건가요?
1: 네, 네. 저희가 직화를 하기 때문에
0: 아, 네. 그렇군요.
1: 맛이 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0: 고기를 직화해서
1: 네, 맞습니다.
0: 내주시는군요. 네네. 그러면은 그 이게 사실 쌀국수하고 곱창하고의 그 조합이
1: 네.
0: 이렇게도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메뉴를 어떻게 생각해 내신 거예요?
1: 아, 원래는 그 네. 있는 메뉴래요. 베트남 그
0: 베트남에?
1: 국수 중에. 네.
0: 아, 네.
1: 네, 이게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에 땀땀이라는 브랜드가 또 따로 있거든요.
0: 네네. 네,
1: 거기서 이제 거기도 우삼겹 쌀국수랑
0: 네. 네,
1: 매운 곱창 쌀국수로 되게 유명해진 곳이에요.
0: 네.
1: 그런데
0: 네,
1: 이거를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0: 네.
1: 이 근처에 이런 걸 하는 곳이 없네.
0: 그렇죠.
1: 내가 하면 어떨까?
0: 아,
1: 하다 보니까
0: 네.
1: 이렇게 된 것 같아요.
0: 네, 그 지난번에 곱창을 그동안 평소에 잘 안 드셨던 분이 가서 한 분이
1: 네.
0: 드셨대요.
1: 네네.
0: 근데 와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곱창에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러면서
1: 다행이네요.
0: 네, 자기는 곱창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게 어울릴까 했는데 너무 맛있게
1: 네네.
0: 드셨고. 아, 또 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잘 어울리나 봐요.
1: 아, 네네. 저희가 곱창도 저희가 뭐 직접 손질을 하긴 하지만은
0: 네.
1: 말 그대로 좀 약간 좀 된장도 넣고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0: 네.
1: 최대한 이제 그 잡내를 좀 제거를 하고 조금 더 연육 작용을 할 수 있게끔
0: 네.
1: 이렇게 저희가 부드럽게 만들고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국수 드실 때 쌀국수 네. 면도 부드럽잖아요.
0: 그렇죠.
1: 같이 드실 때 되게 조화롭더라고요.
0: 그렇군요. 잘 어울리는 곱창 쌀국수, 매운 곱창 쌀국수도 아주 인기 있는 제품, 그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드릴 때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지니까 냉면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평양 냉면의 맛을 그대로 살린
1: 네.
0: 그 평양 냉면을 여름 특선으로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맞아요?
1: 네네네.
0: 이 음식 설명 좀 해주세요.
1: 아, 저희가 작년에
0: 네.
1: 여름에 한 2주 정도 팝업으로
0: 네.
1: 제가 선보였었거든요.
0: 그래요?
1: 네. 네, 되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0: 네.
1: 그래서 이번엔 정말 저희가 칼을 갈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0: 네.
1: 네. 이제 그 평양냉면이 되게 슴슴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슴슴한데 슴슴하죠. 오히려 뭔가 이제 그 재료의 본연의 그 맛을 살린 그런 육수를 넣었을 때
0: 네.
1: 맛은 그 어떤 맛은 슴슴하지만은
0: 네.
1: 거기서 오는 풍미는 되게 강하게 느끼실 거예요.
0: 그 뒤에
1: 네네.
0: 오는 풍미가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1: 아까 좀 이제 그 일반 평양냉면보다는 조금 다른 게 저희는
0: 네.
1: 쌀국수집이기 때문에 쌀국수를 쓰거든요.
0: 아, 국수면은
1: 네네네.
0: 쌀국수.
1: 네. 그 메밀면을 이제 기대하신 분들은 약간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은
0: 네.
1: 쌀국수가 주는 그 향도 또 따로 있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게 평양냉면 국물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한번 드셔보시면은 만족하실 거예요.
0: 네, 이건 시원한 냉면이겠네요. 네, 요즘 이제 조금 덥다 하시는 분은 가서 평양 냉면을 좀 정말 이 평양 여기 제가 어르신들 보니까 이 평양 냉면 얘기했더니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되게 많이 계셨어요. 그러시구나. 네. 고향이 고기이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한번 먹으러 가야겠다 하시는데 평양 냉면의 맛을 그대로 살린 지금 여름 특선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 메뉴가 보면은 사실 아까 대표적인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1: 네.
0: 네, 그럼 좀 전체적인 메뉴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쌀국수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네 가지 추천드릴 수 있고,
0: 네.
1: 저희 이제 여름에는 특선으로 이제 방금 말씀 나눈 평양냉면, 네. 그리고 비빔쌀국수.
0: 비빔쌀국수?
1: 네. 네. 매콤하게 비빔쌀국수,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우성겹을 넣은 들기름쌀국수가 있어요.
0: 아, 맛있겠네요.
1: 네. 네, 들기름 하면 약간 조금 너무 찐하고 네. 너무 네. 무거울 것 같은데 저희가 네. 라임을 넣어가지고 약간 좀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1: 되게 굉장히 산뜻하고 맛있어요.
0: 네. 네. 요즘에 오시는 손님들은 좀 어떤 걸 많이 제일 지금 찾으시는 것 같으세요?
1: 요즘 뭐 항상 네 가지 그
0: 아까 말씀하신
1: 네 가지 제일 잘 나가고
0: 네.
1: 요즘에는 저희가 평양냉면을 밀고 있기 때문에 평양냉면을 네. 많이 찾아주세요.
0: 그렇군요.
1: 네네네.
0: 역시 불맛 우삼겹 쌀국수하고 매운 곱창 쌀국수 네. 많이 찾으시고
1: 네,
0: 그렇죠. 갈비도 갈비살도 네네. 있는 것 같던데
1: 저희가,
0: 큰 갈비가 들어있는.
1: 네 맞아요.
0: 네
1: 저희가 갈비도 갈비를 쪄요.
0: 쪄요. 네,
1: 미리 이제 간장 열매하고 쪄서 갈비찜 네. 상태로 있다가
0: 네.
1: 저희 그것도 이제 그 나가기 전에 직화로 굽거든요.
0: 아.
1: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부들부들하면서도
0: 네.
1: 이제 그 탄 맛,
0: 네.
1: 아, 불맛이죠.
0: 네.
1: 불맛 그런 맛도 있고요.
0: 불맛도 나고.
1: 네.
0: 갈비랑 크더라고요.
1: 네네네. 네. 저희가 최대한 큰 걸로 이제 엄선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엔과의 그 광고도 들어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이 보엔과의 어떤 철학처럼 들리는데요.
1: 네네.
0: 어떤 마음으로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지 궁금해요.
1: 제가 어떤 손님분한테 한번 칭찬을 네. 들은 적이 있는데,
0: 네.
1: 그러니까 본인이 최근에 이제 사 드신
0: 네.
1: 그 음식 중 음식을 먹고 행복감을 느낀 게 되게 오랜만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내가 만든 음식을 물론 이제 돈을 받고 파는 거긴 하지만은
0: 네.
1: 돈을 주면서까지 이 행복을 내가 느낀다는 거는 솔직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음식을 팔면서 물론 네. 돈을 벌어야죠.
0: 네.
1: 하지만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0: 아, 네.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네. 뭔가 정말 조그만 가게지만은
0: 네.
1: 오시면은 아, 정말 이 가게에서는 정말 맛있는 음식과 정말 좋은 사람들과 나눴던 그런 좋은 시간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싶어요.
0: 정말 네네. 좋습니다. 이게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단순하게 이제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좋은 추억을 선사하고 싶으신
1: 네네네.
0: 거군요.
1: 맞습니다.
0: 나중에 딱 기억했을 때 그 쌀국수의 맛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미소 지을 수
1: 네네.
0: 있는
1: 네네.
0: 그런,
1: 네.
0: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엔과 쌀국수에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쌀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들께 또 요즘은 건강도 많이 생각하시고 하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1: 뭐 일단 이제 뭐 날씨가 조금 더워지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0: 네.
1: 저희가 쌀국수 집이라서 약간 좀 여름에는 뜨거운 거를 드시는 그러니까 잘 안 드시잖아요.
0: 네.
1: 근데 저희 그 쌀국수 드시면은
0: 네.
1: 딱 드시자마자 술을 안 드셔도 뭔가 해장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운 여름날도 한번 찾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0: 네.
1: 또 이제 약간 좀 뜨거운 국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면을 드시면은 또 이제 거기서도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0: 땀을 더운 날도 쫙 빼면은 그게 이제 기분이 너무너무 상쾌해지는 네네. 그런 거죠. 좋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위치를 좀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1: 간단한 말씀드리면은 154 네. 그 체이스 뱅크가 있어요.
0: 그렇죠.
1: 거기에서 한 골목 하나, 한 블락만 들어오시면 돼요.
0: 안쪽으로?
1: 네. 노던 154가 있고요.
0: 네.
1: 35에 분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35-02-154가입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4가에 그 안으로 한 블럭, 체이스뱅크에서 한 블럭 들어가시면 되고 전화번호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716-350-4199, 716-350-4199입니다. 영업하는 그 시간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네, 저희가 11시, 주중에는 11시부터 3시 반까지
0: 네.
1: 점심이고요. 이제 중간에 브레이크 있고
0: 네.
1: 5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다음에 주말에는
0: 네.
1: 11시부터 브레이크 없이 9시까지 쭉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주말에는 그럼 토일 다 네, 맞습니다. 일을 하시는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베트남 쌀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보엔가 소고기와 닭으로 14시간 동안 정말 끓여낸 그 육수,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은 노점 154가입니다. 35 에비뉴 보엔가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벌써 이렇게 군침이 도는데요. 오늘 점심 드시러 가셔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그 철학 잊지 네. 않으시고 네. 첫 마음 그대로 맛있는 음식 부탁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엔가의 카일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카톡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한분한분 소개를 드릴게요. 두만님 너무 재밌는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게 다는 아니어도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들의 어르신들의 짧은 글짓기 응모 당선작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재밌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짧은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당선작들을 모으셨어요. 대상, 가슴이 뛰어서 사랑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부정맥이라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아, 이거는 근데 사실 좀 서글픈 일이잖아요. 이게 웃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금상은 종이와 펜을 찾는 사이에 쓸만을 까먹었네. 라고 하셨고요. 은상, 병원에서 3시간 기다렸다 들은 병명은 노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글귀도 있어요. 일어나기는 했는데 잘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다. 자명종이 울리려면 아직 멀었나 일어나서 기다린다. 몇 가닥이 없지만 전액 다 내야 하는 이발료. 이것도 그러네요. 제가 아는 분도 생각나는데 제가 아는 분도 그렇더라고요. 머리숱이 거의 없는데도 똑같이 돈을 내는 게 약간은 좀 억울하다. 그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쓰는 돈이 술값에서 약값으로 변하는 나이. 이런 말도 하셨고요. 일어섰다가 용건을 까먹어서 다시 앉는다. 아, 이건 진짜 우리 뭐 저도 그런데요. 어디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생각할 때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안약을 넣으면서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린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나요? 비상금 둔 곳을 잊고 아내에게 묻는다. 이런 말도 있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나이가 들수록 오게 되는 현실을 잘 표현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한 하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은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런 희망적인 또 말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또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죠? 여러분들하고 더 오래오래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이 다 갔습니다. 하루에 그 괜찮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쓰시나요? 괜찮아, 아, 나 괜찮아, 아, 괜찮아요 이런 말들. 정말 괜찮을 때만 쓰고 있는지 괜찮지 않을 때 괜찮다라고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다는 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괜하다라는 말에 무엇무엇을 하지 않다 이런 말에서 왔는데 대수롭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별일 아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한 건데 정말 괜찮을 때만 좀 괜찮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 괜찮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마지막 곡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미연님 재밌다고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내의 이름을 잊으면 건망증이고 아내 얼굴을 잊으면 치매래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고 싶은 곡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싶은데요, 저도. 한국도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몸은 못 가는데요. 마음은 이 비행기에 좀 싣고 떠나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비행기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겁니다. 네, 오늘 혼자 오신 건 아니시라고 들었거든요.
1: 네, 오늘 김성은 작가님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0: 네, 김성은 작가님도 잠시 후에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뉴욕에 살면서도 뉴욕에 안 사는 듯 놓치고 사는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소식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일단 뭐 이거 너무 많이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1: 아 글쎄요. 그래도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은 시간 될 듯합니다.
0: 네. 대한전시공간 MK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시공간 이게 뭘까요?
1: 네. 보통 와이트박스 이런 갤러리 보통 전시를 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저희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회의도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도 있고요.
0: 아,
1: 예를 들면
0: 네.
1: 컴퓨터 클래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간에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문화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전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랑 같은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0: 네.
1: 이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공간에서 전시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0: 네. 그야말로 뭐 대한전시공간이라는 게 쉴 틈 없는 공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어있는 시간이 없겠어요?
1: 비어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0: 그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담소를 나누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이은정 아트 디렉터가 쏙쏙 골라온 문화 행사들 얘기를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여름이니까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들 굉장히 많죠?
1: 네, 정말 많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곧 6월 9일 날 있는 뉴욕의 거리문화축제인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0: 네.
1: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이 1978년에 시작해서 올해 48회 행사래요. 이거는 5th Avenue 82가부터 110가까지 6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0: 네.
1: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구겐하임 등 인근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입니다. 비가 와도 진행된다고 해요.
0: 아니 비가 오는데 야외에서 진행이 돼요?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너무 즐거우니까 비가 와도 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0: 이 행사 기간에도 참여 박물관들은 무료 입장이라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정말 특별한 저녁이 될 것 같아요.
0: 네.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이 곧 열린다. 6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뭐 5번가를 걸으면서 미술관도 들르고 거리 공연도 보고 그야말로 특별한 저녁을 한번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다음은 또 어떤 공연들이 있을까요?
1: 네, 리버 투 리버 페스티벌도 있어요. 로어 맨하탄에서 열리는 무료 여름 예술 축제인데요. 공연과 설치 미술, 퍼포먼스가 공공장소와 여러 문화기관에서 펼쳐집니다. 911 이후 뉴욕의 재건과 예술의 힘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축제라고 합니다.
0: 네, 이게 뭐 올해는 특별히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포인트도 있을까요?
1: 맨하탄 다운타운과 거버널스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웹사이트를 확인을 하시고
0: 네.
1: 원하시는 시간 그리고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생활 백성 이제 생활의 지혜는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오전 11시 자 오늘은 라디오 문화예술 백서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뜨거운 이 계절 이윤정 아트 디렉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가 그 오늘 나눌 얘기를 미리 접하고서 깜짝 놀랐던 게요. 진짜 와 이 많은 정보가 있었어? 나만 몰랐어? 아니면 뉴욕에 살면서 뉴욕에 안 사는 듯 다들 놓치고 있었던 거야? 깜짝 놀랄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감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함께 하실 우리 이윤정 아트 디렉터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대한전시공간입니다. MK 스페이스 운영하고 계시고요. 작가이자 아트 디렉터고요. 라디오 생활백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함께 나눠 주실 겁니다. 네, 오늘 혼자 오신 건 아니시라고 들었거든요.
3: 네, 오늘 김성은 작가님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2: 네, 김성은 작가님들 잠시 후에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뉴욕에 살면서도 뉴욕에 안 사는 듯 놓치고 사는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소식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일단 뭐 이거 너무 많이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3: 아 글쎄요. 그래도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은 시간 될 듯합니다.
2: 네. 대한전시공간 MK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시공간 이게 뭘까요?
3: 네. 보통 화이트박스 이런 갤러리 보통 전시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회의도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도 있고요. 아, 예를 들면 네. 컴퓨터 클래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간에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문화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전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랑 같은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2: 네.
3: 이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공간에서 전시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2: 네. 그야말로 대한전시공간이라는 게 쉴 틈 없는 공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어있는 시간이 없겠어요.
3: 비어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2: 그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담소를 나누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3: 네, 맞습니다.
2: 자, 네, 우리 이은정 아트 디렉터가 쏙쏙 골라온 문화 행사들 얘기를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여름이니까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들 굉장히 많죠?
3: 네, 정말 많아요.
2: 네.
3: 그런데 이제 곧 6월 9일 날 있는 뉴욕의 거리문화축제인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2: 네.
3: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이 1978년에 시작해서 올해 48회 행사래요. 이거는 5th Avenue 82가부터 110가까지 6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2: 네.
3: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구겐하임 등 인근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입니다. 비가 와도 진행된다고 해요.
2: 아니 비가 오는데 야외에서 진행이 돼요?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너무 즐거우니까 비가 와도 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2: 이 행사 기간에 또 참여 박물관들은 무료 입장이라고 들었어요.
3: 네 맞습니다. 정말 특별한 저녁이 될 것 같아요.
2: 네.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이 곧 열린다. 6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뭐 5번가를 걸으면서 미술관도 들르고 거리 공연도 보고 그야말로 특별한 저녁을 한번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2: 네. 다음은 또 어떤 공연들이 있을까요?
3: 네, 리버 투 리버 페스티벌도 있어요. 로어 맨하탄에서 열리는 무료 여름 예술 축제인데요. 공연과 설치 미술, 퍼포먼스가 공공장소와 여러 문화기관에서 펼쳐집니다. 9-11 이후 뉴욕의 재건과 예술의 힘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축제라고 합니다.
2: 네, 이게 뭐 올해는 특별히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포인트도 있을까요?
3: 맨하탄 다운타운과 거버널스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웹사이트를 확인을 하시고
2: 네.
3: 원하시는 시간 그리고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각종 지금 이제 말씀 나누신 여러 가지 정보 웹사이트는 제가 방송 마치고 저희 K-Radio US 들어오셔서 라디오 생활백서 클릭하시면 이 링크들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는 직접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리버 투 리버면 강가에서 열리는 건가요?
3: 저는 딱 한 번 갔었는데요. 네. 작년에 거버너스 아일랜드에 어느 날 갔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2: 네.
3: 근데 파크에서 정말 신나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과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분들과 또 지인분들 같이 한번 나들이 겸 방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쑥쑥 지나가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링크를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서 이걸 왜 몰랐을까 너무너무 아까웠거든요. 다음 행사도 놓치지 마세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3: 네. 브라이언 파크에서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뉴욕의 여름 행사인데요.
2: 이게 공짜로 야외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거네요?
3: 맞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올해는 7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됩니다. 잔디 오픈은 오후 5시, 영화 시작은 오후 8시예요.
2: 네. 뭐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제 야외 영화 그러면은 자동차 영화관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잔디밭이 오픈이 된다 그러면은 의자 같은 거 챙겨가지고 가서 딱 놓고 보면 되는 건가요?
3: 네. 외국분들은 담요도 갖다가 깔고요. 네. 우리 돗자리 있잖아요. 돗자리 네. 같은 거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좋은데, 아, 그래도 진드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2: 네. 아, 너무 섬세하시네요. 앉아도 되나 모르겠다. 네. 네.
3: 제가 좀, 네, 디테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리지 않게 뭐 좀 네. 뿌리시기도 좀 하고
2: 네. 여름이니까 모기도
3: 네. 네네네네 그리고 마실 거라던가 이런 것도 좀 준비해서 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2: 뭐 맥주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도 되나요?
3: 저 그거는 모르겠어. 아 술보다는 물이 낫지 않을까요?
2: 그럼요. 취하면 영화가 끝이 나냐 안 끝나냐 헷갈릴 수 있죠. 네네. 네.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열리는 무료 영화 시즌이 7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니까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매주 월요일에 가면은 잔디밭에서 영화 상영을 볼 수가 있고 그 어떤 영화들이 상영되는지는 역시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오겠네요.
3: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2: brianpark.org 웹사이트 안내해 드리고요. 자, 다음 어떤 정보 있을까요?
3: 네, 올해 40주년을 맞은 썸머 스테이지도 빠뜨릴 수 없죠. 뉴욕 전역 13개 공원에서 60여 개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요.
2: 네.
3: 대부분이 무료이고 일부 공연은 기부를 권장하는 형식입니다.
2: 그러니까 공연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조금 기부를 하면 된다 이 얘기죠?
3: 네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9월 10일 센트럴파크에서 40주년 기념 특별 공연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2: 40주년 기념 특별 공연이면 이게 또 기대가 되네요.
3: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별

0: 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의 2026년 썸머 리사이틀 시리즈도 있는데요. 6월 8일부터 17일까지 뉴욕시 공원 6곳에서 열립니다.
1: 네. 공원 6곳 중에 언제든지 이렇게 열리는 공연을 찾아가서 보면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항상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고 또 어떤 게 더 좋다 뭐 이런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시고 결정하셔서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로 예약 또 필요 없으니까 부담도 없고 또 전성 무료니까 부담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서 네, 잘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뉴욕에 살면서도 뉴욕에 안 사는 듯 모르고 놓쳤던 여러 가지 문화 행사 정보를 싹 모아서 전해주셨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뭐 서머 스테이지 이거 하나에 대해서만 막 파고들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이거 뭐 하나하나 언제 이거 다 보겠어요. 이 중에서 뭐 뮤지컬을 좋아하신다던가 뭐 오페라를 좋아하신다던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몇 개 찍어가지고 즐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네. 작가이자 아트 디렉터인 이윤정 아트 디렉터와 함께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계 소식 살짝 한번 맛보기로 후루룩 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0: 생활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문화예술 백서를 펼쳐보고 있습니다. 이윤정 아트 디렉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문화예술 여기 가면요. 뭐 즐기실 수 있고요. 무료 공연이고요. 뭐 무료로 즐기실 이런 정보를 쫙 깔아주셨는데 사실 온 가족이 다 같이 뭐 미술관 한번 가려도 입장료가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2: 맞아요. 그래서 알뜰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 그게 있어요?
2: 네네. 뉴욕시티에 사시는 분들께는 먼저 컬처 패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시티 공공도서관 카드만 있으면 미술관과 문화공간 100곳 이상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1: 제가요. 도서관 카드 있고요. 이 비슷한 얘기도 어디선가 봤거든요. 근데 대체 어디에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뭐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여러분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 장소마다 조건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어떤 곳은 1년에 두 장만 패스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1: 아, 네.
2: 예. 이런 제한이 있어도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자세히 아직 보지 못했지만 culturepass.nyc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그 아이디 NYC, 뉴욕 시티 아이디 있으면 이것도 혜택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2: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모마 1년 무료 멤버십을 비롯해서 여러 문화 공간의 연간 멤버십과 할인 티켓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요거는 이제 idnyc.nyc.gov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도서관 카드 하나 있거나 city ID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 그 미술관을 무료로 즐길 수가 있다 이건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2: 네. 없어도 무료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1: 네,
2: 무료 방문 시간이 있는데요. 먼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뉴욕시티에 사시면 신분증 지참 하에 원하는 만큼 기부 형식으로 입장료를 내시면 됩니다.
1: 제가 타주에 사는 친구 데리고 같이 가는 거는
2: 안 됩니다.
1: 안 되네. 아쉽네요. 또 그러면은 봐봐라. 나는 이 신분증 딱 있지? 무료, 통과, 기부금은 물론 예, 기부 형식으로 입장료를 내실 수 있겠지만. 네.
2: 근데 메트로폴리탄은 안 되는데 모마는 네. 무료 시간이 있어요. 그때 친구분이 같이 왔다. 그때는 네. 무료입니다.
1: 언제 가면 무료죠?
2: 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가 무료입니다.
1: 네. 금요일 오후 5시 반에서 8시 30분까지는 누구나 무료. 금요일 퇴근길에 살랑살랑 가면 되겠네요.
2: 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모마 PS1은 올해 2026년부터 3년간 무료예요. 그래서 친구분 모시고 간다. 이럴 때는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뮤지엄입니다.
1: 네. 모마 PS1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2: 네.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데요. 네.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혹시 안 가보신 분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요게 3년간 무료라고요?
2: 네. 3년간 무료인데, 그러니까 뭐 타주에서 친구가 왔다, 한국에서 친구가 왔다 그랬을 때 아무 때나 가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뮤지엄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 네.
2: 저 여기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저렴하게 아주 좋은 그런 예술 작품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2026년부터 3년간이니까 2030년에는 안 되는 겁니다.
2: 그때 또 네. 누군가 기부를 해서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그러네요. 네. 그때 또 제가 통 크게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서 네 끝으로 또 있을까요?
2: 네, 구겐하임은 매주 화요일과 네. 일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 사이에 원하시는 만큼 입장료를 내시고 방문하시면 되고요.
1: 구겐하임이 화요일이랑 일요일 오후 4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2: 네. 네, 좀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위트니는 매달 두 번째 일요일과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가 무료입니다.
1: 야, 아니 이런 시간대를 잘 챙겼으면 진짜 알뜰하게 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근데 이 시간과 요일들이 가끔가다 바뀌어요. 네. 그래서 항상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 네. 또 미리 사전 예약 꼭 하셔야 합니다.
1: 네. 이것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아니 이 시간 아닌데 하고 놀라지면서 이게 스케줄이 그때그때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방문 전에는 웹사이트 확인하시고 사전 예약도 하시고 방문하시면 딱 좋죠. 그나저나 자꾸 뉴욕 얘기만 해가지고요. 뉴저지 청취자분들 화나실 것 같아요.
2: 아, 뉴저지 거주분들에게도 좋은 혜택이 있어요.
1: 네.
2: 타운마다 다르지만 살고 계신 타운 도서관에서 뮤지엄 패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1: 네.
2: 타운에 따라 4장에서 5장까지 빌려주기도 합니다. 가까운 도서관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뉴욕 뉴저지 여기에 딱 살면서도 뉴욕 뉴저지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아까운 정보들을 오늘 알뜰하게 싹싹 모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 분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에서 볼 수 있는 전시 일단 모마로 한번 가볼까요?
2: 네. 모마에서는 마르셀 디상전이 8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디샹은 1887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활동하다가 뉴욕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작가입니다.
1: 네.
2: 약 300점의 작품을 포함한 이번 전시는 1973년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회고전입니다.
1: 네.
2: 그의 다면적인 작품 세계를 전 매체에 걸쳐 폭넓게 조망하기 때문에 창작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 네.
2: 뒤샹은 작가가 직접 손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작가가 그것을 예술로 선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면 그것 또한 예술이다 라고 했어요.
1: 이게 말이 좀 어렵네요. 작가가 직접 손으로 만들지 않았어도 작가가 그것을 예술, 이건 예술이야 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면 그건 또 하나의 예술이. 이거 뭐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분이 뭐 어떤 작품을 출품을 했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2: 네. 듀샹 하면 역시 남자 변기에 사인만 해서 미술관에 출품했던 샘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1: 네.
2: 그 작품을 아주 샤킹하게 그 당시에 네. 미술계에서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이렇게 이런 걸 레디메이드라고 해서
1: 네.
2: 이게 미리 원래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어떤 오브셋을 가지고
1: 네.
2: 이것이 예술이다. 이것이 내 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1: 네.
2: 이게 바로 개념 미술의 출발점이 되었고 또 현대 미술의 흐름을 바꾼 그 순간입니다.
1: 네. 개념을 확 바꿨네요.
2: 네. 네. 그런데 이러한 개념 미술의 출발과 이러한 과정들이
1: 네.
2: 사실 수많은 동시대 작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품들 현대 미술을 보면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1: 네. 자, 모마에서 열리고 있는 뒷사 회고전 네, 작품 얘기를 나눠봤고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 남자 변기에 사인해서 미술관에 제출했던 그 작품 하면 아 얼핏 본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거 말고 또 모마에서 열리고 있는 프리다 칼로. 요거는 저는 이제 프리다 칼로는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2: 네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워낙 이렇게 인상적이잖아요.
1: 강렬해요.
2: 네네네.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데 이번에도 이 모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소규모예요.
1: 아, 그래요?
2: 네네네. 네. 9월 12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 그 남편분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예술과 삶을 아주 강렬하게 연결한 그러한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영화로 보신 분들은 그 뭐랄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 화가의 인생 이런 것들도 같이 느끼면서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작품을 실제로 또 만날 수 있다니까 기대가 되네요. 남편이었던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도 같이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2: 몇 점이 안 돼요. 왜냐하면
1: 네.
2: 모마 소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몇 점 없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시면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어때요?
2: 이번 전시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의 최초 협업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오페라 무대처럼 극적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에 모마 소장품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보이고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1: 네. 네네. 조금 그냥 뭐 작품 몇 점이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마에서 있는 전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고요.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2: 네, 구겐하임 캐롤 버브존을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1: 네.
2: 네, 이분 전시는 8월 2일까지 열립니다. 197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 지금은 브루클린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작가인데요. 네. 최초의 미술관 회고전입니다. 작은 구슬 작업부터 거대한 철제 조각까지 다양한 작업을 선보여요.
1: 네, 캐롤 버브. 이게 저기 아는 분들은 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대체 어떤 전시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2: 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으로 전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래층에는 최근의 작업으로 대형 철제 작품들을 관람하실 수 있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책을 이용한 작품이라던가 네. 깃털 또 실로 만든 초기 설치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관람객이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벼운 재료로 제작한 작품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1: 네.
2: 그래도 입구 왼쪽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1: 네.
2: 그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6층으로 올라가셔서 네. 내려오시면서 관람을 하시면 더 편하실 것
1: 왜
2: 같습니다.
1: 왜 그런 거죠? 내 무릎을 지키기 위한.
2: 네, 맞습니다. 다리가 아파요. 네. 어지러워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셔서 네. 딱 이렇게 내려다보면 전체가 다 보여요.
1: 아, 네.
2: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렇구나 이 초기 작품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내려오시면 이렇게 작가가 의도한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건물 자체를 하나의 조각 작품으로 접근한 그러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공간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전시가 되겠습니다. 자, 진짜로 어떤 작품을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랑 알고 들여다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트 디렉터 이윤정 선생님 같은 분이 진짜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작품 설명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자리를 옮겨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성은 작가님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잠깐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한동안은 정말 단아하게 그냥 앉아만 계셨는데 이제 멍석을 깔아드리겠습니다. 김성은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랫동안 오롯이 회화의 길을 걸어오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독창적인 신앙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오셨는데 라디오로 만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제 작품들은 저의 영적 세계의 표현이며 또 제가 살아가는 삶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과 제가 속한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는 소중한 통로 같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감정, 생각, 그리고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성경 말씀들을 평면의 공간 안에 풀어내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0: 네.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화폭에다 이렇게 풀어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음성에서 느껴지는 그 마음, 고운 마음결이 느껴집니다. 예술적인 내공을 쌓기까지 아마 시간이 꽤나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작가님의 이력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2: 네, 올해까지 14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으로 작품을 발표해왔어요. 세종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고 이후 약 11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지금은 뉴욕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신앙과 예술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저만의 조형 언어로 표현해가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0: 네, 신앙과 예술의 만남. 그거를 나만의 직접 작품을 이제 딱 보시면 아, 이게 이 우리 김성은 화가님이 풀어내는 표현이구나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직접 보려면 이윤정 디렉터님 이번 릴레이 전시 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지난 4월에 코스모스 갤러리 후원으로 열렸던 13회 초대전이 많은 분들의 사랑 속에 잘 마무리되었고요.
0: 마무리가 됐어요?
1: 네네네. 네. 그래서 제14회 초대전은 6월 2일부터 29일까지 뉴저지 페이사이드 파크에 위치한 MK 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뉴욕에서의 전시가 광대한 시작이었다면 뉴저지 전시는 조금 아늑하게 에덴의 빛을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0: 네, 맨해튼에서 뉴저지로 이어지는 여정인데 이번 전시가 그냥 뭐 단순한 개인전을 넘어서 특별한 나눔의 또 취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이번 전시는 동행과 나눔의 확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작가님이 담아낸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사랑과 동행이 어려운 상황에 장애가 있는 동행 작가를 돕는 수평적인 사랑으로, 즉 동행을 통한 사랑이 실천이 되는 지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첼시 코스모스 갤러리와 뉴저지 MK 스페이스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에덴의 빛이 어떻게 변주되는지 감상 속에 감동이 있을 겁니다.
0: 네, 사랑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흐르는 전시, 의미를 헤아리기가 저한테는 조금 어렵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감동을 담아내는 작가님의 작업 방식이 궁금해집니다.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마치 일기를 쓰듯이 작업을 합니다. 먼저 캔버스 위에 색연필로 자유롭게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 아크릴 물감을 덧입히면서 화면을 완성해 가는데요. 저에게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이 오가는 깊은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0: 네,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는 여정. 이게 또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형상들, 이게 다 어떤 의미가 있겠죠?
2: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순간 세상이 열렸어요. 저 역시 작업 안에서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제 그림에는 생명나무, 별, 구름, 물고기 같은 상징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런 소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했고 제 안의 여러 감정들을 점, 선, 면, 글씨 등의 조형 요소를 사용해서 배경을 낙서 같은 이미지로 채우기도 합니다.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 제가 겪은 여러 삶 속에서 받은 상처, 스트레스, 세상이 주는 여러 압박감들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거든요.
0: 네. 작업을 통해서 일단 본인이 치유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보는 이들도 또 같이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조의 신비 속에서 작가님이 스스로 먼저 깊은 쉼을 누리시는 그런 셈이 아닐까 싶은데요. 캔버스를 마주하는 그 순간이 작가님께는 그러면은 대체 어떤 순간일까요? 이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2: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기를 쓰듯이 그림을 그립니다.
0: 네.
2: 근데 제가 늘 하는 일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런 어떤 사랑과 평안을 선물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2: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도 바로 여기에서 얻고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제가 그림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제 영혼육이 치유받는 그런 힐링을 경험합니다.
0: 네.
2: 그래서 제 작업을 보는 분들도 제가 겪는 이러한 그 힐링을 같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을 감상하신 분들도 힐링, 평강 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니 참 편안함이 이미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께서 이런 깊은 신앙적인 세계관을 화폭에 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2: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0: 네.
2: 그래서 자주 아팠고 그런 데다가 또 20대 젊은 시절에는 또 사회의 부조리함과 또 선과 악,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신앙을 가진 자와 무신론자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그 당시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 그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이러한 소설들이 많이 특히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었어요.
0: 네.
2: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 카라마초프의 형제들, 백치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병적인 심리학과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 네. 사실 저는 이 책들을 읽지는 않았는데, 야,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진짜 깊은 사유의 시간을 보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작가님의 그림 세계 속에 또 담겨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 과정들이 이어졌을까요?
2: 도스토옙스키는 그 자신 삶이 아주 좀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0: 네.
2: 도스토옙스키가 살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0: 네.
2: 그 사람 소설에 보면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제가 특별히 그때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게 뭐냐면
0: 네.
2: 사람은 언젠간 다 죽어요.
0: 그쵸.
2: 언젠가 다 죽는데 내가 언제 죽는지 그 날짜를 알고 기다리는 그 죽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그 글을 제가 그 작가의 그 소설에서 보게 됐어요.
0: 네.
2: 그리고 그분 자체가 굉장히 그 일반 사람이 겪지 않은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소설에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이 겪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그 소설에 담겨 있어요.
0: 네.
2: 그래서 그 당시 그 소설을 읽으면서 또 제가 겪는 또 사회 부조리, 그 우리가 특히 대학 때는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0: 네.
2: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지?
0: 맞아.
2: 저 사람은 너무 부자고, 나는 너무 가난하고, 이런 속에서 내가 그 펼칠 수 있는, 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런 그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그 대학생 때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 인물을 많이 그렸었어요. 그래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겪는 그런 상황을
0: 네.
2: 그 화면에 이렇게 대치되게 놓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당시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이 또 인상 깊게 봐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소설에 많이 이제 쓰게 됐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삶이 더 공고했었어요.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0: 네.
2: 내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의 소설을 통해서 인물의 여러 가지를 좀 사실적으로 그리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과정을 저도 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분의 소설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소설을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성경 속에서의 그 인물들 중에 특별히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0: 네.
2: 그분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러한 그 삶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이러한 것들을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림이 점차 이제 성경 속의 인물들과 말씀에 관련된 그런 그림으로 제가 서서히 바뀌게 됐습니다.
0: 네. 아,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을 작품 속에 담은 건 아니었고 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 고민하시고 인간에 대한 탐구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 김성은 작가님의 내면이 여러 번 담기고 담겨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이 붓을 딱 드는 그 순간이요. 그냥 단순한 창작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네, 맞아요. 저는 제 작업이 선교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 작품들은 또 저의 신앙 고백이며 또 예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마음에 새긴 성경 말씀들을 그림이라는 언어로 캔버스 위에 옮겨놓는 작업이거든요.
0: 네, 그 캔버스가 그냥 화폭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성소 같은 곳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디렉터님, 작가님 작품을 이렇게 직접 보셨잖아요. 보시면 어떠세요?
1: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작품 안에 담겨있는 작가님의 삶의 이야기와 깊은 신앙의 숨결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낯선 미주 생활 속에서도 신앙으로 붙들며 이오신 십자가 시리즈는 작가님의 기도와 묵상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처럼 느껴져요.
0: 네, 이민생활 하면서 고독하고 또 외로운 시간을 안 보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 속에서 탄생한 십자가 시리즈가 또 관객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다독여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가님, 이번 전시에 나오는 또 다른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도인 신부의 관계를 표현한 신랑 신부 시리즈에서는 성경 아가서의 사랑과 영적인 연합의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을 담아낸 안식일과 절기 시리즈에서는 작품 전체에 평안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흐르도록 작업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담은 작업들, 또 풍성한 생명과 회복을 상징하는 성류 시리즈 역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포근한 감동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0: 네, 작품 속에서 또 다른 상징적인 특징들도 있을까요?
2: 네, 그 특별히 요즘에는 어떤 그 과일에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네. 성류라든가 종려나무 같은 또 여러 가지 뭐 포도 무화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일 그 식물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0: 네.
2: 거기에는 각각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류나 또 종류나 뭐 이런 것들에는 어떤 부활이나 또 특히 성류는 요즘 많이 그리고 있는데 그 성류의 그 알맹이가 있잖아요.
0: 네.
2: 그러한 것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쓰지 않아도 또 성류를 그림으로 인해서 성류 안에 있는 그 알맹이 하나하나가 말씀을 상징한다고 하니까 아 제가 또 거기에 심취해서 또 그리고 있습니다.
0: 일단 작품을 통해서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은 분들이 어떤 치유의 메시지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우리 김성훈 작가님이 직접 겪으신 그 삶의 아픔들이 이 치유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2: 네, 제가 미국에 온 이후에 한 2010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0: 아, 네.
2: 근데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이제 그럴 때
0: 네.
2: 그때 이제 성경 그 말씀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형상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인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모든 형상을 다 없애고 십자가만, 그 십자가 도형만 계속 반복해서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제가 위로가 됐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제가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간을 제가 거의 십자가만 반복하는 그림만 이제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그림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추상화 같긴 했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그 명령이 그 그림에 정말 느껴지는 것처럼 진짜 아름답게 느껴졌었어요.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의 세계를 좀 더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려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시리즈는 좀 마무리를 하고
0: 네.
2: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을 비롯한 그 피조물들을 캔버스에 정말 그려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영감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도스토옙스키 같은 또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소설을 쓴 그분의 또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줬고 또 칼 융이나 프로이트 또 이분들은 굉장히 그 정신분석학의 대가인데요.
0: 네.
2: 또 이분들의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이제 있어요.
0: 네.
2: 이제 그런 것들을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서 또 석류나 종려나무, 올리브 이런 그 열매들을 소재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경적 상징성과 또 주님이 주신 어떤 영감을 같이 이렇게 보태서 화면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진짜 현대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심리적인 안정, 평안, 위안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 김성은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그 평안을 만나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은정 디렉터님 그 6월의 전시 일정이라든지 관람 방법 청취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첼시의 코스모스 초대 개인전은 이미 마무리되었지만 6월 2일부터 29일까지 뉴저지 MK스페이스에서 작품에 담긴 빛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6월 김성은 작가님의 초대전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201-661-146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 네. 아니 그 전시가 예약제로 이루어진데 이거 저 사실 처음 들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예약제라는
1: 네네.
0: 게.
1: 네네. 아 전화 주시고 언제 방문을 네. 하겠다. 그 시간에 네. 방문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0: 네. 그럼 작가님도 계신가요?
1: 작가님이 나가 계실 수도 있고요.
0: 아, 네네.
1: 네 그렇게 예약 전화를 하실 때 그런 간단한 이렇게 좀. 네,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따라서 네. 어렌지를 해드립니다.
0: 아, 네. 예약을 이제 그때 방문할게요 하고 예약을 하시면서, 저 근데 김성원 작가님 꼭 뵙고 싶어요. 그러시면 이제, 우리 디렉터님이 연결해서 그런 시간 조율도 한번 해주시고, 그게 이제 예약제군요. 아,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말이에요. 김성은 작가님의 전시는 6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MK 스페이스에서 열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약 방문 시 전화 문의는요. 201-661-1463번입니다.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좀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끝으로 위안의 메시지랄까요? 그리고 또 김성은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또 조금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메시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제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육간의 어떤 위로를 받는 것처럼 제 그림을 보는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는 그러한 그 평강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이 되시면 제 작품을 보시면서 삶의 고단함을 내려놓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자, 우리 김성은 작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고요. 또 이렇게 말씀 나누는 동안 우리 아트 디렉터 이윤정 디렉터님은 또 아, 함께 또 마음만 보태주고 계셨는데 오늘 좋은 문학의 소식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김성은 작가님 작품을 통해서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이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캔버스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공간이라는 걸 오늘 또 김성은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은 빛과 회복의 메시지를 그려내는 김성은 작가님 그리고 이 전시를 기획하신 이윤정 아트 디렉터님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라디오 문화생활백서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K라디오

0: 자, 오늘 만사 형통. 예, 오늘은 정말,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오늘은 책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0: 책이요?
1: 예, 책.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두 번 다시 읽고 싶지 않은 책은 사지도 마라. 자, 이해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책은 사지도 말고 읽지도 마라. 예. 근데 이제 한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전 벌써 한 다섯 번 읽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0: 인생 수업.
1: 예. 이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라는 사람, 이 사람 참 이름이 깁니다. 엘리자베스
0: 퀴브로
1: 퀴브로가 아니고 퀴블로 로스.
0: 로스.
1: 예. 아주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아주 절찬이에 네. 예, 사랑받았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나오는데요. 골수암에 걸린 할머니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인생은 하나의 애플파이와 같단다. 미국 사람들은 그 애플파이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얘야, 인생은 파전과 같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해물파전.
1: 그렇죠.
0: 예, 녹두전.
1: 녹두전.
0: 이런.
1: 네. 한국번으로 보냐면 네. 얘야, 인생은 김치전이란다. 사람들은 이것을 조각을 나누지. 그리고는 한 조각은 신앙생활 하는데, 두 조각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또 한 조각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두 조각은 가족에게, 이렇게 파이를 나누어줘. 그런데 사람들이 나누어주다 보니까 자기의 파이를 안 남겨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0: 정작 자기 거는 안 남겨놓고.
1: 네. 나눠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서서히 나눠주는 사람은 꼭 자기 걸 챙기는데 항상 열심히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들 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나눠주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막 남편 뒷바라지도 열심히 애들 뒷바라지도 열심히
0: 자기 거 희생하고
1: 자기 교회 봉사도 열심히 그 부부 싸움도 열심히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사업도 열심히 뭐 교회 차량 봉사도 열심히 뭐 모두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파이가 한 조각도 없어진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의 파이가 애초에 무슨 파이였는지 이게 파전인지 김치전인지 녹두전인지 아니면 이게 뭐 피자인지 그것도 잊어버릴 만큼 막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근데 나는 지금 내가 골수암의 말기지만 난 내 인생의 파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파이를 주셨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만 그 파이를 먹지도 않았어.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나눠주었고 나는 내 파이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나를 위한 파이도 남겨두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이 시간, 이 시쯤에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삶에 후회가 없단다. 그랬더니 손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죽을 때가 되어서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마지막 대사를 날립니다.
0: 뭐라고 그랬을까요?
1: 얘야, 그것을 죽을 때가 돼서 알 필요는 없단다.
0: 아, 꼭 나이 들어서.
1: 넌 그걸?
0: 지금 알아도 되는 거야?
1: 지금도 알 수 있단다. 넌 그걸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단다. 네 파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를 위한 파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파이는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를 너는 그걸 지금도 알 수 있단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호스피스 분들을 통해서 삶을 마감하면서 돌아가시는 것도 참
0: 맞습니다.
1: 복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정리할 기회, 가족과 어떤 정리할 기회 이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확 돌아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참 도와주시는 너무 의미 있는 분들이고 또 그 책 또한 이제 그래서 호스피스라는 그 삶의 영역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본 것을 챕터별로 설명하는 게 너무 좋은 책 인생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0: 성공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
1: 성공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성공은 소유하고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공했습니까? 라는 거 물을 때 어느 동네 사세요?
0: 동네 어딘지. 네.
1: 교회가 어느 동네 있나요? 저요? 강남에 있어요. 동네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봐보세요. 강북에 정말 잘 사는 동네는 전화 받을 때 집에서 여보세요라고 안 받아요? 뭐라고 받습니까? 동네 이름.
2: 네. 네, 성북동입니다.
1: 목소리도 담백하지도 않아요. 네, 성북동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성북동입니다. 평창동입니다. 저는 그 강북에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신설동. 신설동에서는 그렇게 받지 않아요? 신설동입니다. 이러지 않죠. 여보세요? 이렇게 받죠. 어느 동네에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서구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성공에 대한 사고랍니다.
0: 소유와 네. 포지션.
1: 사람들은 그 잘 사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래요. 잘 산다는 건 말 그대로 well-being이지 않습니까? 잘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0: 그렇죠. well-being. 네.
1: 근데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반드시 부자가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럼 가난한다고 잘 사는 것도 그건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죠. 돈이 있고 없고와 잘 존재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른 이 전 세계에서 되게 행복 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있답니다. 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얼마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에서 그 원주민의 홈스테이라는 게 방영됐었어요.
0: 원주민의 홈스테이요? 네.
1: 그래서 그 저기 남태평양 섬에 사는 5명, 6명의 그 이렇게 남자분들 그 이렇게 옷 안 입으시고 그
0: 정말 원
1: 좀 민망하게 이제 여기에다가 무슨 이렇게 그 이렇게 볕단 같은 걸로 이렇게 이거 하나만 한 분들에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는 걸 가르쳐 주고 자본주의의 그래도 핵심이었던 영국의 상류층, 중산류층에 이렇게 홈스테이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가는데요. 되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되게 영국에 잘 사는 농장이 아주 많고 막 소도 있고 돼지도 엄청 많은 곳에 홈스테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어떻게 동물을 키우는지를 보여주는데 교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많은 동물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다 일일이 교미를 안 하고요. 요만한 튜브로 이렇게 암태지 꼬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튜브를 밀어서 이렇게
0: 이렇게 수정처럼 수정만
1: 네, 이렇게 해서 수정을 시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아우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돼지를 많이 생산해낸다. 그랬더니 그걸 본 원주민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 이렇게 하면은 저기 숫돼지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숫돼지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국에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거든요. 자기들은 숫돼지의 즐거움에는 관심이
0: 없었죠.
1: 없거든요.
0: 오로지 지금
1: 오로지
0: 숫자 늘리기에 바쁜
1: 숫자를 늘려서 많은 돈 돈을 버는 게 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그 사장님 남자가 자기는 그런 거 다 잘 모른다. 아, 나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하나 더 질문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질문해라 그랬더니 암태지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냐고 또 물어봐요. 난 그런 거 관심 없다. 난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이 셀카를 합니다. 동영상으로. 아, 나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 마음에 안 든다. 자기들만 돈 많이 벌라고 말이야. 이런 짓을 한다. 그리고는 또 이제 그 홈스테이 같이 먹고 그릇을 씻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의 중산층의 그 TV를 보면 그 비싼 접시들이 이렇게 막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요. 있죠. 쓰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막 네, 이렇게. 네. 네. 그들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남자들이 계속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게 설거지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고급 접시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 한 명이 또 그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아, 왜 이렇게 설거지를 자주 하냐. 그랬더니 접시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왜 이렇게 설거지. 그러면 이게 언제 가족들하고 얘기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유, 뭐 우리는 일단 설거지를 해야 된다. 접시가 비싸니까.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먹냐. 어떻게 설거지하냐. 했더니 우리는 바나나 잎에다가 음식을 싸서 먹고 버린다. 그건 바로 버리고 가족들끼리 마을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모여 앉아서 우리는 서로 얘기를 한다.
0: 뭐 TV가 있거나 이러지도 않고.
1: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아주 유치뽕한 얘기.
0: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면서 뭐 사냥하다가 뭐 이렇게
1: 뭐 아 막 이렇게 웃고 막 아 자기는 그러게 줄 아 그게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데 왜 그 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국 여자분이 그냥 차갑게 얘기해요. 접시가 비싸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나가니까 자기들끼리 또 영상을 찍어요. 저 영국 여자는 접시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뭘 보여주냐면요. 이렇게 헤어지는 날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원주민 토속 춤을 춰줍니다. 이렇게. 그 춤이라고 해봐야 그 좀 그 거시기한 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떤 특정한 걸 계속 이거만 있어. 이거. 그리고는 끝나니까 추장이 앞에 나와서 3분 스피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행복을 영국에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돼지를 어떻게 키우든 접시가 있든 많든 저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처럼.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쉽게.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맞아. 누구처럼요?
0: 나처럼, 우리처럼.
1: 나처럼, 우리 동료들처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웃어요. 그 엄청난 그 프라이드. 네. 엄청난 프라이드. 그래, 당신들 어떻게 살든 접시가 많든 없든 돼지를 많이 키우든 안 키우든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근데 아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겠죠. 호스피스 이렇게 봉사활동 하러 왔는데 그 암 걸린 분보다 이 봉사자가 더 힘들어. 막 얼굴이 더 힘들고 막 저분하고 의자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내가 사실은 쉬어야 될 사람이야. 나는 진짜 내 우리 남편 그 인간 때문에 나 엄청 힘들어. 나 진짜 내 링게로라도 좀 꽂고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분이 저렇게 앉아있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봉사의 그 효과가 조금 그러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뭔가 그 얼굴에서
0: 맞아요.
1: 아 나도 저분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돈 많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 저분은 돈이 있는데도 어쩜 저렇게 겸손할까? 어머 저분은 회장님 사모님이라는데 어쩜 저렇게 후카시가 없을까? 어머 저분은 상처가 있는 분인데도 어쩜 저렇게 밝을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어머 나이가 잡혔는데 저렇게 이쁘게 이렇게 나이가 잡혔는데도 사람이 참 겸손하네. 어머 저분은 얼굴에 질서가 없는데도 사람이 참
0: 매력이 있네.
1: 참 그 자신감이 넘치고 몸에 장난이 심한데도 어쩜 저렇게 자기를 사랑할까? 그러니까 희망은 돈 많이 벌었다고만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돈 없으면 돈 있는 자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있는 것만으로. 내가 모르면 있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사람 심리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있는데도 겸손하시고 없는데도 자신감이 있고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행복과 성공을 뭐로 정의를 내리냐면 관계.
0: 관계.
1: 즉

0: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또 여보 제가 뒷바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봉사활동 하느라고. 얘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또 이렇게 막 속이 불불 끓어도 그분들은 웃는 게 웃는 게
1: 아닌 거예요.
0: 사는 게 사는 게
1: 아닌 거예요.
0: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막 성질이 있어요. 어머니 나이 잡수시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런 며느리들은 지속이 지속이다 이렇게 봐야죠. 속병이 없다. 웃는 게 웃는 거다. 근데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머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서 속으로 돌아서서 막 아,
2: 이걸 누가 알아줘? 아, 이 마음을 또, 누가?
0: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박권사님 좋으시죠? 저요 다음 주에 이혼합니다. 제 속을 주여 누가 합니까? 아이고 주여 아버지 제 속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속병이 그렇게 많대요.
1: 그렇죠.
0: 위하고 장질환도 그렇게 많고요. 스트레스. 네. 궤양 생기고, 염증 생기죠. 이렇게 막, 그, 성질 날 때, 성질 내는 분은 오래 살거든요.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는 한 90은 넉근히 넘길 수 있어요.
2: 화풀이 다 하니까. 네, 속풀이 다 하니까.
0: 교회에서도 큰 소리 막 지르고 네. 막, 이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속병이 없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파이가 전혀 없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네. 뭐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하고의 사이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의 한 부류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자기하고 자기의 소명. 네, 이걸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업하고 소명은 다르거든요. 네. 소명은 자기의 길이고 직업은 때로는 먹고 사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의 길이, 자기의 길과 자기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하고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운동이 이 직업이 아니라 이건 다 내 길이거든요. 내 소명이거든요. 예. 그게 관계가 좋은 분은 되게 건강하고 행복하대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자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래요. 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또 그렇죠. 되게.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전혀 없는 건 그 사람이 어느 만큼 돈을 벌었냐? 사회적 위치가 어느 만큼 높냐?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1: 그게 다가 아니라
0: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의미하다, 가치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반드시 이게 결정되는 건
1: 아니다.
0: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건강하더래요. 관계가 좋은 사람.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관계에 그걸 하지 못하면 사람이 크게 나타내는 게 두 가지인데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누구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대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1: 집착.
0: 집착.
1: 집착.
0: 근데 사람이 어느 날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다가 집착하게 된대요. 여보 이거 왜 핸드폰 비밀번호 바꿨어? 어떤 년 번호로 바꿨어 여보? 이렇게 막 집착. 애들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는 엄마가 있어요. 집착. 착. 네. 그리고 막 이제 봉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 착, 착. 그래서, 내가 빠지면 안 돼. 내가 빠지면 우리 선교회는 안 돼. 근데 그분이 빠졌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2: 막 더 잘 돼요?
0: 축제 분위기가 돼. 축제 분위기 막 감사 예배 드리고 막 그냥 난리가. 아, 제 세부 찬양대 지휘자를 1년 반 했거든요. 4시 반에 성가대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 그런데요? 처음에 새벽 4시 반에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도 막 칭찬 엄청 해주시고 막 권사님들도 우리 그냥 아유 우리 저기 우리 정말 우리 지자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게 제가 무슨 아프리카에 잠깐 선교를 갔다 왔는데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이게 좀 정신이 이렇게 정신줄이 놓으면서 성가대 거기까지 딱 놓고 제 후배 저보다 훨씬 실력이 떨어진다는 객관적으로 제 후배를 딱 이렇게 놓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가대가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뭐 요즘 성가대 잘 되죠? 그랬더니 할렐루야 너무 잘 돼요. 할렐루야 너무 잘 돼요.
2: 말라리아 걸리시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0: 인원이 배가 됐어요. 근데 순간 기분이 좋을까요? 약간 상할까요? 전 솔직히 약간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살짝 죄송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교회 단체가 잘 된다면 좋아야 되는데
1: 그게 아니네요.
0: 이거 왜 안 좋을까?

0: 그거 알고 보니까 제가 그걸 그 사람들한테는 티는 안 냈죠. 그래서 권사님 할렐루야 너무 잘 됐네요. 권사님 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지자 좋으시죠? 그리고는 이제 마음이 와.
1: 맞아.
0: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된 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빠진 교회 단체가 안 되길 바랬던가? 그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 열심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요. 젊은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반을. 그럼 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건 나 뭔가? 거짓이었나? 아니, 나 분명히 진실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알게 된 게 뭐였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그 일을 한 것보다는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있는데 제가 인정받고 싶은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인정. 누구나 그렇죠.
0: 네. 이렇게, 아우, 저 지휘자가 최고야. 저 지휘자는 정말 너무, 아우, 그 호스피스 봉사자가 오시면 죽었다가 또 살아남아. 아유, 너무 대단하셔. 그 은근히 제가, 은근히.
1: 인정받고
0: 은근히 이런.
1: 네. 대놓고 못하죠, 사실.
0: 그렇죠. 네. 은근히. 근데 그래서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은근히 해서. 세상은 대놓고 하거든요. 세상은 대놓고 인정해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겉으론 할렐루야. 아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은혜롭게. 할렐루야.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은근. 조만간 나를 찾아줄 거다. 저 솔직히 제 마음.
1: 진짜.
0: 부끄럽게. 네. 저희는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이런 기회로 생각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지. 아니면 혹여나.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이 호스피스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혹여나 새벽 찬양대 지휘자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봉사. 이게 혹여나 우리가 그런 건 아닌지. 우리는 정말 지금 관계가 조금 좋은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그 인생 수업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파일을 사람들한테 찾아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파이가 무엇인지, 하시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정말 하지 못했던 게 무엇인지. 근데 그게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죽기 전에 막 뭐 하고 싶습니까? 요트를 사고 싶어, 요트!
1: 그건 아니에요.
0: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많이 못 보셨죠? 네. 주로 뭐 하고 싶다고 하시나요, 그분들은?
2: 관계
1: 역시.
0: 관계 회복.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또, 용서의 문제. 또요?
2: 그렇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0: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어떤?
1: 그렇죠. 관계.
0: 관계의 문제고. 또 뭐 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2: 봉사. 권사님처럼 봉사.
0: 권사님처럼 나도 건강해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시던가요? 벤츠를 사고 싶어! 나 평창동에 못 살아봤어. 그런 분들은 많지는?
1: 안다.
0: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나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했네.
1: 화해를 못했네, 그 사람하고.
0: 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벌써 돌아가셨어요. 나 어떻게 해? 꼭 한번 그 사람한테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한번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오늘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참 그 봉사하시는 분들의 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분들도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걸 하시니 나도 아, 이제 이런 걸 미리 내 파일을. 그리고 좀 집착이 아닌 집중이라는 건 이 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집착이랍니다. 근데 이 원 밖에 나와서 이 원을 보고 있으면 이건 집중이래요. 네. 좀 관상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서 나와서. 거듭 늘 프로그램에서 추천하지만 산책을 강추하고 싶습니다. 혼자 이렇게 핸드폰 한 10분만 끄시고 이렇게 병원 근처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뭐 봉사자한테 얘기할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핸드폰 저희 10분 꺼도 막 국가가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국가는 잘 돌아갑니다.
1: 국가.
0: 핸드폰 거도 뭐 이렇게 핸드폰 끄고 아침에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막 연구하고 영감을 얻으려고 산책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이 봄 하나님이 주신 봄을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러면 내가 이 원 안에서 조금 나와서 어머 내가 내 남편에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어머 내가 내 열등감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어머 내가 내 그 막 상처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어머 내가 내 아들에게 너무 집착했구나 남편 사랑을 못 받았다 보니까 그냥 아들을 그냥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했구나 그걸 이제 스스로 알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집착해서 미안하다 근데 장가는 50에 가라
3: 고맙습니다.

0: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버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자, 만사형통 오늘 주제 사연과 소명?
3: 네. 와. 오늘은 이제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2: 사연이요?
3: 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72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75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엄마가 아버지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지를 봤더니 그 여보, 네. 누구 아빠, 당신 이런 단어를 안 쓰시고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2: 인간.
3: 남편을 인간이라고 부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몰라. 우리 지금 권사님들은 아멘, 아멘. 엄청 사람이 나이가 한 살 먹으면서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연이랍니다. 사연이 많은 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엄마, 저는 어떻게 낳고 결혼은 두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청년이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2: 그런 그렇죠. 게.
3: 근데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는 너무 운명처럼 결혼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두 분이 친구셨다는 거예요. 술친구. 그래가지고 술을 잡수시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주세. 그랬더니 저희 외할아버지가 술이 취하셔가지고 그러세!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새의 이름은 그러세 같아요.
2: 그러세.
3: 너무 슬픈 새.
2: 그러세.
3: 겁나게 슬픈 새 이름.
2: 그러세.
3: 이름만 들어도 애잔하죠.
2: 그러세.
3: 그러세. 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그러세 사연으로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18에.
2: 18에.
3: 아버지 21. 그래가지고 그날 그 어머니는 결혼하는 날 처음 아버지를 봤대요.
2: 어이구.
3: 옛날에는 그런 결혼도 있었나요? 권사님, 장로님들? 그렇죠. 그게 뭔가 이제 부모님의 의견에 의해서 그래서 결혼한 날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세 가지였답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는 나이가 너무너무 젊으신 두 번째 시어머니다. 두 번째,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 3급이 있어서 귀가 안 들리신다. 세 번째, 시댁 식구가 12명이다.
2: 에?
3: 종갓집 장손이다. 제사를 1년에 8번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18에 종갓집 이제 맏며느리로 맞게 된 거죠. 뭐 18이면 지금 해봐야 뭐 고등학교
2: 뭐 2, 3학년?
3: 뭐 2학년 네네. 이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저희 엄마는 너무 사연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또 신앙이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도망가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못 살겠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덜컥 아기를 가지신 거예요.
2: 덜컥
3: 도망가려면 애를 가지시면 안 되는데
2: 그렇죠.
3: 우리 권사님 계속 동일하시네요, 이게. 아이고, 맞아. 나도 그러셔.
2: 그러세가 남 얘기가 아니오.
3: 우리 집에도 그세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만 이거 낳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낳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덜거!
2: 아이고, 또!
3: 또 둘째가 또 들어오더래요. 자꾸 가지시면 곤란한데. 그래서 아니야, 하나는 외로울 거야. 둘이 버타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을 낳고 이제 가시려고 그러는데 또 덜거!
2: 덜거! 덜거! 덜거!
3: 그 제가 여섯째가 돼버린 거예요.
2: 육남매.
3: 육남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엄마 나는 어떻게 나셨어요? 그랬더니 너를 가진지 몰랐는데 네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의 삶은 그 사연의 연속이세요. 와. 연속극 안 봐도 돼요. 저희 엄마의 삶이
2: 그냥 연속극 드라마.
3: 연속극. 근데 우리 아마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도 거의 무슨 수준입니까?
4: 드라마.
3: 드라마. 공포 드라마. 공포 드라마. 어떤 분은 로맨틱 드라마. 근데 사연이 너무 너무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연이 많은 성경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방에 가보면
4: 더위가
3: 전 두 번 가봤더니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4: 40도 막 이렇게
3: 된다고. 햇빛이 저희 어머니의 표현으로 보면 그 대급박을 쪼개불 만큼 엄청 햇빛이 이 대급박을 쪼개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4: 너무 뜨거워서.
3: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더 빨리 쪼개주시겠다. 해야 되겠는데. 뭔가 이게. 아유, 조명 좀 꺼주세요, 여기 이게. 왜 조명 좀 꺼주세요! 이거. 저. 그, 너무 이 직사광선이 막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는. 그렇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낮에.
4: 뭐, 잠을 자거나.
3: 적게는 1시간. 네. 많게는 3시간. 잠을 자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들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죠. 그 물을 왜 기르러 오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결혼을 6번 한 여자입니다. 6번. 요즘 시대에도 결혼을 6번 하기가 참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시대는 그 사람이 인구조사를 할 때 여자하고 성인이 아닌 사람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지금 사람이 몇 명 있냐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여덟 사람, 아홉 사람, 열 사람이 있네요.
4: 아, 그때 당시에는?
3: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의 넣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아이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은?
4: 남자. 남자
3: 어떤 남자야?
4: 성인 남자.
3: 성인 남자만 사람에 넣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성경학자는 2만 명 전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5천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와이프하고 그리고 가족, 애들. 네. 옛날에는 또 놀이방 이런 데가 없었으니까.
4: 그렇죠, 다 데리고 나와.
3: 엄마들이 저희 집은 6을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4: 6남매.
3: 그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뭐 신기한 거 어디 왔다니까 또 가고.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당시에 그렇게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절에 결혼을 6번 했다는 거죠. 6번 했으면 얼마나 사연이 많았을까요? 그 얼굴도 아마 좀 얼굴에 질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4: 질서가 있었겠죠.
3: 질서가?
4: 없어요?
3: 질서가 없는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6번 할 수 있을까요?
4: 그렇죠.
3: 네? 생각을 해보세요. 집사님 얼굴에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6번을 하냐고요. 한 번도 하기 힘든데요. 얼굴에 질서가 그래서 추정하고 있는데 매우 질서가 있고 그 몸이 장난이었을까요? 장난이 아니었을까요?
4: 장난이 아니었죠.
3: 장난이?
4: 아니었던 거죠.
3: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선이? 몸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몸매도 정말 좋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남자들이 저 여자 네 번 결혼한 여자인데 또 결혼하고 싶을 만큼
4: 매력적인
3: 뭔가 매력이 있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사연이라는 거는 오히려 자기가 능력이 있고 탤런트가 좀 있고 사업을 좀 하는 사람이 사연이 더 많아요.
4: 맞아요. 네.
3: 그래서 장로님들 사업하시다 보면 사연이
4: 더 많죠.
3: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왕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날리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 교회 오퍼들이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4: 맞아요. 네? 맞아요.
3: 철야 예배 가면 또 뻐꾸길 날리고 새벽 기도 가도 뻐꾸길 날리고 수요 예배 가도 뻐꾸길 날리고 새벽성 돌아도 뻐꾸길 날리고 엄청 사연이 많죠. 근데 그분은 이제 결혼 6번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은 남들이 다니는 시간대에는 안 다녀요. 그리고 남들이 다니는 골목으로는 안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에게 뭐를 달라고 얘기합니까?
4: 물.
3: 물을 좀 줘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저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네. 예수님이 또 그러시죠. 네 남편을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뜨끔했겠죠? 나 결혼 6번 했는데. 그렇죠? 제가 그 특목고 나왔거든요.
4: 특목고?
3: 네, 공고요. 공고 나왔는데 네. 저는 언제 뜨끔하냐면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네. 강의를 하다가 제주도 분을 만나면 그분은 제가 강의가 좀 잘 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와서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아,
4: 그렇죠. 동네 분이니까.
3: 그럼 제가 순간 뜨끔.
4: 특목고 나왔는데.
3: 특목고 나왔는데. 제가 나온 공고가 그 제주도에 더 겸손한 학교였거든요. 그 교만하지 않은 학교였어요.
4: 그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성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3: 네. 그냥 네. 시골에서 조용히 있는 학교였거든요. 이렇게 그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속으로 이렇게 뜨끔하면서 시간이 되게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검정고시라고 얘기할까?
4: 차라리.
3: 고향이 제주도 아니고 마닐라라고 얘기할까?
4: 필리핀.
3: 뭐라고 얘기할까? 그 심장이 막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그래서 저는요. 한 서른 살 때까지 학력란에다가 제주 한림 공업 고등학교가 제가 나온 정확한 학교 이름인데 네. 제주 한림 아... 너무 재수업을 잘하시네요. 우리 권사님 상고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주 한림
4: 고등학교.
3: 네. 고등 그런 학교 없거든요. 그렇게 돼. 근데 그 여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결혼 6번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자의 아킬레스건을 물어봐요. 네 남편은 가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럽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러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넌 전에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도 집에 하나가 있지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의 그 아킬레스건을 콱 이렇게 찌르니까 여자가 또 엉뚱한 얘기를 질문을 막 해요. 예수님, 뭐, 당신네는 예배를 뭐, 예루살렘에서 봐야 한다고 하고, 뭐, 어디서 봐야 합니까? 뭐, 자꾸 문제를 피해가요.
4: 자꾸 문제를 돌리는군요.
3: 그렇죠.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은 삶의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 마음은 어디 있니? 그러는데. 저기 수요예배 갈까요? 철예배 갈까요? 주님, 저 스타킹, 저 반짝이를 할까요? 스트라이프를 할까요?
4: 자꾸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네.
3: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리본을 할까요? 아니면 머리에 큰 리본을 할까요? 두 개 다 할까요, 주님? 어떻게
4: 둘
3: 할까요?
4: 다 했어요, 둘 다.
3: 아, 둘 다. 어떻게 할까요? 자꾸 예수님은 본질을 묻는데 사람은?
4: 아, 자꾸 돌아가려고.
3: 나 거기랑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내 열등감하고 마주치기 싫어요, 나는. 내 사연하고 마주치기?
4: 싫은 거죠.
3: 싫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막 얼버무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편은 이스라엘 당시에는 여자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내 보호자, 내 울타리거든요. 근데 뭐 이 현대의 모든 사람도 자기의 보호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돈. 아, 그래서 어느 날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또 다른 거. 그 자기만의 안식처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그 무언가가 있어요. 네.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 처음에는 애들 바라보는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 독립운동. 아주 격렬하게 하죠.
3: 그럼 엄마 방에 도시락 폭탄 던지고 가고.
4: 맞아요.
3: 막. 해방이다! 막 이러면서. 해방이다! 나 이렇게. 엄마한테 해방되고 싶다! 엄마 간섭하는 거 좋아하나요?
4: 아유.
3: 싫어요. 아주 싫어요. 그리고 특히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엄마가 관여하는 걸.
4: 아, 더 싫어하죠.
3: 매우 싫어요. 엄마 하고 싶은 거나 하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하고 싶은 거나 해, 엄마. 다 컸어, 나 이제. 엄마 좋아하는 거나 하라고. 그 CBS 방송이나 그거 가라고, 엄마.
4: 만사형통이나
3: 가라고. 내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4: 그럼요.
3: 안 나오던 철야입에 나와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막. 주여! 저희 아이 다시 취소하고 싶습니다. 주여! 아이도 나의 안식처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외로우니까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4: 그렇죠.
3: 그래가지고 자기가 없으면 그 봉사단체가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해놨는데 어느 날 자기가 없으니까 봉사단체가 돼요 안 돼요? 축제의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에? 드디어 또라이 권사님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버려, 난리가 나버려. 에? 그 또라이 권사님 진짜.
4: 문제 하나 있던 거 해결됐다고.
3: 진짜 성격 이상했던 권사님인데, 막 지가 다 휘젓고 다녔는데, 그 권사님 드디어 쓰러졌다고, 뇌졸중으로. 아. 주님 나라 가까워졌다고, 막 엄청 좋아요. 그리고 내가 그 단체에서, 그 교회 그 단체에서 나왔는데, 부흥 돼요, 안 돼요? 더 되어버려. 더 되어버려, 막. 네. 그럼 막, 기분이 마냥 좋지는?
4: 안죠. 안죠. 아주 안 좋죠.
3: 어떤 분은, 그래서 쇼핑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 쇼핑.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쇼핑.
4: 아.
3: 쇼핑. 집에 있으면 뭐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계속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요. 그래가지고 뭐 보재기 큰 거에다가 뭘 항상 선물을 주고 가셔. 아니, 그 산타가 12월에 나와야지. 뭔, 이게.
4: 뭔
3: 3월에 산타가 오고 막, 4월에 산타 오고 막. 또 반납하고 또.
4: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트럭 타고 오시고.
3: 그렇죠. 사인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그분이 꼭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만사형통 보셨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영수증 사인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쇼핑도 해봤다가, 봉사도 해봤다가, 남편한테 집착도 해봤다가, 애들한테 집착도 해봤다가, 또 어떤 분은 또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봐요.
4: 뭐 또 뭐, 친목기 활동하시다가.
3: 그런 것도 해보다가 또, 네. 네. 또 남자분들은 또 지하에 자매님도 만나봤다가.
4: 왜 땅 밑에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3: 그 자매님들 신방을 그렇게 돌아다녀요, 신방을.
4: 그것도 밤에.
3: 이쪽 자매님, 저쪽 자매님. 또 같이 가서 또 거기 경배와 찬양 지하에서 하고. 근데 아무리 해봐도 영혼의 목마름은
4: 해소되지가 않아.
3: 그렇게 해소되면 괜찮아요.
4: 그렇죠.
3: 지하에서 나오면서 막 내 영혼 평안해. 아, 주여 감사합니다. 역시 경배와 찬양은 지하에서 해야 돼. 그러면 계속해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4: 아, 그럼요.
3: 근데 해도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쇼핑해서 좋아지면 쇼핑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좋아지지가 않아. 끝맛이 안 좋은 거예요. 끝맛이 이렇게 청량감 있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그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남편은 누구냐?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너의 안식처가 누구냐?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그런데 저 남편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전에 돈으로도 네 남편을 삼아봤고, 전에 봉사로도 네 남편을 삼아봤고, 남편이 말 안 들으니까 네 애로도 네 남편을 삼아봤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네 남편이
4: 아니었다.
3: 아니다. 여러분,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께 물어보세요. 나이 먹고 여행 누구랑 갈 거냐고 물어보면 누구랑 간다고 보통 얘기하실까요? 이거 보세요. 권사님들도 다 친구랑 가요. 권사님들도. 저기 강남에 좋은 교회, 럭셔리한 교회 갔더니 거기에서 어느 분하고 가겠냐 했더니 정말 얼굴이 성령 충만해 보이는 권사님이 남편하고 해외여행 가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너무 성령 충만하네요. 그랬더니 땅에 묻으려고 이제.
4: 아, 가서 거기 두고 오려고.
3: 장로님 땅에 묻으려고. 장로님 땅에 묻으려고. 다른 집사님이 재활용 못하게 하려고 그냥 묻으려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소개합니다. 여행은 친구랑 가는 거지 가족이랑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가족이 친구면 여행은 가족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지 않는 얼굴 표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4: 아는 척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3: 그렇죠. 자, 이거 재수학원 같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행은 누구랑 간다고요?
4: 친구.
3: 친구랑 가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riendship.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는 사람하고 여행을 간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여행은 가족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가족인데도 그 가족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간다고요? 친구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친구 관계예요. 그럼 여행 나중에 누구랑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아들은 friendship, 친구의 관계거든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친구의 관계이면 나중에 여행 누구랑 가는 거라고요?
4: 남편하고 부인하고.
3: 남편하고 아내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 여행은 불편한 사람하고는 못 가거든요.
4: 맞아요.
3: 시간 들여서 돈 내서 갔는데 불편하고 누가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삶 또한 아주 오래된 여행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나랑 뭐라고요?
4: 친구다.
3: 친구다. 너희는 나랑 친구 관계다. 어?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구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하고 여행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친구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너무 무서운 신처럼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구분되는 거냐면 삶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이거는 먹고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현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 어디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안정감은 누구시냐? 너의 안식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으로 너의 평안을 얻느냐? 너의 지켜줄 자는 누구냐? 돈이냐? 네가 생각하는 사업의 능력이냐? 말을 잘하는 거냐? 남편이 건강한 거냐? 착한 거냐? 그 모든 것 전에 남편이었지만 그것들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너의 집안에 네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지만 그것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물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사람들하고는 프렌즈십, 친구처럼 지내라.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을 친구라고 생각하셔요. 내 돌아가신 아버지나 내 큰오빠가 나한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남편한테 해주면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권사님 좀 살아보시니까. 이렇게 아버지 같고 큰오빠 같고 늘 너그럽고 이해해주고 삐지지 않고
4: 그러는, 다 받아주고.
3: 그런 남편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저기 미국에 한 놈, 유럽에 한 놈.
4: 딱딱 두 사람.
3: 네.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멸종. 네. 공룡하고 같이 멸종. 야. 화석에 있어요. 화석에. 그런 남자 없어요.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잘 삐고 어려요. 근데 남자를 키울 수 있는 건 여자가 그 남자를 프렌즈십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좀 유치한 얘기해도 웃어주고 이렇게.
4: 아, 맞아.
3: 어머, 이렇게 당신 참 유머러스한 것 같아.
4: 아, 그러면 막
3: 이렇게 박수를 권사님께 아유! 이런 거. 여보, 당신 참 유머러스하다. 나는 진짜 난 너무 시집 잘 왔어. 이런 걸 해줘야지. 으유, 내가 그때 그 오빠랑 결혼하자고 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오빠 지금 청담동에 빌딩 지었다는데, 내가 진짜. 으유, 주여, 아버지. 아유, 진짜, 내가 진짜.
4: 비교.
3: 주여. 저에게 왜 이렇게 저런 큰 십자가를 주세요, 주여. 아유, 아버지. 아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 버려요. 남편들하고 친구처럼 지내십시오. 아이들하고 누구처럼 지내면 좋다고요?
4: 친구처럼.
3: 친구. 그리고 의지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소망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죠.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지상에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의지하지 마라. 너의 보호처가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남편이다.
4: 필요한 사람이다, 오히려.
3: 자식 의지하지 마라. 자식은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랑 친구로 지낼 사람이다. 그리고 오직 의지하는 건 나만 의지해라. 그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여자가 바로 취한 행동이 이 사연 많고 사람들한테 가기 싫어했던 여자가 바로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연 많았던 사람이 그 사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게 자기의 사명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 다녔던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의 사연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런 사연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저런 사연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또 이런 사연이 있어요. 아마 그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얼굴 표정 보니까 사연이 엄청 많아 보이셔요. 엄청. 몸에도 사연이 많아요. 이게 엄청 많아요.
4: 사연꾼.
3: 사연.
5: 사연쟁이라고 써져 있어요.
3: 사연쟁이.
5: 저는 사연쟁이입니다. 근데 그 사연 때문에 평생을 남들이 안 다니는 뜨거운 낮에 돌아가실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연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3: 당당하게
5: 이제는 그 사연이 소명이 될 것이냐. 그것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이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셔서 사람을 도와주실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괜찮겠냐고 여쭤보신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보세요. 음성을 듣고 안에서 열어줘야
3: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5: 그분께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요즘에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교회 모든 행사는 참석하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 열어주시면 우리의 사연이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
6: 네.
5: 감사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이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저희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네. 도착순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디는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리고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엔 저는 세라잼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잼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도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래서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대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잼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드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트레이드인을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이제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냐면
1: 평평하게 주무시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0: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풀렸던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되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딱 두드리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그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니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은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네
1: 거기서 이제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리고 그렇죠.
1: 한분들 매트리스 그렇죠. 이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
0: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그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 이번에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저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이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주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러는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렛이라 그래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갖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전후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갖고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분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0: 그렇죠.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리고 이제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 후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 후 옮기지 않고 하면 세탁기에 딱 놓기만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네.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0: 너무 많습니다.
1: 많습니다.
0: 예, 예.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첫 번째 페이지. 영화계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남가주대학교 동문이신 분이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뭐 굳이 정확하게 따지자면 동문은 아니죠.
1: 왜 선을 긋죠?
2: 아, 저는 네. 정식으로 졸업을 하셨고 아, 네. 네, 네. 우리 스필버그 감독께서는 네. 우리 USC를 지원을 하셨으나 세 번 낙방을 하시고
1: 아, 세 번 떨어졌어요.
2: 다른 학교에 졸업하신 다음에 네네네. 나중에 명예학위를 받으셨죠.
1: USC에서? 네. 아, 명예학위.
2: 그쪽은 정식학위, 그쪽은 명예학위. 이기 때문에 굳이 뭐 따지면 동문은 아니죠.
1: 조지 루카스는 조선배라 부르고 오제이 심슨도 오선배라 부르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2: 그분은 떨어지셨어요.
1: 아이, 그래도 동문이지. 그래도 동문이지.
2: 아, 떨어지셨어요. 네.
1: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썬문답에서는 음모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외계인은 존재한다라든지 정부가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다라든지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비밀 조직이 있다라든지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헛소문이다 싶다가도 가끔은 이제 그럴싸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때도 있는데요. 마침 오는 6월 10일에 개봉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도 이런 호기심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미지의 존재, 인류에게 79년 동안이나 감춰져 왔던 미지의 존재에 대한 진실이 전 세계에 폭로되는 그 순간을 그린 SF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1인 2매 영화 티켓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212 문자 메시지로 신청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의 동문으로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번 영화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외계인, UFO 관련 영화를 뛰어넘을 역작인 거는 확실해요.
1: 확실합니까?
2: 확실합니다.
1: 확실하군요. 예.
2: 왜냐면 스티븐 스필버그 자체가 뭐라고 할까 SF와 이런 그 외계인 전문 또 덕후 감독이세요.
1: 그렇지.
2: 뭐 여러분, 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드셨던 외계인 관련 영화 뭐가 있을까요?
1: E.T.가 제일 유명하고요.
2: E.T.가 제일 유명하고.
1: 그 전에 미즈와의 조우.
2: 미즈와의 조우. 미즈와의 조우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나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 외계인을 음악으로 소개한 가장 대표적인 영화예요.
1: 그렇지. 네.
2: 이거 보시면 아 그 소린 들어봤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떠떠떠떠떠.
1: 맞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2: 이게 예. 그때 간단하게 네. 이거예요. 네네. 그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계인이라고 하면 지구를 침공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1: 맞습니다. 예.
2: 그 1938년 올슨 웰스의 화성 침공 우주전쟁 난리 났지 않습니까?
1: 예, 예.
2: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2005년도에 우주전쟁이란 저 톰 크루즈 형님 나오는 영화를 감독을 하셨는데
1: 예.
2: 저 원작은 스필버그 감독이 아니에요.
1: 예.
2: 우주전쟁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이 정말로 뭐라고 할까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뭐냐?
1: 네.
2: 1938년 10월 30일 할로윈 데이 때.
1: 할로윈 때. 예.
2: 올슨 웰스라고 천재 작가 겸 감독이 있습니다.
1: 예.
2: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를 감독한 천재거든요.
1: 시민 케인.
2: 시민 케인. 네. 시티즌 케인이라고.
1: 네네네. 네.
2: 이 양반이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심심했나 봐요. 할로윈이니까 10월 30일이요.
1: 네.
2: 음악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음악이 딱 끊겨요. 속보입니다.
1: 네.
2: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1: 라디오에서?
2: 라디오에서요.
1: 아, 진짜로요?
2: 진짜로.
1: 진짜 침공했다는
2: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끊는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얘기를 계속해요. 네. 이거는 픽션입니다.
1: 아.
2: 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38년이면은 2차 대전 발발 1년 전이거든요. 귀숭숭한 상황에서 갑자기 뭐 랄랄랄랄라 노래가 잘 나오고 있던 라디오에서 네. 딱 끊긴 다음에 속보입니다. 화성인이 침공했어요.
1: 깜짝 놀라지.
2: 난리가 나 이랬대요.
1: 그건 장난친 거예요?
2: 장난친 거예요.
1: 뭐 그런 장난을 쳐.
2: 그래서 콜콜콜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잖아요.
1: 네.
2: 수습을 했다는 얘기가 미안합니다. 어제 할로윈이라 가지고 네.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겁니다. 하여간 그 이후에 우주인이라고 하는 지구를 침공한다. 이거였는데 이런 이미지를 바꾼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다.
1: 아.
2: 미지와의 조우. 거기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외계인이 좀 다르네.
1: 정말 조음만 하고 끝나죠.
2: 그렇죠. 예. 음악으로. 두두두두.
1: 맞아요. 음악이랑 빛으로.
2: 그게 77년도에 나왔어요. 미즈와의 조우가요. 네네네. 그리고 ET가 83년 동안 나오거든요.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이 아니에요. 손가락 삐삐삐삐삐삐삐. 이거잖아요.
1: 네. 야, ET 귀엽죠. 예.
2: 외계인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외계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분이 네. 스티븐 소버그 감독이시죠.
1: 적으로만 보지 않고.
2: 그렇죠.
1: 그렇다면 과연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 때는 또 어떤 형태의 외계인이, 어떤 성격의 외계인이 등장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2: 맞습니다. 예. 디스클로즈 데이 같은 경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미즈와이 조우 77년도에 그 제작을 했을 때 이제 나사에 이제 기술 지원 요청을 좀 했다고 해요. 스필버그 감독이.
1: 예.
2: 근데 기술 지원은 커녕 영화 제작을 중단하라고 나사가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77년도에.
1: 좀 수상한데.
2: 그때 스필버그 감독이 느꼈다고 하죠. 뭔가 진짜 있구나. 나사에서 지원은커녕 영화 제작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럼 내가 뭔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다고 하죠.
1: 아 그렇군요.
2: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작품은 2017년 네. 뉴욕 타임즈의 UFO 관련 기사, 국방부의 비밀 프로젝트를 위한 폭로한 보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1: 포스터에 그 아까. 눈알만 딱 봐도
2: 눈알이란 어떤 내용이 등장할지 안구라고 해주시죠.
1: 누구의 안구일지도 좀 궁금하고 아 영화를 봐야겠습니다. 현실에서도 사실 이런 외계인 음모론은 정말 끈질기게 이어져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파충류 외계인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랩틸리언 음모론이 있잖아요.
2: 랩틸리언을 이해를 하셔야 지금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이해하세요.
1: 아, 랩틸리언을 이해해야 마가가 이해돼요?
2: 아니, 왜냐면 그, 예. 마가가 랩틸리언을 지금 믿어요.
1: 아, 그렇습니까?
2: 진짜로.
1: 오, 얘기 좀 해주세요.
2: 그, 네. 여러분, 너튜브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1: 네네네.
2: 마가가 그,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네. 민주당 지금 저 정권, 민주당 세력 뒤에는 파충류가 있다. 라고 믿어요.
1: 네.
2: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는 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도마뱀이다. 라고 믿거든요. 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로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얼굴이 뜯어지면서 네. 이 파충류의 비늘이 나오고 있는 그런 물론 합성이죠.
1: 예, 랩틸리언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이제 뭐 얼굴 뭐 피부 같은 게 벗겨진다든가 뭐 혓바닥이 두 갈래로 갑자기 보인다든가
2: 이 랩틸리언 뭐 말 그대로 그 랩타일이 파충류잖아요. 네. 파충류 인간이란 말인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 예전에 뭐라고 할까? 외계에서 파충류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과 DNA를 그가 섞여가지고 사람의 형태로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2: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학자가 누구냐면 네. 그 데일 러셀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의 고학자가 있는데
1: 네, 네, 네.
2: 이 파충류 랩틸리안 믿는 음모론자들의 거의 신이에요. 데일
1: 러셀이요.
2: 트로 오돈이라고 진짜로 공룡이 있었어요.
1: 네.
2: 트로 오돈이요. 예전에 네. 진짜. 근데 화석이 와가지고 빵 지구에 충돌하면서 파충류들이 공룡이 멸종했지 않습니까?
1: 그렇지요. 예.
2: 이 랩틸리안 음모론자들은 예. 트로 오돈은 안 죽었다라고 믿어요.
1: 아, 수많은 공룡 중에 트로 오돈은 살아남았다. 네.
2: 그 데이 러셀 방사도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1: 예, 예, 예.
2: 왜냐하면 얘가 너무 똑똑했대요. 지금 남아 있는 화석을 분석을 해보니까 예. 뇌 용량이 사람보다 커요.
1: 아 그렇습니까?
2: 네. 그리고 보통 공룡들은 눈이 옆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 귀 부분에.
1: 그렇죠, 그렇죠.
2: 이 트로 오더는 사람처럼 앞에 달려있어요.
1: 어허.
2: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트로 오더는 손을 네. 거의 사람같이 썼다고 해요.
1: 좀 손 잘 쓰게 생기긴 했다. 뼈 보니까.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랩틸리안을 믿는 사람들은 이 데이 러셀 박사의 주장을 믿으면서
1: 네.
2: 그때 화석 충돌했을 때 네. 이 트로 오더만큼 살아남았고
1: 소행성 충돌했을 때.
2: 충돌했을 때 러셀 박사가 뭐라고 주장을 또 했냐면
1: 네.
2: 그때 트로 오돈이 쭉 진화를 했으면은 네. 사람의 형태로 진화했을 것이다. 얘네들이 바로 파충류가 지배한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음모론자들이 또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1: 예, 예.
2: 각종 신화들을 봐라.
1: 네.
2: 다 파충류가 나온다.
1: 신화.
2: 신화.
1: 예를 들어.
2: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예.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1: 네.
2: 이브와 하와, 뱀 나오지 않냐.
1: 선악과 뱀. 예.
2: 그리고 수많은 각 문명들의 창조 신화를 보면은
1: 네.
2: 용이 나온다, 드래곤.
1: 예를 들어 썬킴 선생님이 예전에 중국 상고사 말씀해 주실 때 복희와 여화.
2: 복희와 여화도 네. 파충류예요. 뱀의 몸이거든요. 그리고 드래곤과 용이 나오는 걸 봤을 때
1: 드래곤 많지.
2: 이게 다 코드들이다. 원래 이 문명의 시작은 다 파충류들이 시작을 했다.
1: 어허.
2: 이러면서 80년대 초반에 한 드라마가 빵!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봐라. 파충류가 우리 집이라는 거 맞다.
1: 드라마요?
2: 드라마요.
1: 어떤 드라마요?
2: V라고.
1: 아, 제목이 V예요?
2: 이거 하시는 분들은 참 곧 환갑이실 거예요 아마요.
1: 그렇겠죠 실제로.
2: 네. V라고 네.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네, 실제로 네. 외계인들이 와요. 예, 예. 주인공들이 이제 외계인들인데 파충류예요.
1: 예, 예, 예.
2: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1: 예.
2: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네. 공격을 받으면 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안에 있는 파충류가 나와요. 그리고 식량은 쥐입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충격이야. 입을 벌면서 맛있게 드세요. Help yourself. 아.
1: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모습일 거 아니야. 파충류가 먹는 거지만.
2: 그렇죠. 와. 혀가 나오는 거죠.
1: 재밌겠는데. 오늘따라 한마디 한마디에 좀 힘이 좀 가득 실려가지고 본인이 좀 믿는 편이신가요?
2: 그 네. 음모론자들이요. 네. 뭐 저도 네. 음모론을 믿는다기보다는 좋아해요.
1: 좋아한다. 아, 재밌어.
2: 왜냐면 네. 자기 자랑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음모론에 많이 빠져요. 아 왜냐.
1: 왜 그렇게 되나요?
2: 네. 그 이거는 실제 이론인데
1: 네.
2: 똑똑한 사람들은 지식 공백을 참을 수가 없대요. 이 안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뭐라고 나사가 빠져 있다.
1: 네.
2: 이거를 음모론으로 채워넣는다.
1: 아, 어떻게든 그 공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필요하다. 랩틸리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아까 뭐 민주당 쪽이 뭐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있지만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목주름이 좀 심상치 않다라든지 또 마크 저커버그의 경직된 표정과 굳어진 표정이 좀 파충류 같다. 이런 식으로.
2: 그래서 저기 눈을 보면 특히 유명인사들
1: 네.
2: 찍힌 사진들을 보면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파충류들이 이제 그 햇빛을 받으면 눈이 약간 고양이 눈같이 변하잖아요. 뱀 눈같이.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렇게 찍힌 사진들이 꽤 있어요.
1: 아 맞아. 파충류들은 약간 눈꺼풀 같은 게 한번 쏙 했다가 그렇죠, 막 그렇죠. 변환되기도 하고 막 이러던데.
2: 그리고 유명 앵커들, 아나운서들이 네. 갑자기 얘기하다가 안녕하세요, CBS의 뭐 이강민입니다. 예, 이강민입니다 하면서 예. 혀가 두 갈래가 쭉 나와서 들어가는.
1: 예. 아 그런 영상을 많이 보긴 봤는데 그거 다 합성 아니에요? 합성이잖아.
2: 합성이란 예. 주장도 있고 예. 카메라의 착시 현상이다.
1: 혀가 어떻게 갈라져?
2: 라는 얘기도 있어요. 나 알 수가 없어.
1: 카메라 착시 현상이다.
2: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이 그거예요. 저게 예. 어떻게 착시 현상이냐? 예. 동영상 아니냐?
1: 예. 아, 이거 말씀하실 때 제 혀에서 갑자기 이걸 팍 갖다 대면 조회수 대박인데, 이거.
2: 파리 한 마리 잡아보세요.
1: 손으로도 못 잡아요. 예. 그렇군요.
2: 근데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1: 네.
2: 그 데이비드 아이크라고 해서 BBC 그 스포츠 캐스터, 이제 전 스포츠 캐스터죠.
1: 네.
2: 모든 건 다 이 양반 때문에 시작됐어요.
1: 그래요?
2: 아, BBC, 원래 영국에서 축구선수 하다가, 그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축구를 못해가지고 이제 BBC에서 이제 마이클 잡고 스포츠 캐스팅을 하다가 이제 그 은퇴를 했어요. 90년대 초반으로 기억나는데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영매가 무슨 얘기했냐면 너는 세상을 구할 사람이 다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면서 예. 음모론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방금 얘기했었던 네. 곧 우리가 얘기할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다음에 랩틸리안 등등 각종 음모론을
1: 네.
2: 모아서 책으로 한 건 낸 거겠습니다.
1: 예.
2: 99년도에 나왔던 거대한 비밀이란 책인데 이 책이 모든 음모론의 집대성판이에요.
1: 그러면서
2: 여기서 네. 그친 게 아니라 네. 저 책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1: 아, 예. 클린턴 네. 대통령인가요?
2: 그렇죠. 클린턴 대통령. 예. 아버지 부시도 있고
1: 네.
2: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다음에 다이애나 왕세자비 다 있죠. 다 파충류들이다.
1: 네네. 많이 팔렸군요, 저게 심지어. 예.
2: 그렇죠. 거기 이제 저 양반이 필 받은 거죠.
1: 네네.
2: 최근까지도 이 양반이 뭘 주장했냐면,
1: 예.
2: 코로나 백신은 저거 맞으면 다 우리가 조종된다, 외계인들에게.
1: 지금 현역이시구나.
2: 아직 살아있어요. 예.
1: 현역이시구나.
2: CCTV 예. 보지 마라.
1: 예.
2: CCTV 다 누가 보고 있냐? 파충류들이 보고 있다.
1: 그래요. 예.
2: 그리고 유대인들 알고 보면 파충류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 얘기를 최근까지 해가지고 예. 유럽의 각국에 지금 입국 금지 상태입니다.
1: 문제적 남자분데. 네. 예.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 때 어떤 외계인이 등장할지도 잠깐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아까 설정이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면 79년 동안 인간 사회에 있었는데 이제 감춰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뭔가 되게 ET처럼 누가 봐도 외계인인 모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평범한 모습. 친근하고.
2: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 상상입니다. 약간. 어떻게 박광일 선생님처럼 약간 되게 평범하고 친근한 모습.
2: 박광일 선생님 비슷하시네. 평범하다.
1: 그럴 수도 있다.
2: 재밌다 이거네.
1: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2: 자, 스필버그 감독은 두 가지 형태의 외계인을 우리에게 선보였습니다. 네. 일단 미지의 조우, ET에서는 굉장히 친근해요.
1: 그렇죠.
2: 뭐 평범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인간의 친구. 네. 로 묘사를 했죠. 네. 우주전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작이 따로 있지만 네. 지구를 침공하는 침략자로 그렸어요.
1: 네.
2: 근데 약간 그 시대적 컨텍스트가 달라요. 왜냐하면 ET라든지 그 미지의 조우를 만들었을 때는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아, 스필버그 감독이.
1: 예, 예, 예.
2: 그래서 뭐라고 할까 어디 의지할 때가 필요한데
1: 그 영화 파벨만스에도 잘 나오잖아요.
2: 그렇죠. 네, 그렇죠. 어디에 의지를 할 존재가 필요한데 네. 그러면 나는 미지의 존재인 외계인에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 기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네. 저기 우주전쟁 같은 경우는 2005년도니까 네. 9.11 직후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뭔가 이 지구를 멸망시킬 존재가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공포 심리를 영화에서 바탕을 했다고요.
1: 아, 배경이 타이밍이 그렇군요. 네.
2: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진짜로 외계인이 있다면은 네. 예전에 벌써 지구를 식민화 시켰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뭐 거의 100년 동안에 간만 보고 있을까?
1: 아, 만약에 있다면은 그러면 외계인은 우리한테 적대감이 없거나 아니면 지구를 이제 침략할 정도의 가치로 보지 않는다.
2: 요번에 미국 네. 정부가 공개한 그 영상 보니까 깜짝 놀랄 네. 장면이 있더라고요.
1: 아, 그 UAP 영상이 잔뜩 나왔죠.
2: 네. 네. 미사일을 튕겨내요. 뿅! 그래서 미 공군 당국자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미사일이 어떻게 튕겨나가냐.
1: 네.
2: 그 정도 기술력이면 벌써 야 너희들 놀아 너희들은 이제 외계인 우리 화성의 식민지다 했을 건데 간만 보고 100년이면 뭔가 메시지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1: 정말 외계인이 맞다면
2: 우리나라에도 UFO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76년도인가 그때
1: 그 사진 막 할아버지 이렇게 논에서 이거 뭐
2: 아, 그것도 아니에요? 있지만 네. 청와대 상공에 UFO가 나타났어요. 아,
1: 청와대? 네.
2: 자, 여러분 거짓말 같죠? 지금 검색해본 당시 뉴스 있어요, 기사가요.
1: 예, 예, 예.
2: 76년도에 청와대 상공에 네. 아, 미확인 비행물체가 천천히 비행을 해요.
1: 네.
2: 그럼 당연히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대공포를 발사했겠죠. 빵빵빵빵빵빵빵빵. 맞고도 그냥 가요.
1: 아, 대공포 발사했어요?
2: 대공포 발사했어요.
1: 맞고 그냥 갔다?
2: 지나갔어요.
1: 예.
2: 그거를 누가 전국에 알렸냐?
1: 네.
2: 고 지금은 MBC가 여기 상암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MBC가 어디 있냐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도 나이가 달라져요.
1: 그렇죠.
2: 여의도에 있다? 아직 젊은 세대예요.
1: 예, 예, 예.
2: MBC는 정동에 있었습니다.
1: 아, 정동 MBC 시절.
2: 경향신문사 예, 건물이에요.
1: 예, 예, 예.
2: 거기가 청와대에서 가깝잖아요. 그때 이제 별이 빛나는 밤을 진행하고 있었던 이수만 선생님께서
1: 예.
2: 보니까 저기 뭐 대공포 발사하고 바로 앞에서 네. 뭐 UFO 같은 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1: 네.
2: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이수만 SM입니다. 지금 정동 MBC 앞에 UFO 나타났다라고 라디오에서 얘기해 버린 거예요.
1: 아 그런 톤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어쨌든
2: 네. 어쨌든 뭐 일단
1: 깜짝 놀랐어요.
2: 당국에서는 쉬쉬하려고 했는데 네. SM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 버리셨어요.
1: 아 거기서 풀었구나.
2: 당시 기사를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1: 저런 일이 있었네 진짜.
2: 네? 네. 뭐 북한에서 만약 진짜 저기 이제 전투기가 청와대에 왔다 대공포가 발사됐다 그러면 전면전이에요 그거요.
1: 네.
2: 그래서 여러 주장을 했는데 뭐가 있냐면 네. 미국 노스웨스트 화물기가 네. 그냥 지나갔다. 첫 번째 노스웨스트 화물기가 왜 청와대 상공을 갔을 것이냐.
1: 네 그리고 노스웨스트 화물기여도 거기다가 폭격을 했으면은 문제죠.
2: 노스웨스트 예. 화물기에 왜 대공포를 발사했냐.
1: 예, 예.
2: 거기서 점점점이에요. 어쨌든 외계인이 서울 상공에는 나타났었다.라고
1: 결론을 내리.
2: 난 가능성 높다.
1: 가능성이 높다. 와, 근데 신기한 일이 있었네 진짜. 예, 몰랐습니다. 저는.
2: 자, 그거를 마지막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보여줄 영화가 바로. 디스클로즈 데이다.
1: 청와대 외계인 상공.
2: 일단 보세요.
1: 모르죠 또 뭐.
2: 아니, 봐봐.
1: 예, 6월 10일을 봐보면 또 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디스클로저가 예. 말 그대로 폭로잖아요.
1: 그렇죠. 예.
2: 디스클로즈 데이는 폭로의 날이에요.
1: 예.
2: 뭘 폭로할지 몰라요.
1: 모르죠 진짜. 예.
2: 그러니까 지금 저 예고편들이 있거든요. 예. 예고편에는 보면 노경이 나와요.
1: 아 사슴이 있더라고.
2: 사슴밖에 안 나와요.
1: 예.
2: 그 한약 홍보 영화인가.
1: 아 궁금해요 진짜.
2: 아니 왜 예. 외계인 영화에 노경이 나오냐.
1: 직접 봐야
2: 되는데. 예고편도 굉장히 짧습니다.
1: 맞습니다.
2: 그걸 여러분들 극장에 가셔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저는 뭐 확인하겠습니다.
2: 저도 하겠습니다.
1: 예.
2: 같이 가실까요?
1: 좋죠.
2: 좋습니다.
1: 우아존만큼 열심히 해주시면
2: 네.
1: 예. 사실 이제 음모론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프리메이슨 또 일루미나티 이런 비밀 조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조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프리메이슨은 어떤 집단인가요?
2: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비밀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비밀 집단이라는 건 없어요.
1: 그렇긴 하네요.
2: 예. 어폐예요. 그러니까 예. 못생긴 썬킴이랑 똑같아요. 이건요.
1: 그러네요.
2: 바로 이해되시죠?
1: 예예예. 예.
2: 일단 프리메이슨 자체가 뭐냐면 네. 프리는 자유로운이고 메이슨은 석공이거든요. 뜻 자체는 자유로운 석공이란 말입니다.
1: 네.
2: 언제부터 있었냐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루미나티는 단체가 결성된 것이 1776년 정확하게 알려져 있거든요.
1: 아, 예.
2: 근데 프리메이슨은 알려지진 않았어요.
1: 네.
2: 일단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717년, 1717년 영국 런던은 맞습니다. 프리메이슨이요.
1: 네.
2: 근데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 단체가 뭐냐? 말 그대로 석공들의 단체예요.
1: 왜 석공인 거? 진짜 석공 단체예요?
2: 석공이라는 건 당시에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자들이었어요.
1: 아.
2: 성당 만들고 왕궁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연봉 프리랜서들이었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뭐라고 할까? 지금으로 치면 하이테크 반도체를
1: 반도체 만드는 분들.
2: 아이, 또 삼전네. 하여간,
1: 예.
2: 하여간 이 반도체를 만드는 하이테크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길드를 만드는 거죠. 와라, 우리 한번 뭉치자.
1: 네.
2: 특히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 프리랜서였거든요.
1: 네네.
2: 말 그대로 프리 메이슨들이었어요.
1: 아, 그러네요. 예.
2: 하이테크 기술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 기술자뿐만 아니라 학자도 들어오고 뭐 종교인도 들어오고 귀족도 들어오면서 뭐라고 할까 친목 단체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1: 네네.
2: 이러다가 슬슬 깬 사람들이다 보니까
1: 네.
2: 야 우리가 언제까지 왕정 밑에 가서 왕 밑에서 왕 명령을 받고 살아야 되냐?
1: 네.
2: 우리도 사람인데
1: 예.
2: 인권이라는 게 있지 않냐?
1: 예.
2: 라고 하면서 이른바 계몽 사상이 그 단체 안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2: 이게 결정타였어요.
1: 무슨 결정타요?
2: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네. 뭐 지금 종교 물러나라 신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귀족들도 아니 왕족들도 뭐 왕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찍혀버린 거죠. 반체제 단체로.
1: 예.
2: 그러면서 특히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지금도 그래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프리메이슨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대한 교황청 카톨릭 교회와 이제 각국의 이제 왕족들 로부터 탄압을 받다 보니까
1: 네.
2: 스스로 뭐라고 할까 이 베일에 쌓인 단체로 이제 포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 아,
2: 이 단체가.
1: 네네네. 네, 네.
2: 이러면서 옆에서 이제 딱 뭐라고 할까 비슷한 유사 단체가 생긴 것이 일루미나티거든요.
1: 아 근데 가기 전에 프리메이슨이 나중에 미국 건국에도 관여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유럽에서 탄압을 받아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건가?
2: 프리메이슨 네. 단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지 워싱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벤저민 프랭클린도
2: 그렇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리메이슨은 그렇게 비밀단체는 아니에요. 지금.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첫 번째 페이지 영화계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남가주대학교 동문이신 분이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뭐 굳이 정확하게 따지자면 동문은 아니죠.
1: 왜 선을 긋죠?
2: 아 저는 네. 정식으로 졸업을 하셨고
1: 네.
2: 우리 스필버그 감독께서는 네. 우리 USC를 지원을 하셨으나 세 번 낙방을 하시고
1: 아, 세 번 떨어졌어요.
2: 다른 학교에 졸업하신 다음에 네네네. 나중에 명예학위를 받으셨죠.
1: USC에서?
2: 네.
1: 아, 명예학위.
2: 이쪽은 정식학위, 그쪽은 명예학위. 이때문에 굳이 뭐 따지면 동문은 아니죠.
1: 조지 루카스는 조선배라 부르고, 오제이 심슨도 오선배라 부르지만, 스필버그 감독은.
2: 그분은 떨어지셨어요.
1: 아이, 그래도 동문이지. 그래도 동문이지.
2: 아, 떨어지셨어요.
1: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썸문답에서는
3: 음모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외계인은 존재한다라든지 정부가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다라든지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비밀 조직이 있다라든지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헛소문이다 싶다가도 가끔은 이제 그럴싸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때도 있는데요. 마침 오는 6월 10일에 개봉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도 이런 호기심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미지의 존재, 인류에게 79년 동안이나 감춰져 왔던 미지의 존재에 대한 진실이 전 세계에 폭로되는 그 순간을 그린 SF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1인 2매 영화 티켓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212 문자 메시지로 신청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의 동문으로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번 영화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외계인, UFO 관련 영화를 뛰어넘을 역작인 거는 확실해요.
3: 확실합니까?
2: 확실합니다.
3: 확실하군요. 예.
2: 왜냐면 스티븐 스필버그 자체가 뭐라고 할까 SF와 이런 그 외계인 전문 또 덕후 감독이세요.
3: 그렇지.
2: 뭐 여러분, 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드셨던 외계인 관련 영화 뭐가 있을까요?
3: E.T.가 제일 유명하고요.
2: E.T.가 제일 유명하고.
3: 그 전에 미지와의 조우.
2: 미지와의 조우. 미지와의 조우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나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 외계인을 음악으로 소개한 가장 대표적인 영화예요.
3: 그치. 네.
2: 이거 보시면 아 그 소린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떠떠떠떠떠
3: 맞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2: 예. 이게 그때 간단하게 네. 이거예요. 네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계인이라고 하면 지구를 침공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3: 맞습니다. 예.
2: 그 1938년 올슨 웰스의 화성 침공 우주전쟁 난리 났지 않습니까?
3: 예, 예.
2: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2005년도에 우주전쟁이란 저 톰 크루즈 형님 나오는 영화를 감독을 하셨는데
3: 예.
2: 저 원작은 스필버그 감독이 아니에요.
3: 예.
2: 우주전쟁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이 정말로 뭐라고 할까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뭐냐.
3: 네.
2: 1938년 10월 30일 할로윈 데이 때,
3: 예.
2: 올슨 웰스라고 천재 작가 겸 감독이 있습니다.
3: 예.
2: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를 감독한 천재거든요.
3: 시민 케인.
2: 시민 케인, 네. 시티즌 케인이라고요.
3: 네, 네, 네.
2: 이 양반이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심심했나 봐요. 할로윈이니까 10월 30일이요.
3: 네.
2: 음악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음악이 딱 끊겨요. 속보입니다.
3: 네.
2: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3: 라디오에서?
2: 라디오에서요.
3: 아, 진짜로요?
2: 진짜로.
3: 진짜 침공했다는
2: 거예요? 아니, 근데
3: 거야.
2: 그 끊는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얘기를 계속해요. 네. 이거는 픽션입니다.
3: 아.
2: 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38년이면은 2차 대전 발발 1년 전이거든요. 귀숭숭한 상황에서 갑자기 뭐 랄랄랄랄라 노래가 잘 나오고 있던 라디오에서 네. 딱 끊긴 다음에 속보입니다. 화성인이 친구였어.
3: 깜짝 놀라지.
2: 난리가 나요, 그때요.
3: 그냥 장난친 거예요?
2: 장난친 거예요.
3: 뭐 그런 장난을 쳐.
2: 그래서 네. 콜콜콜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잖아요.
3: 네.
2: 수습을 했다는 얘기가 미안합니다. 어제 할로윈이라 가지고 네.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겁니다. 하여간 그 이후에 우주인이라고 하는 지구를 침공한다. 이거였는데 이런 이미지를 바꾼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다.
3: 아.
2: 미지와의 조우. 거기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외계인이 좀 다르네.
3: 정말 조우만 하고 끝나죠.
2: 그렇죠. 음악으로. 예. 두두두두.
3: 맞아요. 음악이랑 빛으로.
2: 그게 77년도에 나왔어요. 미즈와의 조우가요.
3: 네네네.
2: 그리고 E.T.가 83년 동안 나오거든요.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이 아니에요.
3: 손가락
2: 삐삐삐삐삐삐. 이거잖아요.
3: 네. E.T. 귀엽죠. 예.
2: 외계인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외계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분이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시죠.
3: 적으로만 보지 않고.
2: 그렇죠.
3: 그렇다면 과연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 때는 또 어떤 형태의 외계인이, 어떤 성격의 외계인이 등장할지도 참 궁금해집니다.
2: 맞습니다.
0: 예.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윤현진 대표입니다.
4: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정봉현입니다.
4: 오늘 초대 손님은 연희엘 자매가 특별히 노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는 내 네. 이 올챙이 속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4: 네. 와,
6: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네. 오늘 이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4: 네.
6: 궁금하시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진 대표님이십니다.
4: 어서 오세요.
6: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4: 잘 지내셨죠?
5: 네. 안녕하세요.
2: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저작권 뭐 저작권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6: 네.
2: 진정한 저작권 효자는 바로 이런 곡입니다. 이런 곡이 정말 스테디셀러라고 해서. 자손 대대로 불려주고 동요 CD 뭐 동요 노래 나올 때마다 제일 효자 노릇 맞 그렇지 않습니까?
5: 아닙니다.
2: 네? 아, 저도 사실 아니,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닙니다. 아니 작사 작곡을 이 올챙이 송을 만드셨는데 네. 이렇게 대박 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5: 전혀 몰랐죠.
2: 예.
5: 저는 이제 저의 친정 어머니께서
2: 예.
5: 유치원을 오래 운영하시면서 옛날에는 유아 동요라는 장르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2: 그렇죠.
5: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2: 네.
5: 이제 유치원에서 불려질 수 있는 노래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18살 때부터 유치원
2: 예.
5: 선생님들을 노래를 지도하는 그런 강사 활동을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 중에 한 곡이었는데,
2: 예.
5: 뭐, 갑자기 그렇게 이제 유명해졌더라고요.
2: 그 노래가 저희 기억에 일요일 일요일 밤에 그 브레인 서바이벌라고 하셨어요.
5: 네.
2: 거기서 불려졌잖아요.
5: 네. 네.
2: 그래서
5: 네.
2: 국민 동요가 됐어요.
6: 맞아요.
2: 근데 지금 그 대표님이,
5: 네.
2: 그 올챙이송뿐만 아니라 뮤지컬 제작자시잖아요.
5: 네.
2: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 데리고 번개면을 두 번이나 봤는데
5: 네.
2: 그 번개면을 또 제작 연출하셨잖아요.
5: 네.
2: 아니 근데 번개면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속에 이렇게 기독교적인
5: 네.
2: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5: 그걸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5: 네.
2: 저는 그때 보면서 사실 모르고
5: 네.
2: 이거 만든 분이 크리스찬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5: 아니 제가 예. 막 목사님들도 많이 초대해서
2: 예.
5: 보시도록 했는데 목사님들도 눈치를 잘 못 채시더라고요.
2: 예.
5: 제가 어찌나 교묘하게 그걸 이렇게 넣어놨는지.
2: 네네네.
5: 예를 들면은 이제 번개맨은
2: 예.
5: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2: 네.
5: 아이들을 위기에서 구원하니까 누구일까요?
2: 아~
5: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좀 표상하도록
2: 네.
5: 담았고
2: 예.
5: 또 이제 성부 하나님도 캐릭터로 등장하고
2: 예.
5: 또 항상 번개맨을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은 항상 메시지마다 새로운 캐릭터로 그렇게 담으려고 했고요.
2: 예.
5: 또 노래 가사 같은데도
2: 예.
5: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아동극이라고 했지 가족 뮤지컬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던
2: 맞아요,
5: 시절인데
2: 맞아요. 예.
5: 저는 항상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2: 네.
5: 가족 뮤지컬로서 부모님들도 좀 만족할 만한 그런 눈높이의 뮤지컬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2: 그래요.
5: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의
2: 예.
5: 옛적 선한 길 뭐 이런
2: 예.
5: 게 가사를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인데도 그렇게 가사에 담고 했어요.
2: 예.
5: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성경 메시지를 담으려고 뭐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
2: 아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대표님을 어떻게
4: 그 뮤지컬 제작자로 세우게 되셨는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30대 이전과 이후에 네. 신앙생활에 네. 차이가 있었다라고 네. 이제 구분을 지셨는데 그 네. 이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5: 저는 참 자격도 없는데 감사하게도 4대째 믿는 집에 태어났고 예. 또 10살 때 제가 악보도 아직 다 모르는 때에 예.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날 반주자 선생님이 안 나오셔서 예.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저희는 집에 유치원을 하니까 피아노가 있잖아요. 예. 손들었더니 그냥 네가 피아노 쳐 이래가지고 예. 10살 때부터 교회 반주를 쭉
4: 10살 때부터
5: 했어요.
8: 초등학생 아니었어요?
5: 네. 악보도 못 보는데 예.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럽게도 성경책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예.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30대까지 했어요. 예. 교회 반주를 맡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또 보수적인 그 신앙 색깔이었기 때문에 예. 주일 성수 안 하면 정말 벌받아 죽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대학을 졸업하는데 저는 언론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항상 예. 필기 시험이 그 당시만 해도 주일날인 거예요.
4: 저는 입사 시험이?
5: 예, 교회 반주냐 입사 시험이냐 해서 망설이지도 않고 저는 교회 반주를 택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좀 그렇게 좀 보수적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그런 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30대 초반까지 했었죠.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저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셨는데 당시에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내면의 음성 이런 건 몰랐고 그냥 그 당시 제가 느낄 때는 그냥 텔레파시 같은 거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경험 이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것을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알게 됐으니까 텔레파시라고 제가 표현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그 질문 너무 궁금해서 제 청년 시절을 다 거기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온갖 철학책들을 다 찾아보고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결국 찾지 못하고 나 살기 바쁘다고 아이 낳고 하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질문 사랑이 뭐길래에 대한 답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랬는지 그 시작은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Everything started from his love.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오늘 너에게 왔고 그리고 너로부터 이 세상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시간으로 보면은 5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 저는 그 시간이 영원이라고 느껴졌지만 왜 5분인 줄 아냐면 이제 곧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러 가야 될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신경 쓰고 있어서 그리고 제 눈앞에는 우주가 시작될 때의 그 모습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들이 그러니까 행성이죠. 별들이 가득한 우주에서 그냥 우주 자체가 존재하기 시작한 그냥 이유, 목적 뭐 철학가들도 신학가들도 많은 이론을 내세우지만 그냥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이유는 너무 심플했어요. 그냥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냥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고 나라는 존재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냥 그걸 알려주셨어요. 네. 그걸 알려주셨고 그때로부터 사람 몸 안에 이렇게 눈물이 많이 있을 수 있구나를 생각한 게 그때로부터 눈물이 시작돼서 예. 21일 동안 눈물이 안 그치더라고요.
4: 매일 울었어요? 네. 그 말씀 때문에?
5: 그냥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 학기만 하면은 졸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하루 종일 눈물이 나니까 아침에 눈 뜨면 울면서 시작하고 밥 먹으면서 울고 아이를 데려다주면서 울고 예, 잠자면서 울고 이러니까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 생활을. 예, 예. 그래서 아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예, 그리고 21일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있던 그 시간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만하게 짝이 없어서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구약을 봐. 하나님은 전쟁하는 하나님이고 성경이나 보면서 그런 얘기 했으면 좀 그럴 텐데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떠들었던 게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이 저를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섬기는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박차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냥 네, 21일 동안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21일 동안 그동안 한 번도 안 읽었던 성경책을 한번 쭉 읽어봤죠.
4: 그렇게 엄청 울면서 성주를 보내실 정도였으면 이제 기도도 많이 했겠네요. 눈물로 회개 기도도 많이 하시고.
5: 그 다음날 새벽에 저는 제가 이제 100년이 더 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오래되셨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야, 나 이렇게 교편생을 오래 해도 너처럼 잠 많은 처음 뵀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침잠도 많고 잠이 많던 저인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지금 이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로 저희 집에 제일 가까워서 거기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새벽 예배하다가 뭐 방언 받고 새벽 예배하다가 뭐 이렇게 그게 지금 이제 거의 뭐 20년 가까이 계속 시간이 흐른 거죠.
4: 그럼 해외 선교 갔을 때도 매일 새벽기도 하시고요?
5: 어느 날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가게 됐는데 선교지를 떠나면서 저의 가장 큰 걱정은 뭐 아프가니스탄이 위험하니까 보통 이제 그런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떠나 있는 동안 이 새벽 예배 반주는 어떡하지?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도 제가 딱 선교지에서 돌아가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 예배 반주할 수 있게 모든 여건이 맞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마침 또 돌아간 날 기차 그 비행기가 연착을 해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어디 가서 기름도 못 넣어요. 5시에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럼 하나님 나 고속도로까지만 어떻게 가게 해주세요.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여기서. 근데 네, 있는 돼요. 있던 팩트니까 얘기할 게 이상하면 편집해 주세요.
4: 이제 믿는 얘기.
6: 웬만한 건 다 돼. 네.
5: 그래요?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엠프티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화살표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면 일단 나를 의심하더라고요.
4: 그렇죠.
8: 내 눈이 잘못됐나?
5: 일단 제가 그렇게 선교지에서도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그거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는 거 기름도 없이 왔으니까 무사히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막상 내 눈앞에서 기름이 점점 늘어나는 기적을 보니까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잘못 보고 갔나?
4: 그렇죠.
5: 두 번째는 제가 워낙 과학을 못하니까 아,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면 기름이 팽창하나? 뭐 이런 생각. 네,
4: 그럴 수 있죠.
5: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점점 늘어나서 숫자가 79까지 가는 거예요. 79까지 가려면 적어도 10불 이상 돈을 넣어야 되는 기름이에요.
4: 그래서 79까지 쭉 늘었다고요?
5: 79 숫자가 79 한 200 정도 가야 200마일인데 79마일까지. 그러니까 30마일 미하였잖아요. 얼마였는지 모르죠. 5였을 수도 있고 10이었. 근데 70 교회에 도착하니까 79인 거예요. 그래서
6: 오병 이름인가요? 오병
4: 이게 말이 되나?
8: 오병 이름.
5: 근데,
8: 제가
5: 그 경험으로 알게 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유, 무슨, 새벽 예배 반주 뭐 저 없다고 뭐 새벽 예배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그걸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걸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그냥 저에게 주셨던 그 작은 사명에 최선 다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셨던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갔어요. 교회를 도착했어요.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뭘 주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4: 또 뭐가 있어요?
5: 그래서 도착해서 제가 교회 앞에 딱 내리고 나서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제 믿을게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들어갔어요. 당시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반주를 그걸 돕는 역할이니까 기도, 담임 목사님 기도 다 마치시고 성도들도 다 기도하고 나면 그제서야 저는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날도 모든 분들이 다 떠나시고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도 또 해도 돼요?
8: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2: 그거 하러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쯤 있는 걸 왜 안 하시는 거예요?
5: 왜냐하면 또 뭐 이렇게 교단이나 이런 여러 다른 또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2: 아니, 그거 알아서 각자 잘 판단하는 것이
5: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실 테니까 그냥 편집하시려면 해주세요.
2: 아니, 이 정도로 자꾸 자르고 보세요.
5: 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온 산이 진동하였더라 하잖아요. 백성들이 너무 진동하니까 두렵고 떨려서 모세한테 당신이 혼자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0: 걸 경험할 정도로 예. 그렇게 강력한 이제 말하자면 성령을 체험을 한 거죠.
1: 예.
0: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그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는 나무로 지으니까
1: 네.
0: 근데 저의 이 떨림으로 인해서 그 장의자들 나무들이 다 덜덜 떨이고 네. 교회가 근데 그게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른 분들도 그 진동을 느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한테도 예. 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가면 장의자들이 덜덜 떨리고 창문이 떨리고 자동차 운전대를 잡으면 자동차가 덜덜 떨리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이제 제가 진동이라고 표현하는 그 경험이 일주일이 갔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무엇이 남았는가를
1: 예.
0: 돌아보니까 제 안에 제 안에 예수가 남더라고요.
1: 예.
0: 저는 성령이 어떤 현상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그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그 경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그냥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님 정도로 알았다면
1: 네.
0: 그 경험 이후에는 그냥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가 그냥 제 안에 이렇게 새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네. 여기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고 그냥 그게 뭐 신학으로 배워서 이론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제 안에 이렇게 새겨진 것 같아요.
2: 큰 은혜를 경험하셨네요.
0: 네.
1: 저는 듣고도 예. 안 믿길 정도거든요, 사실. 왜냐면 누군가가 다 느꼈으면 예. 아마 그 당시 미국의 지진으로 아마 뉴스에 나지 않았을까, 일주일 정도면. 아니, 근데 진짜 믿기지 않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신앙적인 태도나 아니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 뭐 가장 큰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 많던 제가 새벽 예배 드리게 된 게 가장 큰 변화고요. 그 전에는 제가 좀 사람을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1: 네.
0: 제가 어디를 가도 좀 부회장하는 스타일이에요.
1: 그래서
0: 부회장이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1: 네네.
0: 근데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3천 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잖아요.
1: 예,
0: 그냥
1: 예.
0: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게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남아있는 여생은 1분 1초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1: 예.
0: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1: 예.
0: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도 하나님 이 사람하고 전화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이 생기게 됐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저를 떠나가더라고요.
1: 근데
2: 그렇게 되면 사소한 것도 아까 물어보신다고 해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긴 게
1: 네.
2: 저희 새롭게 왔어도 네.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을 텐데
1: 네.
2: 새롭게 왔어도 나간다니까 이렇게 또 뭐라고
1: 하나님께 기도
2: 네, 응답하
0: 당연하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1: 아.
0: 일단 저는 제가 네. 이렇게 이 앞서서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인데 제가 정말 누를 끼칠까봐 정말 안 나오고 싶었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니까 그 다음에 겁이 덜컥 나죠.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나가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일단 네. 저는 어떤 것까지 묻냐면 네. 무슨 옷 입고 나가야 돼요. 어떤 컨셉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1: 스카프 둘러 그러던가요?
0: 스카프는 제 뜻이고 좀 재밌는 걸 해주셨어요.
1: 뭘
0: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네. 저는 안경을 평소에 안 쓰거든요.
1: 아,
0: 근데
1: 그래요?
0: 갑자기 저의 안경 낀 모습이 이렇게 기도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경 끼면 못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3일 동안
1: 네.
0: 왜냐하면 처음은 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세 번을 해요.
1: 네.
0: 세 번을 했는데 3일 내내 그냥 안경 낀 모습 보여주셔서
1: 네.
0: 안경을 마련해서 나왔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1: 원래는 안 끼시는데
0: 네.
1: 잘 벗고 하시다가 이따 끝날 때 쓸까요?
0: 네?
1: 어떻게? 예?
3: 예. 와, 아, 정말?
0: 뭐 하나님의 손을 하시니까
3: 아, 그래요?
0: 떴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아, 저의 그래요? 소소한 거. 예.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냥 예. 저가 그래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터득한 예. 저만의 방법.
3: 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주시고 하늘색의 스카프만 본인이 결정.

0: 이거 제가 그냥 오늘 추워서 네. 하고 왔어요.
1: 추워서. 아니, 이거 괜찮겠어요?
2: 그럼 근데 되게 지적으로 보이세요.
0: 아, 그래요?
3: 네. 주님의 스타일리스트네요. 네.
1: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여쭙고 기도로 응답을 받고 움직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0: 그러려고 노력해.
1: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으로 가실 때 그 유아 음악 교육 이제 박사 과정을 위해서 가셨는데 네, 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뜨거운 임재를 네. 체험하고 나서는 네. 본인의 이제 뭐 박사 과정도 있지만 방향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0: 졸업을 못 했잖아요.
1: 아, 못 했어요? 네,
0: 졸업을 아예 마지막 학기를 못 했고.
1: 아, 못 했어요?
0: 예, 원래 이제 EDM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박사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거기서 아예 그냥 못 했고.
1: 예, 예.
0: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뉴욕을 갔잖아요.
1: 예.
0: 뉴욕은 브로드웨이가 있잖아요. 아,
3: 그죠.
0: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네.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막 다닌 거죠.
1: 아,
0: 네. 네.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뮤지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 네.
0: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뮤지컬을 보는데 당시에 세계를 이제 휩쓸었던 어떤 컨텐츠의 두 가지가 있어요.
1: 네.
0: 이제 두 가지의 공통점이 이제 하나는 해리포터였고
1: 아.
0: 또 하나는 뮤지컬에서 어떤 모 뮤지컬인데 둘의 특징이 마법에 관한 거예요.
1: 아.
0: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마술은 가증하다고 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막 예. 그 거룩한 분노가 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하나님 왜 도대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저 마법의 얘기는 온 세상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1: 네.
0: 하나님의 컨텐츠로는 이렇게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쌓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뮤지컬을 할 거라고는 정말 1%도 생각 못 했죠.
1: 네,
0: 그런데
1: 네.
0: 귀국을 해서는 제가 대학로에 이미 30대 중반인데
1: 네.
0: 대학로에 있는 뮤지컬 작가반을 제가 등록하고 있더라고요.
1: 아,
0: 그 나이에.
3: 진짜 네. 푹 빠지셨네.
1: 예.
0: 모르겠어요, 정말. 갔더니 제가 당연히 제일 나이가 많죠.
1: 예.
0: 거기 있는 그 작가 지망생들은 다 20대고
1: 예.
0: 저를 그냥 원장님, 원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취미로 온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1: 예.
0: 하고 있었고요. 그 작가반은 6개월 동안 한 작품을 써서
1: 예.
0: 완성하는 게 목표인 거였는데
1: 예.
0: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어떤 그 공모를 하는 희곡상이 있었어요.
1: 예, 예.
0: 다들 목표는 거기를 이제 출품을 목표로
1: 예,
0: 지원의
1: 예.
0: 의의를 두고
1: 예.
0: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1: 예, 예.
0: 저도 이제 작품을 썼어요.
1: 예.
0: 그때는 로마서 8장에 사랑의 빛 이외에는 빚지지 말라.
1: 아.
0: 이거를 제가 로맨틱 코미디로 풀어가지고
1: 어머나.
0: 빚을 줘야지만 먹고 사는
1: 예.
0: 남자 주인공과
1: 예.
0: 빚지고는 절대 못 사는 여자 주인공 사이에
1: 예.
0: 이제 러브 스토리를 그렇게 좀 풀어서 썼고요.
1: 예.
0: 그걸 출품을 했는데 덜컥 당선작 없는 당선작 없다는 건 상금을 받을 수 없는 그 지원자 중엔 점수가 제일 높은 그렇게 된 거예요.
1: 뭐 1등이잖아요.
0: 그렇죠. 네. 말하자면 1등인 거죠.
1: 1등이면 당선작 아니에요?
0: 근데
1: 돈 주기 싫으니까 그냥 이것들이
2: 1등인데 왜
0: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 이제 그 상금을 이제 그 후원하는
1: 네.
0: 그 단체는 네. 어떤 절 안에 있는 단체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게 상금을 받았으면
1: 네.
0: 저작권이 5년 동안 그 업체에 있어서
1: 예.
0: 아마도 그랬으면은 저희 작품은 뭐 성경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1: 아,
0: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와,
1: 그것도 묘한 일이었네요.
2: 특이하다.
0: 그랬고.
1: 그러니까 스폰서 회사가 불교 그런 거잖아요.
3: 중간중간.
1: 당선작은 기독교.
0: 당선은 안 됐고.
1: 안 됐고.
3: 점수는 제일
0: 높았어요. 그래서.
1: 1등은 1등인데? 네.
0: 그래서.
3: 거기서도 주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0: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너무 올리고 싶잖아요.
1: 네.
0: 너무 올리고 싶어서
1: 네.
0: 제가 좀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극장을 막 알아보니까
1: 네.
0: 국립극장에 이제 딱 일주일이 비어 있더라고요.
1: 네.
0: 거기를 지원하려면 대관 신청을 하려면 법인이어야 된대요.
1: 네. 네.
0: 저는 법인이고 뭐 아무것도 모를
1: 네.
0: 텐데
1: 네.
0: 그래서 그날 그 얘기 듣고 그냥 법인 세워가지고 그래서 회사가 시작된 거예요.
1: 어머나.
0: 원대한 꿈을 품고 한 게 아니고
3: 네. 그냥 일주일 그냥 하고 싶어서
0: 그냥 그거 하고 싶어.
1: 그래서 그거 올렸어요?
0: 올렸어요.
1: 제목이 뭐였어요?
0: 그때 웨딩 앤 캐시라고
1: 웨딩 앤 캐시
0: 뭐 우리 유동근 선생님도 우정 출연도 해주시고
1: 어머나.
0: 그래서 그냥 트라이아웃 공연으로
1: 예.
0: 그때 이제 잠깐 올라갔고요.
1: 예, 예.
0: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고난길이 시작된 거죠. 뮤지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1: 예.
0: 그냥 일단 시작했으니까 회사를 꾸려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육 방송에서 번개맨 제작해달라고 의뢰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뭐 유아교육도 해볼라 그랬다가 또 뭐 언론사도 가고 싶었다가 그랬지만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인 주권으로 저를 어릴 때부터 그냥 이 분야에서 예, 할 수 있도록 작지만 달란트도 주셨고 뭐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더 이상은 왜 저예요? 라는 질문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그게 바로 부르심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래서 준비한 작품이 이번에 개봉, 이번에 무대 올린 게 룻 얘기죠.
0: 네, 룻기.
1: 예. 예. 대표님, 우리 어린 시절에 는 학교에서 다 같이 단체로 뭐 배너 같은 영화 단체로 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 교회에서 단체로 극장 가서 쉽게 봤어요. 그죠?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영화 콘텐츠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뭐 최근 몇십 년 전이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이런 크리스찬 콘텐츠들이 참 세상에 많이 공개가 됐는데 어느 순간 단절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저 미주 땅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종교 차별이라는 이유로 특정 종교에 대한 뭐 작품을 만들지도 않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돼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바통을 그 영화를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바통을 이제 한국이란 땅으로 넘겨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진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콘텐츠를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문화 강국이 된 건 아니겠어요? 지도를 펴보면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이 많은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강국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 바통을 한국의 땅에 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하나님 사역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선봉에 서신 대표님으로서 앞으로 앞장서 주시고 루스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2, 3, 4 수많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자로 모두 속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똑같은 걸 이번에 절감을 한 게요.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콘텐츠로 뮤지컬을 했다고 하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성경을 무시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성경이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이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대가 변했구나라는 걸 이번에 절감하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문화사역은 같이 동역해서 정말 그냥 하나님의 스토리 자체가 얼마나 정말 익사이팅하고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을 주는 건 근데 그 가치를 좀 많은 분들이 널리 좀 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1: 그럼요.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 아니겠어요?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담아내는 작품을 앞으로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 나오셔서 기억 가지고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오늘 창세기 27장을 근거로 해서 두 아들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에서의 패착, 야곱의 묘수. 지지난주에 제가 NBA 경기를 녹화해서 봤습니다. 요즘 NBA 플레이오프 한참 진행 중인데 뉴욕 닉스하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즈가 게임하는데 캐스터가 얘기하기를 그 센터 코트의 맨 앞자리에 가장 비싼 자리가 티켓값이 무려 5만 3천 불이라고 합니다. 5만 3천 불. 평균 티켓값은 1천 불. 제일 싼 게 500불. 5만 3천 불짜리 티켓.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앉은 사람들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사정이 있어서 거기 앉았겠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누그러뜨렸습니다. 누그러뜨렸다 하면 뭐예요? 근데 아무리 또 생각을 해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5만 불 주고 거기 앉아 있는지 저는 헤아릴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배우였던 마이클 J.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29살에 파킨슨스 디지즈를 걸려갖고 몸이 많이 약한 상태로 있는데 마이클 J. 팍스도 그 사람 본인이 파킨슨 디지즈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몇 천만 불의 헌금을 도네이션을 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그 캐스터가 언급하더라고요. 그 제가 찾아봤는데 마이클 J. 팍스는 예수님을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에 있는 그 수많은 돈 중에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만큼의 지혜는 적어도 그만큼의 사정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똑같이 5만 3천 불짜리 티켓 다른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 또 애들까지 데리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사정인지요. 자기 가족 재미있게 2시간짜리 농구 한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십만 불을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죠. 바라건대 그분들 생각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데 뭐라고 그러냐고 저한테 항의할지 모르겠으나 그 주신 분은 결국은 돈을 주신 분은 물질을 주신 분은 그 두뇌를 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Whatever we enjoy in this world is given from God. 그러게 우리 악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선택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 5만 3천 불짜리 티켓 산 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이 분명코 며칠 전에 또는 몇 주 전에 5만 불 선교헌금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500만 불 선경금 하고 5만 불짜리 농구 경기 보러 왔다고 믿고 싶어요. 그런 분 있으면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 사실 그 비슷한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번 돈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5만 불 펑펑펑펑 쓰는 사람들 있으면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복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복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장자의 명분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눠주는 삶을 살기보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에서의 후손들이죠. 주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 그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에 낭비하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또 갑자기 500만 불 헌금하시고 5만 불 농구경 가지 마세요. 야곱의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지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게 오늘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방식, 내 힘으로 이 교활한 사기꾼 야곱의 후손 중에 하나가 바로 정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이 모습이 지금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우리 생각을 좀 점검하며 한 발자국 더 참된 은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은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리브가와 야곱의 공모 컨스피러시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아들에게 장자에게 복을 주려고 계획을 세우자 그 얘기를 알아챈 엄마 리브가가 자기가 편애하는 작은 아들 야곱과 작전을 짜며 그 에서에게 갈 복을 가로채기로 하죠.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 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거짓말을 하죠. 이삭이 에서에게 줄 복을 빼앗기 위해 자기가 에서인 척합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요리에 갖고 왔으니 이것을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속는 것 같은 이삭, 그러나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20절에 또 이삭이 아들에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이르기를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하사 사냥감들을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야곱의 사악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기를 잡았다고 아버지에게 드리며 거짓말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24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또 야곱의 거짓말은 야곱의 속임수는 계속됩니다. 이삭이 결정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이냐?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가 에서입니다. 한 번 더 물었고 한 번 더 거짓말하며 장자권을 훔쳐가는 야곱.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기로 한 것인데 주권 가운데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자기 꾀로 훔쳐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이삭이 야곱을 애선 줄 알고 그에게 복을 내립니다.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겠노라. 이 마지막에 있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삭에게 반복되는 약속,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읽고서 아멘을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지금 속이고 사기치는 장면인데 과연 내가 아멘할 수 있는가? 전체 분에게서 아멘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쨌든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게. 첫 번째, 에서의 패착과 야곱의 묘수를 구별해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패착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에서의 패착,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하기를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어리석음이 에서의 패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에서의 패착. 우리는 반복해서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은 이삭 에서의 구원 문제가 아니고 이 장자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장자의 복을 놓치고 말았고 버스가 지나가고 말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버스가 떠났기에 더 이상 이 이삭이 야곱에게 건네준 장자의 복을 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결정의 심각성에 대한 말씀이죠. 한편 야곱의 묘수, 긍정적인 면이 앞서나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야곱은 믿었고 그 약속이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전달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해서 이것이 야곱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여기 야곱의 부정적인 면이 있죠. 하나님께 주실 복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앞세우며 속임수를 써가면서 이삭의 손에서 하나님의 복을 갈취하듯이 뺏어갔습니다. 야곱은 결국 따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방법을 믿은 거라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잘못된 모습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의 이 묘수 결국은 얄팍한 속임수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기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 도움의 손길은 실상 부드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고달픔과 아픔이 뒤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눌 수 있는 교훈은 야곱의 얄팍한 묘수는 성령님의 훈수로 완성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얄팍한 꾀, 우리의 얄팍한 묘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며 훈수하시며 아름답게 빚어가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야곱이 잘한 것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원한 것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불의한 방법으로 즉 범죄를 저지르며 장자권을 야곱 편에서는 훔쳐간 겁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야곱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의 인격이 어떻다고요? 교활한 사기꾼이라고요. 에서는 적어도 그런 모습은 안 보였어요. 좀 둔감하기도 하고 남성적이기도 하고 그가 야곱이 에서보다 인간미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리 이를 정하셨어요. 그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교활한 야곱이 하나님의 주시는 장자권의 복을 누린 것은 야곱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야곱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다 한 분 한 분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주께 뭐 해드린 게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애선 안 되지. 내가 받아야지. 내가 더 자격이 있지. 그렇게 오산한 결과 그것을 갈취하려고 듭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갈취하려고 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고개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용해서 안 될 것입니다. Misuse, abuse 해서 안 될 것입니다. 5만 불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벌어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는 에서의 이 잘못된 태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도우며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삶.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또 사기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조금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전시용이 아닙니다. 훈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내 잘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전시하는 유치한 모습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뭐 훈장 단조 아세요?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때 그것들을 가지고 은사 받은 바 영적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마구 망가져가고 있었기에 바울이 그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들은 영적 교만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더 영적으로 큰 은사를 받았니 내가 영적으로 더 큰 은사를 받았니 그러고 싸우고 앉아있었어요. 얼마나 유치한 모습입니까만은 그게 우리 속에도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소위 영적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던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저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멍청한 생각, 창피한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생각,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됐어요. 그 은혜를 정말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깊이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 위에 돈독히 세우고 우리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은혜 받았어, 내가 더 잘났어라고 말하는 목사 혹시 보신 적이 손들지는 마세요. 내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 자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잘못된 생각을 십자가의 보혈이 말끔하게 씻어주시기를 바래야 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복이었습니다만은 야곱은 그것을 취하는 과정 속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 마치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훌륭하기는커녕 순사기꾼의 욕심덩어리였던 야곱. 그런 하나님께서 왜 어쨌든 그를 주권 가운데 택하셨어요. 야곱은 평생을 두고 이 은혜의 원리를 이제 앞으로 배워가게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교정하시며 고쳐가고 계십니다. 욕심에 가득 가득 채워져 있는 야곱의 후손은 빌립보 교회에서도 발견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이 그 동기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하죠.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매임에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우리 목사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 중에 이런 투기와 분쟁,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제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제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자꾸 묵상 또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자랑거리가 아니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며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려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내 영적 교만을 부추기는 데 사용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내용은 야곱의 얄팍한 묘수 성령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훈수를 두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받기 전에는 얄팍한 수를 두며 살아갔으나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마도 야곱은 이와 유사한 고백을 그의 평생 가운데 그의 인생의 중요한 대목대목에서 마다마다 이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시며 동일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됐으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주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둑 같은 인생, 우리가 인생의 패착을 보도 하나님께서는 물러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인생 바둑을 이길 때까지. 그리고 훈수 두시며 이기게 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6장 33절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런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성숙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오늘도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분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는 자들,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너희 생각이 삐뚤어지고 야곱의 생각이 너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며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 Everything will be just fine. 하나님 향해 나가고 있으면 잘못 생각하는 것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을 채울 도구로 도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활한 사기꾼 야곱의 자손인 우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오늘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버한하우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각기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 실패하든지 We will succeed by God's method or we will fail by our own method. 제가 지지난 중과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A Tale of Two Cities 얘기를 거기 서문을 인용해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 그 찰스 디킨스의 Tale of Two Cities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그때는 최선의 때요, 최악의 때였다. 즉,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긴 에서는 최선의 때와 최악의 때의 기로에 서서 최악의 때를 택한 것입니다. 믿음 대신 얄팍한 자신의 꾀를 선택한 야곱은 지혜의 세대 대신 비전함의 세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불신의 시대 대신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절기 대신 빛의 절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절망의 겨울 대신 소망의 봄을 즐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곧장 하늘나라로 매일매일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선의 때가 될 수 있고 최악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미련함 사이에, 불신과 믿음 사이에, 어둠과 빛 사이에, 에서의 망령된 모습과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야곱의 사이에 우리의 선택은 명쾌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말씀을 들었음에 이 말씀으로 저희 생각을 판단하게 하시고 저희 생각을 이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접근시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야곱의 속성, 사기꾼의 속성, 이기적인 욕심 성령께서 지적하시며 고쳐주시며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심성으로 바꾸어주시며 주님 앞에서 만족을 누리며 다른 영혼들 앞에서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어주시려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고 무엇 근사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추한 것뿐이지만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는 또 저희를 빚으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며 저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야곱의 추한 모습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주님 만나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아내랑 저랑 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고민을 하다가 낸 결론은 여자에게 우선권을 줬죠.
2: 저희 어머니가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제 스스로가 패배를 원합니다.
3: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1: 많죠.
3: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따라가 주더라고요. 근데 둘 중에 어쨌든.
1: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3: 그렇죠. 좀 더 사랑하는.
1: 기억 안 나시죠? 어떻게 정하셨는지.
4: 네. 아니, 지금 저희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1: 기억나세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인 여성입니다. 저희 커플은 현재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렇지. 있는데요. 저도 오랜 시간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고 남자친구 역시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쭉 이어왔기 때문에 결혼 후 교회를 어느 쪽으로 다녀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남자친구도 저도 내심 서로의 교회에 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교회를 정하는 문제가 저희 커플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자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노크토크 선배님들, 결혼 후 교회 출석 문제는 어떻게 하셨나요? 부부끼리 꼭 같은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6: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부부끼리 꼭 같은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입니다. 전두사님,
1: 네.
6: 결혼 후에 출석 교회는 어떻게 네. 정하셨어요?
1: 그 전에.
6: 네.
1: 기억 안 나시죠? 어떻게 정하셨는지.
6: 출석 교회를.
4: 네. 아니 지금 저희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1: 기억 나세요?
4: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 안 나는 거.
1: 전두사님은요?
3: 저는 기억 나.
1: 기억 나세요? 저는 어떻게 정했냐면 제가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6: 네.
1: 미국에서 살았어요. 미국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느라고 아틀란타에서 네. 살았었는데. 제 사역지니까 아내도 뭐 미국인데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미국 살고 아내는 한국 살 수 없어서 네. 둘 다 하던 일, 여기서 하던 모든 방송이나 뭐 저도 하던 사역들 다 마치고 미국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2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선택지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었죠. 같이 그렇죠. 가게 되는. 근데 한국 돌아와서가 문제였죠. 한국 돌아와서 아내랑 저랑 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고민을 하다가 낸 결론은 여자에게 우선권을 줬죠. 왜냐하면 2년 동안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같이 섬겼었으니까 아내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먼저 아내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작고 어려웠었어요. 목사님이 그 이제 개척하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해외에서 이제 요양 중이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결국 돌아가셨는데 여기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자.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교회 섬기고 또 제가 이제 찬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찬양 파트를 맡아서 이제 아예 수요 예배는 제가 맡고 또 이제 주일 예배는 제 후배인 전도사님이 또 이제 맡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 뿔뿔이 흩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저도 동의했고 그래서 같이 그 교회 섬기고 했었죠.
4: 그 교회는 로또를 맞았네요.
1: 갑자기 지난주 방송이 생각나네요.
4: 네.
1: 로또.
4: 네.
2: 아브라함을 따라 이게
4: 로또 따라간 거죠. 예.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정화를 따라서 은성이도 가더라. 이렇게 로또로 가더라. 이게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남편하고 원래 결혼하기 전에 같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네, 저희 남편 전도사를 하고 저는 이제 교사를 하고 하면서 서로 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눈여겨봤죠.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이후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사역지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그 전임 전도사로 2년을 또 있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또 전임 전도사님 옆에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있죠.
1: 있었어요.
4: 제가 그 사모님이었고요. 새벽기도 다니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6: 아~ 네. 진짜 힘들 것 같아.
4: 그때 정말 힘들었고 그 전임 전도사 하면서 아이 둘을 낳았죠. 네.
3: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우리 사역팀의 자매였죠. 저희 아내가.
1: 보통 우리는 네. 이런 거 어린 양이 1위가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뭐 표현을 하긴 하는데
3: 그렇죠. 네. 그렇죠.
1: 목자가 목사님이 네.
3: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그 교회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고민할 일은 별로 없었죠.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1: 많죠.
3: 네. 네. 출석 교회가 달라서 갈등하는 근데 대부분 이제 결혼할 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따라가 주더라고요. 근데 둘 중에 어쨌든
1: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좀 더 사랑하는 사람.
3: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더 사랑하는. 두 번째는 좀 더 교회가 어려운 곳으로 가더라고요, 결국. 미안하죠.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좀 큰 교회를 섬기고 한 분은 개척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 당연히 개척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밀어내고 데려가긴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거든요. 맞아요. 떠나가면 맞아요. 그러다 그치. 보니까 그렇죠. 이제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렇게 옮겨가는 그렇게 보통은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6: 그렇겠다. 그러면 아직 미혼인 우리 레온 씨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2: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6: 네.
2: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전쟁에서 네. 승리할 수 있다. 부부싸움이라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에 대한 그 전쟁을
6: 네.
2: 저는 제 스스로가 패배를 원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6: 승리하고
2: 싶지도 않고 이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내의 편에 서서 충분히 아내에게 상의를 한 끝에
1: 맞아요.
2: 대신 이제 만약에 상의를 해도 그런 아내가 또 있잖아요. 제가 아직 그런 아내를 못 만나봤지만
6: 네.
2: 물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처럼 아내가 아니야 그런 얘기하지 마. 나는 자기 편이지 자기가 원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막 계속해서 막 티격태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6: 네.
2: 이제 막,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없겠지만
6: 네.
2: 혹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우리 둘 다 상관없는 교회로 가자. 제3의 교회로 가자. 아니면 뭐 대형교회로 갈래 아니면 뭐 개척교회로 갈래 아니면 프로그램 좋은 교회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지만 아내 또 집에는 또 혹시나 장모님 중에 또 장인어른 중에 권사님 장로님이 계신다면 그 교회 가야죠. 뭐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그 교회 장로 권사시면
6: 네네네.
2: 아시잖아요 목사님. 네, 거기 가야 되잖아요. 걸로 가겠습니다 저는.
6: 네 맞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한 로망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식구들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부모끼리 꼭 같은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1: 저는 교회 시작의 단위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두 가정이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두 사람이 다른 교회를 다닌다. 그럴 수도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들은 있죠.
6: 그쵸.
1: 일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두 사람 다 섬기는 교회가 있어. 결혼을 했어. 근데 각자 맡은 사역인데 갑자기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걸 딱 멈추고 어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사역까지는 서로 결혼을 했더라도 마무리할 때까지는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년까지는 서로 어떤 약속을 해서 이렇게 서로 다니다가 결국은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한 가정을 한 교회를 잃었다면 한 교회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이것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그게 맞는 게 아닐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6: 그렇죠.
2: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네. 자막으로 써주실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네. 조래훈 씨의 네. 의견입니다.
1: 구TV와 상관없는.
2: 구TV와 전혀 상관없는 관계자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1: 노크토크와 상관없는. 네.
2: 네. 저는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목사님이나 와이프가 뭐 전도사님이나 뭐 교회에서 뭐 중심적인 역할, 특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1: 이제
2: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누나 형들을 봤을 때 그림이 좀 안 좋은 그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혼자서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혼자서 막 계속 일해. 근데 남편은 또 다른 교회에 가 있대. 다른 교회 청년부 또 리더래. 근데 또 여기를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신혼부부는 딱 일 끝나면 토닥거리시더라고. 여보 오늘 고생했어 하면서 손 딱 잡고 일을 사역을 했으니까 예배를 딱 드리고 가는 그 모습에 약간 짠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붙어 다니면 좋잖아요. 물론 싸우면 떨어져서 다니겠지만 그래도 싸우기 직전에는 이렇게 손잡고 교회 가는 그 모습 나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1: 싸웠다 하더라도 예배 같이 가 손잡고 예배 드리면 또 아이가 돼.
2: 성경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이런 말처럼 이렇게 다 잡고 가는 깍지 끼고 가는 나 너무 부러워 진짜.
1: 예배도 손잡고 예배.
2: 그럼 난 누구랑 손잡지?
1: 뭔가 빨리
4: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면으로는 교회까지 같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2: 그럴 수 있죠.
4: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리가 가장 잘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1: 맞아요.
4: 보통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이를 보든 혹은 아빠가 아이를 보든지 간에 주일에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처를 찾는 게 먼저예요.
1: 맞아요.
4: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뭐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도 갖고 그다음에 한 교회에서 각자 리더로서 또 여러 역할을 하는 사역자로서 거기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전우애도 느끼고 함께 기쁨과 보람도 느끼고 찬양과 은혜도 함께 나누는 거 너무 좋거든요. 함께하는 건 너무 좋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저는 각자가 각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면 저는 그냥 각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고 대신에 그 저녁이 되면 어쨌든 집에 오잖아요.
6: 그렇죠.
4: 그때 만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양쪽 예배처에 뭐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일 수 있는데 대부분 한쪽 교회를 합쳐야 된다 그러면 윤성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 있는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를 뭐 부모님의 권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남편 교회 쪽에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왜 대부분의 주례는 남편 교회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4: 그러니까 남편 교회 목사님이 계신 그 사역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굳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특별히 요새 20대, 30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따로 또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지만 일단 우리가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따로 사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하고 또 우리가 사랑스러운 2세가 또 태어나면 그때 교회를 정해도 저 늦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교회를 정할 때에는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아빠와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환경이 구성된 곳이라면 더 좋지 않겠나.
2: 그렇죠. 맞아요.
1: 네. 잘못하면 아이랑 엄마랑 아빠랑 다 다른 교회 다닐 수 있으니까.
6: 그렇죠.
4: 실제 제가 아는 가족은 너무 재밌어요. 엄마하고 아버지 각자 다른 교회를 다녀요. 심지어 교단도 달라요. 아버지는 성결교, 엄마는 침례교를 다녀요. 그런데 이 양쪽 교회에 다 유아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 둘은 교회 가까운데 있는 감리교회를 다녀요. 거기 그 유치부하고 유아부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겨나는데 그러면 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2: 맞아. 교단 통합이네. 좋다.
4: 네. 에큐메니컬 한 거죠.
2: 그게 원하는 건데.
1: 진짜 에큐메니컬이네요.
4: 에큐메니컬 하죠. 우리 구TV 같잖아요.
2: 그러네요. 네네. 통합.
3: 저도 사실은 딱 정답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같이 다니는 게 좋은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두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려움.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관찰해 본 결과 성도님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신앙이라는 건 부부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서 각자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물론 그런 장점도 있지만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과 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그래서 그게 또 어쩌면 집에서 대화하다가 약간 충돌이 올 수도 있고 저는 어느 그 예를 들었는데요. 한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고 엄마는 아빠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밑에서 자란 그 딸은 늘 두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신앙 색깔이 다르니까. 너무 색깔이 다르니까 어쩌면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좀 외롭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도 많고 또 따로따로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가 이제 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힘들더라는 거죠. 이렇게 저 부부를 보면 같이 다니는 걸 보면 되게 부러운데 본인은 늘 혼자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니까 그런 게 참 부럽더라.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가 있어요. 네. 아~ 구역 예배가 있는데 교회가 다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이렇게 맴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예배를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하고 하기에는 쑥스럽고 또 방 안에 있으면서 안 나오기는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못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게 또 어려운 부분이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선택의 문제죠. 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서로 잘 맞게 다닐 수 있다면 뭐 저는 그것도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닐 때는 이런 어려움도 있으니 이런 것들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6: 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이 해주신 조언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부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솔로몬처럼,
4: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바처럼,
1: 때로는 다윗처럼
6: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0: 영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요정, 천사, 외계인, 마법사처럼 네.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네.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네. 각종 미신과 주술이 등장하는 판타지 영화를 통해서 악한 메시지가 드러난다며 기독교인은 판타지 영화를 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노크토크 식구들, 기독교인은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1: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기독교인은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 되나요? 입니다. 우리 식구분들은 평소에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이신가요?
2: 저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집콕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루에 그 영화나 드라마를 기본 한 다섯 편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다섯 시간에서 한 열 시간 사이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펼쳐지는 뭐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외워서 나중에 현장에서 써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것들은 먼저 봐야 또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나중에 내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면 그들한테 공감거리가 되니까.
1: 그렇죠.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근데 또 재미있는 것도 재밌다고 하고 재미없는 건 빨리 감기 하거나 아예 꺼버리거나 아니면 줄거리만 보고 봤다 거짓말하고 알잖아요.
1: 네.
3: 아니, 저도 문화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뭐 알려 이거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알려지거나 이런 것들은 봐요.
1: 그렇죠.
3: 보는데 이제 공포 영화나 이런 건 제가 원래 못 봐요. 공포물이나 뭐 귀신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좀비
2: 아 이런 거 아무
1: 아 내가 놀랐어.
3: 이것도 공포였어?
2: 아 그런데
3: 근데 이런 류의 그 영화들은 왠지 저랑 안 맞아. 무섭진 않아. 신기하게 그게 무섭진 않은데 좀 영화를 볼 때 좀 불편해요.
1: 맞아 찝찝하죠.
3: 아 뭔가 못 견디겠어 그냥. 아 뭔가 불편하고 그래서 잘 안 보게 돼요. 판타지 영화는 유명한 거 이런 것들은 보죠. 이제 아까 좀 이렇게 뭐 돌려 빨리 이렇게 빠른 장면 돌려서 보기도 하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봐야 문화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랑 공감대, 뭐 청년들이랑 공감대 형성할 때 이런 게 사실 중요해서 보기는 하는데 네네.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4: 저는 공포영화는 안 보는데, 네. 잘 잊혀지지 않는 공포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KBS를 갔는데,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었더니 누가 저를 좀 확 오더라고요. 오나미 씨가. 오나미 씨가 분장을 하고, 공포에서.
3: 뭐 하시다가?
1: 아, 이제 예고편 뭐 찍는 게 있어가지고.
4: 근데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1: 아, 저 너무 반가워가지고.
4: 저 뒤로 도망갔잖아요. 저 무서워서.
3: 진짜 반가워가지고.
1: 네. 반가워서 막 뛰어갔죠.
4: 아는데도 무서운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공포영화는 잘 보지 않는 게 공포영화는 옛날 공포영화 이를테면 뭐 어라의 공동묘지 뭐 아니면 뭐 내다리네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일종의 그 약간 민속의 여러 전통들을 담고 있는 이런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 반면 최근의 공포영화는 흔히 우리가 말할 이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건드리는, 무의식적 공포를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링, 뭐, 주온, 뭐, 이렇게 나왔던 프로그램들은 기억이 너무 오래 남는 거예요.
1: 맞아요.
4: 그 눈빛과 맞아요. 그 형상과 그 전체 분위기와 그 손끝, 발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이런 장면을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포영화는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못 가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게 만들고 없는 것 들을 통해서 공포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공포 영화 보지 않아. 그러나 전 판타지 영화는 정말 좋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다. 도깨비라고.
3: 혹시 드라마?
4: 드라마죠. 네. 판타지가 들어있는 드라마인데.
3: 칼이 보여?
4: 네. 칼 꽂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 주인공이 광고하는 커피도 먹어보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굉장히 즐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는 정말 명작이거든요.
2: 알람이고.
4: 그 밖에도 여러 판타지 영화들을 뭐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보는 건 아니지만 보는 때 굉장히 배울

0: 이점들이 많은 게 상상력이 대단해요. 그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역량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역량은 무엇인가?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어떻게 저런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저는 놀라기도 하면서 판타지 영화는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1: 저는 뭐 사실 판타지보다는 좀 사실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내가 이쪽 관련된 전공을 해서.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사실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다 판타지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상상력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2: 맞아요.
1: 근데 어쨌든 아마 이제 여기 사연자 이야기는 판타지라는 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조금 공포 영화나 아니면 뭐 도깨비가 나오거나 이렇게 좀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2: 네네.
1: 뭐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따라가서 극장에서 뭐 배트맨, 스파이더맨 뭐 이런 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0: 배트맨이 한 30년 전쯤에 나온 거 아닌가요?
3: 도깨비도 혹시 혹부리 영감에 나온 도깨비 아니야? 아, 혹시 그 도깨비 얘기하신 거 있어요?
1: 최근 10년 안에 그런 것 같아요. 최근 10년 안에 배트맨.
0: 황금박쥐 이런 거 얘기하신 것 같아요.
3: 영구 황금박쥐.
2: 네, 맞습니다. 저는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아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 식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기독교에는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 되나요?
4: 저는 개인적으로 막 봐라, 보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봤을 때 해석이 좀 엉뚱하게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떤 한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사랑을 느낀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는 전사님처럼 찝찝해. 내가 이걸 왜 봤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특정한 종교를 까.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2: 그쵸.
4: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별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보긴 봐도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그걸 받아칠 수 있고 내가 수용할 수 있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럼 보면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봤는데 이건 아닌데 거기에 또 내 감정과 나의 사상과 철학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잘못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걸러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5: 저도
4: 개인적으로.
5: 공감해요. 저도 정복할 수 있으면 봐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4: 그치. 그러니까
5: 기독교를 뭐 비하하거나 또 뭐 종교적인 뭐 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더라도 난 봐서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봐도 된다. 근데 그거에 지면 아 진짜 기독교가 저래? 아 저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자꾸 현혹이 된다든지
2: 네네.
5: 저런 부분에서 공감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영화도 사실은 문화잖아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문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봐라 왜냐하면 문화란 건 하나님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2: 네.
5: 그렇다면 뭐 영화 봐도 되죠 근데 거기에 내가 너무 휩싸여서
4: 그렇지.
5: 정말 그 자꾸 그 상상에 잡히고 공포스러운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뭐 어디 못 나가고 화장실도 못 가겠어 이러면 그거는 뭐 굳이 그러면서 볼 필요가 있나 싶어요.
2: 맞아요.
0: 사람들이 판타지 영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 네.
0: C.S. 루이스 우리 기독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의미 있는 글들을 많이 쓰셔서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2: 네.
0: 이분이 썼던 글 중에 영화로 된 게 있는데 그게 네. 바로 나니아 연대기예요.
5: 맞아요.
0: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굉장히 상징들이 많이 등장을
5: 맞아요.
0: 합니다. 그게 다 성서의 상징들이거든요. 우리가 성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의 그 출애굽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이것과 같은 판타지가 없을 거예요.
5: 그러니까
0: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상상은 어쩌면 이 판타지와 무관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흔히 디지털 시대에도 문해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문화에 대한 취사 선택에도 문해력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판타지를 하더라도 건강한 판타지인지 아닌지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또 경우에 따라 나는 잘 판단이 안 된다 그럼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검색을 해봐도 돼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럴 땐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를 받아들일 때 혹은 문화를 수용할 때 이런 문해력 정도를 키울 수 있을 만한 나머지 역량들을 좀 강화해 가면서 판타지를 본다면 분석도 잘할 수 있고 상상력도 즐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옷과 석을 잘 가릴 수 있는 힘도 키워질 것 같아요.
2: 네.
1: 기독교인이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네. 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잘못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연자가 고민하는 판타지라 함은 아마 내용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비기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괴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 귀신이 나오거나 뭐 윤회나 전생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친구가 판타지 영화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요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상력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나니아 연대기나 아니면 또 이런 판타지적인 영화 중에는 기독교적인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판타지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환상이나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판타지 장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장르 안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맞아요.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맞아요. 그 소화가 어렵다면 맞아요. 맞아요. 보는 게 별로 안 좋겠죠. 보고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그걸 잘 구분해내고 볼 수 있다면 저는 뭐 보는 것도 큰 문제가 없고 판타지가 주는 몇 가지 저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이 판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서 비일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그쵸.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만족인 거죠. 그렇죠? 어떤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판타지가 우리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상상력을 가지고 현실 생활 속에서 기쁨도 누리고 또 상상력을 가지고 진리도 표현하고 저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오늘 목사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이 사연자분의 믿음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1: 때로는 솔로몬처럼,
0: 때로는 다비다처럼,
4: 때로는 바나바처럼,
5: 때로는 다윗처럼
2: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6: 노크! 노크.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저 주일학교
2: 다녀.
3: 전국은 마치 나는 그왕 열차 타고.
1: 근데 요즘은 막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면 저도 솔직히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4: 우리 목사님께서 약간 얼굴이 변하신 것 같아요.
5: 아, 그래서 저에게 아주
6: 학생분인데.
7: 사람이랑 목사가 맞지.
8: 목사님 괜찮으세요? 언짢으신 분
4: 아니시죠? 네. 네.
9: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1: 청년입니다.
9: 요즘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자연스레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8: 진짜
9: 그런데 얼마죠? 온라인 예배도 엄연한 예배니 대면 예배 때처럼 단정히 갇혀있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친구의 말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복장보다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8: 그쵸?
9: 친구는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도 해이해진다고 하네요. 노크토크 식구들, 온라인 예배 때 복장을 꼭 갇혀입어야 하나요? 편한 복장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요?
8: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온라인 예배 꼭 복장을 갖춰 입어야 하나요? 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5: 그렇지. 다 그렇죠.
8: 근데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5: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예배 두 번 드려요.
8: 아, 유아 예배랑
1: 예배.
5: 네. 그러니까 어른 예배랑 아이들 예배.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어른 예배를 드렸더니 얘네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처음엔 집중해서 막 아이들도 혼내고 막 앉아 막 이렇게 했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은 아직 예배에 대해서 잘 그런 정립이 잘 확립이 잘 안 돼 있을 때라서.
8: 그렇죠.
5: 뭐 혼내고 그러면 더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어린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 또. 저희도 온누리교회 다니거든요.
8: 네.
5: 온누리교회 어린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신기해요. 어린 예배를 너무 잘 돼요. 어린 예배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1: 프로그램이 좀 있으니까 그랬던
5: 그 말씀도 좀 다르게 하시고 찬양도 좀 다르게 하니까 얘네들이 그건 또 너무 집중해서 잘 드리고 그래서.
8: 너무 예쁘다.
5: 네. 저희 같이 그냥 어린 예배 드리고 또 어른 예배를 또 다시 한번 또 드리죠. 그때는 애들 자유롭게.
4: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 게 애들은 기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호흡이 다르고 반응하는 음의 높낮이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어른들하고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게 되면 제가 해라도 지겹겠어요.
5: 그러니까요. 맞아요.
1: 일단 어른 예배에는 목사님 톤이 있잖아요.
10: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 친구 있는데 어린이 예배 드리면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1: 이러니까 애들이
5: 여기 섭외 좀 부탁할게요.
1: 너무 잘하네.
5: 섭외 좀 부탁합니다.
10: 우리 이런 거 있거든요. 주먹 가이버 무엇을 낼까요? 보자기 나왔네. 기도 손 이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기뻐하는 거야.
1: 주일학교 출신이세요?
10: 저 주일학교
1: 출신이세요. 정확하네.
10: 전국은 마치 나는 그왕 열차 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쁜 거지.
5: 맞아요, 맞아요.
1: 너무 저도 맞아.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솔직히 저도 성인이지만 막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면 저도 솔직히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10: 하나님께서
1: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은 가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들 중에서 좀 재밌는 목사님들, 좀 밝은 에너지 있는 목사님들 예배를 찾아서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예배도.
4: 많아요.
5: 그 TV에서 11시 예배는 맞아요. 또, 예, 제가 오륜교회 예배, 저는 그 예배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굿팁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예배가 또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8: 맞아요, 맞아요.
5: 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예, 네, 같은 예배 시간에 여러 예배를 또 볼 수 있으니까.
4: 아, 저희 집은 설교를 남편이 하니까요. 네, 그렇다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고, 미리 뭐 녹화를 해놓거나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따로 하고 있고, 저희는 마루에서 실시간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들 침대에서 다 나와서, 대충 이제 씻고, 그 다음에 소파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남편이 실시간으로 안방에서 설교를 이제 하고 있으면 마루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할 때 TV로 요새는 이런 유튜브 같은 걸 연결을 하면 바로 큰 TV로 연결이 바로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있으면 마루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방의 소리가 헷갈리고 안방의 소리가 나니까 마루에서 들을 때 또 헷갈리고 그래서 저희는 숨을 죽여서 마루엔 소리가 안 나게 한 다음에 각자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배한 지 저희가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같이 예배드려 본 적이 없네요.
8: 와 근데 와 신기하다. 네.
5: 그렇지 그러겠네요.
2: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집에서 드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네, 네.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교회는 다 나가실 거예요. 사무실에서 있거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최소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제 순서 맡을 때는 본당에 가고 뭐 사회를 보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제 자리에 교육자실에서 앉아서 텔레비전,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육자실에 텔레비전 있거든, 모니터가. 네. 모니터를 보거나 아니면 각자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당연히 복장을 갖춰입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네.
4: 교회에 잠옷 입고 가긴 어렵죠.
2: 그렇죠.
8: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저 역시도 집에서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집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느슨해지는 맞아, 것 같아요.
5: 맞아요.
8: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의 질문에 대한 우리 식구분들의 생각이 더 궁금해져요. 그럼 우리 내훈 씨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온라인 예배 때 복장 꼭 갖춰 입어야 하나요?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람이라면 네. 하나님의 자녀라면
8: 아, 그 그래도 정도로, 네.
1: 그래도 좀 더 인간의 네? 그 기본 덕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8: 아, 그래요? 바로 그렇게
1: 그러니까 뭔가 그 네. 아니 우리가 뭐 비즈니스 관계거나 네. 기업의 회장을 만난다든지 뭐 대표를 만난다든지 할 때는 잘 차려입고 가면서 네. 세상에나 우리 창조주를 만나렀는데 옷을 어느 정도 팬티만 입고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8: 진짜. 아, 팬티는 안 입죠.
1: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편안한 복장이긴 해도 정장은 아니더라도
8: 네. 세미정장?
1: 세미정장 그 정도도 아니어도 괜찮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위아래는 입고
5: 세수는 하고
1: 세수는 좀 하고 눈곱이라도 떼고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머리는 안 감아도 그래도 좀 기본적인 건 있잖아요. 네. 머리는 이렇게 물이라도 좀 묻혀서라도 복장은 좀 이렇게 속옷만 입고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 기본적인 거.
8: 아 기본적인 거. 네.
5: 이게 되게 네. 아주 쉬우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8: 그렇죠.
5: 모든 사람들이 정답을 알고 있지만 네. 때로는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 역시 그래요. 목사님들도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맞게 의상을 입고 그러니까 복장을 잘 입고 네. 예배를 드리자. 사실은 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몇 번 저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우리 그런 거 아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좀. 그러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솔직하게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냥 옷 다 입혀서 막 예배드리기보다는 그냥 있는 입고 있는 옷으로 저도 이제 편한 뭐 집에서 편하게 있는 티셔츠에 그냥 바지 하나 입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예배드릴 때도 사실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요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아내랑도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저희끼리 내린 결론은 아이들도 이렇게 막 옷을 입혀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네.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서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모습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잘 앉아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도 그냥 자기 각자 편하게 자유를 주자.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꼭 정장을 입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쵸.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8: 그럼요, 그러니까 예,
5: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예배 드리자라고 저희는 저는 그랬죠. 아닌 거 알면서도.
8: 아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우 씨?
1: 아, 근데 요 정도만 입어도 돼요.
8: 이 정도만 입어도 돼요?
5: 팬티만 아니면
1: 아니, 기본 사람이라면.
8: 아, 기본
1: 아니, 사람. 지금 아니, 이거 근데... 보시고 팬티 입으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5: 아니, 그게 아니라.
1: 그래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속옷만 입고 예배를 드려요. 아무래도 그래도. 난 보수적인 게 좀 있어요, 이런 거는.
4: 예, 네, 아니, 근데 뭐 그래? 하나님이 우리 벌거숭이인 우리도 그렇지.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린 또 태어나고, 그렇게 또 벌거숭이로 죽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 네. 에, 그 또 사람이라면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8: 사람이라면
1: 그러지 말아봐. 아담과 하와는 아니니까.
4: 왜냐면 이제 여직 혹시 이제 속옷 차림으로 그렇지. 이렇게 예배를 하셨던 분들 양말 안 신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5: 사람 아닌가.
4: 근데 이제 조금 그 마음은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 표현을 하자면 기왕이면.
8: 이런 좋은 표현이 있는데 네. 사람이 아니야.
1: 그래도 우리가 속옷은 좀 그러잖아.
5: 많이 배웠는데도 그러네.
8: 사람이라면.
4: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새는 초기에 재택근무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위에는 양복을 입고 혹은 뭐 와이셔츠를 입고 아래는 팬티만 입고 이렇게 재택근무한 거 되게 많았어요.
8: 맞아요.
4: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집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이 아버지가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일을 하는지 노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은 어느 정도 재택근무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실제 방문에다가 출근, 퇴근 이렇게 그 팻말을 걸어놓고 실제 그 방에 들어갈 때는 양복을 입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 복장으로 외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방에서 나올 때는 다시 그 옷을 벗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택근무를 하더라. 우리가 이런 추세를 한번 본다면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그냥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옷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첫째는 이 옷은 항상 사회적 언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나고 육적으로도 만나고 모든 것으로 만나지만 사회적으로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적인 만남에 있어서 옷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옷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최소한의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체도 형식인 것처럼 그렇게 형식의 틀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면 나중에 이 안쪽을 담아낼 그릇이 깨어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스스로를 단정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단정하게 한다는 건 역시 옷도 단정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실제 예배 때에도 기왕이면 우리가 조금 옷을 좀 그래도 청바지에 뭐 티셔츠라도 우리가 외출할 때 친구 만나러 나갈 때도 그래도 최소한은 하고 나가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좋다. 네. 기왕이면.
5: 기왕이면 아이들도 그럼 옷을 입혀서 그럼 예배를 드려야겠네요.
4: 팬티만 입히는 건 좀 그렇죠.
5: 아, 이거 잠옷이었었는데 이제 갈아입혀야겠네요.
4: 그거는 조금 갈아입히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아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교육적인 의미로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쉽지는 않더라고요.
1: 기왕이면
5: 이렇게 해야겠네.
1: 사람이라면 보다 기왕이면.
5: 나 사람 아니었어 방금.
1: 아니 그게 팬티만 입지 말라는 거예요.
5: 팬티 입고 드리지 않았지요.
8: 몇 명 누가 팬티만 입고 드려요?
1: 몇 명 있어요?
8: 아 있어요?
1: 몇 명 집안은 있어요.
8: 기왕이면.
1: 나도 한 번은 입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영상에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8: 그치.
1: 오 약간 좀 뗀뗀하더라고 목사님하고.
8: 아, 목사님 궁금해요.
5: 네, 하실 말씀 뭐, 많으실 것 같아요.
2: 저도 지금 들으면서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장을 보고 야 넌 어떻게 팬티만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고 미워하거나 싫어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기왕이면 그 옷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교수님이 형식을 담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예배당에 나올 때도 옷이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20, 30년 전보다는 점점 이렇게 정장 입는 것보다는 캐주얼하게 입고 오고 근데 결혼식에 가서 보면 이 젊은 세대들도 캐주얼하게 입는 분들도 다 정장을 입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결혼식에는 예의를 갖추는 거죠. 결혼식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반응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너무 편한 복장을 입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은 조금 약한 거죠.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도 정장을 차려입는데 하물며 나를 창조하고 구원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렇게 보면 조금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사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물론 성경에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마음도 이야기하지만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대제사장이나 또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들은 어떻게 어떻게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재물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아주 섬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물론 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 그런 형식을 갖출 때 아 이게 예배구나. 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뭐 팬티만 입지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양호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피곤하잖아요. 이불 속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8: 그렇죠.
2: 네, 누워서 모니터를 켜고 아니면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예배를 드리다가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옷을 갖춰 입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의식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옷차림을 조금 신경 쓰는 것이 예배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네, 맞습니다. 어디서든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예배의 자리를 삼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2: 때로는 솔로몬처럼,
4: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5: 때로는 다윗처럼
8: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6: 노크!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보금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0: 네, 목사님 모습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뭐 기쁨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얼굴도 이렇게 막 빛나시고요.
1: 은혜로
0: 환하신 것 같아요.
2: 은혜로. 감사합니다.
1: 은혜로 하셨습니다.
3: 탈북민을 한 명이라도 이제 한국으로 보내면 바로 총살장애에 처해지거든요. 근데 교사적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수배가 떨어졌거든요.
0: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3: 그때 당시 거의 한
0: 1인당?
4: 네. 그게 사실 나중에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5: 혹시 안 좋... 만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0: 어머 어머.
5: 납치해가지고 태워서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운명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이거예요.
3: 자, 그 사람은 네 어떻게 믿어?
0: 네, 오늘은 오지연 씨와 김경아 씨에게 제가 퀴즈 하나 좀 내볼까 하는데요.
1: 네. 퀴즈요?
0: 네. 자, 두 분은 탈북에 필요한 3요소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6: 탈북에 필요한
1: 3요소? 탈북에 3대 요소가 있었어요?
0: 네.
6: 3대 일단은... 요소. 일단은 뭐 열망. 나만을 사랑한 열망.
0: 그렇죠.
6: 열망. 열망 있어야 되고. 용기요.
1: 강단.
6: 용기가 있어야 되고.
0: 용기, 강단.
1: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6: 돈이 있어야 되지. 돈 없어 안 되지.
0: 맞아요, 맞아요.
1: 3대 요소.
6: 그 다음에 브로커?
0: 오, 너무 정답이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역시 오자유의 가장 장기 출연자.
6: 장기 출연자 역시.
0: 맞습니다.
6: 그냥 몸에서 배워 들었어.
0: 네, 아유 그러게 정답이 이렇게 다 나왔는데 탈북의 3요소는 바로 동기,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커.
6: 진짜 안 봤는데.
1: 진짜 브로커 안 봤는데.
6: 진짜 안 봤는데. 브로커 왔구나.
0: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탈북 브로커입니다. 자, 오늘 오자유여 식구들에게는 없어선 안 될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6: 그치.
0: 네, 서민 씨.
5: 브로커가 없으면 한국에 못 오죠.
0: 그래요?
5: 한국이 우리와 붙어 있지만 네. 실제 한국을 오려면 삼국을 터서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말도 모르고 여권도 없고 그치. 사실 돈도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맞대자 돈이 얼마나 북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6: 맞아, 맞아.
5: 돈이 뭐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맞아. 보니까 브로커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탈북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요. 그 브로커들 덕분에 사람도 탈북하고 복음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꼭 필요한 거죠.
5: 정말 필요한 거죠.
6: 여기
5: 거죠.
6: 계신 분들 중에서 브로커 없이 혹시 넘어오신 분이 계시는가요?
7: 네, 없어요.
1: 브로커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5: 어떻게 와요?
6: 못 넘어오나?
5: 아니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 네 개 나라 말도 모르고 아니 세계 지도 하나를 가지고
6: 맞아.
5: 그리고 나라마다 그냥 넘을 수 있어요? 국경이 있잖아요.
6: 맞아, 맞아.
5: 요건도 없고 돈도 없고 말도 모르는데 브로커 없으면 못 오지.
0: 물론 얘기는 브로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지는
5: 완전 필요해요.
0: 잘 몰랐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새 가족이 나와주셨는데요. 북한에서 전국 수배령까지 내려졌던 최연소 탈북 브로커 하진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 브로커예요.
1: 브로커.
6: 네. 처음 봐서 브로커.
1: 처음 봤어. 나는 우리나라 사람 아닌 줄 알았어.
6: 아니야, 너.
0: 아, 연세가 좀 있는 분이지 않을까.
1: 저는 약간 형사님 같이 생겼을 줄 알았어요.
0: 청년이시네요. 최연소 씨라고요?
8: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대한민국에 이제 왔고요.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무산하면 사실 되게 큰 도시거든요. 이제 무산 강산이 있다 보니까 인구가 한 10만 명 이상으로 그렇게 많은 도시입니다. 또한 이제 그 청진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내륙이라 또 이제 이런 통할 수 있는 그런 국경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네. 태어났는데 몇 살 때부터 브로커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8: 이제 브로커 일을 시작한 거는 15살 때부터였어요.
0: 15살이 뭘 한다고 브로커를 하죠?
8: 예,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13살 때부터 거의 이제 한국에서 돈 받아주는 그런 일을 도와주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브로커를 하게 됐어요.
0: 근데 그 어린 나이 아까 13살이라고 하셨는데 네. 시작한 게 참 위험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처음 그 일을 하게 되셨나요?
8: 이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안 자체가 90년대 이제 저희가 되게 그 지역에서는 되게 알아주는 집안이었거든요. 외화벌이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막 평양이 이제 그때 막 개발할 때인데 거기다 지원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지금 막 말해도 알만한 그런 건물들에. 근데 그 돈이 이제 안기부의 간첩 자금으로 이제 나라에 지원을 했다 이런 누명을 쓰게 돼가지고 저희 가족이 보위부에 다 이제 잡혀 들어갔대요.
1: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족을 일부러 친 것 같아요. 너무 네. 외화벌이 하면 돈주가 돼요.

0: 너무 커지면 권력과 결탁을 해야 되는데 그 권력도 막아줄 수 없을 만큼 커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칩니다 그냥.
1: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무산 강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특파원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바로 이제 오는 기자분들이 있거든요. 그 기자가 이제 기사를 올려보내야 되는데 쓸만한 게 없으니까 이제 누구네 가족이 어렵게 사는 시기에 나라의 지원도 많이 하는데 이게 되게 의심스럽다. 검은 돈이 아닌가 해가지고 저희를 이제 잡으려고 예, 그 중앙당에서 그 비사그룹화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2: 네.
1: 예,
2: 그룹화 형성돼요.
1: 예, 그 정도로 이제 내려와서 저희 그 거의 뭐 온 가족이 다 이제 공부에 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넘게 이제 조사를 받고 마지막에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김정일이 방침 검열을 받았어요. 이제 방침 검열은 또 방침을 받아야만 살아나는 그런 무서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서 이제 사건이 해결이 됐는데 저희가 진짜 그 안기부 돈이 아니었고 저희가 번 돈을 바친 건데 근데 이게 또 김정일이 한번 얘기를 한 거는 번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을 교양 처리를 해서 내보내시오 이런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죄는 없지만 이제 그런 장부님의 간대한 그런 방침을 받고 살아난 거다.
2: 은혜로
1: 이제.
2: 거기에 최재선장이 예.
3: 그래서 그런 거 같다 그러고 그냥 해버리고.
1: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내리막길을 네, 소위 말하는
2: 진짜 안기부돈 먹기 위해서 노력했구만. 예,
1: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거의 막 집안이 거의 다 박살 이제 품비 박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보이고 아, 그 사람들도 네, 나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네. 예, 처음에는 이제 돈을 받아줬던 계기가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일어서가지고 다시 외화벌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 그런 좀 대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같이 일하는 사업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처음에는 이제 부탁으로 예, 뭐 한국에 뭐 아는 그분의 친척이 이제 돈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외화벌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쉬웠어요. 왜냐면 저희가 판매를 하면 그 판매 대금을 이제 저희는 이제 직접 세관에서 받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게 처음에 계기가 돼서 돈을 받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3: 아, 처음 탈북 그 도울 때 그 과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탈북 첫 탈북이잖아요. 네. 그때
1: 당시에 그 중국분의 부탁을 받고 갔던 집이 있거든요. 그분을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탈북 시켜야 되는 분인데 진짜 집에 갔는데 아마 저희 뭐 고향 분들은 아시는데 집에서 막 몽둥이를 휘두르려도 걸릴 게 없는 집이었어요. 진짜 예, 당장 쓰러져가는. 진짜 그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예, 폐가에서 사는 그 가족이었는데 제가 그 어릴 때 그런 막 굶어가지고 이 사람이 한 3일 정도 굶으면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막 빈혈이 막 오고 그런 눈을 이제 그 사람들의 눈을 보고 나서 아 뭔가 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3: 사명감.
1: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뭐 쌀 몇 킬로 이렇게 드리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생계를 연장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는 돈은 살고 싶지 않다고.
2: 쌀도.
1: 어디든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첫 계기가 돼서 그 사람들을 제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일단은 한국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일단 그 중국에 있는 대방을 통해서 일단 중국이라도 먼저 보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 좋게 중국 걸쳐가지고 몽골로 해서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2: 어머, 그까지 오게
1: 됐어요?
4: 네. 어머나.
2: 지금 잘 살고 있나요?
1: 아, 예. 잘 살고. 뭐 이제 그때 그 어린 친구가 다행히. 지금 대학교 이제 졸업.
2: 진우 씨는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4: 그럼요.
2: 그분들이 진우 씨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
4: 생명을 살리는 네, 거잖아요. 저는 궁금해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아서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과정이 그냥 네. 이야기는 얼핏 들었지만 네, 네. 사실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1: 보통 다 이제 중국을 통해가지고 북한으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돈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돈을 북한으로 보냅니다. 두만강 아니면 이제 압록강을 통해.
4: 직접 돈을 현금을 보내요? 아니면
1: 현금으로
4: 온라인으로?
1: 예, 온라인이 안 됩니다. 북한은 온라인이 안 되다 보니까.
4: 돈을 좀 택배처럼 보내는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뭐 몇십만 위안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돈이 한 번에 모이면 그걸 북한으로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화를 연결시켜줘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이 얼마를 붙이면 거기서 이제 수수료 20% 정도를 떼고 이제 가족한테 드리는.
4: 아, 20%구나. 네,
0: 지금 50%도.
1: 지금 50%.
4: 50%나 돼요? 네.
3: 아, 지금 50%예요?
0: 지금은 가다 걸리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브로커들이 목숨 걸고 하는 게 50%도 네. 못 나가요.
3: 목숨값이니까.
4: 그러면 진우님은 그 북한에 있는 분한테 돈을 전달하시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1: 네, 이제 가족 연결해줘가지고 바로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내려와서 또 이제 보통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산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북한에
4: 산에 올라가서
1: 예, 그 탐지기 그런 차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전화가 안 돼요. 국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연결해서 돈을 얼마 보내는 거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와서 돈으로 주고 있어요.
4: 아니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안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내가 브로커란 입장으로 네.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왔습니다 하면은.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의심하는 믿죠, 경우가 예. 더 많을 것 같은데.
3: 거의 많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예. 그때부터 이제 예. 그 돈 받아주는 것 또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가족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암호가
4: 암호를
1: 있어요.
4: 말해야 되는 거.
1: 뭐 이제 따님이 찾으신다 아니면 이제 부모님 누가 이제 찾아오 뭐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와중에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안 믿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뜻 안 가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4: 그럴 것 같아요.
3: 그럼 남북한 가족들이 가족 전화통화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4: 맞아요.
3: 전화통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1: 그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네. 중국 전화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와요.
0: 핸드폰이요?
1: 예, 중국 핸드폰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하는데 이게 일반 지역엔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 지역, 그 특정 장소에서만 그 전화 신호가 잡히거든요.
0: 터지는
1: 거. 예, 이게 또 되게 힘든 게 전화를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10시간 정도는 잡아야 돼요.
4: 아, 그래요?
1: 중간에서 계속 끊기거든요. 신호가 안 좋다 보니까. 예.
4: 그러니까 국경지대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1: 데리고 와서, 예.
3: 잘 터지는 데서.
1: 잘 터지는 곳을 찾아서,
4: 예, 거기서 전화 연결을.
3: 우리가 뭐냐, 이거 하나 또 통신구에서 이거 하나 좀 설치해주세요. 설치해주세요.
1: 민원 넣을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4: 아니 여기서 전화 통화했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 과정이 이렇게 집에서 한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과정에서 통화를 하셨던 거예요.
0: 거기는 잘 터지는 지역은 아스컴이라고 해서 보이지도원들이 다 감시를 있어요. 감시를 그냥 보이지도원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농사꾼처럼 입고 와서 일하는 척하면서 다 감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화 잘 되는 것들은 브로커들만에 알고 있지 실제 이제 조용히 자기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소문이 나면 거기는 일임이 이미 다 포위돼 있는 네. 구역이라고
4: 아, 그래요.
0: 너무 위험해요.
2: 그런데 보혜원들 다 끼고 해서
0: 맞아.
2: 다 저희 끼고 친척은 와서. 그냥 보혜원 동대 손잡고 올라와서 합니다.
4: 아, 또 이렇게 뇌물을 주고 그, 이제 보혜원이랑
2: 그러니까 뇌물을 그냥 다 줘야 돼요. 그 보혜원이 같이 안전하죠. 와서 다 봐주고 아스콤 지역이라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민하게 자기 잡힐 거 알면서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그냥 보혜원이랑 같이 올라가서 보혜원 동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보혜원까지 챙겨줘야죠, 돈을.
4: 그렇죠. 네.
2: 진짜 그게 또 하는 완전 예민한 가족이라 다 그냥 비기가 판을 치는 곳이
4: 말고. 아, 여기서 돈을 많이 보내도 정말 내 가족에게 가는 것은 얼마 안 되는
3: 거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2: 그렇죠. 맞아요.
1: 근데 또 그렇게라도 안 보내면 이제 북한에서 사는 게 워낙 어렵다
4: 그렇죠.
1: 보니까.
4: 그렇죠. 예.
1: 그래서 그렇게라도 보내요.
4: 그럼 그동안에 탈북시킨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1: 거의 가족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네. 이제 거의 한 100명은. 네.
4: 큰일 났네.
3: 대단하다. 연말 한번 쫙 모으세요.
0: 연말 한번 모아줘야 되겠다.
4: 하진우 라인.
2: 맞아요.
3: 혹시 도와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1: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되게 많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3년도 9월 달에 보위부 전국 수배를 받았는데 수배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당시 마무리 작업이 다 끝난 가족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서 손을 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예 이제 거의 노출이 된 상태였고 빨리 북한을 뚫지 않으면 이제 그분들도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수배가 떨어지고도 이제 진짜 딱 7일 동안 한 주일 안에 그분들이 이제 중국을 해서 무사히 이제 태국까지 보냈거든요.
0: 아, 일주일 동안?
1: 네, 보냈는데 되게 웃긴 게 이분들 국정원에서 만났어요.
3: 같이 탈북해서?
1: 네, 아니, 저는 이제 전국 수배가 떨어지고 그분들을 이제 보냈었는데 저도 이제 북한에서는 더 이상 이제 말을 붙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톰이었는데 이분들을 제가 이제 국정원 조사해서
0: 만났어.
1: 예. 아니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0: 그치.
2: 제 부모 보관기 왔습니다.
3: 그분도
1: 그 어떻게 막 그 신기해하는 눈빛으로 어 저 사람이 어떻게
4: 북한에서
1: 알지?
4: 보던 사람. 예.
5: 일단 다 두 팀이 다 무사히 온 게 너무 반가웠다. 네. 네. 그래서
3: 되게 뭐 전문가니까 잘 넘어오셨겠죠. 브로커 없이 유일하게 브로커 없이 오셨네요, 그러면.
1: 맞습니다.
4: 아 그래요?
3: 자기가 브로커니까 브로커 없이 왔죠.
5: 자기가 브로커니까 길을 다 아니까. 네.
4: 아 그렇구나.
1: 근데 대신 이제 저는 북한에서 떠나는 것부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저는 이제 수배량이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산업을 통해가지고 좀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백두산을 통해서 이제 또 탈북을 했었는데.
4: 네네네. 네, 네.

0: 거거든요. 그럼 두만강에서 중국인이 받아서 베트남이면 베트남까지 또 데려다 주는 사람. 그럼 또 베트남 브로커가 나와요. 베트남 말을 하는 사람이 중국 브로커하고 마주서서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또 베트남이 또 라오스로 넘어갈 때는 또 라오스 브로커가 나옵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브로커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말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운명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로.
1: 제발.
0: 그때는 찾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게 이 누군지 알고 이 사람
1: 믿을 수가 없잖아요.
0: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
1: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잖아.
0: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냥 와서
1: 타라고 막 그럼 가고.
0: 그리고 심지어요 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희에게 무슨 옷을 입은 사람 앞에 가래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한국 브로커가 다 조정을 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저도 보니까 이제 맞아요, 어디 맞아요. 중국에서 베트남 넘어갈 때 어디가 뭐 있대요. 뭐 어느 건물 앞에서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을 가래요.
3: 그치. 그 사람 앞에 가면 우리를 보고 말 안 해요. 그 다음에는 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따라가야 돼.
0: 네.
3: 그럼 또 두 번째 장소. 또 거기 가서 또 그 사람도 말이 없이 그냥 눈빛으로 손동작으로 이래가지고 우린 계속 옮긴 것 같아요.
0: 혹시 안 좋은 브로커를 만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골로 가는 거예요.
1: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0: 그렇죠. 있고. 당연하죠. 팔아먹을 수도 있고
1: 맞이할 수도 있는
0: 너무 막연하다 정말.
4: 신우 씨, 근데 북한 그 경비대를 통과하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
5: 네, 이것 또한 저희가 이제 그 경비대 안에 저희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 한계 중대를 관리하는 중대장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 또한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이제 목숨을 진짜 의지할 만한 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에서는 탈북민을 한 명이라도 이제 한국으로 보내면 바로 총살형에 처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인이면 또 이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런 뭐 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위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4: 걸리면 먹어.
5: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 또한 저희가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진짜 서로가 이제 목숨을 맡겨도 될 정도의 그런 진짜 의지를 하고 일을 마쳐야 됩니다.
1: 네. 와, 이게 실제로 들으니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6: 영화에서만 보던 이야기네요.
1: 아니, 그럼 브로커 중에 혹시 남한 사람도 브로커가 있나요?
0: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한국 사람이 있는지, 한국 오기 전에 한국 사람을 제가 먼저 만났던 게 이제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들어가는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 신분, 한국인의 신분으로 브로커 일을 하시면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천주교도 없고요. 저기 불교도 없습니다. 딱 기독교 선교사님들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제일로 반가워요.
4: 한국말도 하고.
0: 한국말 하시는데 너무 반가운 게 갑자기 이제 해외에서 갑자기 잘생기고 얼굴 번지르르한데 선교사님이시래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는 선교사는 되게 나쁘게 배웠어요.
1: 그래.
0: 차라리 선교사라고 안 하셔야 돼.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라고 하면 우리는 청강수로 도족이라고 짓고 북한에서는 너무 이게 악마로 배웠기 때문에 그 세뇌가 아직 안 빠져있는데 선교사라서 무서웠어요. 저 처음에. 근데 이분이 직접 대한민국 대사관에 데리고 가시는 일을 중간에서 해주시더라고요. 가옥에다가 안전하게 놓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해라 여기서 자유롭게 설거지 다 해주시고 밥 해주시고 우리 밥 먹으면 앉으라고 저희 때 그때 그분은 설거지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분들 오셨다고 저는 그래서 선교사가 내가 아는 선교사는 사람의 피를 뽑아갖고 팔아먹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선교사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보고 저도 이제 감옥 갔다 오고 막 탈북 7년 했습니다 그랬고 막 우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 사람이 왜 나의 스토리를 듣고 왜 울어야 되지 그랬는데 선교사분들이 대부분 나가 있어요.
4: 정말 특별하듯이 한 거구나.
1: 맞아요. 정말 고마운 주의 종들이신데 목사님 목숨 걸고 탈북을 돕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7: 특별히 그 탈북에 관계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베일에 가려져 있고 드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접해보고 또 도움을 받으셨던 우리 탈북 형제 자매님들께서 오늘 얘기하신 것을 보고 좀 굉장히 놀랐는데 북한에서 그 선교사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심는다는 게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5: 그게 이제 체제에 대한 뭔가 이제 그 기독교는 거의 빠지면 안 된다.
4: 맞아.
5: 주체 사상에만

0: 맞아야 된다 이거다 보니까 예.
1: 제가 태국에 넘어왔을 때도 저희는 태국을 건너와서 우리저로 경찰서 찾아 들어갔거든요. 근데 경찰서에 찾아 들어가는데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태국말을 모르니까 나 사 먹을 수 없는데 부부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네, 와가지고 일행 중에 한자가 있으니까 무슨 거 드시고 싶냐고 하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인데 째려보면 한국 사람이라니까 째려보면서 한국 사람이 뭐 여기 뿌리 있는데 어째 뿌리 없을까 하면서 한국 사람은 여기 뿌리 난 걸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뭘 드시고 싶냐니까 한자분이 김치를 먹고 싶다니까 구몬드까지 가가지고 김치에 또 김치를 담궈가지고 우리를 세탁할 수 있는 나라에까지 대학까지 사갖고 와가지고 와 이분들은 어디서 돈 받으면 하나 막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헌신적으로 탈북민들을 섬기는데 네. 와 너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을 수 것 같아요.
2: 네네.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진짜 탈북민들 돕는 선교사님들은 더 진짜 목숨 내놓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김주찬 씨도 혹시 탈북 과정 중에 선교사님의 도움 받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3: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송됐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첫 번째 그 선교사님 도움으로 시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까지 갔다가 네. 라오스에서 북송됐었어요. 2003년도에.
2: 거기까지 가서도 다시 북송될 수 있구나.
3: 그때 선교사님이 마음이 많이 앞서셨어요. 그래가지고 탈북민들을 되게 많이 시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한 400명을 시도를 시켰고 한 100명이 성공을 하고
2: 대단하시다.
3: 한 300명은 정말 죄송당하기도 하고.
4: 근데 예전에는 조만간 압록강 이 주변으로 아예 그 조가 형성돼갖고 차가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여자들 들어오면 납치해갖고 팔아먹으려고.
2: 어머.
4: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 선교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 나가셔서 차가 계속 돌아요.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막 조진 상태로 넘어오면 빨리 납치해가지고 태워서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 납치된 줄 알고 나 그거 만나야 되는데 그런 걸 설득시 그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맞아. 자기가 중국 브로커를 만나서 팔려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선교사예요 하면 막 뛰쳐나가려고 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뭐 이렇게 막 진짜 납치하다시피 해서 아파트에 딱 데려가 주면 그때 이제 같은 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처지정 얘기해 주면 거기에서 보호받다가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죠.
2: 자, 그 돈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 브로커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주찬 씨 얼마 정도나 되나요?
3: 저희 때는 사실 두만강 건너는 건 쌌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오는 건 굉장히 금액이 뭐 100만 원이면 다 넘어왔었고 남한으로 올 때 1인당 보통 300만 원 정도.
2: 총 비용이?
3: 토탈 다 해봐야 뭐 한 3, 400이죠.
2: 1인당?
3: 네.
2: 지금은 좀 올라
3: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5천만 원 막 이렇게
2: 1인당?
3: 네. 지금은 1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4: 1억 저희도 문제는
1: 1억을 저도 못 와요.
2: 워낙 위험해서
4: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김여정이 양강도를 방문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했다라고 하니까 선사 후보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려요.
2: 그게 뭐죠?
4: 그게 뭐냐면 일단 싸 죽이고 나중에 보고해라. 그런데 돈을 주면 받아라. 처벌 안 할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넘기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진짜 뭐 그야말로 거대한 감옥을 짓고 있는 게 뭐냐면 고압전력.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달려가고 있지만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 지역만 4차 산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3m짜리 장벽을 다 쌓고 있어요.
1: 그러겠다.
4: 네,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거대한 감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 쪽에도 철조망을 다 세웠어요.
1: 어떻게 가냐?
4: 어떻게 뭐 1억을 줘서 넘겼다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이동이 안 돼요, 이제는. 얼굴 인식 다 하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디가 이제는 기계로 딱 찍기 때문에 조작한 아이디는 쓸 수도 없어요.
2: 아, 이제는 정말 뭐 억대를 줘도
1: 10억이라 해도 할 수 없는.
2: 할 수 있는
5: 상황이 안 되네요.
2: 아, 그래요.
4: 그 가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에.
2: 그러네.
4: 네.
2: 그럼 진우 씨가 활동을 하셨을 때는 네. 사례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거의 한 400에서 500만 원 그 선인데.
4: 한 분당?
0: 네, 한 명당 그런데 사실은 이 가격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이제 데려오기가 쉽잖아요.
5: 맞아요.
0: 근데 되게 특이한 경우에.
4: 우리처럼 작은 거.
0: 아, 맞아. 이거, 여기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4: 내부에서 가는 길이.
0: 스스로 와야 되고, 작은 건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4: 못 들어와요.
0: 항해남도, 막 이런 쪽, 그리고 함남도, 이런 쪽은 저희 이제 평안북도. 거의 이런 쪽 갈 때는 비용 자체가 엄청 많아지고.
4: 진짜.
0: 여기서 또 그 사람들을 국경까지 데려오려고 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400만에서 500만원 정도.
4: 그럼 브로커의 수수료랄까요? 그건 20%? 아까 그러셨나요?
0: 만약에 좀 쉽게 보내면 그나마 이제 돈이
4: 떨어지고.
0: 떨어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초소한테 이제 뇌물을 보여야 될 때도 있고.
4: 네. 뭐 차도가 얼마나 많아?
0: 엄청 많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막 불의의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또 그때 이제 돈을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살짝 저희가 이제 탈북 브로커를 얘기할 때는 그 일반 브로커 이제 막 중국에 사람 팔고 이런 브로커들이랑 좀 다른 개념이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기는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이제
4: 목숨을
0: 내놓고 해야 되는
4: 그런
1: 진우 씨는 아까 그 북한에서 수백 몇 년까지 내려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발각이 됐어.
0: 네.
1: 그러면 그 처벌이 어떤지 벌써 공포에 떠시는데 네, 어떻게 처벌받아요?
0: 뭐 온 가족이 이제 그 관리소 같은 네, 관리소라고 하는 이제 다시는 못 나오는
1: 네. 왜냐면 이게
0: 예예 예.
1: 관리소 들어가는 것만 해도
4: 그것도 잘한 거지
1: 지켜준 것만 해도 거기 관리소 맞아요. 들어간 거는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지 조사 과정에 그 1년이란 거리부에서 죽는 건데
0: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몇 명을 어디를 보냈냐가 중요한 거예요.
1: 그렇죠.
0: 이게 만약에 뭐 단순 중국으로 보냈는지 네. 아니면
4: 한국으로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단순 중국으로 보냈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보냈는지에 따라서 이게 성격이 안 짜요.
2: 어떻게 달라요?
1: 보위부 대상이 되고 이제 경찰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2: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살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배고파서 간 거는 그야말로 이제 민법인 거죠. 그렇지만 한국으로 보냈어.
1: 그럼 간첩행위.
2: 저게 서울에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정치범으로 걸렸잖아요. 근데 대신에 여긴 또 시범격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살아남기 힘든.
3: 진우 씨 같은 경우는 동료 중에 발각된 경우가 있었나요?
1: 거의 다 이제 전멸됐죠. 저희가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를 잡으려고 이제 중앙에서부터 국가보위부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이 사람의 행적을 다 찾아다니거든요. 저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제 뭐 국경경비대 중대장도 있었고 이제 그런 군 쪽에도 있었고 이제 다양한 데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거의 다 잡혀가지고
4: 어떻게
1: 제가 이제 국정원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 들었던 내용인데 몇 분은 이제 바로 총살 보이고서 바로 총살되고
2: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은 게 기적인 거죠.
3: 진짜 기적. 목사님 그 북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분들이 스스로의 홀로 힘으로는 또 어렵잖아요.
5: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볼 때 탈북자의 4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개신교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2: 네, 맞아요.
5: 근데 남한의 그 지금 현재 북한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가 52개라고 알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의 생활비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 프로테이지가 42% 정도로 절반이 안 된다는 거죠. 무사례.
2: 무사례.
5: 그렇죠.
2: 맞아요.
5: 그런 말을 듣고 아, 참 우리가 기존 교회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간절히 지금 느껴봐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3: 네. 그렇죠? 네.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6: 저희 담임 목사님도 부부가 다 탈북민인데 사례금 없이 뭐 성도가 탈북민들이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예. 네.
5: 그 부분인 것 같아요.
6: 점심까지 같이 먹었는데 어머. 자기 부족한 걸 표현 안 했거든요. 성공했다는 말에 뻥만 거예요. 성공했다던 그 여자가 이게 뭐야?
1: 집은 거의 다 포위된 상태였고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한 네, 그런 고생을 하면서
6: 맞아요.
1: 중국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저희를 데려다 주신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저만 혼자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그런 네.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근데 그동안 이제 오자유에서 이제 브로커에 의해서 탈북을 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도 종종
1: 들어요.
2: 많죠.
3: 진짜 이렇게 사기친 경우도 많이 있어요.
1: 이게 상당히 진짜 많죠. 이게 왜냐면 사실은 브로커라 한 것 자체가 되게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나 사실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서 가족한테 돈을 잘 전달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브로커 역할을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이 오해하는 게 한번 이렇게 거래가 잘 되고 그러면 아, 저 돈 보낸 쟤도 혹시 우리 가족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2: 분야가 다르죠.
1: 네, 분야가 완전 다르고
3: 할 돈을 수
1: 없어요.
3: 보내는 것과 맞아. 브로커는
1: 완전히
2: 다르죠. 완전 달라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 한다르지.
1: 예, 얘네는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보내라. 이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북한에서 내가 브로커인데 널 중국에 보내줄게. 왜냐면 이게 브로커란 자체가 비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비밀 요원이잖아요.
2: 그렇죠.
1: 내가 대놓고 말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절실한 사람들은 내가 브로커라고 하면 진짜 찾아가서 날 보내달라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고 스파이. 예, 그래서
2: 정말로.
1: 사기당하고.
3: 그러니까 뭐 사기 증명이 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믿지 않을 수도 없고.
1: 어렵습니다, 이제.
6: 사실은 그래서. 그런 브로커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네. 뜰 때 저는 친구 숙모를 통해서 왔잖아요. 근데 브로커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네 그냥 어느 장소에 가라.
2: 맞아.
6: 가니까나 내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까지 아니 점심까지 같이 먹었는데 어머. 자기 브로커인 걸 표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여기서 어디까지 가라 하니까 낸데라고 군대 모자 씌우고 개털 수바이 펴놓고 국경 오른팔을 넘어 가니까 중국 쪽에서 사람을 기다려. 자기는 앞선다 다 성공했다. 성공했다는 말에 뻥만 거예요. 근데 그때 더 믿은 거는 진짜 속내에도 하나도 안 되고 성경만 세 권을 지고 배낭을 낸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성경만 있으면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몽골까지 가는 몽골 일연이라는 곳을 가는데 2박 3일을 기차 타고 가는데 무서운 것도 없이 영광 할렐루야 이름에 갔어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국경에 딱 갔는데 우리가 잡힌 거예요.
2: 뭐 안에 스파이가
6: 스파이 있어서 잡혔는데 아까 윤아 씨 말한 것처럼 북한 사람이 나는 누구다 해서 소리를 계속 지른다 했잖아요. 사람 살려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중국말을 해야 되는데 북한말로 계속 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조용해라고 말 안 들으니까 이 벨트로 군대 벨트를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게 막 터지고 네.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가니까 아니 우리 마을에서 똑같은 브로커인데 성공했다던 그 여자가 감방에 있어. 그 앞선도 있어.
2: 뭐야?
6: 앞에 세 손이 지금 다 같이 있는 거야.
2: 다 잡힌 거예요?
6: 다 잡힌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 그때 우리 떠날 때는 목사,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주님만이 왔습니다. 뭐 이러면 기도를 했는데 브로커는 성경책만 갖고 가면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1: 무작정
6: 우리를 이렇게 떠나버려. 이미 몽골은 폐쇄가 된 상태래요. 길도 막히고 왜 우리를 이렇게 다 실패하고도 성공했다 했을까. 아 이게 사기꾼이구나.
3: 네. 맘먹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1: 이게 사실은 되게 탈북 가정이 되게 빠를 수도 있고 되게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3: 그쵸.
1: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서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2: 맞아.
1: 근데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다 보면 왜 빨리 안 오냐고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분을 어떻게 탈북을 할 건지 이제 계속 그쵸,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뭐 진짜 길게는 한 6개월까지 걸릴 때가 있어요. 탈북을 한 명을 시킬 때. 근데 저희가 할 때는 돈을 먼저 안 받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탈북 브로커를 할 때 돈을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3: 그래요?
1: 저희는 이제 국경을 다 넘겨보내고 중국까지 이제 안전하게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가족이랑 연결을 해주고 이제 거기서 돈을 받거든요.
3: 아, 양심적이네요.
1: 저희 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2: 저도 한국에 와서 후불로 브로커를.
4: 안 주지, 불안해서, 불안해서.
6: 저희도 그랬어요, 후불로 다.
3: 설민 씨 같은 경우는 탈북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브로커를 만났는지 궁금해요.
2: 저도 역시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브로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인데. 그래서 베트남까지 저희 중국 신랑이 데려다 준 게 그 한국 사람이랑 연결을 해갖고 베트남 어디까지 와라 해서 중국에선 저희가 브로커가 없이 신랑이 저를 직접 데리고 와요.
4: 맞아.
2: 그래서 이제 베트남 브로커 왔을 때도 베트남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분명 한국 사람 온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저를 데리고 이제 라오스로 딱 넘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탈북민인 거야. 탈북민 한국인인 거지. 근데 처음에는 탈북민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제 탈북민이 말투가 한국 사람처럼 많이 바뀌어 있어갖고 몰랐고 그리고 이제 신수도 한국 사람 같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이 권력이 브로커들을 어떤 사람들을 썼냐면요. 산을 넘을 때 다 이렇게 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가 좋은 브로커인 게 이제 저희가 산을 안 넘었어요, 저는. 산을 이렇게 넘지 않았고 어떤 차 한 대가 딱 오니까 바로 총을 걸고 있더라고요, 차에.
6: 맞아.
2: 차에 총을 걸고요. 장교복 이런 거를 딱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국경을 아예 대놓고 통과를 차에다 사람 실어놓고 대놓고 통과하는데
3: 백이 있나 봐요.
2: 백이 그러니까 하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총이 걸려있어요. 근데 무슨 사인지 모르고 우리 말 뭐 알아듣겠는데
6: 통과해.
2: 뒤에 차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서로 다 연결이 된 거죠.
3: 네트워킹이 돼.
2: 완전 진짜 그야말로 하이패스예요. 쫙쫙쫙쫙 지나가는데 바로 그냥 라오스 대사관까지 아무 일 없듯이 사람이 착착착착 바뀌어서 라오스까지 딱 대사관까지 들어가는데 그때 와 정말 백이 든든한 내가 브로커를 만났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탈북민이야.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국정원하고도 막 연락하고 대사관하고 막 연락하는데
4: 진짜. 너무 멋있다.
7: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삼국선을 뚫을 때 군부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설면인의 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삼국으로 온 선은 라오스, 미얀마는 대부분 다 군부차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운전대도 오른쪽에 있는 그런 뭔가 독일, 영국식 차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오거든요.
2: 총 걸려있다니까, 총이.
7: 그래서 군인들이 그냥 군인복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뛰려고 하는데 뛸 필요 없이 그냥 군부차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3: 김주찬 씨가 만난 브로커는 또 어떤 분이셨을까요?
8: 저는 탈북민 출신 브로커 형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이 중국에 나와서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형이 저한테 그냥 길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직접 가라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 그 몽골 국경 그 세관 있잖아요. 네. 세관 옆으로 건넜어요. 그냥 아예.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걸어서.
3: 걸어서 넘어.
8: 네.
3: 문제는 없었나요? 걷다가. 그 과정이?
8: 그 과정에서.
9: 사막이에요 그냥?
8: 사막이죠. 철조망 진짜 많았고.
2: 철조망 5개.
8: 네. 아 근데 저희 어떤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 보니까.
6: 아니, 그러니까 그런 철조망이 많은 거는 사막지대 양방목, 소방목을 하다 보니까 몽골 지역이 자기네 지역이 있어요. 방목하는 지역이. 근데 보니까 다 철조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국경 철조막은 5개 있더라고요.
8: 근데 보니까 그래서. 이 세관을 저는 이제 길을 안 헷갈리려고 세관을 보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사막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한참 걷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내리막 맞아. 와서 사방이 다 모래예요. 하늘이 그냥 딱 낮이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9: 낮이밤.
8: 그러다가 방향이 헷갈리는 거죠.
5: 근데 그 이렇게 브로커들한테 돈을 건넬 때 어떤 돈을 건네요? 북한 돈입니까? 아니면
2: 중국도
5: 바꿔서?
7: 그러니까 진짜 브로커들은 이게 돈따발이 뭐 2점만 벽돌짝만한 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0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실제 여기 한국에 있는 브로커는 그 한 50만 원 뭐 100만 원도 제가 볼 때 못 볼 거예요. 그 왜냐면 2만 원 돈따발이 막 중국 돈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한 개 팀에 한 20명 정도 움직이거든요. 이 안에서. 그럼 이제 돈을 다 나눠요. 근데 아마 그분은 선을 아예 안 잡다 보니까 돈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돈을 써야 이제처럼 군부차도 나오고
9: 할 텐데. 맞아.
7: 그러니까 자꾸 잡혔지. 네.
3: 하진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전국 수백 명까지 내려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탈북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2013년도 그때 이제 9월 달이었는데 거의 가을 이제 계절이다 보니까 또 날씨도 되게 추웠거든요. 뭐 수배가 떨어진 거를 제가 이제 그 저희 보위부 쪽에 저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 직책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되게 높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나이가 아깝다. 그분은 이제 저를 아시는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시다 보니까 나이가 아까우니까 일단은 너 예,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뭐 집은 거의 다 포위된 상태였고.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거리 다니던 그 옷차림으로 이제 나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떨어진 지역에서 뭐 서울이라고 하면 파주에서 뭐 사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이제 걸어서 가서 아버지한테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행히 아버지가 어차피 그냥 온 가족이 다 죽을 거니까 죽든 살든 이제 같이 떠나자. 이렇게 돼가지고.
9: 정말 맞지.
1: 예. 아버지랑만 이제 같이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이제 몇 개월 동안을 길을 이제 걷지 못하고 거의 산으로만 오다 보니까 진짜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한 예, 그런 고생을 하면서 백두산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운 좋게 그 되게 그 전격지라고 하는데
2: 형면전지
1: 예 형면 여기는 사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런 곳인데 이제
9: 아, 그래요?
2: 예 들어가면 안 돼요.
1: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봤어요. 그 동태를 제가 브로커 출신이다 보니까 그 통로를 이제 살피다가 그 이제 5분 10분 이 사람들이 이제 교대하는 밥을 먹을 때 교대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낮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두만강을 통과하는 거죠.
3: 아니 그럼 신앙은 어떤 과정에서 갖게 되죠?
1: 되게 이게 저도 되게 그때 당시에는 모든 탈북민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진짜 뭔가 모든 신들한테 다 의지하고 싶어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가 이제 백두산에 와서 그 중국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아 이제 북한에서 이제 조직이 다 이렇게 이제 다 잡혀 들어가고 나만 살아났다.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다시 안 볼 수도 있잖아요.
9: 그치.
1: 근데 넘어오라고 넘어오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된 건데 이분들이 저희를 지하교회에 데려다 주신 거예요.
2: 교회는 돈 없이 가니까.
1: 네,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거기서 거의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말로만 막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니까 아, 되게 거기서 신앙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막 밥 먹을 때 이제 주기도문? 막 이제 주기도문 외우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찬송가 부르고 이제 왜냐면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아까 선교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2: 아 그랬어요?
1: 아 그런 이제 꿈이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탈북민들 더 많이 탈북시킬 거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다 잡혀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남보다 사실은 되게 성경책도 되게 많이 봤어요.
2: 선교사 달라고?
1: 네 선교사 달라고. 그걸 제가 다 읽었댔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심이 생기고 이제 아 뭔가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저만 혼자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그런 네.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 사명이 있습니다.
4: 네. 아버님은 두 분이 다 탈북하셨잖아요.
1: 네.
4: 이제 북한에 안 계신 어머니하고 친척들 뭐 아니면 네. 가족들을 어떻게
1: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못 잡으니까 나중엔 저희 어머니를 이제 동고리 교도소를
4: 미치네요.
1: 저도 되게 충격스러웠던 게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거의 시범 대상으로 잡아서 이렇게 본보기를 보려고 했는데 저를 못 잡으니까 이제 저희 엄마를 이제 종거리 교화소 보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 뭔가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2: 그렇구나. 지금 어머니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1: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반신 마비를 원래 몸이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가서 이제 하반신 마비로 이제 다시 퇴소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지역에서는 거의 반동분자 집안이 돼가지고 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2: 추방
1: 예, 지금 그렇게
2: 살고 경제에 되잖아요. 지금은
1: 뭐 예,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14년도에 와가지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엄마가 교도소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계속 선만 놓고 있다가 정작 또 나오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감시가 거의 막 북한에 이제 인민반 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집을 감시하는 사람이 무려 3명씩이나 되거든요.
2: 나올 수가 없지. 네, 통일이 빨리 돼야 되겠네요.
1: 예.
2: 앞으로 어떤 꿈이 있다면요?
1: 아, 그래도 이제 제가 뭐 대한민국에 와서 꿈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뭐 사업가로서
2: 네.
1: 이제 뭐 그런 사회적 기업이 돼가지고 뭔가 우리의 사회를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에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종주영 회장님처럼
4: 네.
1: 이제 뭔가 저희 그 기업을 제2의 현대로 만들어서
2: 우와 야, 멋있다.
1: 아, 이건 나이... 꿈이니까. 예,
2: 아, 꿈이니까. 아, 그럼요. 꿈은 크게 할 수 있죠.
1: 그래서 나중에 진짜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그때 저희 뭐 고향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또 이제 채용을 해서
2: 네.
1: 그런 지역으로 성장을 하는 사업을.
2: 할렐루야입니다.
9: 아멘.
2: 네. 아, 목사님 오늘 진짜 영화 한 10편 본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2: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을 쭉 들어보고 또 브로커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께서는?
10: 항상 올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133편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죠? How good and pleasant. 어떻게 이렇게 좋고 즐거운 일인가. 그래서 북한 형제, 남한 형제 같이 만나서 동거하고 오늘 이렇게 토크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인데 그래서 가족같이 느껴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야, 저 이 프로그램을 생각해 봤어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가치나 중요성을 늘 느끼고 돌아가요. 오늘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하진우 형제가 꿈을 얘기했는데 누가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고 앞으로 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일하겠어요. 준비되는 그런 사람들로 잘 준비, 하나님은 준비하신 사람을 쓰시거든요.
4: 맞아요. 예.
10: 지금 준비 기간이니까 지금 탈북이 막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여기 또 준비하실 거예요.
2: 네.
10: 그러다 보면 또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시는 거예요.
2: 맞습니다.
10: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문이 열릴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데뷔했다가 스타트에서 가시면 큰 일꾼이 되실 거예요.
3: 미리 원통이 먼저 원통이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니까 마음으로는 막 통일이 임박한
10: 이미 이루어지겠죠?
3: 맞아, 맞아.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예, 목사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자유 시즌 4 마지막 시간입니다.
4: 진짜.
3: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렀는데 네. 지현 씨와 경아 씨는 이번 시즌에 함께한 소감 어떠셨는지 네. 궁금해요.
4: 저는 그러니까 시즌 4 이렇게 다 하면서 네. 계속 이제 많은 탈북민들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상황들을 또 하고 근데 뭐 항상 뭐 우스갯소리로 빨리 통일이 돼서 오자유가 오자유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시간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남북통일이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3: 네네. 네. 경아 씨 소감. 맞습니다.
9: 저는 시즌4에 이제 합류를 네. 하게 됐는데.
4: 아, 너무 잘해요.
9: 하면서도 에이, 설마, 정말? 했던 것들이 북한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맞아. 이루어지었던 어떤 그런 참담한 현실에 하면서도 너무 놀랐는데, 하지만 이 방송이 있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시즌5, 시즌6가 이어나가겠지만, 맞아. 우리는 함께해서 즐겁지만, 너무 먼 시즌이 일어나기 전에 맞아. 통일되면 좋겠다.
3: 시즌5는 뭐, 평양에서 할 수도 있고.
4: 맞아. 오,
9: 잘했습니다.
4: 오, 잘했다.
3: 네. 네, 우리 정윤아 씨도 제가 가장 많이 뵌 것 같아요. 설미 씨도 그렇고, 윤아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4: 대대로.
7: 일단은 그 탈북민들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는 건 자체가 이제 진실이 있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오자유 안에서는 자유도 이뤘고 통일도 다 이룬 방송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즌을 이어가면서 많은 또 북한을 알리는 이런 좋은 방송들 만들었습니다.
3: 아, 네. 설미 씨도요. 네, 어떠셨어요? 출연하시면서.
7: 저는 뭐 탈북민들이 이렇게 저도 유나 씨도 나름 이제 잘 정착해 살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많아요. 실제 제가 봐도 다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부터민들보다 우리 세터민들이 더 잘 살고 부터민.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요. 부터민 이게 세터민. 네.
9: 부터민이라고.
7: 네. 여기 구약 신약.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정착을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 네. 제가 어릴 맞아. 적에 아빠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맞습니다. 북한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제 삶에 예수를 받아들이게 한 눈이 확 열렸던 것처럼 우리 같이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맞아, 맞아. 가서 그게 참 좋지 않을까.
4: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살기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분들이 많은 영향력을 줘야 돼요. 네.
7: 그게 잘 사는 거죠.
4: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분들을 도와주고
7: 맞아요.
9: 원하는 거.
4: 많이 그러니까
7: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잘 산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돈 많은 거. 그러니까 잘 사는 거. 돈 벌어서 함께 나누고 네, 선한 영향력으로
4: 아멘.
7: 그게 예수쟁이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4: 아멘.
3: 네, 네. 정말 오자유에 와서는 마음껏 우리가 울면서 막 외치면서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서로 간증을 하고 이럴 수 있어서 은혜 받고 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즌에 또 더 알차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거 약속드릴게요.
4: 네.
3: 자 그럼 시즌4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7: 네.
3: 자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4: 자유야! 자유야!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하나님 이러면 뭐 너무 크고 너무 크고 크신 분이고 너무 넓고 넓으신 분이라 표현을 한다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뭐 요새처럼 좀 그런 뭐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걸 다 말로도 하겠어요.
0: 그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다양하죠.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1: 질투의 하나님. 네. 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0: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 근데 그것도 막 사랑으로 느껴져요.
0: 그리고 사랑이지. 예. 결국 사랑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눈 팔고 곁눈질하고 하는 걸 이걸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막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그 징벌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질투의 하나님.
1: 부모가 매섭게 매를 들 때는 그만큼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저는 근데 오늘 이 만날 이분은요. 그냥 뵈면서 저분은 어쩜 저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일까? 어쩜 저렇게 향기가 날까? 참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괜찮은 애다.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0: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입만 열면 주님 자랑만 드러나지.
1: 그래서 맨날 주님 자랑만 하고 다니는 친구거든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하나님의 연주자. 송솔나무. 그는 장안나, 장영주, 유진박을 배출한 세계 최고 음악 명문대학 줄리어드 프리스쿨 영재학교 장학생이었고 카네기홀과 링컨센터 독주회를 하며 음악인으로서 영예를 안았던 현재 플루티스트였습니다. 드라마는 물론 영화 음악을 넘나들며 뮤지션으로서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플룻 연주로 106개국의 나라에 복음을 전한 송솔나무 선교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봅니다.

0: 영혼을 울리는 연주로요, 온 세상을 정말 땅끝까지 뛰어다니는 분 맞습니다. 예. 플루티스트 송설나무 선교사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워낙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딱 보고, 어? 광기 삐짜다. 이광기 씨랑 되게 닮았어요. 혹시 이렇게 연주 다니시면은 네. 이광기 씨 아니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그 연주를 다니면 네. 특히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어디서 닮았다는 소리 안 들으세요? 그 배우 이광기 씨 아세요? 그랬는데 네. 나중에 이분을 알게 됐죠. 어. 그래서 지금은 의형제로 지내고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연주하고 돌아다니신 지 꽤 되셨으니까 몇 개국이나 다니신,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1: 저는 정확히 세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106개국입니다.
2: 근데 몇 해 전에 일본으로 네. 파송되지 않으셨어요?
1: 네, 4년 동안 일본에 살았죠.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잠깐 들어와 있어요. 예,
0: 예. 왜 갑자기 일단 일본으로 가셨는지부터 얘기를 이제 슬슬 들어볼까요?
1: 네. 네. 일단 제가 목사님 딸하고 결혼한 게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한테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요.
0: 네.
1: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도를 저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이 플루트 하나 들고 선교사가 돼야 되지 않나.
2: 아.
1: 근데 어느 날 문득이 가장 젊었을 때 제일 잘 나갈 때 이게 더 값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그냥 한 1, 2년 가서 고생만 하고 올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러가 버릴지도 몰랐고
0: 네.
1: 네, 저는 내일 모레 또 들어가요.
0: 그래요.
2: 근데 대부분이 잘 나갈 때는 네. 쭉 잘 나가다가
0: 예.
2: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선교한다 대부분 이러는데
1: 네, 예. 맞아요.
2: 젊음을 들이셨네.
1: 뭐 보통 애들 교육 다 시키고 그죠?
0: 그렇죠.
1: 그리고 어느 정도 애들
0: 떠나고 좀, 나면
1: 예, 그러고 나면 아내하고 이제 아프리카가 됐건 어디가 됐건
0: 가자.
1: 전 원래 이 생각이었어요.
2: 그런데 어떻게?
1: 근데 보니까 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날 못 가게 하는 건 결국에는 모든 게 돈하고 연결돼 있고 그죠? 정말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걸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했고요.
0: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가 잘 나가고 있는데 떠난다 그러면 말리는 사람이 구.
2: 있죠.
1: 네.
0: 많죠. 가라 그런 사람 하나. 하나는 보통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아니신가요?
1: 한 명도 없었어요.
0: 어머나.
1: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장인으로도 만나셨고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한 거고.
0: 그렇죠.
1: 그리고 마지막 상담을 나눴던 담임 목사님마저도 지금 뭐 하는 거냐. 한국에서 에, 에, 에. 이렇게 드라마 음악 잘 하고 있고 또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책까지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반대를 했죠.
0: 잘 나간다는 게 어느 정도였었어요? 그때 막 진짜 한 방이 터지는 거였죠.
1: 제가 아마 한국에선 드라마 허준을 통해서 알려졌죠. 근데 이제 허준을 하고 나서 뭐 여러 드라마를 했지만은
0: 네.
1: 이산이란 드라마가 그렇게 잘 될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했고요.
0: 네.
1: 또 이제 저는 클래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기업 행사나 또 여러 가지 방송이나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0: 예.
1: 제가 한번 기도를 했죠. 그때 쓰나미가 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일본에. 쓰나미가 난 지 6일 만에 이제 그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드라마 음악을 호기심 있게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날 호텔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가 어디 살았으면 좋겠는지 나한테도 물어줄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애들 나중에 교육시키고
0: 예,
1: 뭐
0: 예.
1: 플랜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0: 그렇죠. 예. 예.
1: 지금 잘 나갈 때 돈을 좀 모으고 연주 이제 큰 연주 이제 계속하고 그렇죠.
0: 예, 여유 그러면서 좀 있으면서
1: 딱 좋은 시간이었는데 주님은 제가 어디 있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가 당연히 열매가 많은 곳에 있기 원하지. 그 말 한마디가
0: 예.
1: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봉사하려고 그런 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서 지금 아예 집이 오사카에 있어요.
0: 근데 사람이 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도 캐나다에서 한국 돌아올 때 네. 계속 마음이 이렇게 요동쳤었거든요. 하나님 그냥 제가 여기서 애들 잘 키울게요. 그냥 저랑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 피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1: 초기 때는 바로 순종을 했죠.
0: 예.
1: 그래서 이제 막상 일본에 가고 나니까 세상에 그 일본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생활 자체가.
0: 예를
1: 들어서
0: 달라요?
1: 그런 거죠. 예. 겨울이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0: 어떻게요?
1: 일본은 난방이 안 돼요.
2: 난방이 맞아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그리고 단열재를 쓰지 않아요.
0: 다다미니까.
1: 다다미에다가 예.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죠. 단열재를 넣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보다 안이 더 춥고요.
0: 어머.
1: 그리고 아침에 이빨 닦을 때 화장실에 가면 예. 치약이 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간증을 워낙 우리 이성미 지사님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어렸을 때 아버지 회사 부도나서 예. 미국에서 그 불법 체류자 생활하면서 방 두 개짜리에서 이렇게 많이 14명이 살고 화장실 하나 있는 집 제일 싫었거든요. 네. 화장실 하나 있는 집. 예. 일본은 어느 집이건 화장실이 하나예요.
0: 하나밖에 없잖아요.
1: 그런데 이제 화장실까지 춥고 그리고 제가 천식이 있고 오래 못 버틸 것 같았고
0: 그렇죠.
1: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있고 저도 초등학교에서부터 계속 해외를 떠돌면서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똑같이 겪게 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0: 되니까.
1: 거죠. 네. 그러면서 많이 흔들리고 막판에 제가 이제 건강에 심장에 변이협심증이라는 증세가 와서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입원하게 되고 시술 받으면서
0: 네.
1: 이제 선교사님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는 다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일본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을 하시고 다른 직업을 가지시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0: 네. 네.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참 엄친아같이 생겼다. 아유 저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이시잖아요. 네, 실제로 네. 엄친아시죠?
1: 맞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 정말 아버지가 출판사를 크게 운영하셨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만든 그 교재, 영어 교재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도 만드시고 또 저희 그때 설해마을에 있는 그 어린이 도서관을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거 없이 잘 있다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셨는데
0: 네.
1: 보통 망하면 3대는 간다라고 그러는데
0: 그렇죠?
1: 다 거짓말이에요. 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예, 미국에 가가지고
0: 쫄딱 망한 거죠.
1: 그렇죠.
2: 그럼 네. 그때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러신 거예요?
1: 도피죠.
2: 그렇죠.
1: 예. 왜냐하면 일단은 처음에 몰랐는데 집에 전화가 막 여기저기 오기 시작하고 아버지 계시니 어디 계시니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 전화 받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한 게
0: 네?
1: 집으로 찾아오고
0: 네. 네,
1: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 일 해결될 때 동안은 미국에 잠깐 가
0: 있어라
1: 이제 3개월 왜냐면 비자가 여행 비자가 3개월이니까
0: 그렇죠.
1: 3개월 안에 어차피 돌아온다고 한 게 3일 동안 이제 아버지가 연락이 없었죠.
0: 그러면 네. 불법 체류자가 된 거
2: 그런 거네.
1: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의 유일한 목표는 뭐였냐면
0: 예.
1: 저희 누님을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거였어요. 우리 누나가 이제 피아노를 좀 쳤어요.
0: 예.
1: 그리고 정말 똑똑했거든요. 저하고는 저는 우리 반에서 꼴찌에서 2등 1등은 제 친구 유홍일 제가 꼴찌에서 2등 공부엔 전혀 관심 없었고 이 누님은 워낙 똑똑하고 이름이 송민경인데요.
0: 네.
1: 우리 어머니가 누나를 부를 때면 콧소리가 났어요.
0: 민경아
1: 이렇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야. 넌 나의 유일한 희망. 이제 나 믿을 게 너밖에 없어.
2: 굉장히 사랑스러운.
0: 그렇죠. 네. 우리 그래서, 민경이 뭐하니?
1: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누나가 이제 피아노
0: 네.
1: 이제 줄리아드에 붙으면 학생 비자가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누나를 이제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0: 열과
1: 그
0: 성의를 다해서
1: 튀김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레슨비를
2: 그래.
1: 버셨죠.
0: 예.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엄마가 누나 뒷바라지하는 걸 보면
1: 네.
0: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뭐지?
2: 그렇지, 속상하지.
0: 나는 네. 난 맨날 이러고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아니죠. 저는
0: 안 그랬어요?
1: 왜냐면 누나가 워낙 똑똑했고 그게 맞는 거였어요. 단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좀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2: 누가,
1: 그걸 원했죠.
2: 누가 때려?
1: 제가 워낙 많이 맞았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네.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아 제가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머니가 영어를 이제 잘 못하시는데 되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용기가 있으세요.
0: 늠름하세요.
1: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한국은 6개월이 한 학기가 빠르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5학년이지만 우리가 갖고 온 그 성적표는 네. 근데 얘는 여기서 4학년에 들어가야 된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한 학년만 낮춰달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길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저 6학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미국 애들이 원래 커.
0: 그치, 미국 애들이 그쵸? 원래 크지.
1: 근데 이제 네. 두 달 뒤에 졸업사진 찍고 졸업식을 하는데, 네. 그때서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0: 아이고,
1: 다시 4학년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생이 좀 꼬여.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왕따 가고, 집에 오면 사춘형한테 맞고, 또 학교에서 싸움 나고 막, 뭐 여기 저기 터지면 앰뷸런스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불법 체류자는 아프면 안 돼요.
0: 그렇죠.
1: 앰뷸런스 돈 내고요. 응급실 돈 따로 받고요.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하면요. 수백만 원의 빚이 되는 거예요.
2: 그러면 화장실 가서 엄청 울었겠네.
1: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2: 하나님?
1: 네.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부르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민경이 동생이라고 불리고.
2: 그렇지. 네,
1: 그렇죠. 아, 우리 어머니한테도 지사님, 얘 누구예요? 집에 많이 사니까. 우리 민경이가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수학경시대에서 또 1등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소아비만이었거든요. 스트레스성 때문에. 지사님, 얘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민경이 동생이에요. 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누나가 워낙 유명하고 많이들 탐을 내고 정말 지금도 뭐 그러시는데.
2: 근데 풀룩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1: 그래서 그 학교 화장실에서 이제 네. 있는데 플루 네.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도레이파 솔라시도만 배웠어요. 왜 그때는 뭐 잘 살았으니까 학교 끝나면 왜 그 테니스 선생님한테
2: 다 했겠네.
1: 테니스 선수한테 테니스도 배우고
2: 맞기대로
1: 네, 그렇죠. 그리고 플루 보면 이제 좀 다니다 그만두고 뭐 그럴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플루 소리가 들려서 화장실을 나왔죠.
0: 네.
1: 또 밴드부의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보더니 저를 알아봐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학교에 사고를 많이 치고 모든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정시에 퇴근한 적이 없었어요. 회의하느라고 끝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골치덩이겠어요. 플루트를 보이더라고요. 자, 이거 만져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져보다가 불었어요. 놀라는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니까 놀라는 거예요.
0: 아니 아무것도 이거, 못하는 이거, 내가 이걸 해?
1: 그러니까는 아니 얘 때문에 맨날 회의하고 얘를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아니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해? 그러고 나서 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앞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저도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남자애가 플룻을 그래서 이거를 야 내가 이거 플룻을 너 오늘 줄 테니까, 너 이거 밴드부에 이제 와. 그 봐요, 언어 안 되죠.
0: 예.
1: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0: 예.
1: 그 바보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어설프게 하는 거 하나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0: 그게 몇 학년이에요?
1: 그게 초등학교 6학년이죠.
2: 6학년 때.
0: 6학년.
1: 6학년이지만 이제 잘못 들어간 6학년.
0: 나이로. 네.

0: 그 막 반짝반짝 구멍 뚫려 있고 막 이러고 나는 진짜 플라스틱 케이스에 장난감 같은 거 녹슨 거 꺼내가지고서 이제 레슨을 이제 그 제임스 컬버의 CD로 이제 전부 다 거의 외웠어요. 외우다 실패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니까 끊질 않은 거예요, 교수님들이. 분명히 악전에는 한 5분 듣고 끊었는데 나는 전 악장을 막 연주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끝나더니 하, 너무 좋았다. 악기 좀 보자. 막 자기들끼리 교수님들이 웃어요.
1: 이거 가지고 이런 소리를 했다. 예, 예, 예.
0: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좋았다고. 얼마나 했냐 해서 밴드 부에서 한 1년 했다고. 그 너 스승님이 누구시니? 그래서 나는 이제 제임스 거웨이라고. CD 예, 이제 얘기하고.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적용이 잘 됐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장학금 받고
1: 몇 대 몇이었어요, 경쟁률이?
0: 일단 그날 하루만 70명 왔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만.
2: 그런데 그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누님하고 어머님하고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
0: 네, 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예전 대통령 따님들도 네. 있었고 네. 또 뭐 유명한 또 야구 감독 있었고 붙게 됐을 때 기억나는 게 퀘벡이라는 데에 갔어요. 캐나다에 있지만 언어를 불어를 쓰는 곳입니다. 예, 최근에 뭐 드라마 뭐 도깨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물론 몰랐겠지만 당시 때 이제 퀘벡이라는 곳을 딱 봤더니 미국 대사관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먼저 가서 그 학교 통지서 이제 보여주시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영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난 이러 오라는 거예요. 어, 나 너무 고민하는 거야.
1: 그렇지.
0: 우리 그 영사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러면서 비자를 다 주는데 와,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은
1: 처음으로 눈알 이긴 거네요.
0: 그거보다 그 감동이 있어요. 왜냐면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한테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영사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들을 줬냐. 그러니까 저란 존재는 그냥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하, 그 녀석이 자고 쳐가지고 막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순간 그 말 한마디가 아, 내가 괜찮았나? 괜찮게 했나? 네,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고 링컨센터에서 협연하고 또 이제 이러면서 인생이 바뀌고 또 아버지가 3년 뒤에 연락이 또 오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보통 그런 큰 부도를 나면은 이제 잠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하시고 한 14년에 걸려서 빚을 다 갚으셨어요. 그 말은 빚을.
2: 대단하시네요. 근데 막 그만두고 싶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면서요.
0: 그거는 이제 스위스에 갔을 때죠.
1: 스위스에
0: 악기를 통째로 도둑을 맞았거든요.
2: 그래요?
1: 악기를?
0: 네, 기차에서요. 유럽 경험이 많이 없었으니까 도둑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죠. 스위스는 워낙 안전한 나라인데. 그래서 악기를 다 도둑을 맞고
1: 어떻게 도둑을 맞았어요?
0: 바로 옆에다 뒀어요. 예, 악기를 그렇죠. 정말 예, 예. 눈 깜짝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 한 중학생으로 되어 보는 애들 몇 명이 지나갔어요.
1: 지나갔어요?
0: 이렇게 하고 이제 내리기 전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가방이. 예, 그 안에 뭐 여권서부터 다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하필이면 그 연습용 악기까지 그 안에 있었어요.
1: 싹 다.
2: 그럼 몇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0: 악기 두 개에다가 피콜로에다가 또 플룻 헤드 여러 개 해가지고, 그걸 도둑을 맞았죠.
2: 근데 플룻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고?
0: 아, 플룻은 다행히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서 비싸지가 않아요. 그거 다 해도 그래도 악기 하나에 한 600만원, 뭐 700만원, 뭐 이런 악기였겠죠?
2: 그러면은 뭐, 싼 게 아니고.
0: 아, 근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1: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0: 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1: 우리끼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잠깐 옆으로 사장님, 잃어버린 거 좀 찾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0: 그 일만 있었으면 저도 그런 기도를 했겠죠.
1: 예, 예, 예.
0: 근데 실은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예. 제가 이제 처음 좋아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1: 아,
0: 외국인 친구.
1: 사랑에 빠졌군요. 예, 그,
2: 외국인이었어요?
1: 네.
0: 그쵸. 예. 한국 남자라고. 예, 또 음악하는 남자라고. 예. 그래서 뭐 헤어졌어요. 거기다가 또 저를 키워준 그 기도를 하게 해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1: 아.
0: 모든 게 그 상황이
1: 너무 힘든.
0: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악기는 억대의 악기인데.
1: 네.
0: 그때 그 루만 호수에 빠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실은 진짜로 들어갔다 나왔고
2: 들어갔다 나왔어요?
0: 예, 예.
1: 왜 들어갔어요?
2: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0: 그때 이제 일주일을 거의 페인처럼 살았어요.

0: 그 제가 요즘에 그래서요, 좀 전에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고 왔거든요. 제가 얘기해요. 이 간증을 꼭 합니다. 그때 도둑 맞은 게 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때 모든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시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1: 그 하나님의 어떤 위로도 있고 그랬었나요?
0: 아니요.
1: 붙들어 주시는 것도 없었고?
0: 네. 그냥 제가 7년 동안 하나님을 안 봤어요.
1: 7년 동안?
0: 7년 동안 안 봤어요. 그러다가, 그, 오늘의 교회 그, 가면, 열린자들을 위한 예, 예배가 있어요.
2: 세신자들 위한 열린 예배. 예.
0: 그거는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하도 가자고 저를 헐뜯을 시켜서 한번 제가 저녁에 거기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근데 그거를 네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그 친구도 저한테 야, 너도 저런 데서 연주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난 하나님하고 지금 다투고 있어서 저기서 연주하면 아마 십자가 떨어질 거야.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계속 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때 일어났는데 울컥거리는데 왜냐면 그때 그 화장실에 왔던 그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 네가 도둑 맞은 게 뭐니 그러더라고. 네가 도둑 맞은 게 뭐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로 생각도 안 했는데 입술로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입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첫사랑이에요. 근데 입술로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나는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은 단어가 예수님의 첫사랑이야 그러고 엉엉 울게 됐어요. 엉엉 울고 그 해에 친구들하고 크리스마스 때 태국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해변가에. 그거를 일주일 전에 제가 캔슬을 했는데요.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태국에 쓰나미가 와서 다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2: 일본 사람들한테 주로 어떤 찬양을 들려주세요?
0: 일본이 원래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방송국 케이블에서 하던 게 인기가 있어서 BS라는 위성방송을 통해서 또 재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위성방송국에서 너무 잘 돼서 NHK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드라마 음악을 하려고 저를 몇 번 초청을 했는데 드라마가 NHK에서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만 내가 일본에 살겠다. 근데 여섯 번을 재방송을 해요. 일본으로.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제가 한 드라마 동의를 또 방송을 해서.
2: 나가지도 못하게.
0: 나가지도 못하게 계속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해요. 또 특이하게. 제가 한 드라마들이 다. 오전에는 그 예전에 허준, 그 다음에 이산, 그 다음에 동의를. 그래서 전도가 너무 잘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직접 곡을 쓰기 때문에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고 또 제 이름으로 악기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 주제곡을 연주한 악기 휘슬이라는 게
2: 요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이게
2: 요게 송솔나무 이름으로 제작된 악기.
0: 네, 거기 제 이름 써 있죠. 솔나무라고. 이게 3세대 악기인데요.
2: 네.
0: 이게 아일랜드 원래 휘슬이에요. 아일랜드는 우리나라 같이 5천 년의 역사가 있지만 800년 동안 영국에 지배당해서 우리나라 같이 한 맺힌 소리가 나요.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에 제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1세대 악기에서 지금 진화된 3세대 악기는 아프리카의 선교나 이런 데 가져가기 위해서 그 접착제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물로도 닦을 수 있게 변형이 안 되게끔 만들고 가격을 2만 원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로 드라마 음악을 했던 믿겨지지 않으시죠?
1: 그런데 이거 보면 꼭 장난감 같은데.
2: 이게 소리가 날까 싶은데 저희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이걸로?
0: 네. 자.
2: 새 거예요.
0: 지금 막 뜯은 거네요.
2: 예.

0: 네. 이게 멋진 소리가 나네.
1: 제가 연주할 때 보통 세 가지 악기를 번갈아 가면서요. 네. 첫 번째 악기는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루트예요. 그 악기는 이제 중형차 가격 정도 하죠. 수천만 원대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제가 새로 생긴 악기 세 개 두 대밖에 없는 플래티늄으로 만든 억대 플루트. 예. 마지막에 항상 이 악기로 끝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악기의 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가격을 이제 안 들은 상태에서 좋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또 고장나서 본드로 붙여놓을 악기예요. 이게 좀 새 거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악기가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느냐가 악기의 소리를 가르고, 그리고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제가 그 사진이 좀 민망한 사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제 발에도 막 힘들어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수님, 제 발에도 막 힘들어요. 눈이 막. 왜냐면 이거를 몇 번을 고치려고 그랬어요. 좀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쁘게 찍히려니까.
2: 우아하게.
1: 이거는 안 돼요. 얘는 힘이... 이제 얼굴을 찡그리고 온 힘을 주고 근육에, 근육까지 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3: 감정을 다 집중, 여기 안에다 몰아넣는
1: 거예요. 그냥 삐사리가 안 나고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냐면 저하고 똑같거든요, 얘가. 내 어렸을 적 솔랑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2만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아마 제가 이걸로 선물로 드리면 내년에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어디하고 뒀는지도 거의 모르실
2: 그렇죠.
1: 거예요. 그죠? 남들한테는 잔낙감이고 남들한테는 싸잖아요. 하나님은 날 정말 이거를 얼마나 수동하게 저를 다뤄주셨어요. 제가 이 악기를 부를 때는 주인의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죠.
2: 아일랜드인가 어디 가서 술집에서 우롯바다가 됐었다는 얘기를
1: 그게
2: 들었어요.
1: 제가 실은 이 뭐 임창정 씨 아시죠?
2: 예, 예.
1: 실은 임창정 씨의 타이틀곡도 다 제가 연주를 하고 했을 텐데
2: 예.
1: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타이타닉 주제곡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플루스를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아일랜드 정통 악기다. 그때는 이 악기를 몰랐죠. 자, 이 악기예요.

0: 이거잖아요. 예. 그 내가 이거는 훌루스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렇게 슬라이드라는 게 있고 뭐 컷이나 롤이라는 기법이 있고 이거는 안 된다. 근데 그 악기가 어디서 파는지도 모른다. 근데 무조건
1: 하나를
0: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한번 연주를 갔다가 예. 악기점에서 이거를 살라고 했는데 십몇 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설마 이런 거 말고 비싼 게 있겠지. 예, 비싼 게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전공가가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예. 그래서 내가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임창렬 씨 거에는 내가 해드렸는데 예, 예. 궁금하잖아요. 예. 아일랜드에 직접 갔죠.
1: 오, 이 악기 아일랜드, 하나 때문에. 네.
0: 이걸 아일랜드 월튼사에서 만들어. 요즘 월튼사가 떴잖아요. 예.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왜 유명한 가수분들 막 이런 분들 가셔가지고 영화 장면 따라간다고 막 거기서 찍은 영화가 막 세계에서 유명해졌어요. 그 악기사가 있는데. 그래서 월튼 호텔을 잡고 이제 월튼 스쿨을 예약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월튼 스쿨에서 그 권위가 있으신 해리롱 교수님한테 했는데 한 10분 들으시더니 야,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아일랜드에 와라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회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막 너무 신이 나신 거예요. 난 배우러 왔는데 가르쳐 줘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회장님을 만나라 해서 월튼 그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분이 술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유가 아일랜드 정통 음악을 들으려면 술집에서 라이브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악기로 한번 연주 좀 해보라. 왜 해리롱 교수가 이렇게 극찬을 하는지 듣고 싶다고. 막상 그러니까 뭐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신을 했더니 그 당시 때는 지금은 이제 법으로 담배를 못 펴요. 그 당시는 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저는
2: 계속
0: 빨리 내려와야지 이러는데 한 곡만 더 해달래요. 어. 그때 이제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가 나오는데 아멘 그리고 막 그리고 월드 사장님 앞에서 막 울고 계시고 붕해가 된 거예요.
1: 졸지에.
0: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음날 오시더니 솔나무 이름으로 악기를 내고 싶다고.
1: 그래서
0: 그걸 시판을 하셨어요. 실제로 1세대 악기가 아일랜드에서. 그래서 해룡 교수님이 내가 여기서 20년을 일했는데 내 이름으로는 안 내줬는데.
1: 진짜 감동이네요. 근데 수십 명이 모인 데도 있고 수만 명이 모인 데도 있고 참 다르잖아요. 장소가. 그런 데 가서 불 때 어때요? 큰 데가 더 이렇게 흥분이 돼요? 아니면 작은 곳에서의 또 매력이 어때요?
0: 저는 100명 미만인데서는 사례들을 안 받아요.
1: 네.
0: 지금까지 그걸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을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요.
2: 근데 일본은 대부분이 다 그런데.
0: 일본 가니까 다 100명 미만이에요.
2: 100명이면 큰 게
0: 정말 내가 100명 미만은 사례비 안 받는다는 걸 헌신하고선 했는데 그래도 뭐 다 100명 미만일 줄 몰랐죠.
1: 네.
0: 그러니까 100% 자비랑 선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실은 오늘도 선교사들 자녀들 모이는 30명 모이는 데였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비교가 안 돼요. 솔직히 음악가들의 꿈이 뭐예요? 클래식 연주자들의 꿈은 결국엔 카네기홀이나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술연단이 있죠. 제가 해마다 예술연단에 연주를 했는데 근데 요는 그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남죠?
1: 허전하고
0: 허전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당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간다에 갔었어요. 아촐리 마을이라고 소년병들 이제 소년을 납치해서 훈련시켜서 이제 첫 번째 임무로 가족을 죽이는 막 임무를 맡기고 정말 그 아픔은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학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제가 멋진 그 연주복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광기 씨가 야 그래도 연주하는데 무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더니 그 학교를 만들다가 무너진 그 벽돌을 갖다가 무대를 만들어줬어요. 이광기 씨가. 그 무대에 올라갔더니 또 같이 계셨던 또 감독님들이 조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핸드폰을 다 꺼내서 코카콜라, 환타, 사이다 등을 해서 조명을 만들어줬어요.
1: 우와.
0: 악기를 제일 좋은 걸 갖고 왔어요. 다 말렸어요. 아유, 그냥 몇십만 원짜리 가져가지. 이런 지역에 왜. 근데 저는 이제 연주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즉, 최고의 무대가 어디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가장 영광스러운 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린 그거 갖췄다. 여러분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일 힘든 게 나를 그렇게 때리거나 화나게 했거나 내 가슴에 아픔을 줬던 사람들 용서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되셨고 용서가 되셨어요?
0: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 네.
0: 제가 미국에 가면 절대 가지 않는 동네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초청을 했는데 제가 살던 동부에는 절대 안 갔어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2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백인들, 절 때렸던 그 나이 또래의 초등학생들을 보면요. 아직도 떨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픔으로 남을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지금도 최근에 들어서 깨달았죠. 네, 제가 실은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유혹을 받았어요. 너 죽으면 너야 믿음 좋아서 천국 가고 뭐 그러는데 남은 네 가족들은 이제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네, 사람이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제가 그 힘든 일을 겪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하루를 살기에는 충분한 만큼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힘들어지는 건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기에는 늘 충분하게 주시는데 다음 날에는 내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걱정돼서 우리가 세상적인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한테 많이 회개했어요. 이천수 목사님 한번 설교를 듣게 됐어요.
1: 네.
0: 그분의 아버지가 중학교 때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잘못 자랐나요? 너무 훌륭하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들을 걱정을 한다는 것, 그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저는 100% 더 하나님을 신뢰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때 보다 지금 더 우리 가정이 더 탄탄해지고
2: 그런데 그 좀 신장질환 있고 그래서 한국에 오셨잖아요.
0: 네.
2: 지금은 좀 어떠셔요?
0: 뭐 약이 워낙 좋아졌어요. 재밌는 게 제 연주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뭐 회복되고 이런 간증을 수도 없이 하십니다. 웃기죠. 저는 아픈데. 근데 처음에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오늘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막 뒤에서 우시고 뭐 이렇게 오늘 오전에도 연주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나부터 먼저 좀 고쳐주시겠지. 아니면 아프게 하려면 확실하게 아프게 해서 빨리 집에 데려가시던가. 아니면 이거는 뭐 계속 약으로 연명하게 하니까 막 화나고 그러는데 이 깊은 뜻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아파서 호텔에서요 오전에 연주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심장이 쪼여오는데 니트로그리셀린을 혀에 뿌려도 금방 한 1, 2분이면 좋아져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아프고 막 천식도 막 올라오죠. 호텔 그 카페트에.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뜨거워졌거든요. 그거예요.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한테 제가 송솔나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잡고 올라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2: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바울은 멋진 고백을 하죠. 네.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졌다 이렇게.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0: 그 기침을 하면서 내가 감사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기침을 계속하면서 막 신장을 부여줬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2: 근데 네. 저런 고백은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닌데.
0: 근데 연주를 하면요. 예. 그렇게 기도하고 연주를 하면요. 연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주를 하면서 또 증상이 없어져요.
2: 하나의 은혜가 그냥 뭐 풍성하게 더 부어지니까 네. 흘러가는 거잖아요.
0: 이게 만약에 정말 잘못된 저주의 병이었으면 연주하다가 쓰러졌겠죠. 몇 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2: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서요. 네.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그냥 세미한 음성을 자주 들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2: 그런 특별히 그냥 다 귀한 말씀이지만 네.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말씀 있지 않나요? 네.
0: 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이 구절을 계속 들어도 뭐 그냥 전도용으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혹시 방송을 보면 솔라무가 특별히 뭐 하나님한테 이쁜 하나님한테 특별히 이쁜 짓해서 이쁜 받은 거 없어. 뭔가 정말 특별해서 이쁜 받은 거 없죠.
1: 맞아요.
0: 네. 내 하나님이니까 된 거예요. 내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 요새 연예인들도 만나잖아요. 네. 집사님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복음을 알리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어마어마한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감사해요, 집사님.
1: 아유, 무슨 얘기예요. 저는 솔나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네, 늘 뵈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 춤출까 했는데 오늘 그 답을 많이 얻어가는데요. 네. 저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도 그 아일랜드에 있었던 그들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2: 너무 좋겠네요.
1: 가능해요?
0: 예. 그러면 원래는 제가 반주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악기도 활은 악기 많이 갖고 왔거든요.
1: 그래요?
0: 그냥 여기 앉아서 이 싼 악기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려드린 게 어떨까요?
1: 좋죠.
0: 괜찮아요?
1: 그러면
0: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1: 그대로 편안하게 해주시면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이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튼 선교사님께서 그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처음으로 기도란 걸 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선교사가 되시고 밀림에 가셔서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백인에게 순교를 당하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썼던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악기로 한번
1: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헤어져야 되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2: 저는 그 플롯도에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정말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감사했고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도 갖고 계시고요. 다듬어서 쓰시고요. 만들어가서 쓰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 그대로 그냥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참으시고 그 고난의 과정들 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극복하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1: 네, 저는 오늘 솔라만 만나면서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내 아빠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 아빠 얘기할 때 자신 없어 했는데 저렇게 아빠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 아빠세요. 아빠거든요가 그렇죠? 아니라 우리 아빠잖아요. 내 아빠잖아요.
2: 아버지니까 참 생이 책임지시는 거죠.
1: 네, 자 그러면 내 아빠 앞에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amén, amén.
1: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0: 될까요? 만왕의 왕네 주께서.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만인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정보와 상품정보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레이스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와, 이제 어머니 날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또 아버지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날 준비하시는 분들께 천정산삼이 좋은 선물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머님에게 좋은 선물 그리고 건강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매해마다 1년 동안 이렇게 손님들 보면은요, 정말 어머니 날이 보통 크리스마스보다도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은 거고요. 특별히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이 건강을 선물해드리고 또 건강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제품을 선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도 많은 분들 다녀가셨는데요. 6월에 뭐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있지만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 선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또 타주나 한국에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은 오늘 방송 잘 들어주시면 아버지 날에도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선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또 이제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인간의 평균 수명 통계를 보면요. 그 인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타인종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남녀의 그 평균 수명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 우리 아버지들이 가장으로서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사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버지들 건강도 우리가 이런 날 특별히 특별히 이때만이 아니라 이번을 기회로 아버지 날을 기회로 좀 더 아버님 건강 더 챙겨드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아버님들 이렇게 왜 살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근육이 많이 줄고 체력이 약해지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한테 천정산삼이 도움이 많이 될까요?
1: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올해 90세신데 이렇게 얼굴을 뵐 때마다 항상 여윈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앞서는데요. 특별히 식사를 또 못 하시는 것도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근력이 많이 빠지면 정말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져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산삼은요. 드시면 일단은 면역력도 올려드리지만 이 체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체력 저하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또 항암이나 수술 때문에 이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점점 식사량이 줄다 보면 그전 같지 않게 식사를 많이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산삼은 드시면 입맛을 많이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식사를 전혀 못 하셨던 어르신들이 산삼을 드시면서 식사를 좀 하십니다라고 오시는 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예전 같지 않게 살이 또 많이 여의시거나 아니면 또 살은 그대로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기운이 늘 없어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산삼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드시자마자 막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연세에 따라 지금 현재 그 지병에 따라 컨디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효과를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2달에서 3달 그리고 체력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6개월까지도 장복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오늘 만약에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셔서 상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상담하시면서 또 좋은 제품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조금 전에 평균 연령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평균 수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정세삼을 드시면, 어떤 기력을 회복한다, 체력을 회복한다라는 의미 안에, 이 천정세삼 자체로도 우리의 기력이 회복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식사를 잘하시게 돼서 또 기력이 회복되는 그런 작용도 있잖아요. 이게 입맛이 많이 도나 봐요, 천정세삼을 드시면은.
1: 예, 그렇습니다. 뭐, 기운이 없던 분들도 기운이 나신다고 하시고요. 또 다리에 기운도 나시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올려드리니까 입맛을 도와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요, 우리가 예전에도 밥이 보약이라고 하듯이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 또 식사는 하시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은 산삼을 2달에서 3달 정도 드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산삼을 드시고요. 좋아지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은 정말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런지 왜 환자분들 뭐 수술을 한 후에 회복하는 단계라든가 어떤 병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뭐 입맛을 많이 잃었을 때에도 이 천정세삼을 드시는 걸 많이 권하신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보통 수술 후에 또 후유증 때문에 아니면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환절기에 입맛을 잃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산삼은 분명히 드실 때마다 입맛도 올려드리지만 체력 회복도 도움이 되니까 그 이유가 바로 사포닌의 개수입니다. 가장 많은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도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은 드시는 복용약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뭐 당뇨, 고혈압 이런 약들을 많이 드시는데 이런 약들하고 함께 복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의사의 상담이 먼저 필요하겠지만요. 어떤가요? 함께 복용하셔도 괜찮을까요?
1: 네, 처방전 약이라든가 비타민 종류 같이 드셔도 무관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암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신장 이식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의사와 상담하셔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만큼 어떤 병이나 또 중대 수술 질환으로 인해서 지친 내 몸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산삼을 어느 정도 드셔야 적어도 어느 정도는 드셔야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1: 네,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드시는 거를 권하는데요. 젊으실수록, 좀 빠르게 2, 3일 안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어르신들이 드셨을 때는 2달, 3달 정도 다 드시고, 그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2달, 3달을 드신다는 거는 그 매일매일 꾸준히 적정 양을 매일매일 2달 동안 드신다는 말씀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삼을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한 달만 드셔도 괜찮지만, 연세가 드시고 40세가 넘으신 이상부터는 2달에서 3달을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0: 네, 여러분들 이 천정세삼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채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채널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세삼 그 검색하시면요 유튜브에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적당하게 잘 드시는 양, 또 복용 방법 이런 것들 후기 이런 것들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맥주님 이번 주에 프로모션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1: 네, 저희가 지금은 건산삼을 판매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건산삼 우려 드실 분들, 그리고 씹어서 드시는 분들, 그리고 산삼주를 담그실 분들은 건산삼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날 산삼주 담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300불짜리 건산삼을 150불에 반값 해드릴 거고요. 또 500불짜리 2달을 우려드실 수 있는 양은 400불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1200불짜리 건산삼을 900불까지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산삼을 우려드시기가 힘드신 분들, 산삼을 좀 간편하게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 다섯 가지를 또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삼 불로초, 산삼과 불로초를 캡슐에 넣어서 만든 제품인데요. 한 달분입니다. 300불짜리를 오늘 2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또 꿀삼을 저희가 세일을 해드릴 텐데요. 생산삼을 씻어서 썰어서 꿀 반, 산삼 반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꿀삼이라고 하는데요. 300불짜리 한 병을 200불에 드릴 거고요. 또 산삼 액기스 스포이드 제품입니다. 혀 밑에 다섯 방울 떨어뜨리고 한 달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인데요. 150불짜리 한 병을 100불에 드립니다. 그리고 산삼 베리 주스, 산삼 씨를 100% 담은 제품인데요. 150불짜리 한 병을 오늘 1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특별하게 세일을 해드리는 거는 천삼 레귤러입니다. 천삼 레귤러는 건삼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갈아서 한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 드실 수 있고요. 천삼 레귤러가 30알이 들어있기 때문에 총 한 달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병에 500불짜리인데요. 250불에 반값 특별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이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주소는요. 159-25 노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고요.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10만이 장석훈 천정산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세일도 다양한 품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세일 할인율도 아주 좋은데요.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제품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 오늘 세일 제품들 좀 하나씩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일단 건산삼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드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씹어서 드시는 방법인데요. 건산삼은 딱딱하게 말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드시는 건 아니고요. 먼저 입안에서 사탕처럼 물고 계시다가 녹여서 드시면 사포닌의 함량이 더 많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보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슬로우 쿠커에 우려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슬로우 쿠커에 그냥 물만 붓고요. 첫물은 하루, 재탕은 3일을 우려내셔서 아침, 저녁 6온스를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서 드시는 거는요. 배변으로 나가는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 대신 말씀드린 대로 두 달에서 세 달은 꾸준하게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삼주를 만들어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삼주는요. 굉장히 만들기가 간편합니다. 오늘 300불짜리 150불에 한 박스를 가져가시면 씻을 필요가 없고요. 보드카 750ml 한 병을 사셔서 그 병 안에다가 건산삼을 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어 놓으셨다가요. 좋은 술로 드시기를 원하시면 3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좋은 약주로 드실 거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산삼주 같은 경우는 뭐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든가 자골신경통, 통풍, 손발이 저리거나 찰 때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실 때 이럴 때 가끔가다 한 잔씩 드시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에 한 병씩은 꼭 담아 놓으시면 필요할 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삼 불로초. 요거는 산삼과 불로초를 갈아서 말려서 갈아서 그 다음에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되는 제품인데요. 산삼과 불로초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면역력뿐만 아니라 이명, 변비, 그리고 무릎 허리 통증,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꿀삼은요. 스푼으로 퍼서 드시는 경우인데요. 꿀삼 같은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기침, 그리고 입맛이 없으실 때 급하게 좀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천삼 레귤러 같은 경우는 산삼만 100% 갈아서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좀 도움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천삼 레귤러 캡슐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씩 그래서 총 30알이 들어있습니다. 한 달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요.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그리고 바쁜 생활 때문에 산삼을 우려 드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천삼 레귤러나 제품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천정산삼과 불로초가 만났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불로초도 미국에서 어떻게 채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이 불로초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에서 직접 채취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가셔서 다 캐서 씻어서 말려서 쪄서 이렇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방부제나 어떤 화학재료를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쪄서 말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0: 네, 천삼 레귤러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천삼 레귤러는 주로 어떤 주성분이 뭐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드실 수 있는 건가요?
1: 천삼 레귤러는 건삼 100% 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캡슐에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려드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감기가 자주 오시는 분들, 기력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면역력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실은 천삼 레귤러, 산삼 100%이기 때문에 드셨을 때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캡슐로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행을 가실 때 많이 가져가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바쁜 생활, 그리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천삼 레귤러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0: 네, 젊은 분들은 아, 나 시간 없고 바쁜데 이 삼 언제 우려 먹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천삼 레귤러 드시면 딱 좋겠네요.
1: 네, 천삼 레귤러도 캡슐이고요. 그리고 산삼 불로초도 캡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캡슐보다도 혀 밑에 떨어뜨리는 액기스 그리고 베리 주스 같은 경우는 스푼으로 직접 퍼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기가 간편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술을 드시고 그 다음날 속이 쓰리신 분들은 꿀산삼을 드시면 바로바로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셔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꿀삼 같은 경우는요. 생산삼으로 만들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꿀산삼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삼을 가져가셔서 꿀산삼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통만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산삼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직접 꿀산삼을 담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다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꿀산삼도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세일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꿀삼 같은 경우에는 딱 선물용으로 드리기 참 좋고요. 또 산삼주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세일을 많이 하니까 산삼주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직접 삼을 사고 보드카를 사서 삼을 예쁜 용기에 담아서 만들어서 드리면 또 그 또한 정성이 담겨서 더 값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산삼주 담을 때 와, 이 귀한 천정산삼으로 산삼주를 담는데 기왕이면 더 좋은 술을 써야지 더 비싼 술을 써야지 그래서 막 꼬냑이나 위스키 같은 거 향이 있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별로 효과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1: 예, 산삼주를 담그실 때는 향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것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드카를 사용하시면 가격도 저렴하지만 색이 잘 우러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보드카 40도짜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어떤 향에 있어서도 색깔에 있어서도 무색 무취인 보드카를 사용하는 게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선물도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프로모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건산삼을 세일해 드립니다. 300불짜리 한 달분을요, 150불에 반값 세일합니다. 산삼주를 담그실 분들도 오늘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0불짜리 두 달분은 400불에, 그리고 1200불짜리는 900불까지 저희가 세일을 해 드렸고요. 제품을 몇 가지 세일을 해 드리겠습니다. 산삼과 불로초를 넣어서 만든 산삼불로초 한 병에 300불인데요. 200불까지. 그리고 꿀산삼은 300불짜리를 200불에. 그리고 산삼 액기스 150불짜리를 100불에. 산삼 베리주스 150불짜리를 100불에. 그리고 천삼 레귤러 캡슐입니다. 500불짜리 한 병을 250불에 드리겠습니다. 159-25 노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고요. 718-879-2340, 718-879-234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718-879-2340, 718-879-2340으로 전화 주시면 어떤 문의, 상담, 또 구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위치한 매장으로 오시면 따뜻한 산삼차와 함께 편안한 시간 상담도 하실 수 있고 제품들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10만인 장석군의 천종산삼으로도요, 여러 가지 정보 확인하시고 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매장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718-879-2340번입니다. 그리고 타주로도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타주에 선물하실 분들 전화하셔서 타주 배송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정성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 가시는 분들은 미리 구입하셔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저희가 매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요맘때쯤 또 아이들이, 대학 간 아이들도 방학해서 이제 돌아올 시기이잖아요. 이때 온 가족이 산삼 한번 제대로 좀잘 우려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두세 달 드시려면은 이번에 세일하는 건삼 한 얼마 정도 사면 좋을까요?
1: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는 300불짜리 한 박스만 먹어도요, 충분히 할 수, 건강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4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두달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산삼을 우려 드시는 거한 달, 그리고 캡슐로 한 달,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산삼을 꾸준히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두달 정도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구입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오늘 판매한 캡슐 제품도 한 달분입니다. 그래서 두 병을 사시면 두 달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두 달, 그리고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달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0: 네. 이, 뭐,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있으면은 막 매일매일 챙겨서 이거 좀 먹어, 먹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 보러 뭐 건삼 주면서 우려 먹으러 가면 먹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때, 학교로 돌아갈 때이 캡슐 제품 사서 보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이 산삼주나 또 꿀삼 같은 경우에 이 효과를 내가 여태까지 몰랐다니 하고 일단 경험해 보신 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라는 경험담을 자주 주시는데요. 이 꿀삼하고 산삼주 어떨 때 효과가 좋을까요?
1: 꿀삼 같은 경우는 기침을 하시는 경우, 그리고 또 목이 부어 있는 경우,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속이 쓰리신 분들, 그리고 술로 인해서 속이 쓰리신 분들이 꿀삼을 많이 드시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입맛이 없으실 때 꿀삼을 씹어서 드시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산삼 불로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허리, 무릎, 관절 통증,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실 때이 불로초가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삼불로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천삼 레귤러 같은 경우는 산삼만 100% 갈아 넣은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7세 미만 아동은 못 드시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모유수유 중이신 분들, 그리고 수술을 하셔서 3개월이 안 된 분들, 그리고 신장이식이나 간이식을 하신 분들은 산삼을 못 드시지만 열이 많거나 혈압이 높거나 하는 분들도 다 드실 수가 있는 제품이니까요.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당뇨로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당뇨를 약으로만 조절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되면은 다시 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의사들도 꼭 당뇨 약으로만 조절하지 말고 식습관, 뭐 운동 이런 것도 병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운동이나 식습관 못지않게 천정산삼으로도 당뇨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1: 예, 산삼 안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사포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산삼을 좀 꾸준하게 드시면 피검사를 하셨을 때도 더 나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시는데요. 산삼 안에는 56가지의 사포닌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성분들이 거의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들 요즘에 선물용으로 천정산삼만한 게 없다라는 말씀 종종 들으실 텐데요. 천정산삼이 그만큼 효과도 좋고 우리 몸에 두루두루 누구에게나 좋은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좋은 삼을 내 몸에 들어가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산삼을 구입하시려면 믿을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소비자로부터 오랫동안 검증받은 곳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쓰시고 효과 못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어디에서 구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 관한 모든 것들 전화번호 718-879-2340, 718-879-234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고용시장 호조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2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는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스페이스X 등 AI 기업들의 상장이 대기하면서 미 증시가 전례 없는 공급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신규 주식 발행이 기존 기술주 투자 자금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급락은 기술적 조정에 불과하다며 향후 증시가 안정을 되찾고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청산이 하락폭을 키웠지만 기업 실적 기반은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하원 국방위원회가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방예산법안에 반영했습니다. 최종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한미조선업협력과 한국조선소의 미 해군 함정 건조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걸프 지역 전쟁 피해 복구에 이란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 이란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란과의 부실한 핵 협상이 핵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중동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핵 무장 논의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NBC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주장 관련 논쟁 끝에 진행자와 충돌하며 인터뷰를 중단했습니다. 언론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충돌이 격화된 가운데 이후 재인터뷰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백악관에서 개최될 UFC 대회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은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사적 영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사 방문을 앞두고 있어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으로 은행권의 일자리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자동화 확대에 따라 일부 직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일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 이목이 개최지에 쏠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중동 전쟁 여파로 축구 팬들이 미국 땅을 밟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7일 BBC 방송이 분석한 자사 월드서비스 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4분의 1 이상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거나 강화된 조치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입니다. 아이티, 이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은 자국팀이 본선에 진출했지만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 관람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이들 나라 국민에게 월드컵 관광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처럼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방문이 막힌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전쟁 발발 후 안보 우려로 이라크 내 영사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는 이라크인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라크인 압둘라 아드나는 지난 3월 말 이라크 축구대표팀이 1986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자 곧바로 경기 티켓을 구매했지만 결국 미국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국 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 없어 요르단까지 넘어가 현지 미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요르단 국민이 아니면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나라의 팬들도 불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등 일부 선진국 국민들은 미국과 맺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여행허가 즉 이스타를 신청하고 수수료도 40달러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타 신청이 불가능한 국가 국민들은 비자 신청 수수료에 185달러를 써야 합니다. 여기에 대면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밟아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도 모두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 도착한 후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요르단 축구팬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아부카스는 비자 발급을 위해 미국 대사관에 42개가 넘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결국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카스는 이번 월드컵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팬협회 회장조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는데 도대체 누가 받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 인근에서 이민 관련 로펌을 운영하는 셀린 아탈라는 비자가 월드컵에 보이지 않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탈라는 티켓은 국제축구연맹 FIFA가 팔고 비자 발급은 미 정부가 정하며 실제 입국 여부는 세관 국경보호국이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NBA 파이널 3차전 관람을 앞두고 뉴욕시가 대규모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 앞 야외 응원 행사는 취소됐으며 경기장 입장 절차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열리는 NBA 파이널 3차전을 직접 관람할 예정인 가운데 뉴욕시와 뉴욕 닉스 구단이 강화된 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닉스는 경기 당일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찾는 팬들에게 가급적 소지품을 최소화하고 경기 시작 최소 2시간 전에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단은 엄격한 가방 반입 금지 정책과 함께 교통안전청 TSA 수준의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디슨 스퀘어 가든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야외 응원전도 취소됐습니다. 대신 맨해튼 센트럴파크의 월먼 링크와 브루클린 볼 등 다른 장소에서 팬들을 위한 단체 관람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트럼프 대통령 방문에 따른 경호와 함께 지난 경기 종료 후 발생한 소요 사태의 재발 방지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닉스의 결승 진출을 축하하던 일부 군중 사이에서 수십 명이 체포됐으며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비밀 경호국과 뉴욕 경찰, 닉스 구단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응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닉스 팬들은 강화된 보안 조치에도 불구하고 팀 응원에는 변함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2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하락했고 이에 따라 달러화는 강세 흐름을 계속했습니다. 이날 유로 달러 환율은 유로당 1.1507달러까지 떨어지면서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파운드도 3주 만에 가장 낮은 1.3365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도 미 달러화 강세에 따라 각각 0.7016달러, 0.5779달러 선까지 밀리며 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조너스 골터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 고용보고서는 현재 에너지 가격 쇼크에도 노동시장이 견조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이런 지표 조합은 연준의 연내 통화 긴축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공급난과 노동시장 재가속화에 대응해 연준이 올해 말 각각 25베이시스포인트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고용 발표 이전에도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난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이 점차 늘어왔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41.7%, 0.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26.8%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1.5%포인트, 14.9%포인트 각각 상승한 수준입니다. 한편 달러 강세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34엔까지 밀려가며 약세 흐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화는 약 한 달 전 일본 정부가 단행한 11조 7천억 엔 규모의 시장 개입 효과를 완전히 되돌리고 2024년 7월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식별했으며 이를 요격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방금 전 여러 지역에서 경보가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민방위 사령부격인 국내 전선 사령부는 북부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영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에 위치한 테러리스트 본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이 단행된 베이루트 남쪽 외곽의 다히에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을 맹비난하며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19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리며 외환 자산 다변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7일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국의 금 보유량은 7,496만 온스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월 말에 7,464만 온스보다 32만 온스 증가한 규모로 19개월 연속 금을 사들인 셈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 자산 의존도를 낮추고 외환 자산 다변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국의 외화 보유액은 3조 4,422억 달러로 전달 말보다 316억 9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주요 경제권의 통화정책 전망 등의 영향으로 달러지수가 상승했고 주요 금융자산 가격도 올랐다며 환율 환산 효과와 자산가격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외화 보유액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화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금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결정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전자산인 금 매입을 당분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사당국이 러시아에 포섭돼 군인을 독살한 혐의로 17세 여성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이 여성이 지난 3일 한 아파트에서 27세 군인과 술을 마시고 아파트를 떠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군인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으며 예비 감정 결과 사인은 약물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지난달 말 러시아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뒤 마약성 진통제 메타돈을 소포로 받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메타돈은 헤로인 중독 치료제로 개발된 합성 마약이지만 과다 복용하거나 펜타닐과 헤로인 등 다른 오피오이드계 약물과 함께 쓰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는 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와 공공안전범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헝가리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에서 26세 여성이 러시아 측 사주를 받고 군인을 독살한 혐의로 붙잡힌 바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군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그가 군인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빼내는 대가로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3,000달러, 약 46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증거도 인멸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러시아가 소셜미디어와 게임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을 일명 일회용 요원으로 모집해 각종 공작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에 협력했다가 붙잡힌 피의자의 21%가 미성년자였으며 가장 어린 피의자는 11살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경제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버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5: 사상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
4: 703-354-1950 703-354-1950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한화로 1,000억 원이 넘는 관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1,000억 원이 넘는 관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관세 환급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환급이 현실화할 경우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법원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관세 환급 신청을 완료했으며 신청 규모는 약 3천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현 시점 기준 환급금을 1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환급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 환급 규모는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환급 신청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세관국 경보국은 4월부터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환급 신청이 가능한 국내 기업은 약 6천 곳으로 추정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현대차와 삼성 SDI, SK온 등 다른 국내 기업들도 환급 신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 중앙정보국 CIA 고위직 출신 인사가 400억 원대 금괴를 훔친 혐의에 체포된 데 이어 허위 기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7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CIA에서 17년간 근무한 전직 고위 정보요원 데이비드 러시는 가짜 특별 접근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정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는 지난 5월 연방수사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그의 정부 사무실에서 약 2.2파운드짜리 금괴 303개와 고가 시계 수십 점, 2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발견했습니다. 당초 러시는 공금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근 조사 과정에서 허위 기밀 사업을 조작해 정부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는 동료 직원 2명을 자신이 만든 특별 접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그는 한 직원을 설득해 수백만 달러를 해당 프로그램으로 이체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정부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워싱턴 포스트에 그가 계약 자체를 꾸며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명칭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이 사업의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러시가 어떻게 상부 승인 없이 고도의 보안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 프로그램은 핵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연속성 유지 계획과 관련된 사업으로 꾸며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구금된 러시는 공금 절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수사당국은 그가 CIA 입사와 보안 등급 취득 과정에서 학령 및 군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 예비군 복무 중이라는 거짓 주장을 근거로 근무 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추가 보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FBI 특수요원 매슈 존스는 형사고발장에서 러시는 2015년 2월 명예 제대한 이후에도 공식 근무 기록표에 744시간의 군 휴가를 허위 기재해 약 7만 7천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CIA 내부 통제 및 인사검증 체계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는 극소수 CIA 직원과 의회 관계자들만 알고 있는 최고 기밀 정보 수집 프로그램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부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명칭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IA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 뉴스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오는 14일 백악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UFC 종합 격투기 대회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와 참전용사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UFC 측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사적 영리 행사를 위해 연방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대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인 오는 14일 백악관 남쪽

0: 속 잔디밭, 사우스 론에서 열릴 예정인 종합 격투기 대회 UFC 프리덤 250이 소송에 직면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활동가 수전 더글라스와 베트남 참전용사인 폴 로마노 등 2명은 6일 워싱턴 DC의 연방지방법원에 대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아미트 메흐타 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UFC 최고 경영자인 데이나 화이트와 그의 회사에 그 누구도 누려본 적이 없는 특권을 주고 있다면서 사적 영리 목적의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백악관과 링컨 기념관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 이에 수반되는 모든 홍보와 브랜드 노출 기회를 그 특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백악관에서 열리지만 링컨 기념관에서는 선수들의 공식 개최 행사가 열립니다. 원고들은 또 이번 행사로 인한 부적절한 금전적인 이득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 행사의 프리미엄 티켓이 100만 달러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나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레리 엘리슨과 데이비드 엘리슨이 소유한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행사 스트리밍으로 받을 수수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UFC의 모회사인 TKO 홀딩스 그룹의 주식 15,000달러에서 5만 달러 상당을 사들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와 함께 이번 경기가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보다 3주 앞서 열린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소장에는 이 행사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결정적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기획, 조직, 실행되는 행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3: 지금 프린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첫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3: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3: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7: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8: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9: 8778-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에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선선해 일교차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59도, 섭씨 15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 아래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 초여름 같은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지 않아 비교적 쾌적하겠으며 바깥 활동에도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57도, 섭씨 14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80도대 중반 가까이 오르면서 다소 더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입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큰 비 소식 없이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라디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 도중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진행자와 정면 충돌한 끝에 인터뷰를 중단했습니다. 진행자가 관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방송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용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 도중에 부정선거 문제를 놓고 진행자와 충돌한 뒤 인터뷰를 중단했습니다. 7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 사전 녹화 과정에서 진행자인 크리스틴 웰커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설전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행정부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들 감옥에 보냈다고 주장하자 진행자인 웰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증거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웰커가 법정에서 입증된 적은 없다고 재차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기존 주장과 함께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도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웰커가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는 부정하게 치러지고 있다며 당신도 부정하고 언론도 부정하며 미트 더 프레스도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웰커는 나는 부정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인터뷰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도 선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당신이 속한 방송사도 알고 있다며 당신의 방송사는 편향되고 부정적이라고 비난한 뒤에 인터뷰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웰커는 제작진이 인터뷰를 위해 위스콘신주까지 찾아왔다면서 인터뷰를 이어가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부정직한 언론을 가진 나라는 위대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터뷰 방송 이후 웰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통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미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제도의 유지 여부를 둘러싸고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판결 결과에 따라 제도 전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승교 기자입니다.
3: 연방대법원이 수준의 출생시민권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orean American Institute, KAI가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 정책 브리프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생시민권 논쟁은 주로 남부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이나 라틴계 이민자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KAI는 이번 정책 브리프를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 가운데 하나가 오히려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공동체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비준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1898년 연방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인 원키마클 대 미국 사건을 통해 확립됐습니다. 당시 중국계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원키마크는 중국 방문 후 미국으로 돌아오려다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6대2 판결을 통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이상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128년 동안 미국 시민권 제도의 핵심 원칙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행정명령 14,160호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 Protect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에 서명하며 이 원칙의 범위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 바바라 사건을 심리 중이며 최종 판결은 7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행정명령을 검토한 연방법원들은 모두 효력을 정지시키며 원키마크 판결이 여전히 구속력 있는 선례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판결이 영구 정착을 전제로 한 이민자에게만 적용될 뿐 서류 미비 체류자나 임시 체류 신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행정명령이 단순히 서류 미비 이민자만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정명령은 두 가지 경우에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서류 미비 체류자이고 아버지 역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공적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KAI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두 번째 조항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학생 F1 비자, 교환 방문 J1, 취업 비자 H1B, 투자 비자 E2, 관광 비자 등 합법적이지만 임시 체류 신분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시 체류 신분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 가운데 최소 한 명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KAI는 바로 이 조항 때문에 한국계 미국인 사회가 다른 어떤 아시아계 집단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미국 이민 패턴은 대부분 임시 체류 신분을 거치는 구조입니다. 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 기준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약 4만 3천 명으로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부와 석박사 과정, 박사 후 연구 과정을 거치며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합니다. 또한 수많은 한국인 연구자와 방문학자들이 J1 비자로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1B 취업 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을 기다리는 전문직 종사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주권 취득이 예정돼 있더라도 수년 동안 법적으로는 임시 체류자 신분으로 분류됩니다. 한국계 사업가들의 비중이 높은 E2 투자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E2 비자는 약 6,800건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E2 비자 소지자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미국인을 고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임시 체류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행정명령을 합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들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동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계 사회가 첫 번째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책연구소와 퓨 리서치 센터는 현재 약 15만에서 17만 5천 명의 한국인이 합법적 신분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 역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시민권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AI는 이번 정책 브리프에서 최근 학술지 데모그래피에 발표된 인구학자 제니퍼 벤훅과 니콜 크라이스버그의 연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연구진은 해당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약 640만 명의 미국 출생 아동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78%는 라틴계 아동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더 충격적인 결과는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같은 기간 약 75만 7천 명의 아시아계 아동이 시민권 없이 태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61만 3천 명, 즉 80% 이상이 부모가 서류 미비자가 아니라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투자 비자 등 합법적 임시 체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단순한 시민권 취득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시민권이 없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입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지만 법적으로는 미국인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는 연방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취업과 사회보장 혜택, 각종 공공서비스 접근에서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영원한 외국인, perpetual foreigner로 바라보는 오래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KAI는 또한 이번 결정이 향후 미국의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학생과 연구자, 스템 분야 전문 인력들이 미국보다 캐나다나 호주 등 다른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행정명령은 원칙적으로 2025년 1월 20일 이후 태어난 아동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AI는 만약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4조 자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인정할 경우 장래 출생자뿐 아니라 이미 미국 시민으로 살아온 일부 사람들에게까지 법적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의 마크 김 대표는 남북전쟁 이후 150년 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라는 원칙이 유지되어 왔다며 연방대법원이 오랜 선례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과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막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AI는 출생 시민권 논의가 더 이상 남부 국경이나 라틴계 이민자의 문제로만 다뤄져서는 안 되며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정책 브리프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뉴저지 최대 상수도 공급업체가 약 12% 정도의 수도요금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90 중반대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올 가을부터 가계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4: 뉴저지 주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이 올 가을부터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상수도 공급업체인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가 12% 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뉴저지 공공시설위원회가 심사 중입니다. 인상안이 승인된다면 오는 9월부터 일반 가정의 월 평균 수도요금은 현재보다 약 $10 증가한 $9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 측은 노후 상하수도 시설 교체와 파이프라인 개선 작업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는 향후 시설 현대화 사업에 약 14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는 허슨, 유니언, 미들섹스, 멀서, 캠든, 오션, 먼모스와 케이프메이 등 뉴저지 18개 카운티 내 190여 개 타운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약 290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 요금 인상 추진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공공요금 인상 흐름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아메리칸 워터는 지난 2024년에도 월 평균 수도요금을 $5 33센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활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도요금까지 오를 경우 가계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영향도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는 요금 미납을 이유로 18,000건이 넘는 가정용 급수 중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요금 인상이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공공시설위원회는 향후 심의를 거쳐 인상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안녕하세요. K-Radio 지적충전소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류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2026 FIFA 북미 월드컵이 드디어 이번 달 개막합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이 화려한 무대로 쏠리고 있는 지금 뉴욕 롱아일랜드에서는 또 다른 태극전사, 아니 미국의 숨은 영웅들이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뉴욕타임스에 실린 아주 감동적인 스포츠 루포. 제목은 America's Amputee World Cup Team Plays the Beautiful Game on Two Crutches. 두 개의 목발로 아름다운 게임을 뛰는 미국의 절단장애인 월드컵 대표팀입니다. 오늘 11월 멕시코에서 열릴 절단장애인 축구 월드컵을 앞두고 최종 엔트리 15명에 들기 위해 롱아일랜드 킹스파크에 모인 엘리트 선수들의 치열한 훈련 현장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스피드 and aggression would make it easy to overlook the fact that every one of the outfield players uses crutches to push forward on one leg.
0: 그들의 속도와 공격성은 필드 위 모든 선수들이 한쪽 다리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목발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Overlook, 직역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다 라는 의미이겠지만 보통은 간과하다, 못 보고 넘어가다 라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선수들이 어찌나 스피디, 빠르고 aggression, 거칠게 필드를 누비는지 그들이 crutches, 즉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로 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팀을 이끄는 제이슨 피시나 감독은 선수들이 대중에게 어떻게 비춰지기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 They want to be seen as competitors, he said, with no tinge of sympathy. They are doing something because they are very skilled and talented at it.
0: 그는 선수들이 동정의 기색, tinge of sympathy 없이 오직 경쟁자로서만 보여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 매우 숙련되어 있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Tinge of sympathy, 여기서 tinge란 어떤 색조나 기미, 기색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tinge of sympathy라고 하면 동정어린 시선, 동정의 기색이라는 뜻이 됩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거나 슬픔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오직 실력과 재능, skilled and talented를 가진 스포츠 선수, 즉 competitors, 경쟁자로만 봐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글은 이들이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1: Our group chat is blowing up in the morning with what work they put in, he said. They are elite at what they do, and there's a reason why they are going to be representing the red, white, and blue.
0: 선수들이 어떤 훈련을 했는지 공유하느라 아침마다 단톡방이 터져나갑니다. 라고 감독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있어 엘리트이며 그렇기에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대표하게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Blowing up, 폭탄이 터진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메시지나 전화가 쇄도해서 소식을 나누는 SNS가 터져나가다, 폭발적 인기를 끌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 하나, the red, white, and blue. 이 색깔들은 미국 국기인 성조기의 세 가지 색상을 뜻하는 표현이죠. 미국 국가대표 또는 미국 정부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경기장에서 그들이 몸을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흡사, 거친 전투와 같다고 합니다. 다음은 팀의 주장인 니콜라이 칼라브리아 선수의 가슴 뭉클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1: Yes, I have a disability, Calabria said. I have one leg, but I am, you know, I'm still a full person.
0: 맞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칼라브리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여전히 온전한 인간입니다.
1: A full person이라는 표현.
0: 다리 하나가 없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인격이 반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온전하고 완벽한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1: 장애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승리를 갈망하는 완전한 인간임을 증명하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뉴욕타임스의 감동적인 절단장애인 축구 월드컵 기사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The elite athletes of America's amputee World Cup team demonstrated exceptional skill, grit, and a hyper-focused mentality during their intense tryouts on Long Island, proving that despite their physical limitations, they are full competitors playing the beautiful game for country and family. 미국 절단장애인 월드컵 대표팀의 엘리트 선수들은 롱아일랜드에서 열린 치열한 선발전 동안 뛰어난 기술과 투지, 극도로 집중된 정신력을 선보이며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축구 경기를 뛰는 온전한 경쟁자임을 증명해 보였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목발이 서로 부딪히는 쇳소리, clang of crutches를 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달 개막하는 월드컵과 더불어 11월에 있을 이 멋진 전사들의 월드컵 무대에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로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고용시장 호조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2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는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스페이스X 등 AI 기업들의 상장이 대기하면서 미 증시가 전례 없는 공급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신규 주식 발행이 기존 기술주 투자 자금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급락은 기술적 조정에 불과하다며 향후 증시가 안정을 되찾고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청산이 하락폭을 키웠지만 기업 실적 기반은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하원 국방위원회가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방예산법안에 반영했습니다. 최종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한미조선업협력과 한국조선소의 미 해군 함정 건조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걸프 지역 전쟁 피해 복구에 이란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 이란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란과의 부실한 핵 협상이 핵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중동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핵 무장 논의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NBC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주장 관련 논쟁 끝에 진행자와 충돌하며 인터뷰를 중단했습니다. 언론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충돌이 격화된 가운데 이후 재인터뷰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백악관에서 개최될 UFC 대회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은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사적 영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사 방문을 앞두고 있어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으로 은행권의 일자리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자동화 확대에 따라 일부 직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첫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가운데 백악관과 연준의 금리 기조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상은 성공을 망치려는 시도라며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방송된 미국 M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왔고 성공을 망치고 싶지 않다며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케빈은 훌륭한 인물이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길 바란다며 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내 생각에 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에 금리를 즉시 인상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인하해서 경제 성장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지만 이번 발언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미국의 5월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크게 좋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점에서 주목됩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 2천 명 증가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8만 명 증가를 내다본 전문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돈 수치입니다. 워시 의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16일에서 17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5에서 3.75% 수준인 연준의 기준금리를 1%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금리를 충분히 빨리 인하하지 못했다며 멍청이 바보라고 비난할 정도로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워시 의장도 낮은 금리를 선호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전쟁 발발 이후에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부 연준 이사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베스 해머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5일 최근 추세가 지속된다면 곧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현재 대략적인 균형상태에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 큰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합니다.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인공지능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은행 등 금융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AI 도입이 확산함에 따라 은행 등 금융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졸업생들은 줄어든 일자리를 맡게 될 것이며 설령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에 진출하더라도 몇 년 만에 그 일자리가 인간에게 계속 주어질 것인지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수의 금융기업 수장이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최대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지난해 12월 AI 기술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는 일부 직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골드만삭스의 존 월드론 사장은 직원들을 자동화에 적합한 인간 조립 라인에 비유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빌 윈터스 CEO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가치가 낮은 인적 자본을 재정과 투자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업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안전한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위직들도 AI가 결국 자신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이먼 CEO 등 고위 경영인들이 일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의 재교육과 재숙련을 제안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시행될지는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한 고위 투자 은행가는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자신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 고용 전문 법률가는 중간 계층이 취약하다며 AI발 자동화 물결은 더 상위 직급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과 높은 연봉을 찾아 금융권으로 몰려들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금융권에서 초급 수준의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입학으로 취업 준비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맥켄지 앤 컴퍼니의 AI 컨설팅 부문 수석 파트너인 데바시 파크나이크는 은행들이 주니어 애널리스트 채용 규모를 최대 3분의 2까지 줄이는 반면 AI 인재의 약 62%를 동일 졸업생들로부터 충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크나이트는 대학 졸업생 채용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은행들이 이들을 완전히 없애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트나이크는 은행업은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다. 오늘의 주니어 애널리스트가 내일의 전무 이사가 된다며 상급자의 판단력은 외부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은행들은 현재 고객 서비스, 거래 및 무역 모니터링을 포함한 특정 기능 전반에 걸쳐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론사 인터뷰에서 집권 2기 행정부에서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끝내겠다고 공언했다며 팩트체크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2기 행정부에서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는 지난 5일 진행한 이란 전쟁 발발 100일째인 이날 방영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을 검증해 팩트체크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로부터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무엇이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전쟁이 없을 거라고 보장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그 말,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을까? 라고 반문한 뒤 당신은 내가 약속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끝없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란 전쟁은 끝없는 전쟁이 아니며 우리는 이 일을 3개월 동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선되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했다며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한 직후인 11월 6일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승리 수락 연설을 통해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펜실베니아에서 한 유세에서도 나는 우리 자녀들을 당신이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의 전쟁에 보내 싸우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기습 폭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지금쯤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NBC는 지난해 3월 당시 툴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 의회 의원들에게 말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당시 가발드 국장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민간 용도로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다고 정보기관들이 평가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이란군의 주요 전력이 사라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과장된 것이라며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소형 고속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제 선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미국이 이 부대를 식별하고 타격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짚었습니다. NBC는 이란과의 종전 협정에 서명하면 치솟았던 미국 내 유가가 당장 내려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석유업체 경영진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재개통돼도 중동의 석유 생산을 회복하고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현대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준뉴욕 총영사관은 김상호 총영사 주재로 K-이니셔티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뉴욕 한국문화원과 교육원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코트라, AT, 한국전력 등 뉴욕 소재 18개 공공기관과 3개 금융, 유관기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K-이니셔티브 관련 성과 보고와 함께 문화 공공 외교, 한국어, 한국학, 기업 지원, 금융 등 4개 분과 협업 과제와 이행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총영사관은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홍보 협력 강화, 지자체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AAPI 문화행사, K-관광 로드쇼, 뉴욕 한국주간, K-테크 데모데이, 스타트업 포럼 등 총 13개 협업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예술작품을 소개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올여름 베이사이드에서 열립니다. 장애가족지원기관인 CIDA는 부모님들의 창의성과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부모 아티스트 전시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림, 사진, 공예, 서예, 섬유예술, 도자기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으며 예술 전공자나 전시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전시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베이사이드의 코스파이어 카페에서 개최됩니다. 작품 접수 마감일은 7월 3일 금요일이며 작품은 CIDA 본부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의 이야기와 예술적 재능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를 원하거나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cida@cidainfo.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주민 여러분께 유용한 생활정보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기요금과 냉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메릴랜드 주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즉 MIP을 통해 난방비와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된 요금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가구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며 전기회사나 가스회사 계정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특히 시니어,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꼭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지역 에너지 지원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최근 공과금 고지서, 소득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에너지 비용이 부담된다면 메릴랜드 주정부의 지원 제도 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 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다음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가 이란 자산을 걸프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 및 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6일 보도했습니다.

0: 공습과 드론 공격을 가해왔으며 4월 8일 휴전이 체결된 후에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당한 페르시아만 지역 미 우방국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소재 미군 기지들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중 6발은 요격됐고 한 발은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무부는 앞으로 이란에 의해 초래되는 피해 재건과 복무를 지원하는데 이란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재무부는 더 나아가 이란 자산이 과거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이 언급한 이란 자산이 미국 제재로 동결된 천억 달러 규모 이란 자산이나 그 일부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재무부가 검토 중이라는 이란 자산이 어떤 것인지 취재원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취재원이 쓴 언어로 보면 그 이란 자산이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자산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백악관과 재무부의 입장을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오지 않았으며 특히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피해 복구에 미국이 사용하려고 하는 이란 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앞으로 이란에 의해 초래되는 피해와 이란이 이미 초래한 과거 피해를 일부러 구분해서 언급한 점 역시 미국이 언급한 이란 자산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지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만 미국이 거론한 이란 자산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미국이 이란 자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한 점 자체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운 갈등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속되고 있는 위태로운 휴전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양측이 진행 중인 협상을 더욱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자이 고문은 5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길 원한다면 240억 달러는 신뢰의 시험이라며 이는 미국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고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로서의 240억 달러 동결 자금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미국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240억 달러 동결 해제 요구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이란이 내세운 핵심 요구 중 하나이지만 미국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포기와 관련해 충분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동결 자금을 해제하면 협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발효된 이란 핵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 이란이 17억 달러의 현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을 맹렬히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10배가 넘는 대규모 동결 자금 해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종전 협상의 교착 속에 양국은 이번 주말에도 제한적인 군사 행동을 주고받았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발사한 드론을 격추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해안 레이더 기지들을 타격했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개최국 미국에서는 예상만큼 뜨거운 축제 분위기가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높은 티켓 가격과 교통비 논란, 강화된 보안 조치 등이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월드컵 열기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나흘 앞둔 7일, 미국 내 분위기는 세계적인 축제를 앞둔 것 치고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오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48개국이 참가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3개국에서 104경기를 치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에서 미국은 75%에 해당하는 78경기를 자국 안에서 개최합니다. 공동 개최국 중에서 미국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과거 월드컵 개최국에서 볼 수 있었던 열광적인 축제 분위기는 미국에서 아직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만 봐도 지금 도시를 달구는 것은 축구보다 농구입니다. 미 프로농구 NBA 뉴욕 닉스가 27년 만에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뉴욕은 사실상 닉스의 도시가 됐습니다. 맨해튼 거리 곳곳은 닉스 유니폼을 입은 시민들로 붐빕니다. 타임스퀘어 전광판과 스포츠바에서도 월드컵보다 닉스 관련 뉴스로 넘쳐납니다.

0: 어떤 개최 도시들은 준비에 분주합니다. 시애틀은 엘리엇 베이 해상에 초대형 바지선을 띄워 축구 체험 공간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시애틀 사커 셀러브레이션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뉴욕시는 5개 자치구 곳곳에 공공 시청 공간을 조성했고 댈러스와 휴스턴 등도 야외 팬존과 응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리오넬 메시 효과로 축구 열기가 높은 마이애미에서는 해안가 공원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남미풍의 라이브 음악 공연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미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월드컵이 축구 변방국에서 벗어나 미국 내 축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흥행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미국의 높은 물가와 외식비, 숙박비 상승으로 여행 비용이 부담이 커진 데다 월드컵 티켓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관람객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티켓 가격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가 좌석을 중심으로 미판매분이 속출하면서 개막 직전인 현재 상당수 경기에 수천 장의 잔여석이 판매 중입니다. 오는 12일 LA에서 열리는 미 대표팀의 개막전조차 2,200여 석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좌석들의 최저가는 1,940달러에 이릅니다.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일부 경기 입장권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승전이 열리는 뉴저지 멜라이프 스타디움과 뉴욕 맨해튼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왕복 열차비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며 주민 불편이 고조됐습니다. 뉴저지 교통당국은 평소 12.9달러 수준이었던 왕복 열차 요금을 월드컵 기간에 150달러로 올렸다가 반발이 일자 105달러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강화된 안보 조치, 이민 단속 논란도 축제 분위기를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이번 대회는 미 정부가 지정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 행사인 국가 특별 안보 행사로 운영됩니다. 경기장 일대에서는 경기 당일 교통 통제와 출입 제한이 예고됐습니다. 연방 당국은 드론과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결승전 개최를 앞둔 뉴욕시는 주요 기차역, 지하철역, 타임스퀘어 등 곳곳에 경찰 배치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요원들의 경기장 배치는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월드컵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축구의 진심인 중남미 출신 이민자가 많은 뉴욕 퀸스와 마이애미, LA 일대에서는 각국 국기와 대표팀 유니폼을 내건 식당과 술집들이 단체 응원 준비에 한창입니다. 일부 언론은 미 축구의 성장 자체가 이민자 공동체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며 이번 대회를 사실상 이민자들의 월드컵이라고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 축구 팬층의 상당수는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들입니다. 뉴욕 퀸즈와 뉴저지 북부의 브라질, 포르투갈계 거주 지역에서는 응원 행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미 대표팀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경기 입장권을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합동 응원전도 펼쳐집니다. 한국 대표팀의 경기가 있는 11일, 18일, 24일 뉴욕, 뉴저지, LA와 시애틀 등지에서 응원전과 한국 문화 공연 등이 열립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량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에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선선해 일교차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59도, 섭씨 15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 아래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 초여름 같은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지 않아 비교적 쾌적하겠으며 바깥 활동에도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57도, 섭씨 14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80도대 중반 가까이 오르면서 다소 더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입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큰 비 소식 없이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 라디오.
1: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 라디오 모닝 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6: 나 또 찔끔했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7: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6: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7: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의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간헐적인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트엑세스 국방장관이 양국 간 종전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피트엑세스 국방부 장관은 7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텍세스 장관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82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방문했던 프랑스를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텍세스 장관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제한적인 무력 충돌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 물론 휴전 상태가 맞다며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휴전 중에도 간헐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협상 타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텍세스 장관은 또 양측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운항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이를 향해 발포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예상할 수 있듯이 우리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좋은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간헐적인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날 이란은 자국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 한 유조선 4척을 향해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발사된 이란의 자폭형 드론 4기를 격추한 뒤 추가적으로 해상 공격에 대비해 보르크와 게슈섬의 이란 해안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초대형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의 기업 공개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수조 달러 규모의 신규 주식 발행 물량이 증시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월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paceX, 엔트로픽, 오픈 AI 3개사의 기업 공개만으로 미 거래소에 약 4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알파벳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다음 분기에 850억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에 나설 계획이어서 신주 공급 압력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우려는 5일 메타 플랫폼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실로 닥쳤습니다. 메타 주가는 5.5% 하락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4.8% 급락해 1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신용 위험 분석회사 알리안츠 트레이드의 아노 쿠아나탄 기업 리서치 책임자는 이런 규모의 물량이 이처럼 단기간에 쏟아지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엄청난 공급 이벤트라고 말했습니다. 주식이 새로 공급되면 결국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월가 전문가들은 확신합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니콜러스 콜러스 공동 창업자는 올해 기업 공개뿐 아니라 AI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장 기업들의 유상 증자까지 소화할 자본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스페이스X 공모는 이미 초과 청약 상태입니다. 당장 신주 공모 물량 자체도 제한적입니다. 스페이스X 공모 물량은 상장 후 지분율 기준으로 4%에 그칩니다. 하지만 상장 후 보호 예수 기간이 풀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초기 유동 주식 비율이 10% 미만인 대형 기업 공개는 상장 1년 후 이 비율이 평균 46%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2027년까지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스페이스X 주식 물량이 약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4: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무 수박회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0: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하원 국방위원회가 해외조선소에서 미 해군 전투함 건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 위원회 소속 의원이 밝혔습니다. 7일 제러드 골든 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골든 의원은 지난 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새벽 하원 군사위가 승인한 국방수권법안 조항에 따라 미 해군은 조선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하원 군사위는 지난 5일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수차례 수정 끝에 찬성 4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안에 외국에서 미 해군의 군함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수정안이 반영됐다는 주장입니다. 골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국방수권법안 수정안 두 개가 군사위에서 승인됐으며 이 중 하나가 미 해군의 해외 위탁 계획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수정안에는 2027 회계연도에 해군에 배정된 예산 중 어느 것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획을 체결하는 데 쓰도록 의무화하거나 지출돼선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대표적인 교통허브인 펜스테이션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 맨해튼의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인 펜스테이션에서 7일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과 뉴욕시경은 7일 일요일 오후 7시께 펜스테이션 내부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중상자 1명 등 5명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구금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펜스테이션은 뉴욕에서도 가장 붐비는 교통 허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월요일 저녁 펜스테이션과 바로 인접해 있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미 프로농구 파이널 3차전을 관람할 예정인 가운데 발생해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경기장과 그 주변 지역에는 이미 경호가 대폭 강화된 상태입니다. 비밀경호국과 뉴욕시경은 이번 행사에 대비해 대규모 경비 인력을 현장에 배치 중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신경 과학자이시자 치매 연구로 노벨상 수상하신 스탠퍼드 이대 교수 토마스 슈도프 박사는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열린 IABS 퇴행성 뇌신경 국제 포럼에서 치매는 인류에게 가장 슬프고 잔혹한 일이다. 치매는 현대의학에서는 아직까지 백신도 없고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치매 예방은 현대의학에만 의존하기보다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침으로 잠자는 뇌세포를 깨운다는 뇌신경 전문 한의사로 오래전부터 꾸준히 치매 예방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혈관 문제, 수면 부족, 만성염증과 노화 이런 요인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뇌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즉, 치매는 어느 날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뇌의 만성 질환입니다. 치매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혈압과 혈당 문제, 뇌혈류 저하, 수면 부족, 만성염증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뇌기능이 떨어져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방도 한 가지로는 부족합니다. 혈압과 혈당 같은 위험 요인은 현대의학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뇌와 혈관, 수면, 전신 회복 환경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는 통합의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치매 위험이 약 1.5에서 2배까지 증가하고 고혈압 환자는 치매 위험이 약 1.2에서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 두 가지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 치매 위험이 두세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미세순환 장애로 뇌에 보호하는 혈뇌장벽 BBB 기능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등 노폐물이 쌓이면서 신경세포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여 치매 위협을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세순환, 뇌혈장벽, blood brain barrier, 보호, 뇌 기능 회복 환경 개선은 양한방 통합의학이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뇌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6월 8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더 나눔 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의 중독 사역을 안내합니다. 중독 회복을 위한 전인화 8차 교육은 6월 12일까지 김도영 목사, 박성원 목사, 이미숙 박사, 허빈나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더 나눔 하우스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제4차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뉴욕 교협 주최로 열리는 제5차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암교회에서 열립니다. 또한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는 6월 12일 뉴욕 그레인네 교회에서 허빈나 중독 전문 박사님이 진행합니다.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이 공동 진행하는 중독 예방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718-683-8884, 718-683-8884.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고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3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 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오프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및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열리며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 13941 브로드독 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 두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담임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이며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시어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정말 어린 여자아이가 질문해서 아 버핀 할아버지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높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세계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적어온 걸 읽더니 막 한참 읽어요. 읽다가 할아버지 근데 저 주식 사고 싶은데 못 살까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5: 궁극의 질문을 마지막에
4: 네, 정말 웃음바다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버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한참 웃으시다가 마치 이제 손녀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얘야 근데 너는 어떤 주식을 살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가 투자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6: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입니다. 경제하면 좀 따뜻함과 좀 멀어 보이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좀 다릅니다. 가슴을 울리는 경제 강의, 투자 강의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훈훈한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님 모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입니다.
6: 인상이 훈훈하게 네. 목소리도 그래요? 그렇고 네네. 돈이 오가는 전쟁 같은 투자의 세계에서 네. 가슴을 울린다. 아, 마음을 울린다. 이런 평가받는 네. 게 쉬운 일은 아닌데.
4: 사실은 이제 제가 울어가지고 방송을 하던 중에 3프로TV라는 곳에서 이제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6: 진짜?
4: 그리고 이제 경제 당시 이제 주식 투자로 등 떠밀려서 오신 분들이 안타까운 사연 이런 거를 소개하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너무 울컥해가지고 한동안 제가 말을 못 잊어서 그 장면이 이제 좀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6: 우리 그 개미들의 어떤 딱한 상황에 공감하는.
4: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에 들어오셨다면은 되게 힘드실 텐데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좀 울컥했던 것이 좀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6: 아니, 근데 그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뭐 책을 내신 것도 이 첫 책이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4: 맞아요.
6: 이렇게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네. 이렇게 뭐랄까 권유 이런 제목을 짓기도 쉽지 않고 또 이번에는 12살 경제 놀이터라고 사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에게 경제부터 돈에 관한 것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듣잖아요. 이사님 딸과의 네. 실제 네네. 이야기를 통해서 요 책을 요번에 내셨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땐 아, 따뜻한 분이 맞다.
4: 네.
6: 네. 사실 이 분야는 마음이 따뜻하면 오히려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 냉엄한 투자의 세계인데.
4: 냉철하게 생각하기도 해야 되지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세상의 변화를 읽는 데 있어서 냉철하다고 해서 반드시 잘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세상이
6: 경제도?
4: 움직이는 것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방향을 읽는 데는 냉철한 그런 이성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신 이 12살 경제 놀이터 이 책은 자녀가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른, 부모가 보는 것입니까?
4: 네, 사실 이제 자녀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쉽게 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도 좀 더 아이들의 초점을 맞춰서 썼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 쉽진 않아요. 솔직히 그 어른들이 봐도 내용이 그 쉽진 않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사실 이제 이 책을 쓸 때 저희 이제 가족 여행을 저희 딸하고 저희 와이프랑 저 세 명이서 가족 여행을 가서 제가 이 내용들을 이제 하윤이한테 저희 딸에게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6: 여행을 가서 이 네,
4: 쉬는 시간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와이프랑 딸이 굉장히 즐거워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얘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거 있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함께 읽으면서 아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가 사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할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너무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6: 우리가 아이에게 혹은 아이와 이런 주제로 대화 나눌 때 요게 요 책을 보고 하면
4: 맞아요.
6: 그죠? 이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4: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내용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본질을 모르고 있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듣는 사람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이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선생님들, 제가 알고 있던 많은 선생님들은 칠판을 보고 일방, 설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6: 아이들이 대면한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렇게.
4: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책을 막 열심히 쓰고 나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 딸에게 설명을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 자체부터 잠깐만 그게 뭐야?
6: 난생
4: 잠깐만
6: 처음.
4: 이게 뭐야?
6: 난생
4: 이게
6: 처음.
4: 너무 많았고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이게 좀 쉬운 말로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6: 우리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부모들도 대부분의 뭐 일반 대중들도 경제 문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4: 네.
6: 그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높은 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낮은 편입니까?
4: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6: 그게 이제 최근에 투자에 맞아요.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4: 항상 이게 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내가 돈을 잃어봐야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주가가 빠지면서 왜 내가 돈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물론 이제 떠나신 분도 있죠.
6: 그렇죠. 그분들은 다행이죠. 그러니까, 왜 이랬는지도 모른 채로 그쵸. 떠나고 잊었다가 다시.
4: 네, 또 다시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상당수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6: 그건 너무 좋은 네. 일이네요.
4: 맞습니다.
6: 우리 이효석 이사 같은 분이 이제 열심히 네. 활동함으로써
4: 네.
6: 생긴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4: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6: 아이들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제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이다. 이런 건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그 왜 좋은가?
4: 네.
6: 그 이유가 뭔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한 10여 년쯤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6: 네.
4: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전세를 구하려고 갔는데 가격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와이프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막 짜증도 내고 막 이렇게
6: 이어서
4: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
6: 우리 엄마한테 전화.
4: 저희 너무 죄송한 거죠. 괜히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한데 그냥 뭐 엄마한테 전화해서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거지에 대해서. 괜히 이제 막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와이프 나름대로 막 저한테 화는 못 내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전세 가격에 비해서 지금 전세 가격 비교해 보면 어떠신가요? 지금 만약에 집을 구하시려는 청년 분들이나 결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야, 너는 10년 전에 야, 그래도 할만했지. 지금은 더 힘들어.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6: 그렇죠.
4: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마치 질병과도 같은 거다라고
6: 질병.
4: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자산 가격, 그러니까 주식 가격, 채권의 가격,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이런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무슨 뭐 중국에서 부동산이 난리가 났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이게 작동 안 하는 경제 원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치 질병과도 같이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자산 가격 상승하는 것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자산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기회다 그러면서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영원히 이 자산 가격에 맞추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실 젊은 친구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의 표정이 너무 안타까워요. 당시 이제 저의 표정보다 훨씬 더 그냥 거의 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얼굴에 그냥 그대로 내비치거든요.
5: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상승해야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4: 그쵸.
5: 하나라도 빠지면 그게 경제 위기로 직결되니까. 근데 우리 소득은 자산 가격 상승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4: 쫓아가지 못하니까
5: 한숨이 더 나오는 거죠.
4: 그러면은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죠.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10살 때 정도 때 시작했는데
5: 진짜 어릴 때부터 했네.
4: 네, 이걸 한 5년만 빨리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5: 5살 때부터?
4: 네, 뭐 조금 아니고 5년, 6년만 빨리 했으면 내가 진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야, 이 버핏 할아버지 이제 나이 드시더니 정말 욕심쟁이가 됐구나.
5: 욕심쟁이네.
4: 이게 지금 이미
5: 뭘 더 아쉬워서 뭐가.
4: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건 것 같아요. 복리인 것 같아요. 복리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자산의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똑같이 10% 오르면 그래 10%만큼 인정해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든 모든 것들은요. 나이가 들면 천천히 성장해요. 어렸을 때는 빨리 성장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천천히 성장하잖아요.
5: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죠.
4: 우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은 줄어들기 마련인데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올라갔더라도 괜찮아요. 10% 성장? 그래 그만큼 성장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5: 제이커브를 그리는
4: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럼 이 그림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는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이쪽은 매우 빠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5: 시간이 좀 지날수록
4: 그렇죠.
5: 이 그림을 시점에서.
4: 이 그림을요 워렌 버핏은 여기 있잖아요. 이 그림을 6년 땡겨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5: 아, 더 올라간 거죠.
4: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제이커브라는 거, 복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네가 투자를 잘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대응만 한다면 집의 가격이 여기 있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못 도달할 것 같지만 복리의 개념을 믿는다면 이게 언젠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5: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라는 거예요.
4: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와서 이 커브를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선택을 하도록 경제적인 관념을 심어주느냐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택의 무게라는 측면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렸을 때 선택한다라는 것은 기껏 해봐야 이 지우개에서 살까 이 지우개에서 살까.
5: 그렇죠. 뭐 떡볶이 우리, 먹을까 아이스크림 먹을까.
4: 그렇죠. 뭐 포토 카드를 사는데 이걸 살까 이걸 살까 이런 개념 정도라면 지금 우리가 어른이 돼서 하는 결정은 차를 살지 말지 아니면 집을 살지 말지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하고 잘한 선택이냐 못한 선택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높죠.
5: 그렇죠.
4: 그리고 어른이 된 이후로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작았을 때 많이 틀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은 잘못됐구나. 근데 왜 잘못됐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이것 때문에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런 선택을 연습하는 훈련들을 어렸을 때 많이 해보는 것이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선택의 무게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복리의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을 조금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당겨보는 거. 이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은 어렸을 때 왜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문제는 또 어른이 돼서도 아직 뭐랄까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4: 맞아요.
5: 꽤 많잖아요. 뭐 투자를 좀 이렇게 이제 시작하신 분이나 공부를 시작하는 분은 뭐 괜찮다 치더라도 사실 안 하고 그냥 뭐랄까 열심히 일만 하는 분도 저는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4: 네네.
5: 그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4: 우리가 원하는 자산의 목표치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각도는 열심히 일했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각도는 이런 각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5: 그렇죠.
4: 그거를 포기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힘들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잘 살다가 잘 죽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잘 살다가 잘 죽기 위해서, 뭐 잘 죽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뭐 웰빙을 넘어서 이제 웰에이징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고 조금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웰웨이징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경제의 관점에서 잘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6: 잠깐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먼저 죽는다?
4: 그게 잘 죽는 겁니다.
6: 일찍 죽는 건 뭐예요?
4: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내 자산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이건 잘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 자산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4: 내가 이제 쌓아놓은 자산들이 있어서 이 자산들을 소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근데 소비하면서 살아가다가 내 자산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내 자산이 없어져.
6: 소멸되는 순간.
4: 근데 나는 아직
6: 살아있어.
4: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거든요.
6: 그렇게 또 그러니까, 표현하니까 그쵸? 탁 와닿네요.
4: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아웃리빙이라고 표현합니다.
6: 아웃리빙.
4: 더 오래 산다는 거죠. 내 자산보다. 내 자산보다 더 오래 살게 됐을 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자산이 죽어버린 상황. 이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자산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싶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나는 지금 뭐 3끼 먹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 가고 싶고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식의 그런 생활 패턴을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하고 싶다. 이 말은 잘 살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무슨 그러니까. 뭐 단순히 짜장면 가격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랐죠. 그러면 내가 똑같은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내가 생각하거나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높아질 거예요.
6: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 뭐 꼭 돈이 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 나는 그렇죠. 그냥 만빈 낙도하면서 살래.
4: 맞아요.
6: 이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이군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난 지금처럼만 살면 돼. 라는데 지금처럼만 살면 돼도 만만치 않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투자를 해놓거나 하지 않으면 나의 경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른분들도 경제를 알아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잘 살다가 잘 죽기 위해서.
6: 아, 맞아.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막 화들짝 놀라서 네. 막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거야. 막. 나도 투자할래. 이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4: 그렇죠. 이게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어떤 주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주식을 산다고 해서 돈을 벌 수도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다 칠까요? 그래도 못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 반드시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갈 땐 좋다가 이렇게 빠질 땐 또 팔아요. 그래도 올라가면 또 아이고 사야 될까? 이 똑같은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사기가 어렵고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 첫 책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알거든요. 이거 주식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저도 주식 공부 진짜 많이 했지만 뭐 지금도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주식 공부하는 거랑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랑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축을 X축이라고 놓고 돈을 벌 수 정도? 있는 확률을 이렇게 놓으면요.
6: 이쪽, Y축으로.
4: 초반에는 매우 빠르게 올라갑니다. 왜 매우 빠르게 오르냐면요.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너무 엉뚱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아유 저런 선택을 왜 해? 라는 선택을 지금도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만 줄여도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는요. 오히려 떨어집니다.
6: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4: 아집이 생기고
6: 떨어질 수 있다.
4: 소위 말하는 아집. 과잉

0: 여기로 넘어가는 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막 그냥 옆에서 누가 어떤 주식이 좋대라고 해가지고
1: 따라가는 거죠.
0: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본질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만 하시더라도
2: 괜찮군요.
0: 예, 요 각도.
2: 요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 구간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거죠.
0: 네,
2: 거잖아요.
0: 거기까지만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 네.
2: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 중년 이후의 경제 공부. 중년까지는 진짜 1도 모르다가 네. 이제 이 방송 보고 그냥 내가 공부를 시작해야겠어.
0: 네.
2: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0: 제 생각에는 자본주의가 뭔지.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자본이 제일 짱인 그런 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2: 그렇죠.
0: 돈 들고 있는 사람이 짱이에요.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뭐 미국이 힘들다, 뭐 중국이랑 싸운다, 그래서 패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일단 자본주의는 계속된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자본이라는 건 이제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권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라고 이자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자가 주식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이자가 굉장히 높죠.
2: 그렇죠. 금리가 높다라는 말이.
0: 그래서 금리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높아져서 이게 주식이 진짜 가능할까 막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반드시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식의 수익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는 주식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요.
2: 그러겠죠.
0: 그렇지 않다면 다 돈을 빌려줄
2: 빌려주겠죠.
0: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려주는 시대라면 어떤 시대가 될까요? 그러면 주식에 투자를 안 하고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열심히 일 안 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요? 테슬라에 있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할 거예요. 그럼 열심히 일을 안 하면
2: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라는 기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자본이라는 것이 성장을 만들어내고 혁신을 만들어내야 자본주의가 굴러간다
2: 그렇죠.
0: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우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을 헷지하고 그리고 잘 죽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장기 투자하시는 게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계속 보게 되거든요. 아 이거 얼마 벌었다, 얼마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려면은 그냥 묻어놓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묻어놓고 잃어버릴 수 있는 주식 종목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종목이라도 굴곡이 매우 심하고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계속된다라면은 그냥 미국의 주식시장에 혹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계속
2: 지속적으로.
0: 오랫동안 끝까지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2: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0: 맞습니다.
2: 말씀하신 것 같고 끝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주식 하나를 이렇게 투자하고서 뭐 10년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저는 이 책에서 읽어봤는데, 우리 오늘의 결정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는 네, 말이 그 맞아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자산들이 언제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내 자산 내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사셨겠죠? 아니면 재작년에 사셨을 거고요. 그 사고 파는 거래, 그 거래의 합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쵸. 있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작년이나 재작년 것만일까요? 아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고 팔고 했던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의 거래의 합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결과물이라면 아까 이제 복리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선택을 하고 뭘 가지고 있는지가 미래에 너무나도 큰 결정을 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50 이렇게 나이가 50 되신 분들도 지금 결정이 앞으로 뭐 100세 시대라니까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30년 이상은 살 텐데 활동하면서 그때

0: 의 자산을 결정할
1: 맞아요.
0: 예, 뭐랄까 나비의 어떤 날개짓이 되는 거죠.
1: 맞죠. 지금이 당장이 나이가 몇 세시더라도 지금이 제일 젊으신 때잖아요.
0: 그렇죠.
1: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그 공부하시기 가장 늦은 때가 아니고요. 그 제가 작년에 그 워렌 버핏이 주최하는 그 버클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 참여를 했거든요.
0: 아, 그거 가셔가지고 축제잖아요, 그거. 네, 하나의 큰 대회인데.
1: 정말 그 재미있는 광경들을 많이 봤는데요.
0: 보셨나요?
1: 저희 딸 정도 나이였던 것 같아요. 뭐 12살, 13살 이런 정도.
0: 아, 그 때는, 자리에
1: 네.
0: 아이들도 와 있고.
1: 나이의 여자 아이가 버핏 할아버지한테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했어요.
0: 질문을 했군요, 또.
1: 그러니까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정말 어린 여자아이가 질문해서 그때 장래가 좀 오, 그렇구나,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0: 외국 아이가.
1: 이 친구가 이제 영어로, 아, 버핏 할아버지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높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세계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적어온 걸 읽더니 막 한참 읽어요. 읽다가, 할아버지 근데 저 주식 사고 싶은데 뭐 살까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0: 궁극의 질문을 마지막에.
2: At a time where your portfolio took paper losses, and yet you made some of the best investment choices of your life. Reflecting on that, my question is, if you had to pick one stock to bet on.
3: You kind of snuck up on us there for a second.
1: 정말 웃음바다가 됐거든요. 그러다 이제 버핏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한참 웃으시다가 마치 이제 손녀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얘야, 근데 너는 어떤 주식을 살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가 투자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표현을 하시냐면은 invest in yourself 라는 말을 하세요. 너한테 투자해 지금. 왜 다른 주식을 보고 있어. 그러지 말고 지금은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은 뭐냐면 너야 너.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nvest in yourself가 나 자신에게 투자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나서 아 밤에 와 진짜 멋있는 말이다. invest in myself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고
0: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혹시?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제일 젊어요. 제가 앞으로 사는 날 중에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일 젊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한테 많이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에는 행사가 있는데요. 행사가 어떤 행사냐면은 마라톤 행사예요. 5km를
0: 실제 뛰는, 마라톤
1: 실제 마라톤 행사를 합니다. 그 버핏 할아버지가 알려준 그 invest in yourself라는 그 로고가 새겨진 그걸 차고 이제 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마라톤을 하면서 바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4: 세금 문제, SBI 융자, 크레딧 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근데 저희가 그 마라톤을 하면서 바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땅 하자마자 저는 이제 천천히 달리기를 못하고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했어가지고 천천히 그냥 완주를 해야 되겠다. 완주가 목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천천히 뛰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나이 많고 이제 그 어른들, 남자분들이 뛰어가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까지 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더라고요.
0: 그쵸.
1: 나도 빨리 뛰어가야 되나?
0: 빨려.
1: 너무 창피해. 그래서 너무 좀 그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빨리 뛰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부러워하면 빨리 뛰다가 꼬꾸라지고 그만두거든요.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제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그래 나도 투자해야 되겠다. 아 나도 경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더라도 절대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조급하시는 게 끝이에요. 왜냐하면은 조급하시면 금방 지쳐요. 그래서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나에게 투자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나의 투자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우리 이사님의 철학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2차선을 나는 선호한다. 고속도로에서. 네. 그런 의미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1차선이 이제 수월 사선이잖아요.
0: 수월 차선. 생생 날리죠.
1: 네, 1차선에 저도 한번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이 정도 달리면 됐지 뒤에서 뭐 깜빡거리고 막 아,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맞죠. 똑같은 마음이구나. 네, 괜히 불안해지고.
1: 그리고 나 이 정도면 됐지 않나? 그러면서 조바심을 느끼게 만드는 차들이 있잖아요.
0: 있어요.
1: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2차선에서 이렇게 천천히 나의 페이스대로 내가 빨리 갈 수 있으면 좀 추월하고 아니면 좀 천천히 가고 나의 페이스.
0: 근데 페이스에 그 생각이 맞춰서. 없으면 1차선에서 누가 막 뒤에서 깜빡깜빡하면. 110km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네. 막 150
1: 페이스를 하게 되고 멈추게 되고 여러 무서워.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거 자기 페이스를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0: 듭니다. 2차선의 의미가 그런 거군요. 네. 사실은 이 책으로 시작해도 돼요. 네. 어른도. 네, 네. 그죠?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좀 뭐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사님이 얘기하는 이 설명을 우리는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우리도 아는 거지만 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돈의 원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돈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한다면 우리가 뭐부터 설명해야 됩니까?
1: 돈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치라는 것이 무엇일까?
0: 가치는 무엇일까?
1: 아, 가치를 아이한테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0: 그렇죠.
1: 쉽지 않죠. 가치 있는 것이라는
0: 보이지 게 않는 거니까.
1: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주관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설명을 하다가 아 제일 좋은 설명은 네가 느끼는 만족감이야. 뭔가를 네가 했을 때 네가 만족을 많이 하면 가치가 있는 거야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긴 했지만 가치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정의하기도 어렵고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가치를 잴 수 있을까요?
0: 가치를 측정한다고 하지 않나요?
1: 그러니까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제 측정이라는 어렵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측정을 흔히 보이는, 이제 보이는 것 중에서 하지. 뭘 측정하나요? 생각해보면.
0: 이런 거. 몸무게.
1: 아,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지금도 요즘에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를 재죠. 그래서 몸무게를 재면 아, 킬로그램, 아, 몇 킬로그램이구나. 라는 게 이제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키도,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돈인 거예요.
0: 돈. 아,
1: 자, 이게 그렇죠. 가치가 이 만족감 너무 개념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야. 근데 이거를 그러면 자로 되듯이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게 돈인 거예요.
0: 가치의 척도군요. 돈이.
1: 그렇죠. 그래서 돈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치의 척도라는 거죠. 아 이게 내가 무언가를 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돈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원래부터 가치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센티미터, 킬로그램처럼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단 돈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라는 개념, 그래서 이것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가격이 나오죠. 가치라는 것은 밸류, 가치,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그런 만족감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만족감을 어느 정도로 돈으로 측정해봤더니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 가격이면 충분한 것 같아서 지불하고 가져오는 거, 이걸 이제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price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결국 그겁니다. 밸류가 이 정도의 가치예요. 근데 price가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싸? 그러면서 사면 되는 거예요. 밸류가 여기 있는데 price가 이게 높아요. 왜 이렇게 비싸? 팔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가치라는 것을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가치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이것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긴 한데 개념은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 비싼 거, 싼 거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 된다.
0: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이란 개념을 딱 두고 보니까 이제 뭐 되게 간단해지네 모든
1: 그쵸.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이 가치와 가격이라는 걸 설명하고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의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기더라고요.
0: 어떤 부작용?
1: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나는 지금 너무 더워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으면 나의 가치는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데 있어. 사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0: 이 가격에 비해서 아이스크림이 주는 효용이 커.
1: 이 천 원인데 이것보다 내가 지금 그렇죠. 너무 덥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너무 커.
6: 그럼 교육에 하도. 성공한 거 아닙니까?
1: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빠 유튜브 보게 해줘. 그래서 유튜브 본다고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너무 커 뭐 등등.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계속 저랑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0: 지식이 생겼으니까 그쵸? 논리가 근데, 생기네.
1: 근데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와 가격. 이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이 가격이 내가 이 정도의 가치를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참아볼까?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면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됐고 네. 가격에 대해서도 알게 됐더니 이제 아빠와의 저항할 대항할 수 있는 네. 논리가 아이에게 생겼어.
1: 맞아요.
0: 그다음 뭘?
1: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딸이 하게 되는 것이 거래죠. 거래. 일종의 거래입니다. 제가 경제를 설명하려고 경제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경제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한 다음에 쪼개고 해보니까 뭐가 남냐면요. 거래라는 게 남더라고요. 이 거래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가 스스로 뭐 주고받는 거래, 뭐 편의점에서 사고 파는 그 거래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기업과 은행 간의 거래.
0: 그렇죠.
1: 은행과 정부와의 거래. 이런 식으로 거래는 커지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GDP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 GDP라는 개념이 사실 다 거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다 더한 거, 그게 그냥 GDP예요.
0: 거래의 총합이.
1: 거래의 그렇죠. 총합이니까요. 거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느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거래하던 거를 더 많이 거래하는 거예요.
0: 거래 수를 늘리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두 끼 먹다 세 끼 먹고 네 끼 먹으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0: 몸이 커지죠.
1: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두 번 세 번 가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여행 이동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성장해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이건 뭐냐면은 거래 안 하던 걸 거래하는 거예요.
0: 없었던 거래를 그쵸? 만들어내는 거.
1: 이전에 거래하던 거를 더 많이 거래하는 걸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거래 안 하던 거래를 또 하게 되는 거. 이게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구간이에요.
0: 그걸 우리 혁신이라고 부르죠.
1: 맞습니다. 그게 혁신이에요. 이게 대부분 그래서 과학기술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이 있기 전과 이후를 생각해보시면 여러분이 거래하는 대상이 정말 많이 늘어났죠.
0: 그렇죠.
1: 생각지도 않았던 거를 거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하지 않았던 걸 거래하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자본주의라는 거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성장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아지지도 않고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더 먹어? 이런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과학기술이, 과학혁명이 성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라는 개념, 경제라는 개념으로 연결해보면 사실 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죠. 과학혁명, 과학기술은 자본주의의 엔진과도 같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주식이 더 못 오르다. 그럴 때마다 과학기술, 과학혁명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많고 뭐 요즘에 초전도체 뭐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0: 생각이 우리가 있어요. 이미 뭐 경험한 거니까 뭐
1: 그렇죠.
0: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뭐 전기차 없던 것들이 인공지능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1: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소개를 잠깐만 해드리면 스포일은 안 하고 오펜하이머 영화 요즘에 좀 인기 많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사실 그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중에 나치보다 우리가 더 빨리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 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돈이 들어가고 이거 썼던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는 과학자들이 다 나올 겁니다. 영국, 뭐 프랑스 뭐 등등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전부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혁신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도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에는요 공장이 새로운 공장들이 정말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과 중국에서 똑같이 뭐 이렇게 식당과 관련된 이렇게 배식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을 알게 되니까지고 얘기를 전해 드리니까 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히나 미국으로 출장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새로운 공장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공장이 다 뭐냐면요.
0: 자동.
1: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이런 쪽으로만 집중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공장이 계속 지어지고 있어서 사람이 없을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공장에 돈을 다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오펜하이머 당시에 있었던 그 전쟁이 준하는 과학기술 혁명을 만들려는 그 인류의 노력만큼이나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빨리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혁명이 지금 꼭 필요한 시점에서 미국이 지금 엄청난 자본과 돈과 막 인력과 이런 것들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돈은 곧 투자의 도구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은 이 투자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 돈이라는 것이 가치의 척도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거래를 하는데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치,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저장 수단인 거죠. 저장
0: 수단.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기업이 만드는 뭐 아이폰을 샀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만든 아이폰을 사고 그리고 돈을 주는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뭔가를 받지도 않으면서 기업한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좋죠.
1: 이게 뭐냐면은 기업은 이거를 조달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식으로 조달하냐면요. 아, 효석아,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해서 돈을 받으면은 이건 채권을 주고 돈을 받는 거고요. 아, 나의 일부를 너한테 줄 테니까 돈 좀 줘. 라고 하면은 주식을 발행한 걸 가지고 내가 투자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물건을 받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받아서 고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비한다라고 소비. 얘기하고요. 내가 아무것도 받는 게 없고 그냥 권리만 받았는데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채권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래를 딱 놓고 보면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비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물건을 만들어줬네 고맙다 돈 주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나중에 돈을 약속한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 혹은 네가 수익을. 잘 되면 나한테도 줄 거라는 그런 약속, 그런 약속을 믿고 주는 거를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거래와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믿고 저 기업의 말을 믿고 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이거 주고 산 종이 쪽지 있거든요. 채권도 종이 쪽지, 주식도 종이 쪽지. 이 종이 쪽지를 믿을 수 있을까? 이 종이 쪽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제대로 저장됐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0: 사실은 뭐 그럼 돈의 원리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 개념들은 요 짧은 시간 안에 쉽게
1: 네.
0: 얘기를 한 거네요.
1: 네.
0: 더 자세한 것들과 쉬운 설명은 책 안에 있으니까 네. 살펴보시고 이거는 이제 경제의 원리인데
1: 네.
0: 이건 우리도 참 궁금한
1: 네.
0: 어른들도 궁금한 네. 이야기예요.
1: 그러니까 앞서 경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드렸던 것이 거래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0: 그렇죠.
1: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아이한테 이 경제의 어려운 내용들을 다 설명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좋은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고요. 그러면 거래는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거래라는 것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거래 상대방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야지만 거래가 일어납니다. 다른 생각이 있어야 거래가 일어나요.
0: 서로 다른 생각이 있어야 일어나는군요.
1: 그렇죠. 저 사람은 왜죠? 팔고 싶고 나는 사고 싶어야 돼요.
0: 팔고
1: 저 사람은 이 정도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싸다고 생각해야 돼요.
0: 그렇지,
1: 생각이
0: 그렇지.
1: 달라야지만 거래가 일어나요. 같은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정도면 적당한데 우리가 사고 팔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다른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기업이 만든 제품이든 서비스는 사는 그런 결정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이 물건을 만들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떻게 해서 경쟁을 하고 다른 기업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을까? 이런 이해가 있으면 내가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경제를 설명하고 이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요새 이제 경제 원리를 우리가 좀 미리 알았으면 요새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뭐 특히 뭐 금리 인상이랄지 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네. 그 무슨 우리나라 은행도 아니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렇죠. 막 뭘 하는 거를 막 이렇게 귀담아 들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상황들까지 소위 말하는 양적 뭐 완화니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1: 네, 그런 것 같아요. 양적 완화를 지금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저는 초등학생일 때 그냥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0: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만약에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막 그 전통적인 경제 이론을 막 처음부터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않고. 지금 경제가 많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냥 지금부터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물가라고 이야기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물건의 가격이 이렇게 올랐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서 제가 돈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린 이유도 돈이라는 것이 가격을 움직이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을 움직이는 거야. 라고 그냥 개념을 다시 설명을 해버리면 아, 그 돈이라는 것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계속 변하는 거구나. 얘가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관점을 그냥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좀 이미 바뀐 세상에 대해서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적 완화라는 설명도 제가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저희 딸이랑 부루마블 게임을 하다가 제가 이제 뭐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윤이한테 하윤아 그냥 우리 그 돈 좀 빌려줘 라고 얘기를 100만 원만 빌려줘 라고
0: 은행에서 빌려줘야 되잖아요.
1: 100만 원만 빌려줘 라고 얘기하니까 하윤이가 아유 안 빌려줘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 은행에서 200만 원씩 가져갈까? 나도 갖고 갖고 너도 갖고 그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양적 완화인 거예요.
0: 그렇죠. 돈을 퍼주는 거지 많이.
1: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돈이 갑자기 은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상에는 이만큼의 돈으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게임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돈을 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윤이가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윤이는 이 돈 가지고 더 건물 많이 사고 그러면서 건물 더 많이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처참하게 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난다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개념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돈의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이걸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부루마블을 통해서라도 양적 완화가 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서 막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이제 연준이가 누구냐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관심이 많아요.
0: 계속 연준하니까.
1: 연준이 어떤 거 막 이러면서 오늘 밤에 연준이 뭐 어떻게 얘기하니까 연준이가 도대체 누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개념을 이제 양적 완화라는 개념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하지? 설명하면서 뭐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도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은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동시에 생기는 거라서 요 책도 제가 보면서 아 제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이죠?
1: 네네. 네. 어른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어른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시면서 아 어떻게 생각해?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지. 아 그래? 네 생각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읽어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0: 오늘 뭐 너무 좋은 설명, 우리의 가능성 그리고 경제 공부의 필요성을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요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경제 위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은 위기인지 또 만약에 위기가 맞다면 이제 뭐랄까 우리 뭐 포지션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네. 우리는 어떤 선택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1: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라는 것이 시작됐고 돈이 먼저 풀리고 나서 보니까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물건의 가격은 덜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물건의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시장이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를 이제 메인스트리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로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냐면요. 이게 세상이 크기는 요만큼 커졌는데 금융시장의 크기는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너무나도 커져가지고 이것을 주체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산 가격 상승이 질병과도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너무 커져버렸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내려와버리면 세상이 완전 난리가 나니까 중앙은행을 포함한 각국 정부가 이걸 못 내려오게 지금 억지로 지금 계속 막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어쨌든 세상의 크기보다 자산 가격의 크기가 이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동성도 클 수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때 사고 이때 팔고 뭐 이런 생각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 벌어져 있는 간격이 이 벌어져 있는 간격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잘 사시고 잘 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지금까지 이 12살 경제 놀이터라는 우리 자녀에게도 좋고 네.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사님은 앞으로도 세바시에서 좀 이런 경제에 관련된 네. 쉽고 철학이 있는 이런 그 감동이 있는 이런 네.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저는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고요.
1: 이효석 아카데미의 이효석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들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숍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독 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두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는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의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싱그러운 초여름 햇살이 창가를 두드리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새로운 한 주, 여러분의 한 주를 선물처럼 찾아온 이 한 주를 응원하면서 이번 주도 계획하신 것들, 생각하시는 것들, 행복한 일들,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 8일 미국에서 National Best Friends Day로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친구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나십니까? 옛날 친구, 지금 친구,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순간순간 함께했던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지요. 저도 참 친구 생각이 많이 나서요. 어젯밤에는 친구들과 카톡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친구만큼 특별한 존재도 없는 것 같죠. 가족은 태어날 때 주어지지만 친구는 살아가면서 어쩌면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성공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을 하지요. 기쁜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사건 자체보다는 그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릴 적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놀던 친구, 학교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던 친구, 또 군대에서, 또 남자분들은 군대 친구들 전우라고 하죠. 고생을 함께했던 친구들도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또 직장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친구이기도 하고요. 또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또 믿음의 친구들도 있으실 테죠. 특히 우리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친구는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족과 친척, 오랜 친구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환경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계셨지요. 어쩌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어느 철학자는 친구를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당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믿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좋은 친구란 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친구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서 친구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친구는 그냥 같이 놀고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친구였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 이후에는 또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속마음을 좀 틀어놓아도 편안하게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National Best Friends Day. 미국에서는 참 여러 기념하는 날들이 많이 있죠.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또
형제의 날, 자매의 날, 뭐 굉장히 그런 날들이 많은데 이런 날 때는 문득 그날에 맞는 특히 오늘 같은 날 친구가 많이 생각이 나는 날일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벌써 친구들이 베스트 프렌드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서로의 우정을 세상에 드러내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늘 같은 날 친구들에게 문자 하나, 전화 한 통화, 또 멀리 있는 친구에게는 그냥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표현하면 참 좋겠지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존재. 오늘은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캐롤 킹이 부릅니다. You've got a friend.

네, 오늘은 중동 정세와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한인들의 삶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주말까지 잠잠했는데요. 밤사이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고 했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중동전쟁의 휴전이 깨질 위기에 빠졌지만 이란 측에 일단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시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했고요. 국제 유가도 급등하며 시장은 중동 정세의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8일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을 감행하거나 레바논에 적대적 행동을 할 경우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발포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한 지 약 1시간 만에 나온 조치인데요. 이번 충돌은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를 공습하면서 촉발이 또 되었습니다.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서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밤사이 나선 거죠. 이란의 이번 공격은 지난 4월 미국의 중재로 성사된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겨냥한 군사 행동이죠. 그리고 아직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산 조짐이 나타나자 트럼프 대통령 즉각 양측을 향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즉각적인 휴전을 원하고 있다며 평화를 위한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지나 어리석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죠. 트럼프 행정부 현재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사이 벌어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군사 이야기보다는요,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의 이해관계와 또 국내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정치의 축소판이기 때문이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뿐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공개적으로 자제를 요구했었죠. 특히 이스라엘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겉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은 편이지만 실제로는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또 완전히 같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란을 장기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로 이어지는 반이스라엘 세력의 중심에 이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동 전쟁보다 또 미국 국내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을 또 가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관심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권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란이 아니라 물가이기 때문이죠. 지금 또 한창 선거 기간 프라이머리 선거가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가스값이 오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또 불만이 커질 테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젊은 층에도 불만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전쟁터는 현재 미국의 생활 물가와 경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이념보다는 현실적인 정치 계산이 지금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이어서 참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중동에서 총성이 멈춰야 유가가 안정이 되고 그 유가가 안정이 돼야 물가가 잡히고 또 물가가 잡혀야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기 때문이 되죠. 그리고 또 이란은 어떻습니까? 서방 언론은 종종 이란을 하나의 목소리로 묘사를 하지만 실제 이란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강경파는 미국과의 대결을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 경제의 관료들과 실용주의 세력은 체제의 완화와 경제 회복을 원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또 국민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독재 정권과 그 부정 부패와 학대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크지요. 그래서 이러한 또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협상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또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경제 때문에 또 미국과 협상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중동의 이 상황에서 어쩌면 그 누구도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죠. 사실 이스라엘도 이번에 이란과의 그 관계에서 이란을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란도 부담스럽고 미국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누구도 그 강한 힘을 보이고 싶어하고 약해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발씩 물러나면서도 한 발씩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중동은 군사력보다는 국내 정치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 내부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또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도 또 현재 상황을 전쟁을 또 어쩌면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지도부는 또 마찬가지로 국민 여론을 또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참 이번 이 중동 정세는 여러 가지 지도자들의 국내 정치와 국가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현실 정치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은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내 정치의 압박 속에서 강경 발언과 보복의 악순환을 계속할까요? 어쩌면 아무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지만 또 아무도 약해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제한된 공격과 제한된 대응을 반복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제1차 세계대전도 처음부터 유럽 전체가 전면전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죠. 작은 충돌과 오판 그리고 동맹국 간의 계산착오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의 국제사회가 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동의 군사 충돌 자체보다 각 지도자들의 국내 정치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달러 환율, 국제유가, 항공료, 생활물가, 주식시장, 연금 투자 수익률까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죠. 워싱턴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DMB 지역 한인들, 우리 한인 동

네,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이 미국의 등을 돌리고 강경 좌파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리면서 한미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선거 이후에 복잡한 상황과 함께 이 기사가 또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쓴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 AI의 니콜러스 에베스텟 연구원과 로렌스 백 북한 자유연합 자문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좀 한번 보면서요, 정리를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 기사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들이 쓴 얘기는 물론 한쪽에서만의 이야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넘기기에는 좀 너무 구체적으로 또 정리를 해서 이 미국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요. 한국이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에서 이탈하거나 중국과 북한에 보다 유화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면서 또 한미동맹의 미래에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경 좌파로 규정을 하고요. 여러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이들이 한국 수사기관이 오산 미군기지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한 사례, 또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등을 언급을 하면서 한미 간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향후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장기 집권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을 또 했습니다. 최성화 해외 언론 비서관은 그 기고문을 통해서 심각한 왜곡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이고 이재명 정부 역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한국을 모범 동맹국이라고 평가한 점을 언급을 하면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밝힌 거죠. 그런데 이번 논란이 단순한 언론의 공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앞으로의 정책과 결과가 증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터넷에 그 댓글이나 그런 글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가진 언론에서 이것을 빵 터트린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대한민국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오늘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1560원이더라고요. 1600원대에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 국제 유가 상승, 미국 금리 정책, 외국인 투자 이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시장은 한국 경제의 방향성과 정부의 대응 능력도 함께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선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 사전투표 관리 논란, 투표용지 관리 문제 역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민주주의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죠. 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검증,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까지 제시

해야 할것같습니다그런가운데오늘이재명대통령얼마전에잠시전이죠한국시간으로기자1주년기자회견을하면서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해서매우의미있는발언을했습니다투표를못한사람이몇명안되고선거결과에도영향을주지않았다는생각을했지만그것이자신의주권감수성부족이었다고공개적으로반성을했죠네그리고이번사태는부정선거주장과는다른문제라고선을그으면서투표용지가부족해국민의투표권을행사하지못한것자체가민주주의의근간을흔드는매우심각한문제라고평가를했습니다네그동안많은국민들이선관위의관리부실과책임문제를제기해왔는데대통령이공개적으로문제의심각성을인정하고진상규명과제도개선필요성을언급한것은또의미있는출발이라고볼수있겠지요사실이런논란의사실여부를떠나서민주주의는결과뿐아니라과정에대한신뢰가정말중요하죠이런가운데현재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정당지지도를제가찾아보니까요오차범위내에서접전양상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41.8% 고요국민의힘이 41.1% 지지도를보이고있습니다불과며칠전까지만해도상당히굉장히큰격차가있었지요그런데더불어민주당이지금내려가고있고국민의힘이동반해서상승하고있는그런상황이된거죠그리고사실미국이이런이제글도올리고하면서중요하고이제궁금한것은한국정부의이념을떠나서예측가능성이아닐까싶습니다한미동맹을계속굳건히유지할것인지중국과의관계를어떻게관리할것인지북한핵문제에어떤원칙을갖고있는지명확한메시지를보여주어야할것같고요그리고경제안정도너무중요하죠환율급등과투자위축우려속에서시장이원하는것은정치적구호가아니라구체적인정책인거죠기업과투자자들이안심할수있는경제정책과재정운영방향을제시해야한다는겁니다그리고국민통합너무중요하죠선거과정에서발생한각종논란에대해서외면하거나정치공방으로만대응할것이아니라국민적의심에귀를기울이고설명을해야겠지요국민의신뢰없이는어떤개혁도사실성공하기가어렵습니다현정부를지지하든비판을하든어쩌면대부분의국민들이바라는것은같을것같아요이념대결이아니라국가의안정정치적승리가아니라경제의회복그리고갈등의확대가아니라국민통합이겠죠지금대한민국이직면한여러문제들은어느한정권이나정당의문제가아니라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정말엄청난과제가있는그런순간이죠이재명대통령이앞으로이러한도전들에대해서어떻게답을하고또어떻게해야할지국제사회에서도주의깊게지켜보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대통령의말한마디도중요하지만대통령의행동은그보다훨씬더큰영향을미치지요부디 대한민국이직면한이어려운현실을잘헤쳐나가시어갈등보다는통합을이념보다는국익을우선하는모습을보여주기를바랍니다바로지금현재의선택과행동이대한민국의미래를만드니까요그무거운책임이대통령의어깨에있다는사실잊지마시고국민들이안심할수있도록잘이끌어주시길부탁하는마음을제가오늘좀여러분들과함께나누었습니다

한미 동맹 너무 중요하죠. 오늘도 베스트 프렌즈 데이이기도 하고요. 제가 들려드릴 거군요. You are my best friend. 퀸이 부릅니다. 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외모, 성격, 직업, 취미 정도를 봤다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것도 본다고 합니다. 바로 정치 성향입니다. 독일의 켈른 대학교 연구진이 미국의 20대와 30대 초반 성인 1,09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데이팅의 프로필에 민주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라는 정보만 추가해놓고 상대방의 호감도를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사람들은 결과가 좀 재밌는데요. 사람들은 같은 정당 지지자를 특별히 더 좋아하기보다는 반대 정당 지지자를 더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 같은 편이라서 너무 좋다보다는 아, 저 사람은 반대편이네 라면서 패스를 한다는 거죠. 특히 민주당 여성들의 경우 반대 정치 성향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해서 네, 젊은 여성은 더 진보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젊은 남성은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도 관심을 끄는 것은 사람들은 상대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까까지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 성향이 이제는 단순한 투표 정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판단하는 일종의 신호가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종교나 출신 지역, 그리고 경제력,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정말 이 또 새로운 이런 게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 고향이 어디냐를 물어보던 시절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또 종교가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치가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아니면 맞선을 봤는데 또 모든 조건은 완벽합니다. 성격도 좋고 직업도 좋고 취미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 성향만 너무 다릅니다. 극과 극으로 다르다면요. 여러분은 만나보시겠어요? 아니면 첫 번째 질문할 때부터 누구 찍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실 건가요?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는데 과연 정당은 초월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무사히 또 연애를 하고 사랑을 이루어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결혼을 해서 부부 사이에도 정치 문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 가르치다가 우스갯소리로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은 부부 사이에도 정치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네, 정말 우스갯소리로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참 이렇게 정치적 지지 성향이 참 많이 다르죠. 미국도 반반으로 나뉘었고 한국도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뜻을 표하는 거겠죠. 그럴수록 좀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친구 사이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정치는 삼가하는 정치 얘기는 아예 삼가하는 경향이 크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네, 생활정보, 건강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핵감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6월의 핵감자는 포슬포슬하고 맛도 좋지만 의외로 보관이 까다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사온 지 며칠이 안 됐는데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해서 먹기가 힘든 경우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실수하기 쉬운 게 있는데요. 가장 흔한 실수가 감자를 미리 씻어서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깨끗해 보여서 좋을 것 같지만 감자 표면에 남은 수분이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촉진해 오히려 빨리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감자는 흙이 묻은 상태로 보관을 해야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그리고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흔하게 하는 실수는요. 바로 감자와 양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자와 양파는 좋은 궁합의 식재료 같지만 저장할 때는 또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양파에서 나오는 수분과 가스가 감자의 싹 나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자와 양파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마트에서 사온 비닐봉지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감자는 수확 후에도 계속 숨을 쉬는 식품이죠. 비닐봉지 안에 습기가 차면은 쉽게 물러지거나 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종이봉투나 신문지에 싸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지요. 많은 분들이 싹만 도려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초록색 부분을 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햇빛이나 조명에 오래 노출된 감자는 표면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초록색 부분이 넓거나 싹이 많이 자란 감자는 과감하게 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냉장고 보관. 흔히 냉장 보관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냉장고에서 보관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다르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25도를 넘는 경우에는 냉장고 채소칸이 오히려 발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다만 신문지나 키친 타올로 감싸서 습기를 조절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씻지 말고 보관하시고요. 양파와 따로 두시고 그리고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나 신문지를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 주의하시고요. 여름철에는 채소칸 냉장 보관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맛있는 제철 핵감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올바른 보관법으로 신선하고 맛있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건강 정보 안내해 드렸고요. 또 오늘은 친구, Best Friends Day니까 친구에 관한 노래를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재욱의 친구를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김승교 기자가 전하는 가요 산책을 듣고 저는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걸어보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거대한 힘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종종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가곡은 아주 다른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나 하나 꽃피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짧지만 강한 울림을 가진 이 한마디. 오늘은 시인 조동아의 시에 작곡가 윤학준님이 곡을 붙인 한국 가곡 나 하나 꽃피어와 함께 희망과 변화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들으시면 어쩌면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죠.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구절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시인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꽃 한 송이가 세상을 바꾸지 못할까요? 한 사람의 선한 행동,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한 사람의 따뜻한 말이 과연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시인은 분명하게 대답하는데요.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바로 이 메시지가 시 나 하나 꽃피어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일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저 또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내가 나 혼자 과연 노력한다고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환경을 생각하며 작은 실천을 할 때도,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도, 또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의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죠. 한 사람의 용기, 한 사람의 결심, 그리고 한 사람의 행동. 그 모습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마치 파장처럼, 소리의 파장처럼 변화는 조금씩 커져갔던 게 아닐까요? 꽃도 마찬가지죠. 봄날 들판을 가득 채운 꽃밭도 처음에는 단 한 송이 꽃에서 시작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먼저 꽃피라고 권하는데요. 오늘 특히 함께 산책해볼 구절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가을산은 하루아침에 붉어지지 않죠. 한잎이 물들고 또 한잎이 물들고 그러다 어느 날 산 전체가 아름답게 물듭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옆 동료, 소중한 친구들의 작은 한마디, 친절한 한마디, 격려.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결국 이 변화들이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요? 시인은 바로 그 희망을 조명하고 노래합니다. 조동아 시인은 평생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글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그의 시에는 어렵고 거창한 철학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내가 변하자. 어쩌면 이 단순한 메시지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나 스스로 꽃피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회를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이 노래는 바로 그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자신이 너무 작은 존재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하지만 꽃은 자신의 크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나죠. 그리고 피어난 꽃은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곤 합니다. 이러한 꽃이 피는 과정처럼 우리의 삶도 어쩌면 꽃과 비슷하지는 않을까요? 완벽할 필요 없이, 대단할 필요 없이 어쩌면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꽃을 피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동아 시인님의 따뜻한 메시지와 윤학중 작곡가의 아름다운 선율이 만난 한국 가곡 나 하나 꽃 피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바라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오늘은 가곡 나하나 꽃피어를 들어보며 함께 작은 변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한 사람의 꽃피움이 모여 세상을 꽃밭으로 만듭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꽃피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네, 오늘이 6월 8일 내셔널 베스트 프렌드 데이라는 얘기로 오늘 1부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네, 2부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이날을 특별히 기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죠. 가족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데 어쩌면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솔직하고 또 더 자유롭고 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친한 친구이지 않을까요? 영어로는 best friend, BFF라고도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영원한 단짝.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담겨 있을까요? 친구라는 개념은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중마고, 어릴 때 대나무 말을 타고 함께 뛰어놀던 오랜 친구, 또 막역지우, 서로 거스릴 것이 없는 사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깊은 우정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게 좋은 친구가 생각나는 이날, 제가 이혜인님의 친구에게라는 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오늘도 역시 동쪽 창으로 해가 뜨고 우린 또 하루를 맞이했지. 얼마나 좋으니. 빨랫줄엔 흰 빨래가 팔랑거리듯이 우린 희망이라는 옷을 다리미질해야 하겠지. 우리 웃자. 기쁜 듯이 언제나 웃자. 우린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을 향하여 웃음 지어야 하는 거야. 계절이 가고 오는 이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얽혀가겠지만 우리 변함없이 모든 것을 사랑하도록 하자. 친구야, 너와 나 같은 세상 아래에서 만나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서로 다정하게 어깨 동무를 하자꾸나.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까? 너의 등불이 되어, 너의 별이 되어, 달이 되어, 너의 마스코트처럼 내가 마주보는 거울처럼 우리 서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감미롭고 듣기 좋은 음악 같은 사람이 되자. 그럼 안녕.

네, 오늘 친구가 많이 생각나는 날, 제가 그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친구에게라는 시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대신 전해드렸고요. 또 이런 날 생각나는 노래가 있지요. 조용필의 친구를 들려드리고요. 오늘 또 반가운 우리 손님이죠. 제이든 감독님과 함께 또 재밌고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이든 감독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시간 제이든 감독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오전 11시 밀린 집안일 마쳤거나 슬슬 운전대 잡고 점심 고민할 딱 그 타이밍이죠. 강 앵커님의 고품격 목소리에 지루할 틈 없는 에너지를 팍팍 수혈해드릴 남자, DMB의 든든한 힐링 가이드 제이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DMB의 든든한 힐링 가이드 맞으시는 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이 시간을 또 기다리시는 네. 분들이 많으시죠. 네, 지금 이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요,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 또 사연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 맺기 하셔서요, 함께 하시는 분들 이미 계시지만 또 새롭게 등록하시면은 저희가 리 김밥에서 드리는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네, K-Radio DC를 입력하시고요. K는 대문자, Radio DC, R-A-D-I-O DC는 소문자입니다. 띄어쓰기 특수 기호 없고요. 그냥 입력해 주시고 네, 검색된 프로필이 뜨시면은 추가 버튼 누르셔서 네, 친구로 함께 저희와 직접 대화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나누시는 대화 저희만 볼 수 있고요.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내용은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잘 보내셨죠?
1: 네, 잘 보냈습니다.
0: 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이 아, 환해지셨어요?
1: 병원을 요즘에 자주 가다 보니까.
0: 맞아요. 네. 지난번에 네. 교통사고가
1: 맞아요.
0: 나셨죠.
1: 오늘도 이제 방송 끝나고
0: 아, 또 가셔야 또 돼요.
1: 네, 수영 갔다가 병원 갈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수영을 TMI? 다니시군요.
1: 네, 수영을 좀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한 8년 정도 하고 나서 물을 좀 좋아해요. 제가 또 몸에 열이 많다 보니까
0: 그렇시군요.
1: 물로 좀 식혀주는 또 요즘에 네. 또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0: 덥죠. 네.
1: 그냥 물만 보면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0: 아, 그렇군요. 저는 네. 그냥 저는 산을 좋아하거든요.
1: 아, 산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0: 아, 인자요산, 지자요해라는 말이 있죠.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1: 예.
0: 지자는 지혜로운 자는 바다를 좋아한다라는 아하. 말이죠. 네, 지혜가 네.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 중학교 때 네. 그 발바닥을 약간 얇은 회초리로 맞아가면서 한문학원을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서당을 기억이 갑자기 나는
0: 부모님께서 보내셨어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청학동 그 댕기동자 그분도 같이 이제 한문 가르쳐 주시는 것도 했고
0: 청학동에 직접 가신 거예요?
1: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오신 분이
0: 한복
1: 입으시고 머리 따시고 차에서 삐삐 차 삐삐 하고 내리시더라고요.
0: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 메모랑 좀 다르게.
1: 네네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런 재밌는 이야기.
1: 옛날에는 그렇게 네. 한문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네. 왜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뭔가 한국에서 학구열이 넘쳐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배우잖아요 저희가. 네.
0: 한자 자격증도 네. 있고요. 저희 때는 대학 입시 때 한문 네네. 시험도 쳤어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신문 보는 거 빼고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 그렇죠. 요즘도 네. 젊은 세대들은 한자를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저희 때만 해도 네. 한자가 굉장히
1: 거의
0: 필수였고요.
1: 외국어.
0: 네. 네. 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1: 그러셨구나.
0: 그런데 제가 저는 한자를 사실 좀 어려워했어요. 근데 저희가 고문 그러니까 옛날 그 문서도 공부를 하거든요.
1: 네네네네.
0: 문학에서는 네. 네, 고전 문학이라고 해서 근데 거의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저의 아버지께서 굉장히 또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이어서가지고 네. 네. 대학교 때 숙제를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1: 맞아요. 그 아버지들한테
0: 도와주셨어요.
1: 네, 네. 뭐 문자 좀 어려운 언어 네. 모르면 혼나요. 아빠가 그것도 모르냐고.
0: 네. 네.
1: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0: 네, 그래서 네.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네요. 대학생의 숙제를 도와주시던 우리 아버지. 지금 네. 같으면 뭐 AI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좀
1: 맞아요.
0: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참 네. 그 배우면서 그런 유대 관계도 부모와 네. 자식 간의 관계 또 이제 스승님한테도 배우셨잖아요 한자를.
1: 그렇죠.
0: 아, 그 옛날 얘기가 갑자기 지금 막 나오고 있네요.
1: 저희가 이제 네. 그 서당에 가면 옛날 네. 서당 같은 그러니까 뭐 옛날 서당 아니고. 약간 현대 서당 느낌인데 네, 네. 거기 이제 서당 누구라고 하죠? 그 선생님이
0: 네.
1: 가운데 딱 이제 위에 앉으시고 저희는 이제 외우는 거예요.
0: 네.
1: 외우다가 이제 저 외우는 거 시험 받겠습니다. 해서 시험을 무릎 꿇고 봐요.
0: 네.
1: 거기서 못 맞추면 이제 회초리로 발바닥 맞고 내려와서 다시 외우고 그거를 통과를 해야지만 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0: 그러셨군요.
1: 네, 그랬던 네. 시절이 있었던.
0: 그때
1: 네.
0: 외우신 것들 지금
1: 지금 뭐 하늘땅, 천땅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하생략.
0: 아, 네. 네. 어렸을 때 했던 것들 네.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긴 해요. 네.
1: 맞습니다. 아, 아무튼 네 일주일 안에 돌아온 아직도 비염을 달고 온 제이든이고요.
0: 네.
1: 이게 저는 비염이 왜 이렇게 심한가 했더니 그 알러지가 좀
0: 그럼요.
1: 있더라고요.
0: 지금 이제 네. 아직도 지금 꽃가루가 좀 있고
1: 네, 잔디 네. 요즘은 잔디랑 그
0: 파운드도 굉장히
1: 네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 외에도 많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0: 네.
1: 저같이 약간 오랫동안 비염을 만약에 이번에 해 앓고 있다면
0: 네.
1: 알러지 한번 의심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네, 아시는... 저희 집에도 네네. 알러지 지금 뭐 네. 하시는 분 계십니다.
1: 아 그래요?
0: 아, 네.
1: 아, 플라리틴이나 이런 약들을 네. 좀 약간 처방하시는
0: 맞아요.
1: 게
0: 맞아요. 좀 드시면은 훨씬
1: 네.
0: 낫죠.
1: 맞아요.
0: 네.
1: 자, 이번, 그럼, 네, 이번 주에는 제가 다른 코너로 좀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0: 아, 그렇군요. 준비를 굉장히 네. 많이 해오셨어요.
1: 아, 그럼요.
0: 네. 네. 아, 역시 감독님이십니다.
1: 아닙니다.
0: 네. 네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1: 네, 그, 강앵커님이 멋지게 또 열어주시니까 제 목소리까지 같이 고급스러워지는 아, 순간인데요.
0: 좋은 목소리십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앵커님 말씀대로 요즘 그, 아까 말씀드린 케이팝을 좀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0: 네.
1: 요즘에 좀 그 위험 수준이 아니라 미국 차트를 아주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0: 아, 그렇죠.
1: 예,
0: 네.
1: 요즘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을 보면요. 우리 BTS부터 르세라핌 그리고 요즘 핫한 콜티스까지
0: 네.
1: 한국 가수들 이름이 아주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0: 아,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죠. 사실 이 팝이 미국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차트에 우리의 한국 가요가 끊임없이 순위권을 지키고 있다는 게 정말 네. 너무 자랑스럽고요. 사실 예전에는 한국 가요라고 하면 한국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했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근데 요즘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1: 네.
0: 세계 시장을 향해서
1: 맞아요.
0: 음반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1: 약간 라떼 시절을 좀 얘기해보자면
0: 네.
1: 그 한국 노래가 미국의 뭐 라디오에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0: 네.
1: 그냥 뭐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그때 뭐 어느 정도 싸이가 강남 스타일
0: 아,
1: 그거
0: 강남 스타일.
1: 그것만 해도 저는 진짜 깜짝 놀라긴 했어요.
0: 그쵸.
1: 어떻게 미국의 라디오에 한국의 가사가 나오는 노래가 나오지?
0: 네.
1: 왜냐면 저희가 뭐 뭔가 제가 이제 미국에 왔을 때는 좀 백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또 미국 저희 학교도 그렇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더 많이 더 노력해야 되는지 인정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0: 네.
1: 요즘에는 뭐 그냥 뭐 동네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가도 한국 노래가 막 나와요. 그러면
0: 그렇죠.
1: 오 깜짝 놀라는 네네. 게 있습니다. 네.
0: 맞아요. 제가 싸이 말씀하셨는데요.
1: 네.
0: 강남스타일 예전에
1: 네.
0: 오래전이죠. 벌써 이것도 굉장히
1: 네네.
0: 오래됐는데
1: 네.
0: 그 운동을 하면서
1: 네.
0: 짐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 제가 그 미국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1: 네.
0: 막 소리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국 노래다.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속으로 그 운동하면서 굉장히 좋아했고요. 요즘은 뭐 지금도 이제 운동하러 가면은 너무나도 한국 노래들이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1: 맞아요.
0: 네, 블랙핑크,
1: 네.
0: 뭐 BTS. 네.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웨딩 촬영을 하러 가면
0: 네.
1: 이제 웨딩이 끝나고 이제 피로연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항상 나오는 노래가 그 모든 인종을 다 섞어도 나오는 노래가 그 강남 스타일.
0: 아, 요즘도
1: 네,
0: 강남
1: 예,
0: 스타일이
1: 요즘도
0: 나오시더라고요.
1: 항상 나와요.
0: 그렇군요.
1: 그 나오는 노래들이 그 레퍼토리가 있는데
0: 아.
1: 그중에서 강남 스타일은 꼭 나옵니다.
0: 그 강남 네. 스타일이 참 좋은 게 결혼식 후에 피로연할 때
1: 네.
0: 단체춤 보통
1: 맞아요,
0: 우리 치잖아요.
1: 맞아요.
0: 그
1: 네.
0: 이제 그 스텝 밟고 하는 거에 그 강남 스타일이 참
1: 네.
0: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0: 네.
1: 그래서 그 전 세계 팬들이 이제 계속 저는 찾아 듣는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고
0: 네.
1: 더 대단한 거는 이번 주 빌보드 차트 상위권 라인업을 보니까 그 팝의 전설 마이클 잭슨 같은 어마어마한 거장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0: 네, 그렇죠. 네,
1: 최근
0: 네.
1: 극장가에서 이제 마이클
0: 맞아요.
1: 잭슨의 삶을 그린 그 영화가 이제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극장을 나온 관객들 특히 마이클 잭슨을 모르던 젊은 세대까지 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악을 무한 반복하면서 대표 앨범인 트릴러가
0: 네.
1: 차트를 역주행해서 탑 10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거기에 저희 이제 자랑스러운 BTS가 9위를 차지했고요.
0: 네, BTS 정말 9위 계속 앞으로 쭉쭉 나가야죠. 네. 아리랑
1: 맞아요.
0: 나온 네. 거죠. 네, 이 열기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성장하면 기쁜 소식 전해 듣기를 바랍니다.
1: 네, 이번에 또 6월 가요계는 역대급 컴백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0: 네.
1: 저희 청취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무려 4년 만에 실력파 걸그룹 마마무가 완전체로 뭉쳐서 깜짝 싱글 4월드를 발표해서 음원 사이트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마마무, 믿고 듣는 마마무잖아요.
1: 네.
0: 4년 만에 뭉쳤군요. 개별 활동을 또 화장 같은 경우는 그렇소, 많이 했고요.
1: 그렇죠.
0: 그런데 네. 이제는 정말 함께 또 만든 이 음반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 네, 진짜 음원의 뭐 화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번 달은 오늘 컴백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마마무 4월드의 신곡 Four Flowers 듣고 돌아오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기분이 전환이 되셨나요? 네, 신나는 K-POP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번에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0: 그런 순서죠.
1: 네, 요맘때 놓치면 후회할 이번에 새로 만든 코너 DMB 지역 6월 핫 축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0: 와, 핫 축제. 네. 안 그래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주말마다 다들 어디론가 떠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곳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1: 네, 여름하면 또 시원한 맥주에 숯불향 가득한 바베큐가 딱이잖아요. 6월 말에 DC 펜실베니아 에버뉴 전체를 통째로 막고 엄청난 고기 잔치가 열립니다. 바로 자이언트 내셔널 캐피털 BBQ 배틀입니다.
0: 와우, 자이언트 내셔널 캐피털 BBQ 배틀. 이게 정말 이름부터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0: 어떤 배틀입니까? 네. BBQ 배틀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네.
1: 네, 미국 전역에서 내놓으라는 BBQ 장인들이 다 모이는 공식 챔피언십입니다. 매년 10만 명 넘게 몰리는 대형 축제인데 오리지널 미국 바베큐를 종류별로 맛볼 수 있고요. 강바람 맞으며 힐링하고 싶으면 버지니아 쪽 포토맥 강변에서 열리는 알렉산드리아 재즈 페스티벌도 강력 추천입니다. 돗자리 딱 펴놓고 재즈 들으면 일주일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워싱턴 이 지역, DMB 지역에서는 주말마다 축제가 열리는 곳이 찾아보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한번 이번에 그 좀 설치를 해보시면 자이언트 내셔널 캐피탈 네. BBQ 배틀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알렉산드리아 재즈 페스티벌 포토맥 강가에서 느낄 수 있는
1: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저 재즈 참 좋아하거든요.
1: 예. 이번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0: 그러니까요. 예. 재즈 페스티벌.
1: 저도 사실 이거 라디오 코너를 준비하면서 이제 만든 예. 코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있을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예. 아주 좀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제이든 감독님 덕분에 또 네.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알아가게 되네요.
1: 저도 BBQ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0: 저도 좋아합니다.
1: 이게 또 이게 또 그 베이비백. 백립이라고 하죠.
0: 베이비 백.
1: 예, 거기 그거는 이제 사실 칼만 들면 거기서 고기 그 뼈에서 고기가 이렇게 잘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0: 맞아요.
1: 예,
0: 네.
1: 어떤 곳은 잘 못하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0: 그게 비법이군요. 예. 맞아요. 네네. 어떤 데는 맞아요. 그냥 뼈가 소로로 빠져나와서 맞아요. 입안에 넣으면 그냥 녹듯이 되잖아요.
1: 그걸 뭐라고 하죠? 뼈를 발출.
0: 바른다.
1: 예.
0: 바른다고 하죠.
1: 바른다고.
0: 생선 바른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네. 스르륵 빠져나와야 진짜 맛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곳에 가면은 그런 곳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장인들이 모여서 BBQ 네. 장인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라니까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주말에는 정말 한번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시간 이런 구체적인 것도 네. 웹사이트를 통해서
1: 그렇죠.
0: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1: 요즘에 또 날씨가 또 덥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옛날 시절에는 뭐 썰렁 개그라고 많이 했어요.
0: 썰렁 개그요?
1: 썰렁 개그.
0: 썰렁.
1: 춥다. 썰렁. 썰렁하다.
0: 맞아요. 썰렁. 뭐 이제, 너무나도 준비하신 네. 분들은 재밌게 준비를 하셨는데 듣는 네. 분들은 썰렁하다. 하면서 찬바람이 네. 씩 부는.
1: 어이가 없는 게 포인트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어떤? 네. 개그인가요?
1: 강앵크님을 웃겨라 코너라고
0: 아,
1: 이제 하는
0: 저를 한번 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웃겨주십시오.
1: 저번 주에 네. 보니까 하나도 못 맞추신 것 같아서
0: 맞아요.
1: 이번에는 좀 쉽게 한번 준비를 네, 해봤어요. 네.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0: 네.
1: 바나나가 웃으면 이거는 청취자분들 웬만하면 다 아는 퀴즈예요.
0: 네.
1: 자, 바나나가 웃으면
0: 바나나가 웃으면은
1: 바나나 킥.
0: 바나나 킥. 아 네.
1: 그리고 네.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딸기
0: 시럽.
1: 이거
0: 지난번에 하신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복습 굉장히 좋고요.
0: 네.
1: 다리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다리미가? 다리고 나서 옷을 어떻게 하죠?
0: 다림질.
1: 다림질 하면 옷이 어떻게 되죠?
0: 펴지죠.
1: 그죠, 피자.
0: 피자고요. 피자, 피자. 네. 네.
1: 자, 요 정도 이제 쉬운 거 준비했고요.
0: 네,
1: 이제
0: 네.
1: 그 중간입니다. 자, 빵이 외양간에 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빵이요? 외양간에 갔어요. 왜?
0: 빵이
1: 소보로.
0: 아, 참 그 소보로 생각하니까 학교 예전에 급식 때 네. 먹던 소보로 빵이 생각이
1: 급식 때요?
0: 나네요. 오. 네, 그런 시대에 살았었어요.
1: 근데 소보로만 주면은 네. 목이 막힐 텐데.
0: 우유랑
1: 같이
0: 네,
1: 맞아요.
0: 네.
1: 그 옛날에는 우유를 급식들이 가져오면
0: 네.
1: 한 60명, 지금은 한 반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0: 지금은 뭐 네. 20몇 명, 이런 것 같아요.
1: 그렇다, 그렇게 네. 들었어요. 그래서 네. 60명 정도라고 하면.
0: 예전에는 뭐 60명, 네. 70명까지도 있었죠.
1: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유를 뭐 50개 정도 가져오는데, 네. 거기에서 한 10개 정도는 초코우유나 딸기우유가 있습니다.
0: 아,
1: 선착순이에요.
0: 아, 선착순으로?
1: 네. 네. 항상 제가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를 먹었던 기억이 나서.
0: 그렇군요. 기분이 네. 선착순으로 먹는 건데, 네. 어떻게 이렇게 빠르셨나요?
1: 굉장히 또 빨라가지고.
0: 아, 네. 뛰어가서 뭐
1: 그럼요,
0: 줄을,
1: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0: 수영을 네. 그때부터 혹시 하셨나 싶네요. 네. 네.
1: 그래서 또 이제 또 번외로 가장 급하게 만든 떡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급하게. 만들었어. 떡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정답은? 헐레벌떡.
0: 헐레벌떡. 네.
1: 자,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피식하거나 킹 받으셨다면 저희 하루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0: 네. 아, 정말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 네. 저는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거를 지금.
1: 그러면은 제가 네. 그 혹시 노래 준비됐나요? 제가 이거 그 대답 얘기하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0: 네.
1: 준비되시면 얘기해 주시고.
0: 그, 네. 네네.
1: 네, 그, 선생님을 칼로 베면, 선생님이 칼로 베었어요. 나는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을 칼로 베면 나는 소리. 저희 답 얘기하면 노래 빨리 틀어주셔야 돼요. 거의 왔어요. 거의 왔어요.
0: 아, 잠깐만요.
1: 네. 네네네.
0: 노래를 왜 틀고 도망가시려고.
1: 선생님을 네. 칼로 베면 나는 소리.
0: 글쎄.
1: 아까 오셨는데. 스승 빨리 들어주세요.
0: 아니 노래 지금 르세라핌 노래 제가
1: 볼게요.
0: 네, 뭘까요?
1: 이렇게 도망가는 게 포인트여가지고
0: 르세라핌 노래 지금 나가고 있어요.
1: 네.
0: 뭘까요?
1: 스승
0: 아, 네, 네. 아, 정말 참. 도망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요, 르세라핌의 붐팔라입니다.

0: 네, 르세라핌이 부르는 붐팔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또 포돌 현도님께서 질문을 하셨네요.
1: 네. 네.
0: 저와 또 제이든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그러면서요. 네. 네. 보훈의 6월이 지금 한국에서 네. 호국 보훈의 달이죠.
1: 네네.
0: 네, 질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갑자기 전쟁 영화와 아. OST 중에 최고는 뭡니까라고.
1: 전쟁 영화 OST요. 네. 제가 OST 전쟁 영화는 항상 그 웅장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0: 아, 맞아요.
1: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웅장한 그 뭐 Him to the Fallen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그 등장하는 노래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네, 웅장하게,
0: 웅장하게
1: 예, 약간 거. 사실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싹 훑어가면서 이런 느낌은 또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전쟁 영화 또 좋아하거든요.
0: 아, 저도 전쟁 영화 좋아해요. 예. 저는 전쟁과 예. 사랑과 역사와 막 이런 게 네. 섞여 있는 그런
1: 아 그러면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진주만
0: 아 진주만
1: 예, Forever.
0: 아,
1: 그거
0: 저 그 영화 봤어요.
1: 네, 그거는 뭐 다 담겨 있죠.
0: 맞아요.
1: 내용이 뭐 대충 네.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전쟁에 나갔는데 죽은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연인의 친구와 사랑에 빠집니다.
0: 그렇죠.
1: 근데
0: 네, 남편이,
1: 알고 왔더니
0: 네, 알고 봤더니 연인이
1: 죽었다는 그 연인이 살아서 돌아온 거죠. 그런 또 드라마인데 아 영화인데 그거 굉장히 또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고.
0: 라이언 일병 구하기.
1: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네. 굉장히 또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네, 예, 찍은 영화로 네. 예, 너무 좋았던.
0: 한국 예. 영화는 또 태극기 휘날리며.
1: 태극기 휘날리며.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네.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좀 많이 봤어가지고.
0: 네. 규모가 아무래도 네. 조금.
1: 그러니까 전쟁을 네. 좀 묘사한 장면을 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뭐. 무기랑 이런
0: 식으로?
1: 것들 어떤 네. 식으로 전쟁하고 전략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좀 어두웠어요 굉장히 그 잘 안 보였던 것들이 좀 많았고 태극기 휘날리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고
0: 그렇군요.
1: 네, 네. 라이언 뭐 다른 또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또 되게 표현을 잘해가지고
0: 네.
1: 예, 그런 부분만 빼우면 뭐 나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은 그렇군요. 훌륭했던.
0: 그러니까
1: 영화였습니다.
0: 이게 네. 전문가랑 일반인이 보는 게 좀 틀려요.
1: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로서 네. 이제 감독이니까
1: 네.
0: 화면을 영상을 어떻게 찍고
1: 네네네.
0: 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네. 보실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런 걸 항상 네. 보기는 해요. 이제 뭐 어떤 모든 걸 볼 때 아, 이 영 감독은
0: 네.
1: 이런 뷰를 좋아하는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게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건 이제 또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0: 그래서 영화는 사실 한 번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볼 때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1: 맞아요.
0: 저는 사실 이제 좀 문학, 예전에 문학 소녀였었기 때문에.
1: 아,
0: 대사,
1: 책을,
0: 네. 언어,
1: 아,
0: 표현,
1: 그럴 수 있구나.
0: 감정,
1: 네네.
0: 그리고 스토리 이런 걸 굉장히 좀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면도, 영상도 그냥 그 영상의 표현, 아름다움을
1: 네.
0: 이제 느끼려고 하지만 이제 또 감독님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영화 전체를
1: 아.
0: 만드는 어떻게 영화를 제작하고 그 준비 과정이 어땠을
1: 네.
0: 것 같고 뭐
1: 네.
0: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뭐
0: 네.
1: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처럼 뭐 CG가 발전하지
0: 네.
1: 않았기 때문에 특수 효과들을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되게
0: 그렇죠.
1: 많았어요. 그래서
0: 요즘은 너무 네. CG를 많이 하니까
1: 그렇죠, 맞아요.
0: 참 그게 좀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그것 때문에 그걸로 좀 얘기를 하자면
0: 네.
1: 왕가 사는 남자의 그 호랑이는
0: 네.
1: 조금 그랬다.
0: 좀 그랬다라는 말이 늘 있죠. 네.
1: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0: 네.
1: 게임에서 볼 수 있는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0: 호랑이가
1: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1: 네.
0: 아 그렇죠. 그게 네. 목에 티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제
1: 네.
0: CG를 해서 영화를 많이 만들긴 한데 또 어떤 것들은 정말 현실에서 촬영한 것처럼 한 거 느껴지는
1: 그쵸, 그쵸.
0: 것도 있는데
1: 네, 네.
0: 어떤 것들은 좀 약간 아쉽다라는
1: 네.
0: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1: 사실 CG의 끝판왕은
0: 네.
1: 인도거든요. 인도에서 영화에서 CG를 정말 잘 쓰고 말도 안 되게 써버려요. 그 친구들은
0: 네. 네,
1: 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총을 쐈는데 그 총을 맞아야 되는 다른 상대는 갑자기 몸이 한 1000개로 변신을 해서 그걸 네. 다 튕겨내는 거죠.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근데 CG가 굉장히 훌륭해요.
0: 그렇군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 영화 네. 얘기하니까요. 인도 네. 영화는 끝에 다 그 나와서
1: 네.
0: 아, 출연진들이 춤추고 네. 노래하잖아요.
1: 그게 은근히 네. 그 싱크로율이 잘 맞아요.
0: 네.
1: 그 춤은 정말 저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신나게 멋있게 네. 군무를 맞춰서 춤추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들었던 저희 이제 르세라핌 제가 네. 작년에 투어를 갔다 왔던 같이 일을 했던 친구들이라 네. 굉장히 또 기억이 남는데 아까 뮤비를 보면 아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마마무 아까 노래에서 네. 그 뮤비를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정자로 많이 촬영을 했어요. 카메라 흔들리지 않고 딱
0: 그렇죠.
1: 근데 요즘에는 좀
0: 많이
1: 약간
0: 흔들려요.
1: 연출을 주기 네. 위해서 일부러 흔들리게 촬영을 해서 그 마마무 무비에도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를 또 보고 오 그렇게 찍었구나라는 생각을 네. 좀 하게 됐습니다.
0: 그 흔들리게 찍는다는 네. 게 어떻게 카메라를
1: 그걸로 이제 찍는... 살짝 연출을 좀 하면서 저희도 이제 르세라핌이나 뭐 이런 네. 가수들 투어를 할 때 이제 그 가수가 뭔가 각기춤 팝핑이라고 하죠.
0: 네.
1: 그럴 추는 거를 막 감전되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트라이팟을 발로 펑펑 때리기도 해요. 손으로 펑펑 때리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연출들을 또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게요.
1: 네.
0: 르세라핌 보통 이제 감독님 미국에 이제 한국의 K-pop 스타들이 오시면은
1: 네.
0: 촬영도 하시고 큰 화면으로 띄워주시는
1: 그쵸,
0: 거
1: 그쵸.
0: 그런 것들을 또 하시잖아요.
1: 네.
0: 다른 것들도 뭐 촬영도 많이 하시지만. 그 이번에 그 지난번 르세라핌 네. 공연을 하셨을 때.
1: 네.
0: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숨겨진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1: 제가 감사하게도 르세라핌 네. 아티스트들이 또 예쁜 여자분들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0: 네.
1: 또 아무래도 좋은 또 숙소랑 이런 거를 또 저희도 같이 함께 누리게 돼서
0: 아,
1: 굉장히
0: 네.
1: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0: 네.
1: 그리고 특히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호텔에 저희가 머무르면서 제가 먹어보지 못했던 그 캐비아라든지
0: 네, 캐비아.
1: 뭐 그런
0: 네.
1: 것들을 또
0: 아, 네.
1: 네, 거기 라스베가스가 또 음식이 잘 나와요.
0: 그쵸. 네,
1: 그리고 거기가 약간 리조트가 정말 해변처럼 해놔가지고 막 파도도 있고 뭐 이렇게 네, 재밌게 잘 즐기고 왔고
0: 네.
1: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내리자마자 저희가 이제 숙소 호텔까지 딱 도착했을 때 거의 한 10시 막 이랬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사 먹으러 나오려고 했는데 달러 사인이 있고 막 몇천 불인 거예요,
0: 네.
1: 음식이. 3,400불 막 이러는 거여서.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비싸? 부자들 동네 어떡하지? 막 이러고 걱정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환율 때문에 달랐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네. 아, 요즘 환율 때문에 또.
1: 네,
0: 한국이
1: 네,
0: 굉장히
1: 맞아요.
0: 어렵죠.
1: 네, 네, 그러니까요.
0: 갑자기 환율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마음이.
1: 네.
0: 또, 아, 네. 앞으로 다 되는 건지만 염려가 네. 많이 되는데요.
1: 네. 네,
0: 다시 또 이제 기분을 업해서.
1: 네, 아까 네. 그 말씀드렸던 그 르세라핌의 그 분팔라 노래가
0: 네.
1: 마카레나 노래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게 90년도를 흔들었던 전설의 댄스곡
0: 아.
1: 마카레나의 2026년형 세련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맞아요. 예전에 진짜 그 로스텔리오.
1: 맞아요.
0: 네, 그 마카레나. 뭐
1: 이거의 원곡 네. 핵심 소스를 이제 합법 적으로 따와가지고
0: 합법적으로
1: 예, 새로운 네. 곡으로 이제 재창조해서 이제 공식 샘플링 곡으로 한 게 분팔라.
0: 그렇군요.
1: 아주 여름에 잘 어울리는 신나는 노래.
0: 올 여름에 굉장히 또 더 많이 분들이 들으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0: 아 정말 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1: 네.
0: 그래도 준비한 거 우리
1: 빨리 하고 볼까요?
0: 네.
1: 네. 자 요즘에 또 흔히들 나이가 들면 감성이 메마른다고 하죠. 내 인생의 설렘은 끝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우리 어머님들도 들으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종일 기분 좋아지는 은밀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말은 그렇게 하셔도 중년 여성들이 남몰래 심쿵하는 순간 탑10을 준비했습니다.
0: 중년 여성들이 남몰래 심쿵하는 순간 저도 여기 해당할 것 같은데요. 뭡니까? 네.
1: 네. 자, 10위부터 알아볼게요.
0: 네.
1: 10위는 옷가게 정원의 언니, 이건 사이즈가 크게 나와서 한치수 작게 입어야겠어. 바지 사러 갔는데 점원이 슬쩍 던진 이 한마디. 다이어트 성공한 것보다 100배는 짜릿함. 속으로는 에휴, 옷이 크게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지갑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0: 아, 맞습니다. 이게 또 호칭을 네. 어떤 분이 아줌마라고 저도 예전에 언젠가 누군가가 아줌마라고 불렀을 때
1: 그럼 절대 안 사지 않나?
0: 그, 네. 그래서 네. 누군가가 근데 사실 아줌마 맞거든요. 아줌마잖아요. 아, 그... 근데 너무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1: 그쵸,
0: 그
1: 충격.
0: 충격이었어요. 사실 내가 아줌마라고 불렸네 라는 네. 그 순간이 있었는데 사실 맞는 거죠.
1: 맞죠.
0: 맞죠. 이제 인정해야 네. 되고요. 네네. 그런데 이 점원은 또 언니라고 부르면서
1: 그 말 한마디가 네. 좀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좌우하면서 또 이제 그 영업직이라든지 서비스직 같은 네. 경우는 그 매출에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0: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제가 9위를 한번 가볼게요.
1: 네.
0: 드라마 속 연하남 주인공이 내지려는 박력 눈빛. 주말 안방극장 TV 속 스물 몇 살짜리 젊은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획 낚아채며 눈을 부릅뜨대. 내 남편은 소파에서 백을 긁으며 누워있는데 TV 속 그 청년 때문에 심장이 괜히 나대고 있을 때.
1: 아하.
0: 아, 이거 공감하시는지요? 아,
1: 직진 테토남이라고 하죠. 약간 네. 평소에는 로맨스 없는 삶에서 갑자기 또 연하남이
0: 네.
1: 거의 다 이제 사슴 눈망울로 그 왕가 사는 남자 그 배우 그 눈망울로 그쵸. 이제 누나 왜 가요? 뭐 이런 것들 하면 아무튼 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8위 들려드릴게요.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들리는 네, 젊으신 어머님, 저기요, 아줌마 대신 들려오는 이 품격 있는 호칭. 젊으신 어머님이란 젊으신 단어 하나 들어갔을 때뿐인데 행원한테 음료수라도 하나 쥐어주고 싶은 마법이 심쿵 모먼트. 아, 이거는 사회생활 잘한다.
0: 네.
1: 젊으신 누나까지 했으면 좀 더 가볍을 수도 있을 텐데 관공서나 은행에서 젊으신 어머님, 아, 이거는 센스 있다고.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요즘 영포티라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1: 네네. 네.
0: 7위. 무뚝뚝한 아들이 툭 던지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어디가? 평생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던 아들이 출근길이나 외출길에 무심하게 날리는 한마디. 어휴, 겉으로는 아니, 이 녀석이 능청만 늘어가지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카톡 프로필 사진 밖으로 간다는 그런 말이 있네요.
1: 아, 기분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엄마랑.
0: 그렇죠. 네. 아들이 그러면 기분 좋습니다. 네.
1: 네. 네. 6위는요. 남편이 내뱉는 기적의 명대사. 당신은 가만히 있어.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남편의 주머니에서 명품 가방이 나올 때보다 맞나? 주방에서 오늘 지게는 내가 끓일 테니까 손도 대지 마 하고 냄비 잡을 때 뒤태가 그렇게 섹시해 보이고 심장이 쿵할 수가 없어. 이거 찐사랑이고요.
0: 네. 네,
1: 많은 분들이 명품이 더 좋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근데 저는 여기 네. 정말 공감하는 게요.
1: 네네.
0: 저는 사랑의 언어에서 네. 그 섬김을 택하니까
1: 저는
0: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네.
1: 맞습니다.
0: 5위. 네. 네. 오랜만에 만난 동창에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방부제 미모 인정 순간. 네. 그리고는 속으로는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그 아이크림 팩도 하면서 준비를 해서 모임에 나왔는데 외모 서열 1위라고.
1: 여자들이 좀 예쁜 말들을 서로 잘 주고받아요. 저는 이렇게 가끔 이제 보면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남자끼리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0: 야, 공감이 안 되지만.
1: 아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네. 멋있어졌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친하면 안 하거든요. 남자끼리는. 자, 4위입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격한 감탄. 비슷한 거예요. 어머, 언니, 모발이 왜 이렇게 굵고 수치 많아. 부러워 죽겠네. 나이 들수록 자존심의 원천은 머리숱. 원장님이 숟가위 들고 언니는 숯을 좀 쳐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세상 그 어떤 권력자도 부럽지 않은 깊은 심쿵과 만족감이 밀려옵니다. 그럴 수 있군요.
0: 그렇군요. 3위. 네. 자식들이 보낸 문자. 엄마가 내 엄마라서 참 좋아. 고마워. 와, 괜히 정말 이럴 때 뭉클하죠. 그리고 이 문자를 받으면요. 세상 사실 부러울 게 없고 온종일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워지는 거 사실입니다.
1: 아, 그럴 것 같아요.
0: 네.
1: 자, 2위는요. 남편이 쓱 내미는 보너스 흰 봉투와 한마디. 당신 사고 싶은 거 사. 그러면 이게 무슨 돈이야? 하면서 입꼬리는 이미 귀에 걸려 있음. 이 순간만큼은 네. 내 남편이 공유고 현비님.
0: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많이 생각이 나고요.
1: 네.
0: 대망의 1위입니다. 네. 처음 본 사람의
1: 두두두둥.
0: 어머! 서른 중반이신 줄 알았어요. 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처럼인 건지 알지만 네, 신이 넘었고도 예수님 달에 가서는 서른 중반이라는 말은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너무 기분 좋은 말이거든요. 역시 젊게 봐주는 게 최고군요.
1: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탑10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공감이 가던가요?
0: 아, 공감 네. 너무 많이 가고요. 정말 네. 이런 것들이 현실이 진짜가 아닐지라도 사람을 네.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고
1: 맞아요.
0: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오늘 제가 네. 오늘도 하나도 맞추지 못한 우리
1: 네.
0: 아재 개그
1: 다음 주에는 한번 네, 분발하셔서 네. 맞추시길 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가요?
0: 네, 인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1: 맞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올 텐데 원래 저는 전매추남이었거든요. 오늘의 점심 추천은 직화 쭈꾸미 낙지 볶음 네, 그런 거고요.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시간으로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이든이 온에어 DMB였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이든 감독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라디오 워싱턴 초대 네 김밥과 함께합니다. 엄마가 싸주시던 그 김밥 따스한 맛이 그리우시면은 네 김밥으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의 맛, 한국에서도 아주 정말 맛있는 김밥으로 소문이 나 있는 김밥이죠. 네, 1113K 리 하이웨이 페어팩스에서 한국의 맛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11시에서 1시까지 리김밥, 리라면 콤보 9불 99에 한정 판매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랑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 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 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4: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5: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4: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5: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크 후코이단.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전직 CIA 고위 간부가 가짜 기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횡령과 금괴 현금 은닉까지 드러나면서 미 정보기관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고용시장 호조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2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는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스페이스X 등 AI 기업들의 상장이 대기하면서 미 증시가 전례 없는 공급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신규 주식 발행이 기존 기술주 투자 자금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급락은 기술적 조정에 불과하다며 향후 증시가 안정을 되찾고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청산이 하락폭을 키웠지만 기업 실적 기반은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하원 국방위원회가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방예산법안에 반영했습니다. 최종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한미조선업협력과 한국조선소의 미 해군 함정 건조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걸프 지역 전쟁 피해 복구에 이란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 이란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NBC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주장 관련 논쟁 끝에 진행자와 충돌하며 인터뷰를 중단했습니다. 언론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충돌이 격화된 가운데 이후 재인터뷰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백악관에서 개최될 UFC 대회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은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사적 영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사 방문을 앞두고 있어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으로 은행권의 일자리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자동화 확대에 따라 일부 직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2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하락했고 이에 따라 달러화는 강세 흐름을 계속했습니다. 이날 유로 달러 환율은 유로당 1.1507달러까지 떨어지면서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파운드도 3주 만에 가장 낮은 1.3316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도 미 달러화 강세에 따라 각각 0.7016달러, 0.5779달러 선까지 밀리며 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조너스 골터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 고용보고서는 현재 에너지 가격 쇼크에도 노동시장이 견조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이런 지표 조합은 연준의 연내 통화 긴축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공급난과 노동시장 재가속화에 대응해 연준이 올해 말 각각 25베이시스포인트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고용 발표 이전에도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난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이 점차 늘어왔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41.7%, 0.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26.8%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1.5%포인트, 14.9%포인트 각각 상승한 수준입니다. 한편 달러 강세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34엔까지 밀려가며 약세 흐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화는 약 한 달 전 일본 정부가 단행한 11조 7천억 엔 규모의 시장 개입 효과를 완전히 되돌리고 2024년 7월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개최국 미국에서는 예상만큼 뜨거운 축제 분위기가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높은 티켓 가격과 교통비 논란, 강화된 보안 조치 등이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월드컵 열기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나흘 앞둔 7일 미국 내 분위기는 세계적인 축제를 앞둔 것치고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오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48개국이 참가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3개국에서 104경기를 치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에서 미국은 75%에 해당하는 78경기를 자국 안에서 개최합니다. 공동 개최국 중에서 미국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높지 하지만 과거 월드컵 개최국에서 볼 수 있었던 열광적인 축제 분위기는 미국에서 아직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만 봐도 지금 도시를 달구는 것은 축구보다 농구입니다. 미 프로농구 NBA 뉴욕 닉스가 27년 만에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뉴욕은 사실상 닉스의 도시가 됐습니다. 맨해튼 거리 곳곳은 닉스 유니폼을 입은 시민들로 붐빕니다. 타임스퀘어 전광판과 스포츠바에서도 월드컵보다 닉스 관련 뉴스로 넘쳐납니다. 물론 개최 도시들은 준비에 분주합니다. 시애틀은 엘리엇 베이 해상에 초대형 바지선을 띄워 축구 체험 공간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시애틀 사커 셀러브레이션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뉴욕시는 5개 자치구 곳곳에 공공 시청 공간을 조성했고 댈러스와 휴스턴 등도 야외 팬존과 응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리오넬 메시 효과로 축구 열기가 높은 마이애미에서는 해안가 공원 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남미풍의 라이브 음악 공연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미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월드컵이 축구 변방국에서 벗어나 미국 내 축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흥행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미국의 높은 물가와 외식비, 숙박비 상승으로 여행 비용이 부담이 커진 데다 월드컵 티켓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관람객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티켓 가격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가 좌석을 중심으로 미판매분이 속출하면서 개막 직전인 현재 상당수 경기에 수천 장의 잔여석이 판매 중입니다. 오는 12일 LA에서 열리는 미 대표팀의 개막전조차 2,200여 석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좌석들의 최저가는 1,940달러에 이릅니다.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일부 경기 입장권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승전이 열리는 뉴저지 맨라이프 스타디움과 뉴욕 맨해튼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왕복 열차비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며 주민 불편이 고조됐습니다. 뉴저지 교통당국은 평소 12.9달러 수준이었던 왕복 열차 요금을 월드컵 기간에 150달러로 올렸다가 반발이 일자 105달러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강화된 안보 조치, 이민 단속 논란도 축제 분위기를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이번 대회는 미 정부가 지정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 행사인 국가 특별 안보 행사로 운영됩니다. 경기장 일대에서는 경기 당일 교통 통제와 출입 제한이 예고됐습니다. 연방 당국은 드론과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결승전 개최를 앞둔 뉴욕시는 주요 기차역, 지하철역, 타임스퀘어 등 곳곳에 경찰 배치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요원들의 경기장 배치는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월드컵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축구의 진심인 중남미 출신 이민자가 많은 뉴욕 퀸스와 마이애미, LA 일대에서는 각국 국기와 대표팀 유니폼을 내건 식당과 술집들이 단체 응원 준비에 한창입니다. 일부 언론은 미 축구의 성장 자체가 이민자 공동체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며 이번 대회를 사실상 이민자들의 월드컵이라고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 축구 팬층의 상당수는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들입니다. 뉴욕 퀸즈와 뉴저지 북부의 브라질, 포르투갈계 거주 지역에서는 응원 행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미 대표팀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경기 입장권을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합동 응원전도 펼쳐집니다. 한국 대표팀의 경기가 있는 11일, 18일, 24일 뉴욕, 뉴저지, LA와 시애틀 등지에서 응원전과 한국 문화 공연 등이 열립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한화로 1,000억 원이 넘는 관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1,000억 원이 넘는 관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관세 환급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환급이 현실화할 경우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법원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관세 환급 신청을 완료했으며 신청 규모는 약 3천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현 시점 기준 환급금을 1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환급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 환급 규모는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환급 신청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세강구 경보국은 4월부터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환급 신청이 가능한 국내 기업은 약 6천 곳으로 추정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현대차와 삼성 SDI, SK온 등 다른 국내 기업들도 환급 신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 맨해튼의 대표적인 교통허브인 펜스테이션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3: 뉴욕시 맨해튼의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인 펜스테이션에서 7일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6명이 다치고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과 뉴욕시경은 7일 일요일 오후 7시께 펜스테이션 내부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과 뉴욕시경에 따르면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5명은 중상에서 경상 수준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암트랙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원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현재 초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테러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 배경과 혐의 적용 여부는 추가 조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펜스테이션은 뉴욕에서도 가장 붐비는 교통 허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월요일 저녁 펜스테이션과 바로 인접해 있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미 프로농구 파이널 3차전을 관람할 예정인 가운데 발생해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경기장과 그 주변 지역에는 이미 경호가 대폭 강화된 상태입니다. 비밀 경호국과 뉴욕시경은 이번 행사에 대비해 대규모 경비 인력을 현장에 배치 중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코코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코프 제공입니다.
4: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 수박회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은행 등 금융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AI 도입이 확산함에 따라 은행 등 금융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졸업생들은 줄어든 일자리를 맡게 될 것이며 설령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에 진출하더라도 몇 년 만에 그 일자리가 인간에게 계속 주어질 것인지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수의 금융기업 수장이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최대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지난해 12월 AI 기술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는 일부 직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골드만삭스의 존 월드론 사장은 직원들을 자동화에 적합한 인간 조립 라인에 비유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빌 윈터스 CEO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가치가 낮은 인적 자본을 재정과 투자 자본으로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업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안전한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위직들도 AI가 결국 자신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이먼 CEO 등 고위 경영인들이 일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의 재교육과 재숙련을 제안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시행될지는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한 고위 투자 은행가는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자신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 고용 전문 법률가는 중간 계층이 취약하다며 AI발 자동화 물결은 더 상위 직급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과 높은 연봉을 찾아 금융권으로 몰려들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금융권에서 초급 수준의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입학으로 취업 준비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맥켄지앤컴퍼니의 AI 컨설팅 부문 수석 파트너인 데바시 파크나이크는 은행들이 주니어 애널리스트 채용 규모를 최대 3분의 2까지 줄이는 반면 AI 인재의 약 62%를 동일 졸업생들로부터 충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NBA 파이널 3차전 관람을 앞두고 뉴욕시가 대규모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 앞 야외 응원 행사는 취소됐으며 경기장 입장 절차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열리는 NBA 파이널 3차전을 직접 관람할 예정인 가운데 뉴욕시와 뉴욕 닉스 구단이 강화된 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닉스는 경기 당일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찾는 팬들에게 가급적 소지품을 최소화하고 경기 시작 최소 2시간 전에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단은 엄격한 가방 반입 금지 정책과 함께 교통안전청 TSA 수준의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디슨 스퀘어 가든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야외 응원전도 취소됐습니다. 대신 맨해튼 센트럴파크의 월먼 링크와 브루클린 볼 등 다른 장소에서 팬들을 위한 단체 관람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트럼프 대통령 방문에 따른 경호와 함께 지난 경기 종료 후 발생한 소요 사태의 재발 방지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닉스의 결승 진출을 축하하던 일부 군중 사이에서 수십 명이 체포됐으며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비밀 경호국과 뉴욕 경찰, 닉스 구단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응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닉스 팬들은 강화된 보안 조치에도 불구하고 팀 응원에는 변함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초대형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의 기업 공개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수조 달러 규모의 신규 주식 발행 물량이 증시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월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 AI 3개사의 기업 공개만으로 미 거래소에 약 4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알파벳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다음 분기에 8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설 계획이어서 신주 공급 압력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우려는 올 메타 플랫폼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실로 닥쳤습니다. 메타 주가는 5.5% 하락했고 나스닥 100지수는 4.8% 급락해 1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신용위험 분석회사 알리안츠 트레이드의 아노 쿠아나탄 기업 리서치 책임자는 이런 규모의 물량이 이처럼 단기간에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식별했으며 이를 요격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방금 전 여러 지역에서 경보가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민방위 사령부격인 국내 전선 사령부는 북부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영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에 위치한 테러리스트 본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이 단행된 베이루트 남쪽 외곽의 다히에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을 맹비난하며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19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리며 외환 자산 다변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7일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국의 금 보유량은 7,496만 온스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월 말에 7,464만 온스보다 32만 온스 증가한 규모로 19개월 연속 금을 사들인 셈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 자산 의존도를 낮추고 외환 자산 다변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국의 외화 보유액은 3조 4,422억 달러로 전달 말보다 316억 9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주요 경제권의 통화정책 전망 등의 영향으로 달러지수가 상승했고 주요 금융자산 가격도 올랐다며 환율 환산 효과와 자산가격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외화 보유액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화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금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결정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전자산인 금 매입을 당분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사당국이 러시아에 포섭돼 군인을 독살한 혐의로 17세 여성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이 여성이 지난 3일 한 아파트에서 27세 군인과 술을 마시고 아파트를 떠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군인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으며 예비 감정 결과 사인은 약물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지난달 말 러시아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뒤 마약성 진통제 메타돈을 소포로 받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메타돈은 헤로인 중독 치료제로 개발된 합성 마약이지만 과다 복용하거나 펜타닐과 헤로인 등 다른 오피오이드계 약물과 함께 쓰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는 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와 공공 안전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헝가리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에서 26세 여성이 러시아 측 사주를 받고 군인을 독살한 혐의로 붙잡힌 바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군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그가 군인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빼내는 대가로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3,000달러 약 46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증거도 인멸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러시아가 소셜미디어와 게임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을 일명 일회용 요원으로 모집해 각종 공작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에 협력했다가

0: 붙잡힌 피의자의 21%가 미성년자였으며 가장 어린 피의자는 11살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에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선선해 일교차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59도, 섭씨 15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 아래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 초여름 같은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지 않아 비교적 쾌적하겠으며 바깥 활동에도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57도, 섭씨 14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80도대 중반 가까이 오르면서 다소 더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입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큰 비 소식 없이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라디오.
1: 나 또 찔끔했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8850. 516-487-8850.

벤쿠버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쿠버호프 제공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사격을 멈춰야 한다며 교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올린 짧은 게시글을 통해 양측 충돌이 더는 커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올해 4월 휴전 후 처음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을 발사해 분쟁이 다시 확대되는 국면에서 나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깨지고 종전 협상도 좌초될 위험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악시오스 등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내가 이란에 하고 싶은 말은 미사일을 쐈으니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하는 것이라며 협상판을 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맞대응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에 따른 보복 조치라며 전날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11발을 발사했습니다. 레바논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 위협인 헤즈볼라를 제거한다며 레바논을 공습해왔습니다. 이란의 공습에 이스라엘도 곧바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 같은 교전은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날 이란 매체들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여러 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첫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가운데 백악관과 연준의 금리 기조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상은 성공을 망치려는 시도라며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방송된 미국 M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왔고 성공을 망치고 싶지 않다며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케빈은 훌륭한 인물이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길 바란다며 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내 생각에 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에 금리를 즉시 인상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인하해서 경제 성장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지만 이번 발언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미국의 5월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크게 좋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점에서 주목됩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 2천 명 증가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8만 명 증가를 내다본 전문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돈 수치입니다. 워시 의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16일에서 17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5에서 3.75% 수준인 연준의 기준금리를 1%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금리를 충분히 빨리 인하하지 못했다며 멍청이 바보라고 비난할 정도로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워시 의장도 낮은 금리를 선호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전쟁 발발 이후에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부 연준 이사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베스 해머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5일 최근 추세가 지속된다면 곧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현재 대략적인 균형 상태에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 큰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합니다.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론사 인터뷰에서 집권 2기 행정부에서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끝내겠다고 공언했다며 팩트체크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2기 행정부에서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BC는 지난 5일 진행한 이란 전쟁 발발 100일째인 이날 방영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을 검증해 팩트체크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로부터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무엇이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전쟁이 없을 거라고 보장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그 말,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을까? 라고 반문한 뒤 당신은 내가 약속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끝없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란 전쟁은 끝없는 전쟁이 아니며 우리는 이 일을 3개월 동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선되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했다며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한 직후인 11월 6일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승리 수락 연설을 통해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펜실베니아에서 한 유세에서도 나는 우리 자녀들을 당신이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의 전쟁에 보내 싸우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기습 폭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지금쯤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NBC는 지난해 3월 당시 툴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 의회 의원들에게 말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당시 가발드 국장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민간 용도로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다고 정보기관들이 평가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이란군의 주요 전력이 사라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과장된 것이라며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소형 고속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제 선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미국이 이 부대를 식별하고 타격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짚었습니다. NBC는 이란과의 종전 협정에 서명하면 치솟았던 미국 내 유가가 당장 내려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석유업체 경영진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재개통돼도 중동의 석유 생산을 회복하고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미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의 유지 여부를 둘러싸고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판결 결과에 따라 제도 전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승교 기자입니다.
3: 연방대법원이 수준의 출생시민권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orean American Institute, KAI가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 정책 브리프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생시민권 논쟁은 주로 남부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이나 라틴계 이민자 문제로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KAI는 이번 정책 브리프를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 가운데 하나가 오히려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공동체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비준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1898년 연방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인 원키 마클 대 미국 사건을 통해 확립됐습니다. 당시 중국계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원키마크는 중국 방문 후 미국으로 돌아오려다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6대2 판결을 통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이상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128년 동안 미국 시민권 제도의 핵심 원칙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행정명령 14,160호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 Protect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에 서명하며 이 원칙의 범위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 바바라 사건을 심리 중이며 최종 판결은 7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행정명령을 검토한 연방법원들은 모두 효력을 정지시키며 원키마크 판결이 여전히 구속력 있는 선례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판결이 영구 정착을 전제로 한 이민자에게만 적용될 뿐 서류 미비 체류자나 임시 체류 신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행정명령이 단순히 서류 미비 이민자만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정명령은 두 가지 경우에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서류 미비 체류자이고 아버지 역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공적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KAI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두 번째 조항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학생 F1 비자, 교환 방문 J1, 취업 비자 H1B, 투자 비자 E2, 관광 비자 등 합법적이지만 임시 체류 신분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시 체류 신분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 가운데 최소 한 명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KAI는 바로 이 조항 때문에 한국계 미국인 사회가 다른 어떤 아시아계 집단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미국 이민 패턴은 대부분 임시 체류 신분을 거치는 구조입니다. 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 기준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약 4만 3천 명으로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부와 석박사 과정, 박사 후 연구 과정을 거치며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합니다. 또한 수많은 한국인 연구자와 방문학자들이 J1 비자로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1B 취업 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을 기다리는 전문직 종사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주권 취득이 예정돼 있더라도 수년 동안 법적으로는 임시 체류자 신분으로 분류됩니다. 한국계 사업가들의 비중이 높은 E2 투자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E2 비자는 약 6,800건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E2 비자 소지자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미국인을 고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임시 체류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행정명령을 합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들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동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계 사회가 첫 번째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책연구소와 퓨 리서치 센터는 현재 약 15만에서 17만 5천 명의 한국인이 합법적 신분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 역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시민권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 재무부가 이란 자산을 걸프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 및 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6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구상은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고문인 모흐센 레자이가 5일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의 1000억 달러 규모 자산 중 최소 240억 달러를 해제해주는 것이 이란이 원하는 종전 합의의 핵심 조건이라고 밝힌 직후에 공개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페르시아만 지역에 미 우방국들에 입힌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관련 팀에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을 기습 공격하기 시작한 이래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은 중동의 석유 인프라, 공업단지, 미군 시설 등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왔으며 4월 8일 휴전이 체결된 후에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당한 페르시아만 지역 미 우방국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소재 미군 기지들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중 6발은 요격됐고 한 발은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무부는 앞으로 이란에 의해 초래되는 피해 재건과 복무를 지원하는데 이란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재무부는 더 나아가 이란 자산이 과거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이 언급한 이란 자산이 미국 제재로 동결된 1000억 달러 규모 이란 자산이나 그 일부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재무부가 검토 중이라는 이란 자산이 어떤 것인지 취재원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취재원이 쓴 언어로 보면 그 이란 자산이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자산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 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 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 상품 특별 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더 나눔 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의 중독 사역을 안내합니다. 중독 회복을 위한 전인화 8차 교육은 6월 12일까지 김도영 목사, 박성원 목사, 이미숙 박사, 허빈나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더 나눔 하우스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제4차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뉴욕 교협 주최로 열리는 제5차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암교회에서 열립니다. 또한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는 6월 12일 뉴욕 그레인의 교회에서 허빈나 중독 전문 박사님이 진행합니다.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이 공동 진행하는 중독 예방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718-683-8884, 718-683-8884.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 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고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3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오프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및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열리며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 13941 브로드독 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 두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담임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이며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 하시어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남심 여심 가리지 않고 모두 하이제킹하는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 제킹 하이제킹 썬킴입니다.
3: 반갑습니다. 하이. 네. 예. 오늘의 주제를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4: 굿 뉴스 좋은 뉴스죠. 그 많은 분들이 무슨 좋은 뉴스인가 해서 보러 가셨는데 웬 네. 비행기 납치 영화냐. 이게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제 일본 민항기 자판 에어라인 일본 민항기에 실제로 하이제킹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납치 하이제킹 사건이 실제로 어떤 일인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 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니 이게 실화 바탕이라는데 어디까지가 실화고 허구인가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고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선생님께서 영화만큼 흥미진진하게 오늘 풀어주시지 않을까. 오늘 요도호 사건 한번 스토리텔링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요도호 비행기가 납치된 그날로 한번 떠나보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선생님?
4: 일단은 팩트만 말씀드리면 1970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내선이에요. 자판 에어라인 일본 민항기죠. 도쿄를 출발한 하네다공항을 출발한 일본 민항기가 요도호가요. 이 요도호가 일본 도쿄를 이륙을 해가지고 국내선이었어요. 네. 후쿠오카로 향하고 있었는데 후지산 정상 일단 순환고도에 올라가가지고 후쿠오카를 향하다가 후지산 상공을 지날 때 갑자기 공중 납치가 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승무원 7명, 승객 총 129명, 138명을 태우고 가던 비행기였거든요. 예. 일본도, 니폰도, 그다음에 사제폭탄 그리고 권총으로 무장한 총 9명의 공중 납치범에 의해서 이 민항기는 공중 하이제킹을 당합니다.
3: 아니, 일본도나 총을 어떻게 들고? 비행기 타요?
4: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공항 그 안전 보안 시큐리티가 그렇게 엄하지가 않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칼, 일단 사제폭탄과 권총은 다 장난감이었어요.
3: 아, 나중에 드러난
4: 사실.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일본도, 니폰도 칼이잖아요. 네. 이 칼 가지고 위협을 했거든요.
3: 칼은 진짜고.
4: 아니, 칼도 장난감 칼이었습니다. 무딘 칼이요.
3: 아, 무딘 칼이.
4: 그래서 좀 어이없게 어떻게 보면 납치가 된 거죠.
3: 근데 그 상황에 있으면 너무 공포스럽겠죠. 예.
4: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3: 그렇습니다. 네. 자, 당시에 이제 비행기 그 기장은 만 시간 이상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 신지 이시다 기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비행기 납치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체? 예.
4: 적군파라는 일본의 극좌 어떻게 보면 학생 운동 조직이에요.
3: 적군파?
4: 적군파요. 붉을 적자의 군. 군자요. 예. 적군파라는 게 왜 탄생을 했냐면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이 핵폭탄 두 방을 맞고 완전 패망을 합니다.
3: 그렇죠.
4: 망하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일본이 거의 석기 시대로 돌아갈 뻔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요. 예. 메가 당시의 총사령관이 일본을 석기 시대로 진짜 만들려고 했어요.
3: 예.
4: 다시는 전쟁 못할 나라로.
3: 쑥대밭. 예.
4: 그렇죠. 진짜로 농업국가 가운데서 원시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예. 당시 조선업, 일본이 항공모함 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3: 예.
4: 다시는 큰 배 못 만들도록 조선업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3: 메가도가요. 예.
4: 그리고 평화헌법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은 육해 공군을 가질 수가 없고 교전권도 없었어요.
3: 예.
4: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반격을 못해요. 일본은.
3: 네, 네. 예.
4: 이런 뭐 일명 평화헌법을 메가도 당시 사령부가 만들었는데 변수가 터집니다.
3: 어떤?
4: 한국전쟁이요. 그래가지고 한국전쟁에 이제 물자를 보내야 되는데, 본토에서 멀잖아요.
3: 네.
4: 그래서 석기 시대로 만들려고 했던 일본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다시요.
3: 아, 거점으로 만드는구나.
4: 그렇죠. 예. 근데 자기네들이 만들었잖아요, 평화헌법을 미국이요.
3: 예.
4: 이거를 군대를 만들 수는 없고, 자기들이 만든 헌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군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3: 군수물자도 보내고.
4: 그렇죠.
3: 예, 그렇죠. 예.
4: 그래서 군대는 만들되, 명분은 군대가 아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자위대로 하자.
3: 아, 그래서.
4: 그렇죠.
3: 예.
4: 당시 이제 일본 수뇌부, 지금 현재 자민당 수뇌부가 네. 일본 보수 우익이죠.
3: 네.
4: 머리를 굴립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할까? 그래. 안보와 국방과 외교는 미국에게 넘기고 우리는 경제 개발에 올인하자.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뭔가 할 수 있다.
3: 네.
4: 해요.
3: 네.
4: 그래서 딜을 합니다. 일본을 냉전 시대 때, 뭐, 당시 중공이죠. 중공과 소련과 북한의 공산 세력이 넘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일본을 주겠다. 일본을.
3: 네.
4: 그 대신에, 뭐라고 할까.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을 달라. 라고 딜을 해요.
3: 네네.
4: 이거를 일본 젊은이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갑자기 전쟁이 지면 졌지? 왜 우리가 미국의 종속국이 돼야 되냐?
3: 지고 들어가냐?
4: 지고 들어가냐?
3: 스스로 힘을 길러야지.
4: 그렇죠. 당신이 일본 자민당에서 이제 그 이제 미일 안보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거 외교와 국방은 이제 미국에 넘긴다라는 걸 사인을 해요. 이거 왜 넘기냐고? 우리가 왜 뭘 잘못했긴 잘못했지만 야. 왜 우리가 반쪽 국가가 되냐? 네. 이러면서 이른바 안보 투쟁이라는 걸 벌여요.
3: 예, 예, 예.
4: 안보 투쟁이 뭐냐면 친미 정권 물러가라 이거요. 그 안보 투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당시의 젊은이들과 같은 일본 젊은이들, 약간 배웠다는 지식층이었거든요.
3: 네.
4: 이런 안보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미국과의 조약을 밀어붙여버려요.
3: 그렇죠. 예.
4: 그러니까 이게 두 파가 다녀요. 그 안보 투쟁을 벌였던 일본 그 젊은 지식층과
3: 아, 그 사이에서도 두 파가 네. 나뉘어요. 예.
4: 온건파에서는 끝까지 우리 평화 투쟁 벌이자라는 한 파가 있고.
3: 예.
4: 봐라, 우리가 10년 넘게 우리가 이런 그, 투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똑같다.
3: 씨알도 안 먹힌다.
4: 안 먹힌다, 평화로 아. 해서는.
3: 예.
4: 무력 투쟁으로 가자.
3: 아.
4: 무력으로 정권 뒤집어 엎고,
3: 네.
4: 우리가 새로운 세상 만들자.
3: 예.
4: 두 파가 나뉘거든요.
3: 예.
4: 이 무력적으로 가자가 적군파였어요.
3: 아, 전후에 일본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 납치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택해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4: 적군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68혁명이라고 있어요.
3: 네.
4: 68년도, 1968년도 혁명인데 일본뿐 아니었어요, 당시가.
3: 아.
4: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등등등 기존의 기성 세대들 못 믿겠다, 젊은이들이. 아,
3: 네.
4: 뒤집어 엎자. 2차 대전 일으킨 거는 어른들 너희들 아니냐. 태평양 전쟁 일으킨 건 너희들 아니냐.
3: 아,
4: 왜 근데 피해를 우리 젊은이들이 다 짊어져야 되냐.
3: 세계적으로.
4: 뒤집어 엎자라고 하면서 196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요.
3: 예, 예.
4: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적군파였거든요.
3: 아.
4: 이들이 말하는 거 이거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기존에 있는 판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인데
3: 네.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 약간
3: 과격했다.
4: 과격 플러스 현실을 파악을 못한 측면도 있어요.
3: 네.
4: 어떻게 판을 뒤집어 엎습니까?
3: 아.
4: 현실 틀 안에서 뭔가 해야 되죠.
3: 예.
4: 과격하고 비현실적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3: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적군파 탄압에 나서고요. 그 과정에서 적군파의 초대 의장 시오미 다카야도 이제 체포되면서 적군파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이제 체포됐던 시오미 다카야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4: I love you가 아니라
3: 누가 보네.
4: 두 영어 알파벳이 등장하는 쪽지였습니다.
3: 예, 예.
4: HJ. 알고 보니까 이게 하이제킹의 이니셜이었습니다.
3: 하이제킹.
4: 비행기를 납치하라.
3: 아, 북선이었네.
4: 그렇죠.
3: 예. 그러면 이 적군파가 왜 북한을 행선지로 정했던 건가요?
4: 예. 놀랍게도 우리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따라잡은 것은 보통 1975년도로 보거든요.
3: 아, 네.
4: 그 이전만 하더라도 놀랍게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3: 그랬다더라고요. 예,
4: 그렇죠.
3: 예, 예.
4: 1970년 이때만 하더라도 그 박광희 작가가 태어나기 1년 전이죠.
3: 네, 네.
4: 이때만 하더라도
3: 네.
4: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3: 예.
4: 그리고 또 이른바 그 제3세계 뿔락.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라 소련도 아니라 속하전의 제3세계 국가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북한이 한류를 리드했던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이 적군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3: 네.
4: 당시 중공과 소련은 약간 서로 국경 갈등 플러스 해가지고 공산 진영에서 그 세 대결을 펼치던 때였거든요.
3: 예.
4: 그래서 적군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도 소련도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정말 정통성 있는 국가가 아니다.
3: 이미 벗어났다.
4: 그럼 무엇인가? 그러면 당시에는 정통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북한으로 가자. 북한으로 영원히 갈 게 아니었어요. 일단 우리가 군사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3: 네.
4: 북한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와가지고 일본 정부를 뒤엎자.
3: 아, 그래서 북한을 목적지로 결정하고 후쿠오카 가던 비행기를 납치한 거군요.
4: 납치를 했는데 이 양반들이
3: 납치를 했는데
4: 굉장히 여기서부터 블랙 코미디가 될 수가 있어요.
3: 좀 어설펐다던데.
4: 굉장히 어설펐어요. 원래는 요도호를 납치할 게 아니었어요.
3: 아, 그래요?
4: 사흘 전에 다른 비행기를 납치하려고 했었거든요.
3: 아, 그래요? 예.
4: 근데 이 친구들이 비행기들을 다 처음 타보는 거예요.
3: 어.
4: 그래가지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는지도 몰랐어요.
3: 좀 젊은 친구들도 많았겠네, 학생.
4: 16살짜리도 있었어요, 당시에.
3: 아, 16살.
4: 미성년자도요.
3: 예.
4: 그러니까 무슨 비행기를 놓쳐요. 예. 야, 9시 비행기인데 왜 5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가만 안 돼!
3: 못하지.
4: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사흘 후에 출항한 비행기 숫자에서 얼떨결에 선택된 게 요도호였어.
3: 아, 요도호가 처음부터 타깃이 아니었구나.
4: 아니요.
3: 근데 이 사람들이 어설펐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정말 위기일발의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시 뭐 승객 입장에 되어보십시오. 얼마나, 예, 위기일발이겠습니까? 베테랑 기장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을 것 같은데, 기장은 납치범들을 어떻게 상대했습니까?
4: 이시다라고 하는 그 기장 같은 경우에는 비행시간이 만 시간이 넘는 베테랑 기장이었어요.
3: 네.
4: 이 적군파가 비행기를 기타조센, 북한으로 가자라고 요구를 하자, 머리를 굴렸어요.
3: 네.
4: 정말 기지를 발휘했죠.
3: 네.
4: 이거는 국내선이다. 북한 평양까지 갈 기름이 없다.
3: 아, 사실 갈 수 있지만?
4: 사실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3: 충분히 갈 수 있지만.
4: 그래가지고 일단은 원래 목적지인 후쿠오카에 가서
3: 네.
4: 중간 급유를 하고 다시 이륙을 하자.
3: 오, 잘했네.
4: 잘했어요.
3: 예.
4: 뒤에 있던 뭐 이 20살짜리 뭐 이 젊은이들은
3: 비행기 처음 타봤죠.
4: 처음 타봤으니까 예, 예. 5분 전에 도착했다니까요.
3: 신발 벗고 탔을 수도 있죠.
4: 예.
3: 네. 알 길이 없지.
4: 회수권 예. 내고 탔었어요.
3: 예, 예.
4: 그래가지고 일단 기장의 말을 믿고
3: 예.
4: 어쨌든 북한까지 가는 건 국제선이기 때문에
3: 예, 네.
4: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을 해요.
3: 네.
4: 당시 이제 그 기록 그 영상들이 있는데 난리가 나 일본 정부에서요.
3: 이미 다 공유됐겠고.
4: 그렇죠. 예. 일단 그 기내에서 그 기장이 하는 말이 다 관제탑에 전송이 됐을 거니까. 일본 역사상 첫 번째 비행기 하이제킹이었거든요.
3: 아, 그렇군요.
4: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은 안에 못 들어가니까 기내 안에요.
3: 네.
4: 최대한 늦춰야 돼요. 이 비행기를 후쿠오카 공항에 잡아놔야 돼요.
3: 네.
4: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급유를 해달라고 해요.
3: 네.
4: 그때도 급유는 자동 급유 시스템이었거든요. 넣고 알아서 징 기름을 넣는 거예요.
3: 네.
4: 수동으로 바꿔버려요.
3: 어.
4: 넣고 으이.
3: 어.
4: 야, 다나카 일로 와. 네가 눌러. 네,
3: 좀 시간도 벌고 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4: 그렇죠.
3: 예.
4: 최대한 비행기를 후쿠오카 공항에 잡아둡니다.
3: 그렇죠. 예.
4: 근데 이륙은 하긴 해야 돼요.
3: 예.
4: 그 목표가
3: 지금 폭탄 터뜨린다고 하니까. 어, 그렇죠.
4: 여기에 이시다 기장이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합니다.
3: 어떻게요?
4: 나는 평양 가는 길을 모른다. 지도를 달라고 해라.
3: 그렇죠. 예.
4: 그래가지고 관제탑 여기는 그 저판 에어라인인데 평양까지 가는 항공 지도를 좀 넣어달라라고
3: 예.
4: 얘기를 해요.
3: 네.
4: 그래서 들어온 지도가 있는데
3: 아, 지도를 보내줬어요.
4: 보내줬습니다. 예. 중학교 사회 부독과 지도였어요.
3: 아 사회과 부독. 사회과 부독.
4: 그냥 한반도에 서울 평양만 찍혀 있는 지도였거든요.
3: 왜 그렇게 보낸 이유가 뭐죠?
4: 놀랍게도 예. 당시에는요 적군파가 일본 적군파뿐만 아니라 그 전공투를 하던 일본 학생 운동 진영에서
3: 네.
4: 일본 이외의 외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한국이 아마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3: 아, 그럴 수 있죠. 예.
4: 그래서 네. 이시다 기장이 이게 항공지도다.
3: 사회과부도 한반도 부분 뗀 거.
4: 네.
3: 예.
4: 일설에 따르면 그냥 교과서에서 쭉 찢었다는 얘기도 했어요.
3: 예, 예.
4: 삐죽삐죽삐죽.
3: 아, 급한 대로 줬구나.
4: 예. 이거 보고 갈 것이다.
3: 예.
4: 알겠다고 떠나자. 그거 보고 못 가요, 솔직히.
3: 못 가죠. 항공지도는 다 차원이 다른데.
4: 그렇죠.
3: 예.
4: 어쨌든 최대한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요도호는 이륙을 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이륙한 거예요.
3: 예.
4: 이시다 기장도 예. 평양 안 가봤어요.
3: 아, 그 과정에서 승객 일부는 내려줬다.
4: 아,
3: 예.
4: 난 평양 가겠다.
3: 네.
4: 하지만 어린이,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후쿠오카에서 내리게 해달라.
3: 23명이 내렸습니다, 거기서.
4: 내립니다.
3: 아직 100명 넘게 있는 거예요, 인제도.
4: 그렇죠.
3: 예.
4: 그래서 이시다 기장이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평양 가는 길을 몰라요.
3: 그렇죠. 예.
4: 일단 이륙을 한 거예요.
3: 예.
4: 이륙을 해가지고 사회과 지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밑에 뭔가 암호가 적혀 있는 겁니다.
3: 어?
4: 지도예요.
3: 적어준 거예요?
4: 그렇죠. 관제탑에서 적어준 거예요.
3: 이게 중요하네.
4: 이게 중요해요. 예. 지도 한 구석에는 121.5MC라고 연필로 써 있는 암호가 있었습니다.
3: 이게 뭐죠? MC?
4: 이게 그 메가사이클이라고 해서 메가헤르츠와 똑같은 말이던데
3: 아.
4: 121.5MC는 당시에 전 세계 비상 주파수였어요.
3: 아.
4: SOS 같죠.
3: 전 세계에 다 들리는
4: 일단 이거로 돌려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전 세계 날고 있는 모든 비행기들이 다 들어요.
3: 아~
4: 그래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 예, 그럼 예. 아무나 듣고 바로 연결하면 돼요.
3: 예.
4: 그러니까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공용 주파수를 준 거야. 일로 연락하라고.
3: 아, 이걸로 해라.
4: 해라.
3: 어차피 적군파는 알 길이 없으니까.
4: 그렇죠. 예. 이 121.5가 뭐냐?
3: 그렇죠.
4: 니키냐? 뭐 이렇게. 예. 자, 일단 이걸 보고 아 기장은 감 잡았겠죠. 그래. 비상 공용 주파수로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일단 이륙을 했습니다.
3: 네.
4: 그런데 이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내렸다 이거죠.
3: 그게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데 뭐 기장이 의도적으로 뭐 한 걸까요? 왜 김포공항에 착륙을 한 겁니까?
4: 최희석 씨라고 있습니다. 네. 남희석 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 아무 상관 없겠죠. 네. 예, 최희석 선생님.
4: 최희석 선생님이라고 네. 당시 김포공항의 관제사였거든요.
3: 아, 예.
4: 관제사였는데 예, 예. 중앙정보부에서 특명이 내려와요.
3: 중정에서?
4: 중정에서요. 예, 예. 당시 중정부장은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3: 아, 나중에 그 비서실장.
4: 비서실장.
3: 아, 그렇죠, 그렇죠. 예.
4: 궁정동 그 연회장에 있었던.
3: 예, 예.
4: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민항기가 하나 넘어오고 있는데 아. 무조건 김포공항에 착륙시켜라.
3: 그러니까 일본에서 알려줬나 보다, 그죠?
4: 아, 일본에서 알려줬겠죠. 아, 지금 한반도 예.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 비행기 무조건 김포공항에 착륙시켜라라는 특명이 중정에서 내려와요.
3: 어, 예.
4: 어,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여기가 서울이라고 하지 말고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
3: 어, 중정에서 거짓말 해도 된다고?
4: 1970년이라고 하면 나 북한에서 왔어요. 이러면 바로 철컹철컹 이런
3: 어...
4: 이런 시기였거든요.
3: 조선 인민공화국이라고 해도 된다.
4: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말하면 바로 파출소에 끌려가는.
3: 어...
4: 최희석 관제사도 내가 인민공화국이란 말을 해도 되냐고.
3: 근데 중정이 된다.
4: 중정에서 해도 된다.
3: 해야죠, 해야죠.
4: 해야 되죠. 어... 그래서 우리 정부는요. 네. 무조건 이 일본 민항기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걸 무조건 막아라.
3: 왜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4: 왜냐면 아시다시피 1969년도에 대한항공 민항기가 북한에 납북이 된 일이 있거든요.
3: 69년이면 1년 전이네요.
4: 어, 1년 전이죠.
3: 예, 예, 예.
4: 그리고 또다시 우리 자유진영의 민항기가 북한에 넘어가는 건 막을 수, 그러니까 견딜 수, 그러니까 이건 아, 막아, 무조건 막아야 된다.
3: 아.
4: 그러니까 일본도 적군이 날 거가 분명하니까 예. 무조건 우리에서 막아라.
3: 어.
4: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막아주면은 냉전 체제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큰 빚을 진 거니까 네.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3: 아, 그러면 지금 최희석 선생님한테 떨어진 지령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제 그 비행기가 요도가 만국 공용 주파수로 했을 때 그거를 먼저 받으라는 건가요?
4: 그렇죠.
3: 아,
4: 근데 네. 문제는 그 121.5 MC로 네. 대화를 하면은 네. 평양 관제소에도
3: 그러니까
4: 그러니까 무조건 저 비행기를 평양이 듣기 전에 김포에서 먼저 듣고
3: 받아서,
4: 착륙시켜야 돼요.
3: 받아서 평양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4: 평양이라고 해야 돼요.
3: 그렇죠.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까지 해서.
4: 그렇죠.
3: 어,
4: 예. 그래가지고 지금
3: 야 이거 어떻게 하냐.
4: 최희석 관제사는 네. 이 공용 주파수에서 그 요도호가 무전을 때리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내가 눌러야 돼요. 딱 서울입니다.
3: 평양에서 먼저 받으면.
4: 저쪽과 얘기되는 거예요.
3: 끝입니다.
4: 그럼
3: 예.
4: 넘어가 버려요.
3: 예예. 예.
4: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최희석 관제사는 제발 요도
3: 아...
4: 공룡 주파수로 얘기를 공룡 주파수로.
3: 진짜 떨렸겠다.
4: 그렇죠.
3: 예.
4: 이때 그 이시다 기장이 네. 아, 정말로 기지를 잘 발휘합니다.
3: 어 어떡해요?
4: 공룡 주파수로 만약에 메이데이 메이데이 우리 납치됐다. 그러면은 전 세계 모든 관제탑에서 다 듣고 큰일 났다라고. 인식을 했을 거예요.
3: 그렇죠.
4: 근데 이 기장 이 네. 애니 스테이션 혹시 밖에 계십니까?
3: 네.
4: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3: 예.
4: 그럼 뭐 아, 누군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3: 네.
4: 근데 김포에서는 제가 납치된 걸 알고 있었어요.
3: 아, 김포는 허투루 안 보내는 거죠.
4: 모르는 관제탑에서는 아. 애니 스테이션 이 최희석 관제사는 애니 스테이션 하는 순간 더 버튼 빵
3: 요거다,
4: 누르고
3: 요거다.
4: 내 거다 잡아칩니다.
3: 예. 근데 평양이라고.
4: 그런 다음에 중정에서 예.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서울 관제소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평양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 주파수를 지금 듣고 있는 서울 상공에 있는 모든 민항기가 멘붕에 빠져버려요.
3: 아 그렇겠네.
4: 나는 지금 김포공항으로 하고 있는데
3: 아...
4: 여기가 평양 상공이었어?
3: 이거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4: 그렇죠.
3: 예.
4: 그래가지고 여기서 평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3: 예.
4: 일단은 서울 관제소라고 밝혀요.
3: 예.
4: 일단은 서울 관제소와 요도호와만 대화가 되어지군요.
3: 기장이랑만 지금 소통하면 되니까. 예.
4: 그런 다음에 이 최희석 관제사가 네. 주파수를 131.4MC로 바꾸라.
3: 또 지령을 내려.
4: 또 지령을 내려. 예. 이게 김포공항 고유 주파수.
3: 아, 이제 김포랑만 소통할 수 있는 거죠.
4: 그렇죠.
3: 예, 예, 예.
4: 그래서 이제 다이얼을 돌려, 따라 돌린 다음에 김포로 맞춥니다.
3: 네.
4: 그리고 통화를 하는데, 여긴 평양 관제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 예, 예.
4: 근데 기장은 알았죠. 김포인데 평양이라고 거짓말 한다는 걸.
3: 목소리가
4: 목소리 같으니까.
3: 목소리가 같으니까. 아.
4: 그러면서 안에 타고 있는 적군파만 몰랐어요. 지금 그렇지, 타고 있는 그렇지. 곳이 김포공항이라는 거예요.
3: 예, 그렇죠.
4: 요도호 기장과 김포공항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3: 네, 네.
4: 김포공항에서 난리가 납니다.
3: 왜요?
4: 이거 김포공항을 평양 순환공항으로 바꾸라고.
3: 아, 도착하더라도 이게 진짜 평양공항처럼 보여야 되는 걸 속으니까.
4: 그러니까요. 충무로에 있는 영화사 다 털라고. 인민군 엑스트라 있던 복장 다 갖고, 군복 다 갖고 오라고.
3: 인민군복을 입혀요?
4: 그래서 우리 국군에게 인민군복을 입혀요.
3: 와.
4: 그리고 인공기.
3: 예.
4: 야! 그 영화
3: 아, 태극기 있으면 안 되지.
4: 예. 영화 세트장에 인공기 예. 없냐고.
3: 예.
4: 이 끼는 있다고 다 갖고 오라고.
3: 개양해요?
4: 태극기 내리고 인공기 올립니다.
3: 야.
4: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예. 처음으로 인공기가 개양된 순간이에요.
3: 와,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4: 그래서 네. 김포공항을 완벽이라기보다는 평양 순환공항으로 일단은 다 급하게 세팅을 해요. 그래서 요도호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3: 왠지 평양 같은 김포에 도착을 했어요.
4: 평양 같은 김포 아닌 김포 아닌 김포로 도착을 합니다.
3: 예, 예, 예.
4: 도착을 해가지고 일단 그 적군파도 약간 이게 진짜 평양이 맞나? 이 앞에 있는 도어가 열린 게 아니라 조정석에 있는 창문이 열리고 아. 밖을 내다봐. 여기 네. 정말 평양 순환공항 맞냐?
3: 네.
4: 이런 식으로.
3: 네.
4: 근데 보니까 인공기가 있고 인민군이 그렇죠. 있고 대충 맞는 것 같아요.
3: 우리 안다고 했어요, 우리는.
4: 그렇죠.
3: 예, 예, 예.
4: 그런데
3: 예.
4: 그런데 하나가 걸려요.
3: 어?
4: 저기 난다 걸려요.
3: 왜? 끝에. 뭔데?
4: 아메리카 비행기 꼴이 됐어.
3: 아, 미국 비행기가 있었구나, 공항에.
4: 지금은 델타 항공에 합병이 된 예전에 노스웨스트 항공이라고 있었거든요.
3: 아.
4: 노스웨스트 민항기에 꼬리가 살짝 보인 거예요.
3: 저기 왜 기타 조선에 왜 저기 있냐?
4: 기타 조선에 아메리카 민항기가 왜 난다고 그래요?
3: 난다고 그래, 진짜 난다고 그래.
4: 난다고 그래요.

0: 아아아아아
1: 이거 뭐라 그래 이거?
0: 저 흑인들은
1: 네.
0: 러시아인입니다.
2: 아 아니 솔직히 그것도요. 그 적군파도 좀 안타깝고
1: 어, 예, 예.
2: 이시다 기장도 약간 안타까워요.
1: 어.
2: 왜냐면 그 당시에 그
1: 아 러시아 병사라고 말하는 기지를 발휘한 분이 최이석 관제사.
2: 아 최이석 관제사.
1: 최이석 관제사가 아 대단하시네.
2: 그렇죠. 예. 일단은 둘 다 몰랐어요.
1: 둘 다 몰랐기 때문에
2: 몰랐어요.
1: 어 그 이것도 넘어가.
2: 그래서 예. 일단 넘어가요.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불러요. 김포공항 직 그러니까 북한 직원이라고 알고 있었던.
1: 그렇죠. 예.
2: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야, 지금 기타 조선인가 북한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올해가 몇 년째인가?
1: 아, 이거는 북한 사람만 아는 거지.
2: 북한 사람은 알아야 돼요.
1: 북한 사람 무조건 아는 거지.
2: 알아야 돼요. 올해가 경제 개발
1: 20%의 확률이네.
2: 야, 잠깐만. 나라가 올해가 몇 년도냐?
1: 아, 어떡해요, 이거.
2: 몰라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1: 아, 그럼 걸렸다.
2: 거기서 약간 신뢰가 무너져.
1: 아, 신뢰 무너졌어. 예.
2: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일성 주석 사진 갖고 오라고.
1: 아, 그거는
2: 준비가
1: 급구할 수 없죠.
2: 못 갖고 와요.
1: 그렇죠.
2: 야. 이제 뭐 여기가 평양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난 거예요.
1: 예.
2: 김포라는 게 들통이 났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1: 그래서 이제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2: 대치 상황이 이제 3박 4일 동안 이어지는데.
1: 3박 4일 동안.
2: 3박 4일 동안 못 나와요, 거기서.
1: 예, 예. 아, 승객들도 다 같이.
2: 아니, 다 같이 있었어요.
1: 갇혀 있는 거고. 예.
2: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여기서 영웅이 등장합니다.
1: 어? 어떤 영웅이죠?
2: 야마무라 신지로라고 해서 운송성 차관. 지금으로 치면 국토교통부 차관이죠, 우리로 치면요.
1: 어, 예, 예.
2: 가요. 김포로 와요.
1: 네.
2: 그런 다음에 인질을 다 풀어주라고.
1: 오.
2: 그 대신에 나를 인질로 잡고 평양 가자.
1: 아.
2: 아, 승객들 전원이 다 김포공항에서 트랩으로 내립니다.
1: 야, 그 차관이 대단하네.
2: 아, 승무원 3명, 그 다음에 그 적군파 요원 9명, 그 다음에 네. 신지로 차관만 태운 요도는 평양으로.
1: 다시 평양으로. 진짜 평양으로.
2: 진짜 평양으로 들어가요. 예,
1: 참고로 신지로 차관은 나중에 이때의 장면이 워낙 각인이 돼서 장관까지, 예,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2: 아이고, 근데 참.
1: 이렇게 쑥스러워 하면서 마무리하시죠?
2: 네.
1: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도 사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미 연방항공국에 남긴 유명한 발 중에는 모든 비행 규정은 피로 쓰였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5, 6, 70년대부터 창랑호 납북사건, 대한항공 YS-11기 납북사건, 요도호 사건 같은 큰 사건들을 거치면서 우리 항공보안체계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간 편이라고 하고요. 미국만 해도 항공사들이 보안을 철저히 하지 않으려고 정치권에 로비하는 일이 많았을 정도로 9.11 테러 이전에는 항공보안이 허술한 편이었다고 하네요. 자, 비극적인 상황을 겪어야만 무언가가 또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한국 사는 박광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작년 연말에 제가 그 한국사 수능 풀어보기 콘텐츠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4: 깜짝 놀랐죠.
3: 왜요? 어떤
4: 그걸
3: 의미로?
4: 틀릴 수가 있다니.
3: 많이 대노하시고 예, 그랬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놀랐던 건 생각보다 근현대사 파트의 비중이
4: 높아요.
3: 엄청 커서
4: 거의 뭐 근대사 이유가 50% 정도가 되거든요.
3: 그러더라고요.
4: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는 전반적인 흐름과 그때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대략 정답에 가까운 것을 맞출 수 있습니다.
3: 이틀 전부터 해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4: 아니 뭐 지금까지 많이 했었고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부분만 체크하시는 시간이죠.
3: 그런가요?
4: 그럼요. 그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시험 앞두고 아 벼락치기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봤던 것들은 이전에 있었던 거를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쫙 듣게 어 이거 내가 이게 1894년인지 98년인지 이게 헷갈려. 꼭 한 번만 보시면 아 맞아 그럼 앞뒤 맥락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3: 가능하다.
4: 충분히 가능하죠.
3: 예. 화이팅.
4: 네.
3: 자,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조선 총독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시 조선 총독부 설계를 맡았던 게오르그 대 라란데가 지은 또 다른 건물이 있다. 그게 현재 서울시청 인근에 위치했던 철도 호텔이다. 이렇게 박광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철도 호텔 자리에 있었던 대한제국의 시작점, 환구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철도 호텔이 헐리고 예, 또 다른 호텔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요.
4: 그렇죠. 1960년대 그 철도 호텔 자리에 새로 지은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시면 아, 호텔이 굉장히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품위가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정원도 굉장히 예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쁘다는 것이 예전 원구단의 일부였던 아, 황궁우
3: 영역이... 호텔 부속 정원 시설이 아니고
4: 그렇죠.
3: 그게 환구단 황궁우
4: 황구단에 속해 있었던 황궁우라는 건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 예.
4: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아 그러면 저 황구단은 또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안내판을 보시면 여기가 대한제국의 뭐
3: 시작이다.
4: 그럼 고종이 칭제 황제를 선포하고 황제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선포한 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왜소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 왜소해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어떻게 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중심 영역이라고 하는 원단, 그러니까 황구단 전체 안에서 원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 원단 영역에 호텔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을 지금 볼 수가 없고 부속 건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원단 자리에 호텔이 있구나.
4: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대한제국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걸 어떻게 봐야 되지라고 고민들을 하시는데
3: 좀 혀를 좀 끌끌 차면서
4: 그렇죠. 뭐 안타깝다.
3: 약간, 안타까움도 있고.
4: 네. 예. 1905년 을사늑역, 1910년 국권 피탈이 있으니까 조금 속상하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애매한 역사 용어들이 몇 개가 쓰였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한말 또는 구한말이에요.
3: 구한말 많이 들어봤죠.
4: 그렇죠. 네. 그럼 구한말이라는 구한국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13년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한제국에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을까요?
3: 아, 말을 붙이는 게.
4: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때 그 용어를 썼던 뉘앙스는 뭐냐면 네.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을 쭉 하다가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했는데 이게 조선 끝에 있는 한국이라는 뉘앙스로 그 둘을 붙여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도 아, 네.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깊이 있게 보지 않았던 분들은 아 그냥 조선 후기를 한 말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로 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아마 이제 대한제국에 대해서 아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좀 더 컸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때는 그냥 대한제국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미약하나마 그때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고종과 이제 그 여러 어떤 정치인들 일반 민중들이 볼 때 뭔가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3: 자, 이렇게 제국 선포를 두고 뭐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렇게 평가할 부분도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종은 왜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건가요?
4: 네, 대한제국을 선포했다를 교과서적인 표현에 따르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황제나 제국을 선포했으니 그럼 나도 황제가 되고 우리도 제국이 되자. 라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 당연히 결과론적에서는 맞지만 여러 가지 당시 상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우리는 생각할 때 일본의 압박이 강했을 것 같지만 네. 일본의 압박보다는 청의 압박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이 항상 속방 운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선과 대한제국 시절의 정치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으니까 네. 그거를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당시 그런데 그 벗어나는 방법을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이제 서구가 동아시아보다 뭔가 좀 발전해 보였던 시기잖아요. 네네. 그럼 서구의 정치, 서구의 국제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1830년대에 미국의 휘튼이라는 사람이 썼던 국제법 관계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청나라의 만국공법이라고 소개가 된 거예요.
3: 만국공법.
4: 예, 이 만국공법을 누가 공부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유경공원, 관료들의 자제들이 공부했던 예. 거기에 교재이기도 해요.
3: 예.
4: 그러니까 이 만국공법이 당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 나라의 존엄함은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모든 나라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동등하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주권 문제와 더불어서 그 주권을 바탕으로 외교,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정리해낸 곳인데
3: 자주 독립.
4: 이거를 일종의 텍스트로 봤던 거예요.
3: 네,
4: 그러니까 국제법의 네. 기본이다라고 봤던 거고 네. 그럼 우리가 누구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렇죠. 그냥 스스로 선포하면 되는 거네.
3: 우리 이제 청나라랑 우린 별개야.
4: 네, 논의 자체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때는 높아지는 것보다는 주변의 압박이 굉장히 강할 때잖아요. 네. 1897년 대한제국 시기가 러일 전쟁도 끝난 상황이니까 청일 전쟁도 끝난 상황이니까
3: 예.
4: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청의 압박 속에서 어떤 방황하던 사이니까 그럼 우리 자주권을 확보하자.
3: 아.
4: 그러니까 높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는 떳떳한 자주국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권 국가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3: 군침 좀 그만을요.
4: 그렇죠.
3: 침 닦아.
4: 그러면서 이제 칭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국과 황제로서의 모습을 이때 이제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3: 네.
4: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대한제국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라는 표현을 아까 이제 많은 네. 분들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919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였던 거죠.
3: 1919년에.
4: 네. 예. 그 1919년에 이제 사람들이 그 상해에 모여서 네. 우리 독립운동의 중추가 될 수 있는 기관을 임시정부로 만들자. 아. 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논의의 국호가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고 대한도 있는데. 근데 대한이 당시에도 약간은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데 신성호 선생님이 손을 탁 들더니 빼앗긴 게 대한으라니까. 찾을 나라는 대한이다.
3: 아,
4: 다만 제국은 이제부터는 공화정을 지향하니까 민국으로 바꾸자.
3: 제국에서 민국으로.
4: 그렇죠.
3: 박광일 선생님의 명저죠. 예. 아, 대한민국.
4: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볼 때 한 예. 반 정도는 전통을 가져오고 네. 반 정도는 우리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옆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은 과거에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민국은 옆에서 가져왔으니 아. 현재 대한민국의 바탕이 되는 국호를 제공한 나라가 바로 대한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 네.
4: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칭제 권한 속도가 1897년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덕수궁으로 오고 나서
3: 네.
4: 환궁하고 나서 이제 논의 속도가 빨라졌겠다 이렇게 아, 볼 수가 있는 거죠.
3: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관파천 갔다가 돌아온 해랑 대한제국 선포 해랑 같은 거네요.
4: 2월 달에 그 네. 경운궁 네. 덕수궁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그해 10월 달에 황제를 아, 선포를 하죠.
3: 그렇군요. 1897년입니다.
4: 네. 예. 그리고 나서 10월 12일 거의 한 열흘이 채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씀드리는 황구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3: 아, 그렇군요. 보통 의미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4: 네.
3: 제사 준비 과정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일단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4: 그런데 이게 신기해요.
3: 네.
4: 대한제국의 선포를 담당할 공간인 환구단 영역을 아무리 봐도 2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완성을 했거든요.
3: 그러니까 맨땅에서?
4: 그러니까 졸속이냐?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3: 그러니까 예.
4: 기본적으로 사료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약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 네.
4: 일단 사료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1897년 9월 말에 장소를 물색하고요.
3: 장소를 그 9월 말이야 그래도.
4: 네, 황구단을 네. 그리고 10월 1일 날 좌향을 결정하고요.
3: 네.
4: 그리고 10월 12일 날 칭제 권한을 했거든요.
3: 좌향을
4: 결정하는 거 건물의 방향.
3: 아, 방향. 어.
4: 그럼 방해 결정하고 날... 10일 만에
3: 역시,
4: 우리가 알고 있는
3: 대한민국
4: 황궁단을 예, 지운 거예요.
3: 예, 예,
4: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그때는 황궁까지는 짓진 않았습니다. 황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긴 하지만
3: 황구단을
4: 네 황구단이라고 하는 원단을 지었는데 그게 너무 속도가 빠른 거죠.
3: 오, 그러게요.
4: 그렇기 네.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은 네. 그 칭제 권한 논의가 5월부터 나왔잖아요.
3: 네.
4: 6월부터 대략 밑그림은 다 짠 거죠.
3: 다 짜놓고
4: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위치는 지금 경운궁 건너편, 황제가 머무는 궁 건너편에 좀 높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라는 걸 이미 다 하는데 이 내용들은 다 확정한 거를 이제 결재받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좌향은 이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리하여라.
3: 그렇죠. 그리고 공식 기록도 하고.
4: 이런 그렇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러난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은 주변 여러 나라들이 간섭하는 것, 특히 뭐 청이라든지 일본이나 러시아가 간섭하는 것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3: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4: 빨리 하면은 간섭할 게 없죠.
3: 그렇죠, 그렇죠.
4: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벌써 공사 끝. 이래 버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3: 그렇군요. 자, 그렇게 대한제국의 시작이 된 환구단인데요. 환구단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4: 네, 환구단이라는 한자 말을 낱말 그대로 풀어보면은 둥근 언덕에 만든 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 그래서 원구단이라고도 한다고.
4: 맞습니다. 그래서 원구단이라고도 해서 당대 기록에도 환구단, 원구단 기록이 공용으로 쓰입니다.
3: 둥근 언덕.
4: 둥글 환, 둥글 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현재 국가유산청에는 당대에 썼던 뭐 언론에 노출됐던 것들이 황구단으로 좀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3: 네.
4: 지금은 이제 황구단 터라는 표현, 그래서 황궁과 연결해서 황구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3: 네.
4: 뭐 원구단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낱말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3: 오늘 뭐 황구단으로 하죠.
4: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 네.
4: 이제 당시 모습을 보면 핵심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원단입니다. 근데 원단은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크고 중간 그림의 맨 위에 조그만 원단을 만들고 그런데 비가 오는 것들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3: 네.
4: 그리고 실제로 당일날 약간의 비가 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위에 지붕을 씌웁니다. 삭각 같은
3: 예.
4: 원추형 지방.
3: 예.
4: 요게 이제 핵심 환구단 영역의 중심인 원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3: 지금 그 부분은 호텔이 서 있는 거고요.
4: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황제는 당연히 원단 쪽으로 걸어가니까 거기에다가 안쪽에는 황살문이라 그래서 예전엔 홍살문 그랬잖아요.
3: 아, 네네네.
4: 근데 이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황제니까. 빛깔이.
3: 그 귀신 막아주는.
4: 맞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황제를 상징하는 빛깔인 노란색이 노란색? 들어간 살문이기 때문에 황살문.
3: 아, 황제는 노란색이구나.
4: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더 바깥쪽에는 이제 황제가 들어갈 수 있는 산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황구단 영역이 아까 이제 둥근 원단이니까 그 원단을 쭉 둘러선 담장이 하나 생겨요.
3: 네.
4: 그리고 이거는 둥근 담장. 근데 바깥쪽은 그 영역을 상징하는 네모난 담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모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는.
3: 태극기 같은데?
4: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3: 약간.
4: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사상이었던 바깥쪽 땅은 네모났고 가운데 있는 하늘은 둥글다라는 사상 속에서 이 공간 구성이 만들어집니다. 한자로는 아. 천원지방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3: 그 공간은 넓나요? 어느 정도죠?
4: 면적은? 규모가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 맨 아랫단 같은 경우가 한 20m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3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 원단을 보면?
4: 네. 그리고 높이도 한 3m에서 5m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거창한 느낌은 들진 않지만 그래도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는 꽤 인상적인
3: 잘 보였겠네요.
4: 네, 그런 어떤 예.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 그리고 이제 황구단 북쪽에는 별도의 사당을 만들기도 했다던데요.
4: 그렇죠. 그래서 대한제국 칭제 건원을 할 때는 원단 중심으로 공간 구성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추가 공사가 아마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만 더불어서 이제 여러 신들을 모시는 사당 같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북쪽에 만든 황궁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3: 아, 그게 황궁우.
4: 네, 여기 황궁우에는 이제 황천상제, 태조 고황제, 태조 이성계를 가리키는데 포함해서 여러 신들의 위를 모셔 놓는 곳입니다.
3: 아, 그러면 선대 임금들도 다 이제 황제급이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고종황제 하고 나서 네. 우리가 조선과 대한제국 유적지를 답사할 때 네.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3: 아, 예, 예.
4: 호칭이 계속 바뀌어요.
3: 아,
4: 네,
3: 그러니까 선대에 다 바꾼 거죠.
4: 네, 그래서 이제 고종 기준으로 자기 앞에 고조부까지를 전부 다 황제로 선포하고요. 그 고조부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사도세자까지 올라갑니다.
3: 사도세자까지.
4: 그래서 사도세자가 예. 왕으로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제가 되시고 야. 그다음에 시조가 태조 고황제.
3: 아, 시조니까.
4: 그러니까 1 플러스 4가 되거든요.
3: 예.
4: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그 대수, 항렬에 걸리는 또 황제들을 나중에 순종이 예. 추가로 해요.
3: 네.
4: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두 분의 황제가 있지만
3: 네.
4: 조선 역사하고 대한제국 역사를 통틀어서는 기록상으로는 10명의 황제. 그러면 그러네. 왕후들도 황후들로 바뀌는 거죠.
3: 황후들로 바뀌고.
4: 예. 그래서 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3: 황궁우에서 태조 고황제를 모셨다?
4: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건물이 독특하게 팔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거.
3: 팔각형 무슨 의미죠?
4: 이게 이제 하늘을 상징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3: 네.
4: 처음에 태극기 도안이 나올 때는 8괴가 들어간 태극기였어요.
3: 아, 8방향이었구나.
4: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3: 아이고, 그리기 힘들었어.
4: 그러니까 그래서 4괴로 지금은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멋있어진. 그런데 당시 이제 8괴는 세상 운영의 원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공간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 네.
4: 그래서 황궁우를 가서 보시면 지붕도 팔각형이고 거기에 쓰이는 기둥도 팔각형이고 주춧돌도 팔각형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궁궐의 정전처럼 이제 하늘에 장식을 새겨놨는데
3: 네.
4: 보통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용들은 발가락이 다섯 개 이게 이제
3: 아,
4: 제후를 상징하는 발가락으로
3: 아,
4: 그런데
3: 제후 예,
4: 네 예. 근데 여기는 일곱 개예요 칠조령 황제를 상징하는
3: 아, 발가락이 일곱 개
4: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황제를 위한 공간이었다라는
3: 아.
4: 것들을 알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3: 지금도 보면 발가락 세볼 수 있나요?
4: 근데 대체로 문이 닫혀 있어서
3: 아, 예.
4: 이제 자료 화면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예.
4: 네.
3: 자, 그렇게 황구단 황궁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1897년 10월 12일에 이곳에서
4: 네.
3: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선포할 때의 그 장면도 좀 궁금해집니다.
4: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날짜는 이제 양력 날짜이니까
3: 양력.
4: 음력으로도 9월 며칠 이렇게 적은 것들이 있는데 아니 잡지사에서는 10월이라고 했는데
3: 아, 이거 수능엔 양력으로 나오나요?
4: 수능에는 보통은 네. 이제 양력 음력 표시를 해줍니다.
3: 예,
4: 그렇죠. 네, 그게 그리고 그거를 네. 틀린 것을 찾아내기로 한다면 그 전 문제는 조금 나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896년부터 양력을 쓰거든요.
3: 아 예.
4: 네, 그렇기 때문에
3: 어쨌든 10월 12일은 양력 날짜.
4: 네, 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 네.
4: 일단은 고종은 자정에 12시 땡 치자마자 경운궁을 나옵니다. 근데 걸어서 한 5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3: 아, 자정에 나왔어요.
4: 네, 원래 제사를 밤에 지냅니다.
3: 아, 제사 밤에 지내요?
4: 그럼요. 기본적으로 제사는 밤에 지내요. 딱 12시.
3: 아니, 밤도 보통 9시, 10시 이런 데서?
4: 아니에요. 11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제사를 시작. 보통 그래서 자축해서 축시에 지낸다 그래서 축시 제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3: 피곤하셨겠네요.
4: 네. 그래서 이제 새벽, 그러니까 한밤중에 경운궁을 나와서 천천히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2시에 황구단에 올라가서.
3: 아, 진짜 천천히 이동하셨네. 네. 그걸 2시간 걸려서 가셨네.
4: 네. 그래서 이제 황제로 제기했으면 네. 거리도 얼마 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을 걸로 보여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여러 부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에 그 하늘에 올리는 제사 의식을 끝내고 제천 의식을 끝내고 네.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새벽 4시 반에.
3: 아, 밤을 날을 완전히 새셨네요.
4: 네. 네. 그리고 조금 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2시, 낮 12시에.
3: 아, 커피 타임 한잔 하셨겠죠.
4: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예, 예. 이제 백관의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대한제국이 선포했다라는 의례가 끝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날 다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외국 공사들에게. 아. 그래서 내일 우리 대한제국 황제 여태까지 왕을 만났는데 네. 이제부터는 황제를 만납니다.
3: 아련하러 오라.
4: 그렇죠.
3: 아,
4: 예. 그러면서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공사를 다음 날인 10월 13일 날 경운궁으로 불러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제국 선포의 의미를 알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 네.
4: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의식,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 황제만이 할 수 있다라는 유교적인 지식과 의례를 가져온 거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청해서 벗어난다? 아이러니하잖아요.
3: 아, 그러네요.
4: 네.
3: 그렇게 볼 수
4: 있죠. 그러니까 이 고민은 당대 사람들이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관료들도. 네. 그런데 이 의식을 선택했던 이유는 새롭게 황제가 되는데 만약에 낯선 서양의 의식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많은 백성들이 저 오늘 뭐 무슨 잔치 있으신가?
3: 아, 너무 생소하고.
4: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해설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하늘의 제사 지내고 여태까지 왕은 종묘사직에만 제사 지내잖아요.
3: 아, 그거 자체도 파격이네요, 진짜.
4: 예, 그런데 하늘의 제사 지낸다?
3: 아...
4: 아니, 그럼 우리 황제 되는 거야? 우리 황제국 되는 거야? 이걸 너무나 주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3: 알 수 있으니까.
4: 그러니까
3: 아, 예.
4: 그 의식은 채택을 하되 네. 이제 이 의식을 채택하고 기존의 질서에서는 벗어난다라는 아...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3: 네.
4: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가장 오래된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대한제국 선포까지 이루어졌는데.
4: 네.
3: 근데 1910년에 국가원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4: 그렇죠.
3: 그 이후에 이제 황구단, 황궁은 어떻게 되나요?
4: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공간은 어딜까라고 당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일단 황제가 머물렀던 경운궁. 근데 거기는 여전히 고종이 머물고 있어요.
3: 네.
4: 순종은 나중에 창덕궁으로 옮겨가니까. 아,
3: 순종을 보내죠. 거의 네, 위험한데. 네,
4: 1907년 예. 이후로는 거기 가니까 순종은 거기서 머무르. 그러니까 네. 이 공간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고종과 순종이 살아있으니까.
3: 아, 일본이요?
4: 네.
3: 아,
4: 그러면은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황제국? 황제를 네. 하면서 떠올리는 게 원구단, 황구단이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4: 그러니까 그 황구단 일대에 뭔가 손을 쓰기 시작하는데 아... 그냥 무너뜨리면 사람들이 와서 저 침략자들.
3: 그렇죠.
4: 하면서 반발이 커지잖아요.
3: 그렇죠.
4: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서울역과 연계된 철도 호텔이 각 지역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3: 네.
4: 그러니까 그 철도 호텔 중에서 서울역과 연결된 서울의 철도 호텔은 어디에 지을까? 가까우니까 남대문에서 가까우니까 숭례문에서 가까우니까 여기 짓자. 원구단에서 황구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원단에다가
3: 거기다가
4: 철도호텔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방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1960년대가 지나면서 이 철도호텔이 낡았을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4: 그럼 이제 그 자리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국가유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3: 아, 네.
4: 호텔 자리에 뭘 두어줘야 돼? 호텔.
3: 더 좋은 호텔.
4: 그래서 더 서양의 자본과 그다음에 노하우를 가지고 더 큰 호텔을 짓자라고 하면서 지금 호텔이 그 자리에 들어갔고요.
3: 네.
4: 그러면서 부속에 있었던 그나마 남아 있었던 뭐 어제시라든 동무서무 같은 건물들이 다 그때 훼손이 됩니다.
3: 아하.
4: 그리고 나서 너무 큰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문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3: 초라해 보이고.
4: 네. 네. 초라해 보니까 이 문을 어딘가에 매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3: 아 문을 팔았어요?
4: 네. 오. 이미 일본은 철도 호텔을 지으면서 네. 그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상징물이 돌로 만든 북 세 개가 있습니다.
3: 돌로 만든 북이요?
4: 네. 그러니까 석고니까 석고를 보존하는 거니까 석고각 또는 만약에 황제니까 격을 높인다면 석고전이라는
3: 네네.
4: 건물이 있었는데 얘를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방문사의 종각으로 씁니다.
3: 아, 그래. 그러니까 이등 방문할 때 방문인
4: 예,
3: 거죠?
4: 네. 예, 이등 방문을 당시 일제강점기에는 예. 이토 히로부미 부른 사람이 거의 없어요.
3: 네, 예, 이등 방문.
4: 전부 다 이등 방문, 이등 방문.
3: 아, 거기다 썼다 그러셨죠?
4: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석고각은 이미 이쪽으로 간 상태인데 예, 예. 1960년대 정문도 이제 사라진 거죠.
3: 그러네.
4: 그래서 나중에 이 건물들이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 석고각은 창경원으로 간 거예요. 야. 60년대.
3: 네. 그래서 건너 계속 매각하고 이러니까 네. 다 뿔뿔이 흩어졌구나.
4: 네, 창경원으로 가는데 제가 그래서 그 여기 잡지사 올 때마다 네. 그 잡지사 오는 그 스튜디오 옛날 그 CBS 방송들 했던 걸 쭉 보는데 벚꽃 기념 야외 무대 축제가 있어요.
3: 아, 예.
4: 그 야외 무대가 석고각입니다.
3: 자, 환구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4: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흔적, 역사 유적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이든 또는 긍정적이든 평가와는 별개로 그 공간을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어떤 국가유산과 관련된 영역들이 훼손되지는지는 않는지. 그래서 황공호 갈 때 저는 사람들한테 이게 대한제국 선포 당시 1897년 10월 당시의 상황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를 망가뜨린 사람.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역사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망가뜨린 역사만 얘기를 하지만 지키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역사인데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그걸 다시 일정한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다.
3: 아, 그래요.
4: 또 예. 그것도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의 역량이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보면 네. 어떨까. 그래서 대한제국도 그 시대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네. 또 그 유산이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시는 기회를 네.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3: 아,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재단이 아니라 이제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꿈꾸던 공간이었습니다. 환구단과 황궁우에 대한 얽힌 역사 이야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사적 157호로 지정된 환구단의 첫 관문인 환구단 정문. 역사의 질곡 속에서 우여곡절을 거치다 이제 오늘 들은 것처럼 우이동에서 2007년에 발견되고 2009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는데요. 그동안 이제 펜스와 담장으로 막혔던 환구단 정문이 올 7월부터 시민을 위한 열린 정원으로 개방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뭐 공원급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일대에서 잠시 쉬어가기에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떠올려보기에 손색이 없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기회되면 들러보십시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숍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독 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두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는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의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하브 유어 다이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국정 2년차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1시간 30분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2시간 47분 동안 진행됐고 혁신 실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해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로 나흘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4부 요인을 만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일부 처리와 영예에서 짚어보고요. 2부 월요 직설에서는 이동형 작가와 함께 6.3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상황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 박정희 한판승부 철이와 영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철이를 맡고 있는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신이, 자, 오마이뉴스 과우신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자, 일단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끝이 났고, 김민석 총리 거취에 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사의를 표명했어요.
3: 네, 일단 SNS에 대통령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씀드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선언으로 읽히는 대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3: 여기에 송영길 의원도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송 의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나서 이번 공천이 폭동이 일어날 수준의 공천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어놓았는데요. 이번 공천 평가는 당 지도부가 아니라 제3의 인사가 해야 한다라고 했고 본인의 출마 여부도 정 대표의 거취와 연결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 예.
3: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광주 일정을 같은 날 소화한 점까지 맞물리면서 결국 이번 전당대회 친명 대 친청 구도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다수 나왔습니다.
0: 예, 이제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 뭐 이런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이현주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3: 네, 일단 지도부 책임론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드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번에 6.3 지방선거 결과를 마주하면서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는데요.
0: 예.
3: 선거의 승패를 떠나 국민께서 보내주신 경고와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고요.
0: 예. 그러니까
3: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의 다수를 확보하면서 숫자로는 이기긴 했지만 서울시장 탈환 실패와 일부 격전지 패배를 두고 승리 같지 않은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도부 책임론에 조금 더 불을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0: 예, 자, 6.3 지방선거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게 또 끝이 났지만 끝난 것 같지 않은 뭔가 묘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긴 하나. 자, 일단, 노 변호사님? 민주당의 승리입니까?
2: 아니죠.
0: 아닙니까?
2: 네, 크게 이겨야 될 때는 정말 신승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이길 것으로 기대했던 곳에 또 지기도 하고,
0: 예.
2: 그 예컨대 성남, 하남, 그 시장, 안산. 이런 데
0: 용인,
2: 네, 용인 과천
0: 왜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 예, 예.
2: 이게 저는 이번에는 사실은 진 거다. 민주당이 진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마저도 취임 1주년 되는 기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0: 자, 장 소장님.
1: 기초단체장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119개, 국민의힘이 95개예요.
0: 예.
1: 뭐 영남권에서 뭐 압도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 긍정평가를 보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영화제로 비유하자면 작품상은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남녀 주연상, 평론가상, 뭐 음악상, 조연상 다 국민의힘이 가져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기고도 진 참 희한한 선거 결과였다. 정청래 대표가 이 졌다라고 통칭되는 이제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0: 예.
1: 참 당대표 연임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졌다. 그렇게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0: 주연상 누굽니까?
1: 한동훈이죠. 오세훈이죠. 남녀 주연상은 다 이겁니다. 진짜 정말. 한동훈 대표가 저희가 막 방송을 나가도 아이템의 50%를 한동훈 후보 얘기를 했었고
0: 예.
1: 오세훈 시장이 극적인 역전승을 했잖아요.
0: 예.
1: 정말 아침 7시 13분부터 역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환호도 하고 의미부여도 하고
0: 예.
1: 또 정원 후보는 왜 졌을까? 계속 이거였어요. 분석이. 왜 졌을까? 정원 후보는. 대통령 픽이었는데.
0: 예.
1: 그러면은 당연히 남녀주연상은 한동훈 그리고 오세훈. 이 둘이 될 수가 있겠죠.
0: 예. 과거신 기자님은?
3: 네. 뭐 아까 장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평택을 선거라든가 서울시장 선거가 좀 컸죠. 부산 북갑도 그렇지만.
0: 예.
3: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이긴 것 치고는 초상집이잖아요.
0: 아, 네.
3: 네. 국민의힘은 오히려, 졌는데 당대표가 이제 버티고, 이 사퇴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문제로 좀 올라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0: 예.
3: 이번에는 민주당의 기대에 너무 못 미쳤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선거를 그러면은 더 이길 수 있는 걸 왜 더 못 이겼느냐, 예, 책임론을 두고, 네. 더 시끄러운 게 여당이다 보니까, 당분간 전당대회까지는 주요 뉴스를 여권이 좀 많이 끌고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민주당이 흔들흔들 하는 게 예. 호남이 지금 쫙 갈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전북도지사 보통 한 80% 넘는 득표율로 이겨야 되는데 50% 간 넘었단 말이에요. 네. 전북도지사 전임 전북도지사가 정청래 가만 안 두겠어.
0: 김영록 지사?
2: 아니
1: 김관영도 그렇고 전 전남 김영록도 정청래 가만 안 두겠어.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0: 가만히 안 두면 어떻게 하죠, 그분들이?
1: 반 정청래의 깃발을 들고 이번 네.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 대표 당대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시락 싸들고 자발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렇다라면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근거지가 저렇게 분열되고 여론이 악화된 거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라도 지금 상당히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을 다 패배를 했기 때문에 경기 평택을도 졌고 서울시장도 졌고 부산 북갑도 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뭔가 좀 승리했다고 하기엔 뭔가 찝찝한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곽우신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대표 연임이 가능할 것이냐?
3: 전당대회 때 증명을 해야겠죠. 본인이 어떤 것들을 잘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더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의 리더십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럼 지킨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를 들면 이제 전북을 당 지도부가 열심히 나서가지고 이제 진짜 민주당 후보 이원택 후보가 이긴 거니까 이게 당 열심히 잘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건 포함해서
0: 예.
3: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평가가 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또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성적표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애매하게 이기다 보니까 책임론을 제기하더라도 어디까지 제기하는 게 맞느냐. 결국 지금 당원들 입장에서도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당 대표가 누구인가를 두고 지금 싸울 거기 때문에 결국 누가 더 찐명이나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고 정선 대표는 그 시험대에서 아 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대통령과 일치 단결해서 열심히 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2: 대통령 말이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겨야 되는 것을 졌다는 것은 문제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았고 이 결과는 국민들의 경고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겸손을 다하는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과 선거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딴 마음 먹는 것은 다르다. 요거예요. 핵심이 선거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선거 이후 결과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0: 오늘 기자회견 보면 주어는 없는데 주어를 예상할 수 있는 말들 굉장히 많았어요.
2: 그러니까요.
0: 사실은.
2: 이게 그리고 대통령이 예. 나 선거 결과에 대해서 며칠간 기운이 안 좋았다.
0: 대통령은 선거 중립이지만 얼굴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2: 아 우리 대통령 너무 솔직한 것 같고
0: 예.
2: 이게 핵심이잖아요. 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에 대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것과 선거 이후 결과에 대해서 딴 마음 먹는 것. 결국은 선거엔 관심이 없고 선거 이후에 당대표 연임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더니 이 모양 이꼴이 되었구나. 게다가 오늘 또 오늘인가 어딘가 나온 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지지율이
0: 리얼미터 조사. 예, 붙었다.
2: 쫙 붙었어요.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장동혁 대표한테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 이번에 엄청 잘한 거 아니에요?
0: 맞네. 그럼 사퇴하면 안 되겠네요.
2: 아, 그러니까 왜 장동혁 대표한테 뭐라 그래요, 정말. 아, 예. 정말 이해가 안 가네.
1: 자, 그러면 예. 저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셔서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노 변호사님께서.
2: 제가 입당한다고 무슨 힘이
1: 엄청 실어줘요. 큰 힘이 되죠. 아니면 데리고 가시죠. 근데 대통령께서 이번 지방선거를
0: 예.
1: 딱 패배했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우리 이겼어요. 대통령 덕분에 이겼어요.
2: 그 얘기가 진짜 제일 정말 황당했죠.
1: 그렇잖아요. 근데 딱 이건 패배야. 정청래 대표 당신 잘못이야.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버리신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주어는 없지만 당대표 잘못이다.
2: 그러니까 네. 그 정청래 대표가 그랬거든요. 대통령 덕분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우리 대통령은
1: 졌어.
2: 너 때문에 졌어. 좀 이러고 있잖아요. 뭐 이거는 뭐 누구라도 어떻게든 해석을 여러 갈래로 할 수가 없는 딱 한 방향으로밖에
0: 한
2: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0: 예.
2: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김민석 총리에게 가서 당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재가를 해준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1: 그게 이제 지방선거 후에 당대표 선거에서 대통령이 정말 적극적으로 깊숙이 개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혀지고, 확실히 이제 김민석 후보를 우리는 밀어. 라고 얘기를 한 게,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1년 성공은 다 저기
2: 야, 김민석 덕분이다.
1: 공이다.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잖아요.
0: 아하.
1: 김민석 밀어라. 내 마음이 거기 있다. 이거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이현주 최고도 바로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뭐랄까 이 지방선거 이후에 전면전이 사실상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광고신 기자님 민주당 분위기 요즘 어때요?
4: 아니 그 안 좋죠. 민주당 분위기 안 좋죠. 제가 지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힘이 더 안 좋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국민의힘 오히려 약간 어? 약간 지금 예를 들면은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이제 후보가 의원이 됐기 때문에 등원했으니까 우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장동현 대표 좀 이 체제를 실각시키고 좀 우리 일신해 보자. 부산 의원들도 우리 편이니까 해보자. 원래 이런 분위기가 떠야 되는데 장동현 대표 지금 지금 올림픽 공원을 가보십시오. 이러고 있으니까
0: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4: 분위기가 지금 묘해지고 심지어 장 대표의 이 발언에 지금 또 동조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중진들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어쨌든 진 건 진 건데 이 국민의힘은 원래 보통 선거에 진 정당이 가는 루트대로 안 가고 묘하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여기도 좀 새로운 시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2: 아니, 제가 장동현 대표 운이 진짜 좋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딱 보세요. 본인 사실 이번에 그 처음에 이제 결과 나올 때 약간 미안한 말이지만 도망갔어요. 근데 갑자기
0: 당사를
2: 선거 예. 예, 그래요. 그렇게 좋게 말하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네. 부정선거네.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그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와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모든 시선을 또 그쪽으로 돌려버리고. 난 잘했는데 이게 좀 선관위 때문이야. 이제 이러면서 모든 시선을 또 이제 흐트러뜨리면서 또 살아날 길을 지금 찾잖아요. 진짜 장동현 대표는 대단하다. 불사조다. 지금 제일 자기에게 안 좋은 결과가 사실 나왔잖아요. 예. 오세훈 시장 당선됐죠.
0: 예.
2: 한동훈 의원 당선됐죠.
0: 예.
1: 유희동도 됐죠.
2: 그랬는데 지금 본인이 막 신나가지고 지금 그런 거 다 신경 안 써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야. 이러면서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데.
0: 예.
2: 근데 왜 장동현 대표를 자꾸 뭐라 그러냐고요. 장동현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주셔야죠.
0: 예. 예. 그 주말 사이 이제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렇게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4: 일단 오늘로서 이제 나흘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12시 10분, 그러니까 자정 조금 넘은 시간 기준으로 현장에 비공식 추산 8천여 명이 여전히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상으로도 올림픽공원 일대 인구가 9천 명에서 9,500 명으로 집계가 됐고 이 가운데 20대가 33%, 30대가 22.2%로 둘을 합치면은 절반을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 추계표 실시 이런 구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 지지자들과 그렇지 않은 지지자들 사이에 마찰도 좀 있는 상황이었고요. 경찰은 기동대를 배치해서 계속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예, 현장 영상이 있는데 상황 한번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 이제!

0: 예, 저 첫 번째 장면 목소리는 이제 광화문 시위대들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좀 뭔가 정리된 하나의 목소리는 잠실에 있는 시위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일단은 광화문은 중장년층 중심, 그리고 잠실은 2030 중심의 시위를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나오신 2030이 99, 이른바 태극기 부대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왜 현장까지 나오게 됐을까? 거기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 지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부른 사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1: 근데 저는 이걸 뭐 청년들이 우경화됐기 때문에 이런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분노하고 황당하고 어이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2030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0: 예.
1: 그리고 정말 이거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사실은 완전히 뺏어버린 상황이거든요.
0: 예.
1: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이제 해줘야 되고 책임을 누군가가 제대로 져줘야 되는데 이미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자기 임기 끝난 다음에 그냥 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러면서 아, 나 사퇴하겠다. 그리고 자기 책임지겠다는 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건지 사실 책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0: 예.
1: 이제 이러다 보니까 2030이 이제 화가 났던 것 같고 점점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 지금 거의 한 만 명이 지금 모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분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광화문에 있는 분들은 이 올림픽공원에 있는 분들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광화문으로 몰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정선거 주장 안에 또 극우적인 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잠실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순수하게 정말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분노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광화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조금 빌미 삼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0: 잠실에서 이제 초기에 전환길 씨가 이제
1: 그걸 쫓겨났지 않나요?
0: 학생들 이거 막 소리 지르다가 옆에서
1: 네.
0: 아니 젊은이들 하게 내비두라고 하면 소리 하면서 서랑설을 하면서 쫓겨난 네. 장면도 있긴 했었는데 상수 소장님도
2: 저희 애들이 이제 저 세대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친구들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어가 달라요. 우리는 저거는 선거 관리 부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저건 부정선거라고 통칭을 하더라고요.
0: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2: 네. 그러니까 황교안, 전환길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정선거론 그거는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나타내도록 조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조작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게 부실 관리한 거지. 잘못 판단한 거고.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일단은 분노해야 하는 것 같아요. 참정권을 뺏겼다.
0: 맞아요.
2: 이재명 정권 기분 나쁜데 일단은 빌미를 좀 잡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잠실 저 올림픽공원 저기는 점차 변질될 것 같아요. 이 젊은 친구들은 조직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0: 네.
2: 조직화된 부정선거론자들이 저기를 연탄가스처럼 스물스물 이제 좀
0: 연탄가스요?
2: 네. 스물스물 스며들어가지고 저기를 좀 장악해 나가는 모습 때문에 저 시위도 상당히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결국에는 황교안, 전환길, 장동혁에게 힘이 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참 안쓰럽고 저렇게 재선거 주장하는 것에 가슴이 철렁할 오세훈 시장님께 심심한 위로를 좀 보냅니다. 서울시장 재선거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어렵게
1: 근데 오세훈 시장은 변호사잖아요.
0: 네.
1: 별로 철렁할 것 같지 않아요.
0: 아, 법적으로 그게 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네. 알고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0: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1: 재선거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상식 상당히 저희 법조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0: 예.
1: 뭐 소청을 하네, 뭐 이게 무효네 이런 소송을 해봤자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판사들이에요.
0: 아.
1: 선관위원장들이 다 판사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선관위에서 실제 일을 하는 그 늙은 분들은 사실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게 그들의 불문율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니네가 소송할 수 있겠어? 니네가 재선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셨을 거라서 오세훈 시장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이제 좀 기분은 나쁘겠죠. 자기네 당에서 장정혁 대표 등등을 비롯해서 재선거 하자고 하면
0: 예.
1: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 그만두라는 거야?
0: 그럼.
1: 또 나경원 의원도 뭐 또 이제 무효다 막 계속 주장하니까.
0: 김은혜 의원도 굉장히 진지해요.
1: 네. 아니, 처음에는 그분들이 조금 입을 좀 다물고 있다가
0: 예.
1: 니네는 이제 뒤집어지니까 또 입을 다무는구나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또 이제
0: 또
1: 세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0: 네.
1: 그러니까 그러든 안 그러든 간에 일단 기분은 나쁘겠죠. 그래서 그래봤자 뭐 해봤자 결국은 이거 소송 만약에 간다고 해도 끝까지 가봤자 4년 넘게 걸리고 난 이미 그때 되면 또 벌써 대선 주자로 우뚝 서 있을 텐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생각할 것 같고 저는 명태균 씨가 참 축하하는데 재뿌려서 미안하지만 너 이제 좀 있으면 1심에서 뭐 어쩌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속으로 콧방귀 꼈을 것이다. 아. 실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무죄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예. 무죄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자기의 그런 거취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세훈 시장은 지금 너무 행복하다. 오세훈을 불사조로 만들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0: 예. 일단 뭐 현재에서는 이제 선거 소청이라는 제도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무효 소송,
1: 선거 무효 하기
0: 두 종류 정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과거신 기자도.
3: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적 쟁점으로 가면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다만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또 빌미로 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역시 대한민국 전체가 썩어서 사법부가 이렇게 또 놀아나가지고 예. 이 대한민국 부정 선거를 감추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이밍을 짜가지고 계속 불을 붙일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고 이용 가능할 거 이미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는 스텝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은 이거를 빠르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국 이게 선관위가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대통령의 언급도 그렇고 김미석 총리가 이제 전현직 총학생회장들 만나갖고 얘기한 것도 그렇고 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집회 나가거나 시위 나와가지고 난 참정권이 침해된 데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막상 현장에서는 또 갈등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 부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피켓 시위하면서 어떤 구호를 들 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억눌려 있는 분출하지 못하고 있는 목소리들을 정치가 대신 들어주고 풀어줘야만 그 효용성을 채워줘야만 그나마 조금씩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정쟁화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또 인강에서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청년층의 우경화 뭐 또 시작하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최근 일부 평론가나 또 진행자들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를테면 매불쇼의 최욱 씨가 뭐 탱크로 이제 구구들 밀어버려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전두환 씨를 동경하는 분 사람들 이런 발언을 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단서를 달긴 했는데 오늘 이제 뭐 사과 방송도 하기

0: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대형 스피커들이 할 말인가. 그분도 이제 원한에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길 줄 알았는데. 자기네 최욱 씨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를 밀었잖아요. 그거 진 것에 대한 원한, 불만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좀 실수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사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좀 사과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저는 정준희 교수가 더 문제라고 봐요. 지금 이제 최욱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본인이 약간 개그성으로 사실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2: 예.
1: 아,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보기엔 이제 도를 넘은 잘못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맞고 예. 본인이 약간 조금 업돼가지고 좀 한 것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종접자가 많이 빠졌거든요, 진짜. 그래서 아. 조금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어쨌든 오늘 사과는 했거든요. 이제 예. 그거 뭐 보수에게는 안 한다고 하면서도. 근데 정준희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30 공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한테 에베베베 하고 싶은 태도예요. 그다음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랬는데 왜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들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좀 안 가서 그거야 뭐 그분들이 생각인 거 아닌가요?
2: 예.
1: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고 정준희 교수는 원래 이렇게 말을 세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2: 예.
1: 제가 예전에 저도 100분토론 진짜 자주 많이 나갔었었고 정준희 교수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요즘에 이제 조금 내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인도 이제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좀 사과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
2: 예.
1: 아 이게 이제 세대가 이제 자꾸 너무 조금 한쪽 방향 극단적인 방향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기의 생각을 세게 표현해야지만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2: 예. 자, 우리 곽우신 기자도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
3: 네. 아, 저는 그 사실은 부정선거, 이 부실선거 관련 논란에 대해서 예.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대학 언론 기자들도 와이코 한 상황이었는데
2: 예, 예.
3: 본인이 처음에 둔감했음을 일단 인정을 했고 그 뭐 처음에 몇 장 정도 뭐 한 거 그런 문제였나 싶었는데 뭘 놓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쨌든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이 아 내가 좀 잘못했다 내가 좀 모자랐다라고 인정한 태도를 보인 것부터가 일단 이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 단추는 잘 끼운 것 같다. 이제 조금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는 모습도 가치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저는 이제 여당은 그릇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또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통합 포용해야지.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이렇게 말하면 되냐? 이거는 딱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과거신 기자님 누구 생각났죠?
3: 말하지 않겠습니다.
2: 아, 생각났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포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어떠한 분에 대한 비판적 말씀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 총리 후보자 좀 짧게 짓겠습니다. 한성숙 장관. 사실은 강훈식 유력, 막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0: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청와대 쪽에 알아보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2: 뭐라고 정리했어요?
0: 고요하다.
2: 청와대가 고요하다?
0: 고요하다. 알아들어라.
2: 어.
0: 아닌 거거든.
2: 어.
0: 이거는 이제 페이커예요. 띄우기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2: 이름이 회자되게?
0: 예. 그냥 국무총리급, 대선 후보급, 아. 급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성숙 예. 지명자와 관련해서는 예. 그냥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직할 통치하겠다. 그냥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 좀 더 주도권과 그립감을 갖고 국정 운영을 예. 예. 뭐 내년 연말까지 해 나가겠다 그런 것처럼
1: 내가
0: 보입니다.
1: 내가 듣기는 누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카드는 버리고
2: 정성호 장관.
1: 예. 네. 그리고 이제 경제 그러면은 어차피 주식도 부양 계속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오늘 대통령
4: 북구간 맞추셨어요? 성시장 맞추셨냐고요?
1: 정청래 대표님.
2: 야, 요거 한 2년 들어야 됩니다. 최소
1: 아,
2: 2년.
1: 너무 힘들어요.
2: 최소 2년 들어야 됩니다.
4: 이번 주까지만? 아니, 이번 달까지만 할게요. 6월 달까지.
2: 그 긴데?
4: 6월 3일날 선거 있었으니까 6월 달까지는 제가 놀려 먹어야죠.
2: 예, 철이와 영이 오늘도 사이가 좋아서 다음 주도 역시 사이 좋게 우진이도 조심히 가시고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봅니다. 월요 직설.
1: 예, 박정희와 판승부 매주 월요일 각 진영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이도영 작가와 함께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자, 6.3 지방선거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입니다, 불과.
2: 네,
1: 예.
2: 네.
1: 주말 잘 쉬셨죠?
2: 네, 네.
1: 예.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승패, 승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예, 뭐 대통령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고.
1: 예.
2: 뭐 수치상으로는 뭐 지난번보다 잘했으니까.
1: 12대 4.
2: 또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 근데 그걸 그래서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 뭐 두 달 전, 석 달 전만 하더라도 모든 전문가들이 예. 15대 1 얘기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났으니까. 게다가 뭐 꼭 뭐 오늘 대통령도 한 이야기입니다만 꼭 이겨야 할 곳, 지면 안 될 곳, 이런 곳에 있었지 않느냐.
1: 예.
2: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것은 무조건 이겨야 됐었잖아요.
1: 예.
2: 지방선거인데 서울시장이 뺏긴다는 것은 뭐 엄청난 데미지인데, 구청장 선거는 이겼단 말이에요.
1: 맞아요.
2: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는 졌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북구도 구청장 선거는 이겼어요.
1: 부산시장도 이겼고.
2: 네.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로만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1번은 후보 책임이고 2번은 당 책임이죠.
1: 당 책임.
2: 그럼요.
1: 당 책임이라면 당대표의 책임입니까?
2: 뭐 당대표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1: 예.
2: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캠프도 책임을 져야죠.
1: 아.
2: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캠프가 너무 비대하다.
1: 아, 맞아요.
2: 스마트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캠프에 있었던 젊은 층 이야기 들어보면
1: 예.
2: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예. 어르신들이 다 카트시키더라.
1: 아하.
2: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1: 가만히 있어라.
2: 여러 데서 계속 이기니까.
1: 아하. 그래서 약간 좀 방어적인
2: 그렇죠.
1: 그 전략을 취한 건 사실이었던 예, 것이고. 예. 사실은 도전자였는데.
2: 그렇죠, 도전자였는데.
1: 도전자였는데. 네. 실제 전략은 현직 시장처럼 했었다.
2: 그렇죠.
1: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2: 네.
1: 그런 분이 뼈 아팠다는 건데. 아, 우리 작가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측하셨고.
2: 네.
1: 하셨는데, 좀 마음 가장 아픈 패배는 어디예요?
2: 부산 북구죠.
1: 부산 북구.
2: 서울은 얘기했고.
1: 네.
2: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수 진영의 차기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1: 네.
2: 그건 꺾어야 됐다. 거기다가 국민의힘에서도 사활을 걸고 한동훈 안 된다고 했잖아요.
1: 예.
2: 구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 삼각 구도에서 졌다? 그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그 좋은 구도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1: 전재수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과의 대결에서 양자 구도에서도
2: 예.
1: 삼선을 했었던 곳이었는데
2: 예.
1: 말씀하신 대로 삼자 구도였는데도 졌단 말이에요.
2: 예. 그러니까 일단 공천을 너무 늦게 했다는.
1: 늦게 했다?
2: 예.
1: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일찍 내려와서
2: 그게 중요하죠.
1: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
2: 네.
1: 상대 후보가 전국구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2: 그렇죠.
1: 사실을 좀 너무 간과하고
2: 네, 네.
1: 좀 낮게 평가했던 것이 아니냐.
2: 네. 그리고 한동훈 쪽에서 시장은 전재수 1번 그리고 뭐 국회의원은 6번 이런 것 그런 것도 좀 먹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선거에서는 그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희한하게 또 작동을 하거든요.
1: 예, 예.
2: 한쪽에 몰아주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하정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계속 국감이 있어야 되나요?
2: 뭐, 당장은 못 움직이겠죠?
1: 아. 알겠습니다. 이 작가님이 표정에 그 아쉬움을 많은 걸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고, 정청래 당대표 이제 백서를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2: 네.
1: 그래서 또 시스템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고 오류가 있었는지 진단하겠다고 하는 건데, 당내 일각에서는 이제 전 지사 같은 분들은 이제 정청래 당대표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 네.
1: 이게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2: 아니, 이 대통령 말처럼 이걸 승리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
1: 예.
2: 당대표가 책임져야죠.
1: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2: 지금 뭐 사퇴하든가 물러나든가 아니면 다음 전당대회가 코앞이니까
1: 네.
2: 내가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든가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1: 아하.
2: 그럼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1: 아하.
2: 그러면 지금 뭐 민주당 내분이 상당히 꽤 오랫동안 격화됐거든요. 검찰 개혁 문제부터 시작해서
1: 그렇죠.
2: 합당 문제, 최근에 김영남 조국 문제까지.
1: 예.
2: 그런데 다음 전당대회 어떻게 편의를 나눠가지고 갈려서 싸울 거라는 게 눈에 보듯 보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런 거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답답하겠죠. 뻔히 싸울 게 보이는데 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1: 예.
2: 그러니까 오늘 취임 1주년
1: 기자회견
2: 기자들이 이 선거에 관해서 대통령한테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2: 그런데 오늘 대통령 말은 작심한 듯 나온 거 아니에요.
1: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2: 네, 네. 그거를 이해해야죠. 그 누구를 향한 비판인지.
1: 아하.
2: 오늘 중앙경향에서는 바로 기사 써서 김호준, 정청래, 유시민을 뜻한다라고 썼더만요, 벌써.
1: 예, 예, 예.
2: 다들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1: 예.
2: 우리 편을, 그러니까 우리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안아야지 모욕 주면 되겠느냐. 그런 것도 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어요.
1: 김호준, 정청래, 유시민을 지목한 거다? 예.
2: 원래 저는 ABC로 모욕 당했으니까.
1: 자, 일단 오늘 말씀하신 그 대통령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장면을 준비했는데 그 장면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아, 좀 들어보세요. 성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와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이죠.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근데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기 위해서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1: 예. 이 발언을 들으면서 ABC가 좀 생각이 나긴 했습니다.
2: 그러니까 저 이야기 하기 전에 또 뭐라고 했냐면,
1: 예, 예.
2: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태도와 자세는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야당 대표가 아니고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집권 여당이 되고 나서 야당 대표처럼 투쟁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1: 예.
2: 그러면 이런 이번 선거 때 TK나 PK 가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TK, PK 못 내려갔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 게 많이, 많이 아쉬운 거죠. 그게 그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일맥상통한 거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여당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기 예. 안에 많은 것이 이제 예. 포괄되어 있다라는 건데. 자, 또 이번 선거에서 또 가장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2030 세대를 잡지 못했다. 이 부분인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무총리도 간담회를 했고 대통령도 뭐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말도 했고.
1: 예.
2: 당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요즘에 최근 들어서 젊은 평론가들이 그 민주주의장이 많이 생겼어요.
1: 예.
2: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노년층에서 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1: 그걸 좀. 2세대라고 하고 한 3세대들이 된다.
2: 그렇죠. 네. 조금,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 젊은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1: 예.
2: 아니, 그 이명박 국정원 때부터 새누리당에서 그러는 거야. 잘 모르잖아. 맨날 이렇게 윽박 질렀단 말이에요.
1: 예, 예.
2: 그게 아니고 이제 들어주자는 얘기예요.
1: 아하.
2: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민주당을 외면했는데
1: 예.
2: 부산하고 대구 있는 젊은 친구들이 민주당을 외면했나?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걸 봐야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20대들이 보수화됐다.
1: 예.
2: 남성 20대 남성은 보수화됐고 여성은 아니다.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 이번 선거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대구와 서울이 달랐던 점은 부산 대구의 기득권은 국민의힘이죠. 누가 봐도.
1: 예.
2: 근데 서울은 민주당을 생각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2: 기득권들 우리한테 뭘 해줬냐는 얘기예요.
1: 아하.
2: 그런 반발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를 무작정 잘 모르니까 공부해라. 책 읽어라.
1: 역사 공부해라.
2: 그러면 안 되는 거다.
1: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이념 지향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렇죠. 차이로 인해서 또 네. 투표 상황이 드러났고
2: 네.
1: 또 세대 간의 차이도 드러났다. 이 부분을 이제 면밀하게 네. 이제 민주당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또 삶의 태도도 바뀌어지고 자산이 늘어나고 경험이 많아지고 하면 정치상황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1: 예.
2: 노무현 대통령이 20대, 30대 표 얻어서 당선된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그 20대, 30대, 40대들 지금 60대, 70대, 50대 됐잖아요. 다 보수화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젊은 친구들이 민주당 찍었단 말이에요.
1: 예.
2: 지금은 안 찍잖아요.
1: 예.
2: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게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니까 벌어진 일인데 옛날이면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1: 근데 이제 지성화 작가, 유시민 작가의 ABC론 이것도 굉장히 좀 화제가 돼서 진보 진영을 뭐랄까 좀 갈등하게 했던
2: 갈라졌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던 네. 의도를 했던 갈라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로 그렇죠. 네. 그걸 치열하게 논쟁이 붙었고 ABC 잘했다고 한 평론가도 한 명 못 봤는데 그랬으면은 저는 안타까운 게 그 다음 주에 예.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아. 좀 상처를 줬다. 진보 진영의 어른으로서 예. 그런 유감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다음에 와서 더 했거든요.
1: 그 다음 주에 와서 본인에 대한 비판을 딱 들어봤더니 제대로 자신 말을 들은 사람은 딱 한 명인 것 같다. 네. M본부에. 네. 다른 것들은 다 제대로 보지도 않은 것 네. 같다.
2: 그러면 맨날 공부하러 가잖아요.
1: 네, 공부하라고.
2: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긋나는 거지.
1: 삐뚤어지고 있습니까? 많이 삐뚤어지셨습니까? 우리 이동영 작가도?
2: 많이 삐뚤어졌어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1: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또 하나는 이번 이제 진보진영에서 이제 경기 평택을 선거.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의 아, 뭐랄까요. 좀, 과도한 네. 상호 네. 갈등 네. 혹은 경쟁이 좀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이후에도 이번 이제 전당대회 때도 통합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2: 통합은 어렵다고 봅니다.
1: 합당 어렵겠다.
2: 네, 이제는 합당 어렵습니다.
1: 당분간.
2: 뭐 1대1 통합은 당연히 안 되고요. 지금 너무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네. 흡수 통합도 이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1: 흡수 통합이라면 각 의원들이 네. 이제 그 탈당 후에 네, 네, 오는 건데, 입당 신청 자체도
2: 그것도 어렵다. 아, 너무 세게 붙었어요.
1: 너무 세게 붙었다. 네.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건 치료 방법이 없나요?
2: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1: 아, 시간이 시간이 지금 이제 다음 총선까지 한 1년 10개월 남았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는 서울을 패배하고 경기 평택을 지고 부산 북갑도 진 이번 네. 패배가 네. 네. 오히려 1년 10개월 300명 또 새로운 국회 회기를 정하는 그 선거에서 중요한 예방주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긴 합니다만.
2: 글쎄, 지금 근데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자강파와 합당파가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1: 6명 6대6으로 갈렸다고 그러는데.
2: 뭐, 그러니까 예. 거기서도 그런 상황인데, 예. 그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예. 다음에 또 비례대표 할 수 있습니까?
1: 지역구를 얻어야죠.
2: 예. 예. 지역 갈 데가 없는데?
1: 사실 지난 총선에 이번 회기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2: 없죠.
1: 거의 이제 당선됐다고 네. 봐야 되고
2: 그렇다고 다시 한번 그러면은 비례대표로 우리 10석씩 주십시오 할 수 있을까? 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뭐 당선이 됐다면 또 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예. 패배했는데 그것도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패배했단 말이죠.
1: 그렇죠.
2: 네. 굉장히 그 조국 대표로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왜 우리가 3등 했을까? 예. 그런 반성? 뭐 이런 게 필요한데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근데 뭐 합당 안 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2: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1: 굉장히 어려운 상황. 네, 앞으로 어려운 상황. 당분간 네, 네. 계속
2: 조국 혁신당은 예. 굉장히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 지지율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 그렇죠. 그런 상황이긴 네. 하죠. 이제 민주당의 미래도 좀 짚어보면 곧 이제 그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8월 17일이라고 이제 날짜까지 나온 것 같아요.
2: 네. 빨리 해야죠.
1: 빨리 해요?
2: 아니, 길게 끌면 끌수록 더 싸울 거 아닙니까?
1: 아, 빨리 이렇게 후딱후딱
2: 치워야 됩니다.
1: 딱 정리해야 된다.
2: 예. 어. 아니, 뭐, 누구 나올진 뭐 다 예측 가능한 거고.
1: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예. 공식화 했고. 예.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2: 뭐, 정청래 대표도 요즘 도전하겠죠.
1: 아,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예. 지금 사퇴하지 않는 걸 수 네. 보면.
2: 그럼 송영길 전 대표도 뭐, 가능성 있고. 예. 우원식 의장은 모르겠습니다.
1: 아.
2: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1: 예.
2: 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1: 그러면 또 이제 국회의장이었는데. 예. 그 당대표에 나와가지고 또 낙선하는 경우도 좀 뭐랄까 모양이 좀 빠지는 경우가 되니까.
2: 근데 국회의장을 예. 원래 하면. 예. 명예롭게 은퇴인데. 예, 예, 예. 그 정세균 의장 때부터 그게 깨졌어요. 국회의장 끝나고 국무총리하고 다시 뭐 대선 도전하고 뭐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예. 뭐 그런 전통은 사라졌다.
1: 아, 그러니까 진정한 국가의장설 이후에 품격을 예. 하고 딱 내려오는 그 관례가 꺼졌기 예. 때문에 우원식 의장 또 굉장히 아직도 그 정정하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
1: 예, 예. 몸에 에너지도 많이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당대표 출마도 타진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2: 가능하려 봅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어쨌든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뭐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대결하면 한 명이 과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 결선으로 간다.
1: 송영길 전 대표 나간다고 확신하십니까?
2: 나올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2: 네. 어. 아니면 안 나가면은 예. 누구 손을 들어주겠죠?
1: 누구의 손을 들었습니까?
2: 김민석 손을 들어주겠죠?
1: 어. 네. 같은 586 동지로서?
2: 어, 이건 뭐, 당내 복잡한 뭐, 해계본이입니다만은 예.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 어, 정청래냐, 김민석이냐 하면 김민석 손을 들어줄 겁니다.
1: 예. 근데 원래 한번 했잖아요, 대표를.
2: 네.
1: 뭐, 한번더 나온다는 건좀 그렇잖아요.
2: 아 이번엔 당대표가 왜 중요하냐면, 예. 정권을 가지잖아요.
1: 다음 총선에.
2: 예. 예. 그거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꿈꾸죠.
1: 공천권을 해서.
2: 예, 공천권을 해서. 예. 내가 준 공천장으로 국회의원 많이 돼서.
1: 예. 그, 나의 개, 이동형 어. 개.
2: 그 2년 반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1: 송영길 개, 김민석 개, 정청래 개를 예.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을
2: 수 있다. 다들 꿈이 있죠.
1: 아하. 자 그러면 김민석 총리와 관련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2: 예.
1: 그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 아니 그 어제인가요?
1: 예.
2: 그 강원식 실장이 예. 대신해서 읽은 거.
1: 예.
2: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김민석의 것이다. 딱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 아 그래요. 그 하나의 신호다.
2: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1: 아마 아시면서. 예. 예. 그럼 김민석 총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의중에 실려있다 하더라도 사실 김민석 총리가 또 어떤 개파가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2: 없죠. 예. 없으니까 만일 정청래 김민석이 대결을 하면 예. 친청과 친명의 대결이죠.
1: 친청과 친명.
2: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프레임이 싫으니까 김어준 씨가 친청과 친석의 대결을 했잖아요.
1: 아하. 친 김민석?
2: 예. 예. 친석의 대결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가버렸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지금 앵커 말처럼 예. 김민석 개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에. 민주당이 어디 있어요? 김민석 개가.
1: 친명 중에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그룹이 친석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 아니, 그 친명계죠.
1: 친명계다. 친석계는 없다.
2: 친석계는 없습니다. 친명계죠.
1: 그럼 김어준 씨가 왜 이렇게 말을 한다고 보세요?
2: 김민석이 되면 안 되니까.
1: 아, 왜 김민석이 안
2: 그러니까
1: 된다고
2: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오늘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네. 뭘 자꾸 분리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1: 들어오세요. 그릇이요. 네. 여당은 그릇이어야 돼요.
2: 자꾸 분리하고 모욕 주고, 어?
1: 아.
2: 아니, 유 이재명들이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1: 배고파서 온 거 아니야?
2: 그걸 갈라치기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꾸 그러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답답하고 화가 나겠죠. 아, 나 좋아서 들어온다는데.
1: 예, 예, 예.
2: 아니야, 그 사람은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1: 뭐 먹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야.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2: 아니, 아까 장성철 수상 같은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 정말 싫었던 사람이거든요.
1: 아, 예, 예, 예.
2: 지금
1: 예.
2: 바뀌었잖아요, 약간.
1: 아, 약간 뉴 이재명스럽게.
2: 아, 그럼 예. 좋은 거 아닙니까?
1: 어, 받아야 된다.
2: 받아야죠.
1: 어.
2: 그래서 자꾸 넓혀나가는 거죠.
1: 어.
2: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다 공감해요. 그런데 개헌이 안 되는 이유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대로 가면 87 체제는 영원히 갑니다.
1: 87 체제, 아, 그 헌법에 그대로
2: 네. 어떤 예. 200석이 안 되면 안 돼요.
1: 예.
2: 그럼 200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 이렇게 갈라쳐가지고 어? 넘어오는데 너 배고파서 넘어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200석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이 갈라지는 첫 번째 요인이 그 검찰개혁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1: 예, 예, 예, 예.
2: 이제 강경파들과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이에 예, 예. 있대. 근데 오늘 대통령은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1: 예.
2: 사실은 강경파하고 대립했던 사람들이 예. 대통령 생각은 강경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대립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경파들은 아닌 사람들에게 대통령 팔지 마라 그러고 다녔고
1: 맞아요.
2: 그렇게 네. 시작됐기 때문에 네. 그걸로 불 붙으면 네. 아,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보안 수사권 문제는 네,
2: 전당대회 이후로
1: 그건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데 중국 신당과 협상도 미뤄야 되고 하면 다 미루면 그러면 싸울 게 없는데요?
2: 안 싸우면 좋죠.
1: 그럼 이번 지방선거 패배와 당이 혁신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민주당의 미래를 네.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2: 뭐, 게다가, 네. 원내대표도 좀 중요한데,
1: 네.
2: 이제 새로,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될 텐데, 법사위에 지난번처럼
1: 예.
2: 강경파들을 잔뜩 집어넣으면
1: 아하.
2: 그거는 또 싸우자는 겁니다.
1: 아.
2: 원내대표 잘 생각해야 돼요.
1: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아무튼 김민석 총리는 다음 인물은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유능한 민주당은 무엇일지 또 각 전당대회가 가까이 올수록 거기에 대한 논의는 더 가속화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령이 작가 왠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이야기를 드는데 한판승부 팬들이 한 말씀 해주세요.
2: 아, 그 사실 저 박재영 앵커랑 꽤 오래 인연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한판승부로 다시 이렇게 예.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예. 만나서 즐거웠고요. 예. 저 때문에 어쨌든 유튜브 좋아했으나 청취율이 조금이라도 잘 나왔다니 다행입니다.
1: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승부.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드그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두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5: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4월은 벚꽃,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면 6월은 수국이 제철입니다. 유독 커다랗고 탐스러운 수국. 멀리서 보면 하나의 덩어리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자잘한 꽃들이 수없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 사는 것과 너무나 같지 않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하나하나의 감정들이 쌓여서 결국은 커다란 꽃으로 다시 피어나는 것. 그렇게 오늘도

0: 오늘 첫 곡으로 지수의 꽃 들려드렸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이 되면 길가나 화단 분위기도 확 달라지는데요. 봄꽃은 조금씩 지기 시작하고 대신 색감이 화려하고 풍성한 여름꽃들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머금은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오늘은 6월에 피는 꽃 종류 날씨 이야기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6월 8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친절한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만나보시겠습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그리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는데요. 오늘도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해 주세요.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엘리커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오늘 날씨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피는 꽃, 특히 6월에 피는 꽃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본 다음 DMB 지역 한 주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월 대표 꽃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풍성하고 동그랗게 피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요. 비 오는 날에도 분위기 있게 느껴지고요. 빗방울이 꽃잎에 맺혀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까지 차분해집니다. 정원 한쪽에 심어두면 그 존재감이 확실해서 눈에 쏙 들어오는 꽃, 수국. 그 특유의 몽글몽글한 형태 덕분에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곤 하는데요. 토양의 성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오묘한 꽃잎. 색깔은 관찰할수록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5월과 6월 사이에 가장 화려한 꽃으로 장미 빼놓을 수 없죠. 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 마당에 장미 하나 정도는 꼭 심어 놓으시던데 키우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향기가 너무 좋잖아요. 담장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 장미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설레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꽃이 아닌가 합니다. 장미는 그 우아한 자태만큼이나 고혹적인 향기로 정원 전체를 가득 채우는 매력이 있는데 붉은색을 비롯해 분홍색, 노란색 등등 각양각색의 장미들이 겹겹이 쌓인 꽃잎을 펼쳐내는 모습을 보면 자연의 경이로움마저 느껴집니다. 이 밖에 보랏빛 꽃과 향기로 유명한 라벤더도 6월, 여름에 피는 꽃으로 유명한데요. 라벤더는 허브 정원, 카페, 유명한 명소나 여행지에 특히 많습니다. 향기로운 꽃밭에 서 있으면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작은 화분에 담아두기만 해도 공간 전체에 은은한 향이 펴져서 기분 전환하기에는 딱인 꽃입니다. 특히 라벤더 특유의 싱그러운 향기는 지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주는 듯한 위로를 건네곤 하는데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향기 덕분에 반려식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친구입니다. 또 주황색 꽃이 담벼락 따라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름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꽃으로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능소화 꽃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좁은 골목길 지나갈 때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주황색 꽃잎들이 여름의 시작을 알려주는 듯한데요. 능소화처럼 여름의 열기를 가득 머금은 꽃들은 특유의 쨍한 색감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이번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기도 한데요. 바로 백합입니다. 꽃 크기가 크고 존재감이 강해서 여름 느낌이 물씬 납니다. 향기도 진해서 꽃다발용으로도 인기가 참 많죠. 화려한 색감 덕분에 집안 분위기를 생기 있게 바꿔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물병에 꽂아두고 매일 물을 갈아주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합과 같은 꽃들은 거실 한가운데 두기만 해도 그 화려함이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큼지막한 꽃망울이 서서히 터지면서 품어내는 강렬한 향기는 여름날에 더위마저 잊게 할 만큼 아주 매혹적입니다. 혹시 만수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방송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꽃인데요. 일명 메리골드라고도 합니다. 학교 화단이나 공원 조경용으로 많이 심는다고 하는데 노랑, 주황, 선명한 색감으로 여름의 쨍한 분위기를 살려주는 꽃입니다. 관리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초보자들도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꽃으로 햇볕이 잘 되는 곳에만 두어도 지가 알아서 잘 자라주니 그저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메리골드나 백일홍처럼 쨍한 여름꽃들은 주변 환경을 순식간에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힘이 있습니다. 별다른 손길 없이도 척박한 땅에서 끈기 있게 꽃을 피워내는 모습을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정원 가꾸기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도 메리골드라면 충분히 화려하고 풍성한 여름 정원을 꾸며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여름에 피는 꽃으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꽃이죠. 바로 해바라기인데요. 솔직히 저는 해바라기 그닥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해바라기가 돈을 끌어모은다네요. 그래서 지금은 백화타움으로 좋아하는 꽃이 됐습니다. 좀 속물같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이쁘게 보려고 하니까 노란 것이 이쁘더라고요. 무엇보다 햇빛 좋아하는 꽃답게 밝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요. 눈에 띄게 큰 꽃은 아니지만 은은한 매력이 있어서 자꾸만 눈길이 머물게 됩니다. 특히 해바라기 그림은 화사한 색감으로 인테리어에 활력을 더해주면서 금전 운과 행운을 불러오는 풍수지리적 의미가 담겨 있어서 거실이나 현관에 걸어두면 좋다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 너무나도 유명하죠. 저희 집 거실에도 걸려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접시꽃입니다. 보통 5월에서 7월 사이에 가장 활짝 피는 꽃으로 키가 길게 자라면서 꽃이 층층이 피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주로 시골 담장 옆이나 골목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위로 곱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를 보면 여름의 기운이 쑥쑥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높이가 있다 보니 화단 뒤쪽에 심으면 풍성한 배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접시꽃처럼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르는 꽃들은 여름 정원의 입체감을 더해주는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6월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덥고 습한 여름 날씨는 꽃들에게도 결코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약간의 세심한 관심만 있다면 꽃들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꽃을 피울 텐데요. 우리도 결코 쉽지 않은 인생살이, 서로에게 약간의 관심만 주면 삶이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꽃 한 송이 사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 DMB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고 기온이 80도 안팎으로 이번 주 중에 가장 시원한 날이 되고 있습니다. 밝은 햇살과 낮은 습도 그리고 상쾌한 동풍이 불어 야외 활동하기에 매우 쾌적한 날씨인데요. 현재 기온은 79도, 섭씨 26도입니다. 오늘 밤은 구름 많아지면서 점차 흐려지겠지만 비 소식은 없고요. 밤 최저 기온 섭씨 13도, 건조하면서 선선한 날씨 예상되며 쾌적한 기온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화요일은 6월 초에 또 다른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쾌적한 습도와 함께 바람은 남동풍으로 가볍게 불겠으며 오후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몇 도 높은 83도, 섭씨 28도이고요. 특히 오후에는 구름이 다소 많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열대성 기후로 습도가 높아지겠네요. 주중에는 습도가 높아져 구름이 많아지고 비와 뇌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끈적한 날씨 예상됩니다. 오후 최고 기온이 88도 후반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 예상되고요.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90도 이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언제든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오후와 초저녁에는 산발적인 뇌우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밤에도 다소 덥겠네요. 이번 주 목요일은 고온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이 96도, 섭씨 36도 최고 기록에 근접하겠습니다. 바람은 서풍으로 불겠으며 자외선 지수도 9로 매우 높고요. 밤 최저 기온은 수요일과 비슷하며 저녁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금요일도 목요일과 비슷한 날씨 예상되며 다음 주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으나 주말을 지나 이달 말쯤에는 다시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3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처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 시간이 너무 재밌다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좀 더 길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데 정말 이 시간 재미있게 엮어주시는 우리 로이처의 보안관님 오늘은 사복을 입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사복 입었을 때와 정복 입었을 때하고 달라요, 느낌이.
1: 예, 맞아요. 예, 이게 그 사복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입으면 정복은 좀 그래도 경찰같이 보이는데 사복 입으면 일반 그냥 범죄자같이 보이기도 하고.
0: 아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렇게 선한 눈을 한 범죄자가 어딨어. 웃는 것도 너무 선하세요. 근데 정복 고맙습니다. 입으시면 웃는 것도 이렇게 좀 함부로 편하게 안 돼요.
1: 아, 왜냐하면 정복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위험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예, 또 권총도 차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조금 다르죠.
0: 솔직히 본인은 정복과 사복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세요?
1: 아, 저는 정복이 좋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네. 역시 타고난 네. 경찰이야! 좀 불편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1: 아니요,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일반, 그냥 그러니까 사복 입는 것보다 더 편해요. 아. 그리고 정복을 입으니까 왜 옛날에 우리 홍은경 씨도 학교 옛날에 다닐 때는 왜 교복을 입었잖아요.
0: 교복 입었죠.
1: 근데 이제 교복 입을 때는 맨날 그 옷

0: 있어요.
1: 예, 그래서 세탁소에 갖다 주고, 예, 아니면 뭐 집에서 데리고, 저는 열심히 집에서 제가 데리고 있죠.
0: 사실 요새 도로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의외로 많아요.
1: 예, 뭐 거의 뭐 에브리데이 뭐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엔 특히 예. 그 보행자, 예, 페데스트리언 예. 그런 그 차에 치는 사고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밝은 대낮에도 나지만 네. 약간 어두운 침침할 때 이른 아침
0: 아.
1: 아니면 이제 저녁 해가 저물 무렵 이때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뭐 안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우선 운전자들의 부유주의도 많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티켓을 주는 이유가 요즘에는 전화기를 본다든지 그 핸드프리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티켓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주의 때문에 보행자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꼭 운전자 잘못도 아니고 보행자들이 또 횡단보도를 안 걷고 그냥 뭐 아무 도로나 그냥 막 건너가는 이래서 치면 참 괴롭거든요.
0: 아, 제가 왜 웃냐면
1: 예.
0: 요새 좀 무릎이 좀 아프니까
1: 아, 예.
0: 저 횡단보도까지 가기가 아. 솔직히 너무 귀찮은 거예요.
1: 아, 성형 씨 이렇게 자꾸 옛날 얘기해서 뭐 하는데 우리 한국에 오래전에 살 때 네. 육교라는 게 있잖아요.
0: 있었어요, 육교.
1: 그 육교 안 건너가고 밑으로 가면 왜 경찰들이 잡죠?
0: 아, 잡죠.
1: 그래갖고 동그랗게 왜 원을 그려서 그 안에다가 한 몇 분씩 세워놓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 생각 납니까?
0: 아, 나요, 나요, 나요.
1: 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우리는 오래된 사람 같아.
0: 연식이 오래된 사람인데,
1: 예.
0: 다행히 저는 원 안에는 쓴 적은 없지만,
1: 아, 그래요?
0: 몰라요. 그냥 뭐 어리니까 또 예. 여자니까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몇 번 걸린 적 있어요.
1: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 네. 있을 때. 근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너무 막 그냥 건너가시는 분들이 많고
0: 네.
1: 이 문제가 더 큰 건 뭐냐면 어두침침할 때 옷을 또 까만 걸 입고 건너가시는 분들은 정말 안 보여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치는 경우가 그래서 많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한인 분들도 아마 그런 사고로 해서 많이 돌아가신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0: 그럼 미국도 한국처럼 무단 횡단을 하면 티켓을 끊나요?
1: 티켓은 안 끊습니다. 안 끊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고는 줄 수 있어요.
0: 아, 이제 위험하니까.
1: 그렇죠. 이렇게 붙잡아서 여기를 건너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는 줄 수 있지만 티켓은 안 줍니다.
0: 아, 그런 티켓은 없군요. 예, 아유, 또 그거 믿고 또 막 그래, 끊으시는 거
1: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 같이 원 그려놓고 거기다 좀 세워놓고 그냥 퍼니시먼 같이 조금 이렇게 좀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러면 또 이게 안 되거든요.
0: 이번에 신호등과 관련해서 No Turn on Red라는 사인이 있지만 뭐 보행자 First, 보행자를 주의 깊게 봐라 뭐 이런 사인도 있잖아요.
1: 그거는 이제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First라는 그 사인이 그렇죠. 항상 있습니다.
0: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행자하고 이렇게 막 싸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1: 근데 그거는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0: 무조건.
1: 그럼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거는 항상 지키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버지니아나 이런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차들이 굉장히 조심해 해요. 보행자들을 우선으로 네.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뉴욕에 가끔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가 우선이더라고.
0: 아, 거기 뭐
1: 보행자가 알아서 피해 가는데.
0: 아이 그럼.
1: 제가 그 한 번은 이렇게 저도 오래전에 뉴욕에서 살았지만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제 친구들 뉴욕에 있는 애들은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욕 워커, you know, 그런 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런 걷는 보행 속도나 이 보는 게 다르대요. 근데 정말 잘 걷더라고요.
0: 씩씩하게 걷죠.
1: 예, 근데 차들이 그걸 피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0: 와서 칠레면 쳐라 이거.
1: 그렇지. 이제. 근데 그거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사고는 또 좀 더 덜 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뉴욕 그런 데도 많이 날 것 같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도 사고 건수는 좀 덜 납니다.
0: 아. 운전자들이 알아서 피하니까.
1: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저는 뭐 그 나라는 안 갔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바이 엄청 다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그 사이로 막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 보는 거 보면
0: 묘기대행진 보는 것 같아요.
1: 이게 그 무질서의 질서라 그래야 되나? 그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거 고개하는 것도 아니고 참 예, 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오늘은 짧지만 간단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네. 항상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마음으로
1: 그렇죠.
0: 항상 안전운전하는 거.
1: 예, 안전운전이 최고고
0: 네.
1: 그다음에 운전하면서 다른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0: 아, 근데 네. 안 하다가
1: 네.
0: 잠깐 하는데 하필 또 그때 사고가 난단 말이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왜냐하면 제가 이 운전하는 차는 내가 교통수단으로 필요해서 쓰는 거지만 이게 솔직히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0: 자칫 그렇죠.
1: 그럼요. 이게 차체가 또 크면 클수록 더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운전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특히 횡단보도 지나가실 때 아무리 서행이다라고 하지만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살핀 그렇죠. 후.
1: 그리고 보행자분들도 건너가실 때 차가 보이는데 내가 분명히 내가 건너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근데 절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차의 속도는 내가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보행자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보행자들도 너무 자신의 감각만 믿지 마시고 항상 길을 건널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렇죠. 서로가 조심하는 그런 훈훈한 우리 한인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전운전하시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3: 아침 식사 중.
2: 이렇게 조용하게?
3: 여기, 당신 커피 있어?
2: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3: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2: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3: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본에서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대응 제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6월에서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미 6월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30도가 넘는 날씨가 관측이 되고 있으며 냉각 제품 시장이 활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 확산 속에서 등에 매는 에어컨 형태의 착용형 냉각 장비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장비는 일본의 한 건설 회사가 개발한 백팩 형태의 냉각 장비로 조끼형 착용복에 등 부분에 에어컨 유닛이 부착이 된 구조입니다. 이 에어컨은 팬 방식이 아니라 냉매를 압축 순환시키는 구조를 적용을 해 착용자의 체온을 직접 낮추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내부에 소형 컴프레셔를 탑재해 냉매를 순환시키며 목 주변까지 냉각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 열사병 예방 효과를 높였다고 합니다. 가격은 약 110만 원 수준으로 건설 현장과 공장 등 고온 작업 환경을 중심으로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올해 일본에서는 냉각 스프레이, 순간 냉각 패치, 얼굴 가림용 마스크, 팔 토시 등 다양한 폭염 대응 제품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110만 원이면 일반 사람들이 사기엔 많이 비싸죠. 뭐 흑이사 겨울용 잠바 유명 메이커 3,000불도 훨씬 넘더만 뭐 그거에 비하면 뭐 껌값이네. 에베레스트에서 실종됐다 6일 만에 구조된 네팔인 세르파 가이드의 구체적인 생존 경위가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그는 단순 실종 후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지대의 고립과 빙하의 갈라진 틈으로 추락을 해 극한 상황을 자력으로 극복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57세 세르파는 내가 살아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고립된 이유는 하산 중 실종이 아닌 산소 고갈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해발 약 7,500m 지점에서 산소통의 산소가 완전히 바닥이나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며 일행을 먼저 보낸 뒤 홀로 남겨진 후 고지대에서 그가 6일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얼음과 초콜릿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 이틀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이후 물이 없어 주변의 얼음을 거칠게 씹어 먹었는데 이가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다 주머니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초콜릿 몇 개로 버텼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하산 과정에서 빙하에 갈라진 틈, 크레바스에 떨어져 고립됐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는데 그는 약 이틀 반 동안 크레바스 내부에 갇혀 있었으나 이후 발생한 눈사태가 역설적으로 탈출 기회가 된 것입니다. 눈사태로 크레바스 안에 눈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는 그 눈을 밟고 일어서서 위를 바라보니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크레바스에서 탈출한 뒤 고정 로프를 잡고 밤새 이동을 해 베이스 캠프 인근까지 하산했으며 이후 청소팀에 의해 최종 발견이 된 것입니다. 현지 등반 관계자들은 산소 장비 없이 고지대 크레바스에서 6일간 버틴 뒤 하산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살름은 우아치게든 살더라고요. 명줄 하나는 길겄네. 그나저나 이러고도 또 산에 가면 사람도 아니네.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인도인 관광객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장시간 단체 춤판을 벌여 현지인들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X에 도쿄 디즈니랜드 식당 등 내부에서 인도인 단체 관광객들이 춤판을 벌이는 영상이 확산이 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을 처음 올린 누리꾼은 이들은 식사 시간 내내 춤을 추며 주변에 큰 불쾌감을 줬고 이후 놀이기구 대기줄에서도 마주쳤다며 모바일로 주문한 음식을 가지러 가기 전부터 돌아온 후까지 오랜 시간 소란을 피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직원들이 스마트폰 번역기를 보여주며 제지하긴 했으나 대처가 너무 늦었고 강하게 경고하지 않아 아쉬웠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른 누리꾼들도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 이런 꼴을 보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이 없다. 디즈니랜드 측이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문하지 않겠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또 테마파크 내에서 SNS용 댄스 챌린지 촬영을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즉각 퇴장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누리꾼도 있었는데 이같이 논란이 확산이 되자 인도 현지인과 해외 거주 인도인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나가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방문한 국가의 예절을 따르는 것은 기본이라며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비판에 동참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인도인들이라고 다 염치는 없겠죠. 이 그래도 대체적으로다가 얘들은 이 아시죠? 이 아니면 일본인들도 워낙이 예전에 염치 없는 짓을 많이 해서 그런가 끼리끼리 논다고 말이오. 다음 소식. 최근 인도네시아 북스마트라주에서 악어의 습격으로 주민 두 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분별한 환경 파괴가 인간과 야생동물의 치명적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악어 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현지 환경단체들은 이번 인명피해가 벌목과 농장 개간 등 인간의 무분별한 토지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지난 4월 27일 친구들과 낚시를 하던 남성은 악어의 습격을 받고 실종이 됐는데 수색당국은 시신을 찾지 못했으나 지난 5월 20일 인근 강가에서 두개골이 발견되면서 치과 기록을 통해 그의 사망이 최종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한 달 뒤인 5월 27일에는 밤늦게 강에 들어갔던 주민이 악어에게 물려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현지 경찰은 시신에게 악어에게 물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 깊은 상처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환경 포럼 지부는 두 사건 모두 인간의 벌목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주민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 지역에서 악어 습격 사건이 전혀 없었다며 최근 1년 사이 합법적 벌목이 급증하면서 악어의 서식지인 늪지와 해안가가 대거 파괴가 되자 먹이를 찾기 위해 인간의 거주지까지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악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파충류로 알려진 바다 악어로 최대 7m까지 자라는 포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1999년부터 보호종으로 지정이 됐지만 주민 습격이 잇따르자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악어를 사살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사람도 사람을 죽이면 사형시키는데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것도 아니고 말이오. 아 이놈의 악어는 무슨 똥배짱으로 보호를 해준디야. 이? 보호해주는 놈도 한번 잡아 먹혀봐야 정신을 차릴라나.
1: 임신한 연인을 살해한 뒤 게임 생방송을 하고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꾸민 유튜버가 영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그가 내세운 6시간짜리 생방송이 실제 생중계가 아니라 미리 녹화된 영상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법원은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을 해 종신형을 선고하고 최소 복역기간을 31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 북아일랜드 루건에 있는 32살의 연인의 집에서 자신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임신 15주 차였다고 합니다. 그는 범행 시간대 자신이 집에서 게임을 생방송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은 범행 나흘 전 미리 녹화된 뒤 사건 당일 생방송처럼 송출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흉기에 찔리고 목이 졸린 상태로 발견이 됐으며 가해자는 범행 뒤 슬퍼하는 연인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런 베라먹을 놈을 만나. 종신년이고 뭐시고 말이오, 다 필요 없고 이놈 아까 그 악어 언티나 던져줬으면 좋겠네. 맞벌이 부부를 위해 평일 내내 자녀의 하원을 돕고 저녁 식사까지 차려주는 시어머니에게 고마움보다는 불편함을 느낀다는 한 워킹맘의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일 저녁밥 차려주는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자신을 맞벌이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비오는 날 출근길 울적한 마음에 하소연해 본다며 평일 5일 내내 아이 학원 라이드도 해주시고 저녁밥도 차려주는 시어머니가 어떠냐고 운을 뗐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시어머니가 식사를 차려주다 보니 매일 저녁을 함께 먹어야 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녀는 저녁 시간에 아이랑 남편이랑 셋이 오손도손 시간도 보내고 싶은데 주말밖에는 시간이 없다며 맞벌이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친정이나 시댁 도움을 받으며 자주 얼굴을 봐야 하는 것이냐, 내가 너무 불편함만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연은 2만 8천회를 넘어서며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글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은 시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불만만 표출한 며느리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들은 퇴근 후 직접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고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앞치마를 메고 저녁을 준비해 봐야 차려주는 밥 먹을 때가 좋았지 할 것이라며 오붓한 저녁 시간은커녕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배가 불렀다, 호강에 겨운 소리, 부모가 직접 아이 하원시키고 저녁에 먹으면 매일 셋이 오순도순 지낼 수 있는데 그 쉬운 걸 왜 안 하느냐, 요약하면 시어머니는 아이 하원만 시키고 밥만 차려준 뒤 집에 가라는 말이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된다는 소수의 옹호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 누리꾼들은 매일 시어머니와 밥을 먹는 건 숨이 막힐 수 있다, 도와준다는 빌미로 너무 사생활의 영역까지 들어오는 것은 문제라며 육아 도움과 가족 간의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뭔 개소리요. 이 호강에 겨워 요강에 걸쳐 앉고 자빠지고 말이오. 감사하다고 돈은 못 줄 망정 말이오. 어디다 글을 올려 올리긴. 이놈 손모가지를 그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CNN의 케이틀린 콜린스 기자에게 눈에 증오가 가득하다며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사법 피해자 지원을 명목으로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반무기화 기금 질문에 답하면서 이 기금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그 후 CNN을 지독하게 부패한 조직이라 비난하다가 콜린스를 겨냥해 바로 적이 절대 웃지 않는 부패한 기자가 있다고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인데 웃지 않는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를 본 적이 없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만 가득하다고 말을 이어가면서 국경 강화, 군사력 유지, 감세 정책 등 자신이 추진한 정책 때문에 콜린스가 증오를 품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이후에도 CNN과 뉴욕타임스를 겨냥해 우리 국민을 학대한다고 비난했으며 콜린스 기자가 끼어들려고 하자 조용! 조용히 해! 라고 말하고는 콜린스가 과거에는 보수 성향이었다며 조롱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는 CNN이 새로운 주인이 생겼으니 아마 나아질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그럴 것 같진 않아. 쓰레기를 바로잡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콜린스의 외모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멍청하고 못됐다고 공격한 바 있고 다른 여성 기자들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블룸버그 기자에게 조용히 해 이 돼지야 라고 말을 했으며 NYT 기자에게는 안팎으로 추하다라고 공격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기자들은 뭐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겨? 아이 기자는 무엇을라고 했디야? 아이 말빨로 안 되면 볼펜 있잖요 볼펜. 당신들 최고의 무기 펜. 이? 펜으로 써 갈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딸 비비안 윌슨이 당신의 아버지가 최고라고 칭찬한 기자의 인터뷰를 끊고 중간에 자리를 떠나 화제가 되고 있네요. 모델이자 트랜스젠더 인권운동가인 22세 비비안은 이번 주 초 이비자에서 열린 대시고월 빈티지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한 기자는 당시 레드카펫에서 비비안에게 다가가 당신의 아버지는 최고라며 그렇죠? 라고 물었는데 처음엔 질문을 잘못 들은 듯 비비안은 뭐라고요? 라고 정중하게 대답하자 기자는 최고죠. 당신 아버지 말이에요. 라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비안은 금세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알겠다고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자리를 급하게 떴다고 하는데 해당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이 되자 많은 누리꾼들은 비비안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비비안에게 불편한 주제인 걸 알면서 왜 사생활을 묻냐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도 잘했다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아름답고 강인하다고 했는데요. 비비안은 현재 아버지 일론 머스크와 절연한 상태라고 하는데 일론은 2004년 4월 첫 번째 부인이자 캐나다 작가와의 사이에서 비비안과 쌍둥이 형제를 얻었으며 비비안의 출생 직후 이름은 제이비어 머스크였다고 합니다. 2022년 비비안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법적으로 이름과 성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 정체성과 더 이상 친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는 2년 후 캐나다 심리학자이자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비비안이 워크 바이러스에 걸려 죽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성전환 수술을 아동 신체 훼손 및 불임 시술이라고 칭하며 나는 아들을 잃었다, 내 아들은 죽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버지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죠. 자고도 훌륭하게 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아주 아주 인자하시던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없대요.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딸은 나중에 결혼 생활도 원만하게 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미입니다. 아버지.

송은경의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그리고 오늘 월요일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독 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투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들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오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는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6월 8일 월요일 나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시작하기 전에요. 잠깐 안내 말씀 드릴게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요, 지역 사회를 섬기는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1일 목요일인데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복지센터 에난데일 오피스에서 KCSC 구직 박람회 Job Fair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정식 공개 채용 공고가 게시되기 전 사전 진행되는 채용 행사로 참가자들에게는 일반 지원자보다 한 발 앞서 기관의 채용 정보를 접하고 현장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관 소개와 다양한 채용 포지션을 미리 확인하고 인사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는데요. 뭐 디렉터는 물론이고요. 코디네이터, 인턴십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신건강서비스, 공중보건, 주거지원, 청소년 및 가족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채용지역은 버지니아를 비롯해서 메릴랜드 전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최대현 운영팀장에게 전화 주시겠습니까? 703-354-6345 703-354-6345 교환번호는 117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 첫 곡은 역시 오늘도 우리 애니님께서 일찌감치 보내주셨어요. 감사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라 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의 첫날 월요일 시작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긍휼한 사랑받는 날이 되시길 바라신다고요. 아휴, 매일매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말처럼 쉬운 것은 없으나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수는 항상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로 실수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한 사람은 많아요. 총칼보다 무서운 것이 말과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듣기를 즐겨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신 말씀을 상기하며 독별이의 생각을 마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신다면서 사랑 사랑 아주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이 말을 들으려면 저도 말을 줄여야 할 텐데 말을 반으로 좀 줄이고 대신 음악을 좀 많이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만약 그것을 원하신다면 저는 뭐 더 많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입이 가만히 있을라나. 그러면서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신청해 주셨어요. 사실 이 팝송이요. 오늘 2부 첫 곡도 원웨이 티켓을 들려드렸는데 원웨이 티켓은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드 스튜어트의 곡은 주로 이 남학생들이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오늘요. 이 올해 환갑을 맞이하는 1966년생들의 라이브 음악과 와인 파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10년의 시작, 우리들의 빛나는 밤. 그래서요, 페어옥스몰에 있는 칸 레스토랑에서 말띠생들만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자축이죠. 저도 초대가 돼서 가서 노래 한 자락을 하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올해 환갑을 맞으신 66년생들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저녁 6시 페어옥스몰에 있는 칸 레스토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입장료요? 그냥 오셔도 되고요. 그래도 내가 좀 음식을 많이 먹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불 하나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음식이 있고요. 와인이 있고요. 무엇보다 라이브 음악도 있습니다. 특히 게스트, 말띠는 아니지만 게스트로 특별히 출연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신천블루스의 멤버이십니다. 우리 김병철님이 나오셔서 노래를 하실 텐데 와, 살아있네. 어제 연습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와, 목소리와 이 기타가 정말 확실히 신천블루스다. 그냥 신천블루스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6시입니다. 복별님도 시간이 되시면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이 있어 감사함을 알게 하고 희망이 있어 내일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한 가지라도 분명히 해내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모자람을 채우는 내일이 있어 조급함을 버리고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천천히 생각하는 느긋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어찌 보낼까? 보다는 할 일을 미리 찾아 알찬 시간으로 오늘 할 일을 돌 수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않는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이 있어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생겨 너무 조급하게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넉넉한 마음도 간직하며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네요. 여름만큼은 아니지만 요즘 날씨 보며 한여름이 생각납니다. 조금은 덜 더운 여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골드님께서 좋은 글과 함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이문세입니다. 사랑을 말해요.

퀴즈. 여러 가수들과 노래 들으신 후요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지금부터 노래 다섯 곡 들려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가수면 가수, 노래면 노래,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 복별님처럼, 골든님처럼, 뽀들현도님처럼 언제든지 라라란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한국의 맛을 맛보실 수 있는 곳 리김밥에서 리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역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도요, 복별님께서 내주신 퀴즈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인순이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0: 고요태의 멤버 김정민이 부르는 우리의 꿈.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과 아니면 이 다섯 명의 가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탕.
2: 703-354-1950 703-354-1950.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8: 아침 식사 중.
7: 이렇게 조용하게?
8: 여기.

0: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0: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0: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1: 밤을 거리며
0: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늘 이 시간이면 우리에게 가수 뒷담화를 아주 맛깔나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수지씨 오늘도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또 만났군요.
2: 그러게요.
3: 예, 아니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시작한 지 꽤 됐죠?
2: 3년 됐어요. 6월 첫 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3: 와,
2: 그러니까, 3년 전.
3: 그러니까 연수로 3년 된 거죠?
2: 네, exactly, 예.
3: 와.
2: 3년.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나면 이제 3년이 넘는 거죠.
0: 우지게 그렇게 겹치지도 않고 매주 그렇게 맛깔나게 뒷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소스를 어디서 얻으시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2: 에이그, 그거 뭐 알려고 하면 모르고 쉬우.
3: 사실 수지 씨하고 저하고는 뉴욕에 있을 때부터 오래 했어요. 그래서 딱히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척하면 척 코드가 잘 맞는데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는 우리가 재미있고 좋으니까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2: 꽃반지 끼고의 은희 씨예요.
3: 아, 은희 씨. 근데 이 은희 씨가요 어떻게 네. 보면 참 청순하고 이쁜데 은근히 야한 면도 있으시더라고요.
2: 아유, 그니까 4차원이요.
3: 아, 아유, 오늘도 이야기가 우치게 또 재밌게 흘러가겠는데.
2: 아유, 글쎄 너무 많아서 추리고 추려서 빨리 출발합시다.
3: 네, 출발해 보입시다.
2: 본명은 김은희, 1951년 5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이에요. 1971년 사랑해로 데뷔를 했어요. 그룹 나나에로스포 멤버이기도 했죠. 탤런트 고두심과 제주남초등학교 제주여중 동창이며 2005년 10월 10일 KBS2 TV 여유만만 녹화에 고두심과 게스트로 동반에 출연했는데 1985년 미국에서 돌아온 후 고두심을 모델로 세워서 시작한 갈옷 사업이 폭우 피해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대요. 근데 이 갈옷이 뭔가 했더니요. 덜 익은 초록색 풋감 있죠, 감.
3: 네네.
2: 그거 즙을 내서 물을 들인 제주도의 전통 의상이래요.
3: 아, 맞아요. 저 예전에 TV에서 본 것 같아요.
2: 미국에서 결혼한 그녀는 이혼 후 돌아온 그 고향 제주도에서 지금의 남편 김화성 씨를 만났어요.
3: 아, 그러니까 이분도 한 번은 네. 갔다 오신 분이시네.
2: 그냥 계속 들어주실래요?
3: 아, 네네네네네네.
2: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이상이 되겠죠?
3: 아이고, 눈치 까시오.
2: 아이들은 엄마의 재혼을 찬성하며 남편에게 아이는 낳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딸이 했대요. 그래서 그 부부는 그 약속을 지키며 어느덧 30년 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은희의 남편은 과거 자연주의 교육을 하던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은희는 처음 그 남편에게 갔는데 한복 바지를 입고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기이었나 봐. 씩씩하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겨울방학 때에 보내면은 교육을 좀 시켜줄 수 있냐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대요. 이렇게 운명처럼 만나서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었지만 주변의 반대가 극심했대요.
3: 아, 왜 그랬을까?
2: 기인과 기인이 만나니까. 은희도 기인이거든. 그 은희는 처음에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한테 아들과 딸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빠로서의 그 최선을 다하겠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승낙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은희는 51년생이잖아요. 남편 김화성 씨는 2살 연하예요. 가수 은희는 사랑해, 꽃반지 끼고, 등대지기, 뭐 연가 등 서정적인 노래로 사랑을 받은 가수이죠. 은희 나이 올해 75세거든요.
3: 오, 진짜요?
2: 네, 진짜예요. 근데 사실 가수 생활은 3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데뷔 이후 3년 동안 36장의 앨범을 발매할 정도로 큰 인기와 관심을 받았던 가수예요. 가수 은희는 3년 활동을 끝내고 난 뒤에 미국으로 갔어요. 가수 활동의 수익으로 비자가 쉽게 나왔지만 미국 생활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뒷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조금 틀려요.
3: 아, 그래요?
2: 미국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를 했고 그게 아마 뉴욕의 FIT를 다녔나 봐요.
3: 네네.
2: 그리고 이제 결혼 대상자가 누구이고 또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다만 아들과 딸 두 아이만 있다고. 예, 나중에 그 딸의 주례를 고두심이 했더라고요.
3: 굉장히 근데, 두 분이 친하신가
2: 친구.
3: 보네.
2: 예. 네. 이혼이란 서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이혼하고 나서 과연 행복해졌는지를 묻는다면 답을 못하겠다. 겪어야 할 인생사가 있고 어려움은 또 닥친다. 일장일단이 있다. 결국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상처로 남은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은희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현재 남편 김화성 씨를 만나서 은희는 함께 갈옷을 만들며 지내고 있죠. 그래서 김화성 씨가 얘기하기를 은희는 갈옷 디자이너고 본인은 원단 제작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사랑해

0: 사실 은희만큼 폭발적인 대중적인 인기를 모았던 1세대 포크 여가수는 없었다고 해요. 아마 이제 한창 이미자의 뭐 동백아가씨 등 뭐 트로트가 대세였었기 때문에 좀 색다른 것들을 젊은이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제 생각이요. 1년 후에 데뷔한 국가대표급 포크 가수 양희은도 은희의 인기를 능가하지 못했다고 해요. 1970년대 초반 발표되는 곡마다 트로트 가수들을 제치고 가요 차트의 상위권에 랭크되었던 통기타 가수는 은희가 유일했어요. 애간장을 태울 만큼 달콤하고 상큼했던 그녀의 노래들은 학생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계층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대표곡인 사랑해, 꽃반지 끼고 등은 국민적인 연가로 지금도 애창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높은 인기만큼이나 당돌하고 튀는 행동으로 유명했던 그녀는 대중의 관심을 몰고 다녔던 뉴스메이커였어요. 당시에. 은희는 제주도 모슬포의 그 평범한 집안에서 이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6살 때 농협의 전신인 금융조합 제주지점장이었던 부친이 정년 퇴직을 한 이후 집안 사정이 이제 어려워졌죠. 하지만 제주 남초등학교 시절 제주 방송국의 어린이 합창단과 어린이 성우로 활약할 만큼 예능 부문 솜씨로 인기 만점의 소녀였어요. 끼가 많고. 네, 그녀는 뛰어난 그 예능 부문으로 입학료를 면제받고 제주 여중에 진학했어요. 중학교에 진학한 그녀는 방과 후 음악실에 홀로 남아서 피아노를 연습할 만큼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제주여고 때는 민속예술단의 일원으로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제주 해녀의 춤 솜씨를 뽐내기도 했어요. 1967년 12월 여고 1학년 겨울방학 때 은희는 서울 구경을 위해서 내무부 현 행정자치부래요. 거기에 근무하는 작은 오빠 집에 상경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선물한 손목시계를 잃어버렸다는 그 이유로 작은 오빠의 꾸지람을 듣자 고향으로 내려온 후에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대사건을 터뜨렸어요.
1: 한 손가락이네.
0: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냐. 1968년 1월 홧김에 어머니에게만 귀뜸을 하고 가족 몰래 여군에 자원을 한 거예요.
1: 군인이 됐다고요?
0: 네, 군인. 그래서 뒤늦게 집안이 난리가 났지만
1: 난리나죠.
0: 그녀는 이미 서울에서 여군 훈련을 거친 후 대구에서 육군 제2군 사령부 소속 여군에 입대했을 만큼 그녀는 당돌하고 자유분방한 소녀였어요. 충분히 4차원이죠.
1: 그때 당시 그랬다면 진짜 이건 분명
0: 대단한 거예요. 예, 네, 근데 군에서도 작지만 노래도 잘하고 귀염성이 있던 그 은희는 인기가 높았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서 여군 생활이 실증이 났던 그녀는 또 한 번 사건을 터뜨렸어요. 1968년 6월 15일 보름간의 정기 휴가를 얻은 진은희는 일병 때예요. 귀대하지 않고 탈영을 한 거예요.
1: 아이고. 그것도 빅사건이네.
0: 그렇죠. 가정으로 돌아온 후에는 서울예고 2학년에 전학해서 학업을 마쳤어요.
1: 그러니까 이분은 하고 싶으면 그냥 바로 하는 스타일이시네.
0: 예, 맞아요.
1: 거칠 것도 없고.
0: 근데 그때 당시니까 그렇지 지금 같았으면 탈령 났으면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1: 남한산성 끝났죠. 가시든가 학교 가셔야지. 네.
0: 예, 그래서 1970년 3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은희는 서울의 살롱가에서 무명 가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당시 새롭게 결성된 이필원, 박인희로 구성된 혼성 듀엣 뚜아의 모아 그 인기는 대단했던 때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은희의 목소리로 우리 세상 한번 들어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0: 목소리는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소프트한지.
1: 네,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끌은 것 같아요.
0: 네.
1: 이에 자극받은 세기 음악학원 기타 강사 출신 무명 가수 한민은 혼성주의 결성을 위해서 여성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0: 아.
1: 그래서 무명 통기타 가수 김은희는 세기음악학원 그 오르간 강사 김학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었는데 그의 소개로 한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맑고 청아한 고음으로 노래하는 김은희의 목소리에 반한 한민은 탈리어로 개구리와 두꺼비라는 뜻의 라나 에로스포란 이름으로 혼성듀엣을 결성을 했어요. 근데 1971년 1월 첫 음반 사랑해가 발표되자마자 한민과 성격이 맞지 않다며 돌연 솔로 가수로 독립해버렸어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팀을 탈퇴해서 미 8군 무대와 청개구리 홀에서 미니 리사이트를 벌리며 솔로 가수로 활동했던 은희에게 미국 유학생인 남자친구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탈퇴를 했다는 소문이 뒤늦게 나오기도 했어요.
0: 남자가 있었구먼.
1: 음반이 발표가 되고 몇 달이 지나자 사랑해는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랑해의 그 애절한 노랫말은 중앙대생 오경훈이라는 백혈병으로 죽은 애인을 그리며 지은 곡이라는 애틋한 사연이 전해졌어요.
0: 아니 근데 그때는 왜 폐병하고 백혈병이 자주 등장이요?
1: 아유 못 먹어서. 은희의 첫 독립 음반은 7만 장 이상이 팔려나가는 일약 스타의 그 디딤대가 됐어요. 지방 공연은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거절할 만큼 그녀는 아주 탑 클래스가 돼가지고
0: 네.
1: 그런 대접을 받았대요.
0: 아이고.
1: 이에 한국연예개발협회는 주목받던 그 트로트 가수 이현과 함께 은희를 10월의 가수로 선정 인기 가도에 가속을 붙여놨어요. 순식간에 인기 가수로 떠오르는 그 은희는 이때부터 눈 수술을 하는 등 본격적인 연애 활동을 했어요. 그때 바로 루비 나 눈이 댕겨.
0: 아 그러셨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눈이 아니셨구나.
1: 아니죠. 예. 그 모델 루비나 눈 아시죠?
0: 아죠. 그 저기 방금 쌍꺼풀 수술하고 나온 눈 같은 거. 빼꼼하니.
1: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아는 것도 흔치않어. 참 대단해요.
0: 아마 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대부분 어떤 눈인지 다 상상들을 하실 거예요.
1: 그렇죠. 그이가 그 눈이 내리네 그 노래도 그냥 아 끈적끈적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0: 눈이 루비나가. 약간 좀 희번덕거리면서.
1: 에이, 희번덕거릴 거나 이것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삐요.
0: 하여튼 우리한테 한번 입방아에 오르면
1: 골루가.
0: 네.
1: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될 만큼 은희는 모든 음반 회사의 영입 대상 1위에 올랐어요.
0: 아유.
1: 법정 사건으로까지 비화된 스카웃 사건은 대표적인 예죠. 1년 반 동안 월 10,000원, 당시 쌀한가마니 값이래요, 10,000원이.
0: 네.
1: 개런티를 주기로 하고 전속 계약을 맺었던 우주 프로덕션의 황우루는 신인 가수 은희를 과소평가를 했어요. 그래갖고 음반이 예상치 못했던 빅히트를 기록했음에도 추가 보너스를 일절 주지 않았어요.
0: 아유, 왜 그랬을까?
1: 일본 사람이 했는데 황우루가 번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은희한테 준 거예요. 은희가 가사를 쓰고. 근데 김세환이 먼저 다운타운에서 오솔길이라는 제목으로 불렀어요. 근데 음반 발매는 은희가 먼저 한 게요.
0: 아니 오솔길보다는 사랑해가 더 와닿는데.
1: 그렇죠. 근데 가사에 보면은 오솔길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렇게 됐나 봐요.
0: 아, 그러니까 제목이 참 중요해요.
1: 그래서 이제 불만을 느끼고 있던 그녀에게 지구 레코드사에서는 거금 100만 원을 들여서 이중 계약을 맺는 스카우전을 펼쳤어요. 만 원에 돼요, 그게?
0: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당시에도 만 원은 좀 심하네.
1: 한 달에 월급조를 그렇게 줬나 봐요.
0: 아니, 쌀한 가마니만 먹고 사나, 한 달에?
1: 반찬도 먹어야 되는데.
0: 그렇죠. 가끔 돈가스도 먹어야 되고.
1: 그래서 이 황우루와 지구 레코드사 간에 맞고소가 붙은 거예요. 그러는데 이번엔 오아시스에서 120만 원 주겠다고 뛰어들어서 사태는 아주 더 치달았죠.
0: 예.
1: 3파전 최후 승자는 130만 원을 제시한 지구 레코드사에서 둥지를 옮겨 작곡가 홍현걸과 함께 꿈길이라는 지브레코드 전속 기념 음반과 캐롤집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속으로 발표했어요.
0: 이야, 끝내줬네요. 그러니까 이 만 원에서 지금 130만 원, 13배가 뛴 거 아니에요?
1: 이야. 또한 돈이 생기면 우선 기타부터 살 정도로 기타 사랑이 유별났대요. 그래서 작은 키에 높은 구두를 신은 채 커다란 기타 케이스를 옆구리에 끼고 뒤뚱뒤뚱 명동을 휘젓고 다니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정홍택 씨는 회상을 했어요.
0: 네네.
1: 하지만 1972년 초 KBS 라디오의 그 10년 특집 프로에 서유석과 함께 출연해서 트로트 가수도 가수냐? 라는 튀는 발언으로 무리를 빚기도 했어요.
0: 쌍둥머리 없이 얘기했네. 아유, 시상해.
1: 트로트 가요 시비 이후 가요계의 신데렐라 은희는 온갖 루머에 시달려야 했어요.
0: 아유, 말을 콧다구로 하고니까 시달릴 수밖에 그러니까 없지.
1: 미군털이 받기 시작한 그러니까,
0: 거죠. 개심죄요, 그런 건.
1: 방송에 근무하는 A라는 30대 청년과 연문설도 있었고 또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유학 중인 한 살 연하의 강호동을 호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강호동이래요. 같은 사람은 아니요.
0: 아니겠죠, 당연히.
1: 거기 애인으로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악의적인 동고설로 확산돼서 당시 그 격조 높은 주간지의 지면을 뜨겁게 달궜죠.
0: 아유, 격조 높은 주간지 오랜만에 듣네, 썬데이
1: 서울. 그렇죠.
0: 예.
1: 뒤이어 72년 3월 4년 전에 저질렀던 여군 탈영병 문제가 발각돼서 군관계기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0: 아유, 거기도 또 찍혔고 사방팔방.
1: 그러니까 내가 만든 과거 속에서.
0: 그러니 유행가 가사가 그 나올 만도 하네.
1: 그렇죠. 높은 인기는 끊임없는 구설수라는 가혹한 대가를 요구했어요. 이후에 사랑해를 비롯 인기에 용기를 내서 여러 곡을 발표를 했으나 데뷔 때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0: 네네.
1: 이거는 실화예요.
0: 아, 번외 얘기신 거죠?
1: 네. 네. 은희는 74년 결혼 후에 76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전해지지만
0: 네.
1: 그게 아니고,
0: 아니고
1: 미국에 있는 그 강호동과 결혼을 하려고
0: 예.
1: 미국에 온 거예요.
0: 아~
1: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콜롬비아 대학 그때는 나왔겠죠. 이 사람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롱아일랜드에 있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0: 아, 강호동이라는 분이.
1: 네. 어떻게 미국애를 그냥 내가 인기 가수라고 해서 비자가 나와요?
0: 아유, 힘들어요.
1: 안 되죠.
0: 안 되죠.
1: 힘들어. 안 되죠. 그때 당시엔 더 안 됐죠.
0: 이경규 보세요. 요번에 비자 안 나왔디야.
1: 그러니까.
0: 그래서 못 와요.
1: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초청을 받아서 온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거죠.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다 이거 아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강호동, 호동까지는 몰랐는데 강씨라는 것만 알았는데 호동을 발견을 한겨. 그래서 이 남자를 이용해서 와갖고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0: 아.
1: 그러고 나서 학교도 다니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먼저 사람하고 이혼한 후에. 그래서 거기에서 애를 둘을 낳았어요.
0: 그래도 혼인신고는 했으니까, 아니 혼인신고를 안 했나?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겠죠?
1: 아니죠. 그거는 완전히 싹 입을 씻고 두 번째 결혼한 것부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그걸 누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나?
1: 아, 여기 그때 사람 안 살았쇼?
0: 그니까 그때 아무도 안 살았는 게임이죠. 뭐지게 우리 수지 씨는 그때 기셨었나?
1: 그러니까 다 알죠. 그래서
0: 예.
1: 그때 당시 이혼하고 혼자 잠깐 있을 동안에
0: 네네.
1: 누구랑 그 집을 가기로 했었어요.
0: 아, 은희 씨네 집에?
1: 네, 예. 가기로 했는데 가는 도중에 그 차가 마우라가 떨어져가지고 우따따따따 하는 바람에 중지했죠, 가는 길을. 이런 거는 이제 내가 확실히 아는 거니까.
0: 그니까 말인즉슨 아는 지인과 똥차를 타고 은희 씨를 만나러 롱아일랜드로 가는 도중에 차가 퍼져갖고 결국은 못 만나셨다.
1: 맞아요.
0: 아유, 안타까워라. 예. 자,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 어떤 곡을 준비할까요?
1: 그 유명한 꽃반지 끼고.
0: 꽃반지 끼고. 이 곡 들으시면서 네. 수지의 그때 네.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은희의 노래 다 못 들려드리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방송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라라랜드 하거든요. 그때는 모든 음악 다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쉬움 뒤로하고요. 오늘 라라랜드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한이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레지던셜 세일 앤 리스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군은 오늘 이란에 대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뚫으려 시도하던 무적재 유조선 한 척을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국방 예산을 써서라도 통신망에 설치된 중국 하웨이의 장비를 전면 교체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사기, 마약 유통 등 중범죄 혐의를 받는 귀하시 및 17명에 대해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닉스의 NBA 파이널 3차전이 오늘 밤 뉴욕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치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기장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매디슨 스퀘어가든 앞 광장 응원전이 전면 취소되고 브라이언트 파크를 새로운 공식 무료 관람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도심에 제프리 엡스틴 관련 수백만 건의 수사, 증거 자료를 한데 모아 전시하는 열람 공간이 오늘부터 문을 엽니다. 뉴욕시 의원이자 뉴욕 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줄리원 후보가 임대료 미납 관련 소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욕주에서 보육지원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파타임 근로 부모들에 대한 지원 중단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대표적인 교통허브인 펜스테이션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토요일 오후 뉴욕 일대에 강한 뇌우가 발생해서 정전과 교통 차질이 이어졌으며 퀸즈 포레스트 파크에서 산책 중이던 85세 남성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욕 닉스의 NBA 파이널 3차전이 오늘 밤 뉴욕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치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기장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팬스테이션에서 흉기 난동 사건까지 발생하며 보안이 강화돼 매디슨 스퀘어가든 앞 광장 응원전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브라이언트 파크를 새로운 공식 무료 관람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미 프로농구 NBA 파이널 3차전이 열리는 8일 저녁 뉴욕시가 닉스 팬들을 위한 공식 야외 응원전 장소로 브라이언트 파크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응원전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뉴욕시 전체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 많은 팬들이 뉴욕 닉스의 역사적인 파이널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브라이언트 파크를 추가로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트 파크 무료 응원전은 최대 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입장은 무료입니다. 다만 현장 입장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 등록 사이트는 www.nyc.gov/main/nixgame3입니다. 뉴욕 닉스는 파이널 1차전과 2차전을 샌 안토니오에서 원정으로 치르며 2승을 먼저 거두었습니다. 이제 3차전과 4차전을 홈구장인 뉴욕 맨해튼에서 치르게 되는데요. 파이널 1, 2차 때 수많은 팬들이 운집해 응원전을 펼쳤던 매디슨 스퀘어가든 광장 앞 야외 관람 행사는 이번 3차전 경기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열리는 NBA 파이널 3차전에 직접 참석해 관람할 예정인 가운데 인근 보안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주말부터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녁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뉴욕 닉스와 샌 안토니오 스퍼스의 NBA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을 직접 관람한 뒤 여차하면 4차전까지 모두 직접 관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 토박이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종의 귀향인 셈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짚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이 민주당 텃밭이고 또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공화당인 트럼프 대통령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정치학자들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NBA 파이널 관람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MSG, 매디슨 스퀘어 가든 그룹의 회장인 제임스 돌런 닉스 구단주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단주 일행과 함께 스위트룸에서 경기를 관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밀 경호국과 뉴욕시경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경기장 주변 보안 구역을 확대했으며 경기장 입장객들을 대상으로 공항 수준의 보안 검색과 엄격한 가방 반입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열린 파이널 2차전 야외 행사에서 10여 명 이상이 체포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던 점도 장소 변경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시에서는 팬들에게 브라이언트 파크 외에도 센트럴 파크 울먼 링크와 브루클린의 브루클린 볼을 공식 관람 장소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 야외 응원전이 4차전 경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펼쳐질 3차전은 저녁 8시 30분에 치러지며 4차전은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뉴욕에서 치러집니다. 현재 뉴욕 닉스는 NBA 파이널 1, 2차 경기에서 105-95, 105-104로 샌 안토니오 스퍼스를 꺾고 2연승을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만약 닉스가 홈 구장에서 펼쳐지는 3차전 그리고 4차전 경기를 승리로 이끈다면 7전 4승제 룰에 따라 4승을 먼저 획득한 뉴욕이 최종 우승을 거머쥘 수 있게 되는데요. 뉴욕 닉스가 오늘 펼쳐질 3차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챔피언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뉴욕은 이미 흥분한 팬들의 열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2: It's been a magical postseason run. It's crazy. We haven't had a New York sports team that's like good in a while.
3: I think it's going to be a streak, to be honest.
1: Hey Radio, 이하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서 국방 예산을 써서라도 통신망에 설치된 중국 하웨이의 장비를 전면 교체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에 국방 예산을 투입해 통신 네트워크와 핵심 인프라에 장착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장비를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미국 내 네트워크에서 이들 업체를 배제해왔는데 이번엔 유럽의 핵심 군사 동맹국들에도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의 좌슈아 영 중국 조정관은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각 나토 동맹국이 국방 관련 예산을 활용해 화웨이의 장비를 제거하고 다른 업체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체 비용으로 언급된 국방 관련 예산은 나토 동맹국이 증액 목표치로 제시한 국내 총 생산 5% 국방비 지출 가운데 직접 군사비 3.5%가 아닌 간접 안보 비용 1.5%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 조정관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독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직급이 그다지 높지 않은 미 외교 당국자의 이러한 발언에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사이버 보안법 개정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 업체의 통신망 진입을 금지하려 하지만 이에 독일과 스페인이 반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제품을 금지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간접 안보 비용 1.5% 지출과 관련해 국방과 무관한 지출을 이에 포함하는 동맹국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건설 비용을 간접 안보 비용 지출에 포함할지를 검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군은 8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뚫으려 시도하던 무적재 유조선 한 척을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X를 통해 5만만의 국제 수로를 통과해 이란으로 향하던 팔라우 국적 MT 마리백스호를 무력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선박 승조원이 미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항공모함 에이브리엄 링컨호 소속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선박 기관실과 조타실로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다며 마리백스호는 더 이상 이란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미군의 조처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해당 데이터 정보 업체 윈드워드를 인용해 해당 선박이 현재 오만 해안에 정박해 있으며 화재가 발생해 승무원 전원이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월 13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 항구나 연안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조처를 시행하면서 이란의 해상 무역을 차단하고 전쟁 자금줄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날 조처로 미군의 군사작전에 무력화된 민간 상선은 7척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까지 상선 134척을 회항시켰으며 인도적 지원 선박 42척의 통항을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누수박해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7: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ar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1: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12: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세일.
11: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12: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11: 애난데일 초입 구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2: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석인 연방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측근이자 충성파인 투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블렌치 대행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하는 지명안을 연방 상원으로 송부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2기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팬 본디가 민간 영역으로 돌아간다고 알리면서 블렌치 부장관이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디 전 장관 경질 후에 두 달여 만에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 인선을 결정한 겁니다. 블렌치 후보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형사 기소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파를 초월한 공정한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법무장관의 최측근 충성파를 기용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장 연방 상원의 인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가 정가의 중대 관심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8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통신 및 은행 사기, 무면허 마약 도매 유통 등 중범죄 혐의를 받는 귀하자 17명에 대해서 미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민 국적법에 따라서 귀화한 미 시민의 시민권은 귀화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중대한 사실 은폐, 또 고의적 허위 진술 등을 통해 취득한 시민권은 취소될 수 있으며 귀화 증명서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송 대상자 17명의 이름과 나이, 귀화 전 국적, 범죄 혐의,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 혹은 범죄 은폐 사례 등을 명시했습니다. CBS 방송은 당국자들은 이번 조처가 미 정부가 시민권 박탈 권한을 행사한 것 중에 최대 규모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하기 전까지 이 권한이 거의 행사되지 않았으며 통계를 보면 1990년부터 2017년 사이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평균 고작 11건 제기했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에 그간 35건의 귀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17건까지 합하면 52건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투드 블렌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범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해 귀화 절차를 악용하면 결과가 따른다며 미 시민권 취득은 특권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함없는 리더십 아래 법무부는 이러한 절차 남용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우리의 관대함을 악용하고 이민제도를 교묘히 갖고 논 성범죄자, 사기범, 마약 밀매업자 등 범죄자들에 의해서 미국이 피해를 보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합법적 방안을 동원해 시민권을 박탈하고 외국인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원이자 뉴욕 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줄리원 후보가 임대료 미납 관련 소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욕 시의원이자 뉴욕 제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국계 정치인 줄리원 후보가 뉴욕 퀸즈에 위치한 고급 푼도에 1년 반이 넘게 거주해오면서 5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푼도 소유주는 월 5,000달러에 달하는 임대료를 줄리원 의원의 가족이 5개월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25,000달러의 미납 임대료를 주장하면서 퇴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원 시의원 측은 임대차 계약 자체를 쓴 적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줄리원 시의원과 가족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인 스카이라인 타워의 한 콘도에 거주해왔으며 해당 콘도 소유주는 정치 컨설턴트 저스틴 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스틴 첸은 최근 퀸즈 주택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줄리원 의원의 자택으로 5월 30일경 퇴거 명령 서류가 전달됐으며 지난 월요일 원 의원은 해당 콘도에서 이사를 나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콘도 소유주인 채 씨는 정치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는 줄리원 시의원의 남편인

0: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뒤에도 노 씨와 줄리원 의원의 가족이 해당 콘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지난 4월부터 해당 콘도 소유주인 최 씨의 문자와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모든 접촉을 차단했다고 최 씨가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미납 임대료 2만 5천 달러 역시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된 재판은 오는 30일 화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반면 줄리원 시의원은 자신은 해당 콘도에 거주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쓴 적도 서명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소송이 연방 하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인 공격이라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도 없이 무상으로 콘도에서 내내 거주해도 되는 줄 알았다.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며 콘도 소유주의 문자 및 전화 연락도 받지 않고 임대료를 여태까지 단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뉴욕포스트가 확보한 2024년 10월 17일자 이메일에는 줄리 원 의원의 남편 노 씨가 임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노 씨가 원 의원의 이름까지 대신 서명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 의원은 오는 23일 실시되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니디아 벨라스케즈 의원의 은퇴 선언으로 공석이 된 뉴욕 제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자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 5월 진행한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남편이 매달 4,000달러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줄리원 의원은 롱아일랜드 시티와 써니사이드 등 퀸즈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뉴욕 시의원으로 14만 8,500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노 씨는 지난해 최 씨의 컨설팅 회사 부사장으로 일하며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함께 일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노 씨는 최 씨의 회사 이름인 레전드 아울리치 컨설턴트와 비슷한 이름의 레전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정치 컨설팅 회사를 자체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공개 문서 기록에 따르면 노 씨가 차린 회사는 작년 8월 이후 지방정부와 주정부, 연방 선거 관련 업무를 통해 약 26만 8천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됩니다. 원 의원의 남편인 노 씨가 콘도 소유주인 최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독립한 뒤 차린 회사에서 가장 큰 고객은 에릭 애덤스 전 뉴욕시장이었으며, 노 씨는 애덤스 전 시장의 2025년 무소속 시장 재선 캠페인에서 애덤스 선거대책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10만 4천 달러 이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은퇴를 선언한 벨라스케즈 의원은 이번 뉴욕 제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후임으로 안토니오 레이노소 현 브루클린 보로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조란밤다니 뉴욕시장은 클레어 발데즈 뉴욕주 하원의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줄리원 의원 측과 콘도 소유주인 최씨 사이에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과 임대료 지급 의무 여부는 향후 법적 다툼을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현금 결제 시에 금액을 5센트 단위로 반올림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하원을 통과해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뉴욕주 내 모든 매장은 현금 결제 시에 총액을 가장 가까운 5센트 단위로 올리거나 내려서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달러 67센트는 10달러 65센트로, 13달러 68센트는 13달러 70센트로 올려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직불카드, 모바일 결제 등 비현금 결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1센트 동전 생산이 중단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현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1센트 동전은 여전히 법정 통화로 유통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 감소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S 한인봉사센터 산하 플러싱 경로회관이 24년간의 운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6월 8일 플러싱 로즈벨트 애비뉴에 위치한 비전센터에서 경로회관 운영을 공식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새 회관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주변 편의시설도 갖춰져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 이후에도 점심 식사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건강 증진 활동, 여가 프로그램 등 기존 서비스는 중단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KCS 측은 더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을 준비해왔다면서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양해를 요청했습니다. 또 KCS는 오는 7월 중순 뉴욕시 노인국 관계자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기치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KCS 한인봉사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는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초대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복지센터 애넌데일 오피스에서 KCSC 구직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전 채용 행사에서는 KCSC의 소개와 다양한 채용 포지션을 미리 확인하고 인사 담당자와 직접 현장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디렉터, 코디네이터, 인턴십 등 총 16개의 풀타임과 파트타임 포지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채용 안내가 진행됩니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 정신건강서비스, 공중보건, 주거지원, 청소년 및 가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 등입니다. 모든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운영팀장 703-354-6345 또는 dchoi@kcscgw.org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 모기지도 뱅크 오브 홉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 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3: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4: 뱅크오브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5: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6: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5: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6: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5: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6: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5: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8: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9: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8: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5: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5: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4: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5: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4: 새 매장에서
6: AI 주얼리 주치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7: 고베 고베 주얼리 주얼리 다다다다다다.
8: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의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9: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0: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703-354-1950
9: 703-354-1950.
1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2: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대표적인 교통허브인 펜스테이션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또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3: 뉴욕시 맨해튼의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인 펜스테이션에서 7일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6명이 다치고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과 뉴욕시경은 7일 일요일 오후 7시께 펜스테이션 내부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과 뉴욕시경에 따르면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5명은 중상에서 경상 수준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6번째 이송자는 왜 병원으로 이송됐는지 정확한 상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암트랙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일 오후 뉴욕시경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헥터 델리온이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신원이 확인됐으며 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이미 다수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뉴저지에서의 범죄 이력이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이 테러와 연관됐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월요일 기준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사건 보고를 받은 뒤 성명을 통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용납할 수 없는 흉기 난동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시민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충격을 받은 모든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완전히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펜스테이션은 뉴욕에서도 가장 붐비는 교통 허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월요일 저녁 펜스테이션과 바로 인접해 있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미 프로농구 파이널 3차전을 관람할 예정인 가운데 발생해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경기장과 그 주변 지역에는 이미 경호가 대폭 강화된 상태입니다. 비밀 경호국과 뉴욕시경은 이번 행사에 대비해 대규모 경비 인력을 현장에 배치 중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2: 워싱턴 DC 도심의 제프리 엡스틴 관련 수백만 건의 수사 증거 자료를 한데 모아 전시하는 열람 공간이 오늘부터 문을 엽니다. 뉴욕에서 먼저 큰 관심을 끌었던 이 전시는 사건의 규모를 물리적으로 체감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4: 워싱턴 DC 차이나타운 인근에 초대형 규모의 엡스틴 8 열람관이 8일인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공간은 약 12,000제곱피트,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미 공개된 제프리 엡스틴 관련 수사자료 전체를 한 곳에 모아 전시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전시는 비영리단체인 Institute for Primary Facts가 주관했으며 내부에는 약 350만 건의 문서와 수천 건의 사진 영상 자료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17,000파운드에 달하는 자료가 전시돼 방문객들이 사건의 방대한 규모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전시 공간은 약 3,400권이 넘는 인쇄 자료로도 채워져 있으며 일부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도 함께 제공됩니다. 주최 측은 사람들이 350만 개 파일이 어떤 양인지 체감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약 1만 명 이상이 방문했던 뉴욕 팝업 전시의 연장선으로 마련된 것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향후 댈러스, 디모인, 샬럿, 팜비치 등 미 주요 도시로 순회 전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시의 핵심 구성은 제프리 엡스틴과 트럼프 대통령 간 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이 자료에는 엡스틴의 범죄 전력과 성범죄 혐의, 유죄 판결 기록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성폭행 의혹 및 형사사건 관련 주장들도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3년 엡스틴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생일카드 이미지와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카드 작성 및 서명을 부인하고 있으며 엡스틴의 범죄 활동과의 연관성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엡스틴은 2019년 교도소에서 사망했으며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인 데이비드 게럿은 많은 방문객들이 전시를 둘러본 뒤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이렇게 방대한 증거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며 그만큼 충격적인 범죄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 있음에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5: And I think what most people saw when they came through, it's hard to believe that with so much evidence of such incredible criminality, there isn't more investigation to be done.
14: 한편 이번 전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일반 시민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 공간을 통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방대한 증거와 기록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워싱턴 DC 전시는 단순한 자료 공개를 넘어 엡스틴 사건 전반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정치적 파장을 다시 한번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6: 안녕하세요. K-Radio 지적충전소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 뉴입니다.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 뉴욕 월스트리트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날씨 때문은 아니고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드디어 뉴욕 증시에 역사적인 상장을 완료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미국의 초대형 상업은행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 세계 슈퍼리치, 즉 초부유층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아주 특별한 비밀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 6월 8일자 뉴욕타임스 금융비즈니스 기사의 제목은 How Banks Are Using SpaceX to Woo the Super Rich. 은행들이 초부유층을 유혹하기 위해 SpaceX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WOO, Woo라는 단어는 구애하다, 유혹하다, 지지를 호소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수수료 수입뿐만 아니라 VIP 자산가들에게만 제공되는 이른바 귀빈용 차단막, Velvet Rope, 진입권을 무기로 부자 고객들을 줄세우고 있는 대형 은행들의 치열한 자산관리 비즈니스 현장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Wall Street is giving its richest clients velvet rope access to this week's public listing of SpaceX, reflect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wealth management business.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이번 주 SpaceX 상장에 일반 투자자보다 부유한 고객들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성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자산 관리 사업이 금융회사들의 핵심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금융 분석가들은 최근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왜 이렇게 자산가들을 잡지 못해 안달인지 그 배경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In my 35 years, I've not seen competition for the wealth management business any more intense, said Mike Mayo, an analyst at Wells Fargo. They've been opening branches, hiring bankers, expanding private banks. 35년 동안 이 업계를 지켜봤지만 자산관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지금처럼 치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 마이크 메이오는 말했습니다. 자산관리는 은행이 자기 돈을 직접 투자할 필요 없이 부자들의 돈을 대신 굴려주며 앉아서 정기적인 수수료, 매니지먼트 피즈를 받기 때문에 infinitely scalable, 무한으로 확장 가능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은행들이 SpaceX뿐만 아니라 OpenAI, Anthropic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의 상장을 침을 흘리며 기다리는 진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They're looking at the IPOs not as just the fees that they earn, but with a multiplier effect for them to serve all the new millionaires, in some cases billionaires, Mr. Mayo said. 은행들은 이번 상장을 단순한 수수료 수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탄생할 수많은 백만장자, 때로는 억만장자들을 자사 고객으로 유치하는 승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메요 씨가 말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뉴욕타임스의 흥미진진한 월스트리트 금융뉴스 간단히 요약하면 As Wall Street giant banks fiercely compete for lucrative wealth management businesses, They are leveraging exclusive velvet rope access to the historic SpaceX IPO to woo and retain their richest clients, eyeing a powerful multiplier effect from newly created millionaires.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이 수익성 높은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그들은 역사적인 SpaceX 상장의 독점적인 VIP 접근권을 활용하여 초부유층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상장 후 탄생할 새로운 백만장자들로부터 유발될 강력한 승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SpaceX가 우주로 쏘아 올려지는 이 순간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머릿속에는 부자 고객들의 돈을 끌어모을 정교한 주파날이 튕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네요. 자본의 세계를 읽는 눈이 한층 더 깊어지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17: K-Radio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8: K-Radio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헤이 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Radio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룡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올 여름에 탁 트인 야외에서 펼쳐지는 서부의 코첼라 못지않은 음악 페스티벌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팝, 힙합, 락, 재즈까지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굴 음악 페스티벌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 미국의 이 독특한 전기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네마다 각기 다른 전기 회사들, 이 회사들은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고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건지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년 봄이면 캘리포니아 사막을 뜨겁게 달구는 코첼라 밸리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 이런 소식 들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탁 트인 야외에서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좋아하는 음악 원없이 듣고 싶다 하면서 부러워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멀리 비행기 타고 캘리포니아까지 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에서도 코첼라 못지않은 거대하고 또 매력적인 야외 음악 페스티벌이 문을 많이 열거든요. 화려한 팝, 힙합부터 가슴이 뻥 뚫리는 락, 그리고 파도 소리와 함께 즐기는 재즈까지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근교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여름 야외 음악 페스티벌 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다들 메모장 켜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뉴욕의 대표 축제는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뉴욕의 상징적인 캐피탈 원 시티 파크 재단의 서머 스테이지입니다.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올려서 7월과 8월 늦여름까지 뉴욕시 5개 보로의 다양한 공원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메인 무대는 역시 맨해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센트럴파크 럼시 플레이필드에서 열립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만큼 라인업이 역대급으로 아주 풍성하거든요. 전설적인 아티스트 락밴드 스푼, R&B의 여왕 메이비스 스테이플스 등이 출연을 하고요. 이 서머 스테이지의 가장 큰 매력은 대부분의 공연이 완전 무료라는 점입니다. 일부 기금 마련을 위한 베네핏 콘서트를 제외하면 인디 락, 힙합, 재즈, 소울 이런 전 세계의 수준 높은 음악을 무료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푸른 나무 아래서 시원한 음료 한 잔 들고 뉴욕의 여름 낭만을 즐기기에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라인업이 모두 다르니까요. NYC Summer Stage 2026 스케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한 장소와 날짜 그리고 라인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러 뉴저지 해변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는 6월 28일 일요일 뉴저지의 대표적인 해안 도시 애즈베리 파크의 선셋 파크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애즈베리 파크 재즈 페스트인데요. 이 축제가 왜 특별하냐면 10년 이상의 공백기를 깨고 올해 화려하게 부활하는 전설적인 지역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점은 입장료가 완전 무료입니다. 애즈베리 파크의 탁 트인 이 대서양 바다 그리고 활기찬 보드워크를 배경으로 해서 하루 종일 정통 재즈부터 펑크, 블루스 그리고 부드러운 라틴 재즈까지 다양한 라이브 공연이 펼쳐집니다. 굳이 비싼 티켓을 사지 않더라도 잔디밭에 비치체어나 돗자리 하나 들고 가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로컬 푸드 트럭 또 장인들이 참여하는 아기자기한 그런 마켓도 가득 들어설 예정이니까요. 6월 28일 일요일 마지막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기분 좋은 해변의 재즈 여행으로 채워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여름이 7월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주변 이 DMV 지역 청취자분들이 환호할 만한 소식인데요. 7월 11일 토요일과 12일 일요일 양일간 워싱턴 DC의 유서 깊은 RFK 스테디움 캠퍼스 축제 광장에서 브로콜리 시티 페스티벌이 개최가 됩니다. 축제 이름이 참 독특하죠. 브로콜리 시티, 이 이름답게 환경 보호와 사회적 공헌이라는 멋진 메시지를 힙합과 R&B 음악과 결합한 미국 내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흑인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매년 미국의 힙합과 R&B 씬에서는 내노라 하는 거물급 아티스트들 그리고 핫한 신예들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축제 기간 내내 에너지와 그루브를 뿜어내기로 아주 유명한 축제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흑인 아티스트들의 몰입형 미술 전시, 로컬 소상공인들의 팝업 마켓, 그리고 DMV 지역에서 가장 힙한 푸드 코트까지 한자리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7월 11일과 12일 가장 뜨겁고 트렌디한 주말을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도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연 속의 힐링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버지니아주 남서부의 아름다운 산악지대인 플로이드 지역에서 7월 22일 수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5일 동안 펼쳐지는 대형 아웃도어 페스티벌입니다. 바로 플로이드 페스트인데요. 이 축제는 대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축제의 끝판왕입니다. 올해의 라인업도 블루스 락의 거장인 테데스키 트럭스 밴드 그리고 인디 락 그룹인 마이 모닝 자켓, 이렇게 귀를 황홀하게 만들어줄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을 합니다. 단순히 무대 위의 음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속에서 텐트를 치고 야간 캠프파이어를 하거나 마운틴바이크, 하이킹, 요가 클래스 같은 이런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아티스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바쁜 일상과 소음에서 벗어나서 낮에는 초록빛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 밤에는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라이브 음악에 취하는 이런 꿈같은 5일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일상에 지쳐서 완벽한 탈출을 꿈꾸신다면 7월 말에 버지니아의 플로이드 페스트로 향하는 티켓 미리 선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올여름 우리 주변에 미 동부 지역을 들썩이게 만들 야외 음악 페스티벌을 미리 짚어봤습니다. 야외 페스티벌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시죠? 뜨거운 태양을 막아줄 선글라스, 그리고 선크림, 수분 보충용 물병 든든하게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올 여름에는 라이브 음악이 주는 짜릿한 해방감 속으로 온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뼈가 부서지고 힘줄이 끊어지는 절망의 나락을 버텨내며 알렉산더 츠베레프가 마침내 메이저 대회 무관의 서름을 씻어냈습니다. 7일 프랑스 파리의 롤랑가스 필립 샤트리의 코트에서 펼쳐진 2026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전은 그야말로 한편의 잔혹한 대서사시였습니다. 세계 3위 츠베레프는 이탈리아의 복병 플라비오 코볼리를 상대로 무려 4시간 16분의 극한 혈투 끝에 세트스코어 3대2의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왕좌에 올랐습니다. 2022년 준결승 당시 라파엘 나달을 상대로 입었던 인대 7개 파열과 골절이라는 끔찍한 부상, 그리고 세 번의 그랜드 슬램 준우승이라는 잔혹한 기억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5세트 초반 강력한 서브와 칼날 같은 백핸드를 앞세워 6대1로 상대를 압도하는 집중력은 그가 진정한 챔피언으로 이제 우뚝 섰음을 증명했습니다. 우승 상금 280만 유로와 함께 치바레프는 자신을 짓누르던 트라우마로부터 완벽한 정신적 자유도 쟁취했습니다. 여자 단식에서는 19세 러시아 천재소녀 미라 안드레예바 시대에 서막에 올랐지만 전 세계의 이목은 준우승을 차지한 세계 114위 마야 흐발렌스카에게 집중됐습니다. 메이저 통산 1승에 불과했던 그녀는 스폰서조차 없어 매 경기 다른 옷을 입어야 했고 예선 통과 이후 숙박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같은 경기력으로 결승까지 오르자 폴란드 기업 오셰이의 숙박비 지원을 시작으로 라코스테 등 글로벌 브랜드의 후원이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비록 안드레예바의 벽을 넘지는 못했으나 140만 유로의 준우승 상금을 획득했고 세계 랭킹은 21위로 수직 상승하며 윈블던 시드 배정권까지 확보해 인생 역전의 표본이 됐습니다. 다음 어제 막을 내린 US 여자 오픈 소식입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가 다시 한번 압도적인 클래스로 지금은 넬리 코다의 시대임을 입증하며 그린 위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8일 캘리포니아주 리베라 컨트리클럽에서 막을 내린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US 여자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콜다는 최종 합계 8언더파 276타로 생애 첫 US 여자 오픈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올 시즌 4승, 메이저 대회 2연승을 달성한 코다는 한국의 박인비 이후 13년 만에 메이저 2연승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17번 홀에서의 3m 버디와 18번 홀에서의 흔들림 없는 76cm 파퍼트 성공은 절대 강자다운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우승 상금 250만 달러를 추가한 코다는 독주 체제를 완벽히 굳혔습니다. 반면 2020년 김아림 이후 6년 만에 우승 탈환을 노렸던 한국 군단의 추격전은 경기 후반 아쉬운 집중력 붕괴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공동 선두로 역전 우승을 노렸던 김세영은 중반 이후 타수를 잃고 마지막 18번 홀에서 세컨샷 실수로 보기를 범하며 단독 5위로 밀려났습니다. 한때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며 우승을 목전에 뒀던 전인지 역시 후반 보기 3개를 범하며 타수를 잃어 최종 합계 6언더파 단독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비록 정상 탈환을 실패했지만 침체기를 겪던 한국 여자 골프가 메이저 대회에서 거둔 상위권 성적은 향후 반등을 기대하게 만드는 고무적인 지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이저리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가 15경기 연속 안타를 터뜨리며 메이저리그 최고의 컨택기 게임을 매일 입증하고 있습니다. 7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치러진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5번 타자 우익스로 나서 1회 초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제이미슨 타이언의 시속 144km의 커터를 결대로 밀어쳐 중전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이 안타로 개인 최장 연속 안타 기록을 15경기로 연장한 이정우는 시즌 타율 3할 2푼 3리를 유지하며 메이저리그 전체 공동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추신수와 김하성이 보유한 한국인 메이저리그 최다 연속 안타 기록인 16경기에 단 한 경기 차로 다가선 상태입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2026 북진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대한민국 도심 역시 다시 한번 뜨거운 축구 열기로 가득 찰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붉은 악마와 함께 6월 11일, 18일, 24일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26 북중멸드컵 거리응원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리응원은 국내와 해외 월드컵 현장을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참여형 응원으로 진행되며 광장의 주무대와 릴레이 스크린을 배치해 박진감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대 대표팀의 월드컵 참가 기념패와 유니폼 전시 등 다양한 월드컵 팝업 행사장과 AI 기술 체험존이 결합하여 축구 팬들에게 단순한 응원을 넘어 종합적인 스포츠 문화 향유 기회를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 프로야구 팬들을 만났습니다. 두산 홈경기에서 잠실 야구장을 찾은 엔비디아 젠슨왕 CEO. 평소 야구를 즐기기로 소문난 황 CEO가 두산 측에 프로야구 관람을 요청했고 두산이 이에 화답하면서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 연도인 1993년에 93번을 새기고 시타자로 나선 박정원 회장은 두산의 창립 연도인 1896년에 96번을 유니폼에 담아 함께 등장했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팬들에게 인사한 황 CEO는 멋지게 시구를 던졌지만 공은 시타자로 나선 박정원 회장 키를 훌쩍 넘겼습니다. 제슨왕은 이후 인터뷰에서 회장님이 아니라 포수를 보고 공을 던져야 했는데 제가 그만 회장님을 보고 던지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시구를 거친 황 CEO는 관람석으로 이동해 야구팬들과 사진을 찍고 댄스타임에는 벌떡 일어나 춤까지 추면서 한국 야구 문화를 제대로 즐겼습니다. 치맥보다 좋은 건 없다고 외친 황 CEO답게 치킨을 주문했고 맥주보이가 따라주는 맥주까지 구매해 야구장 치맥을 즐기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슨왕 CEO는 특히 이번 방한 기간 중 프로야구 시구, 페이커 이상혁과의 만남, 예능 출연 등으로 우리나라 대중들과의 접점을 더 넓히는 광포 캠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4: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 기획.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여러분은 6월 8일 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처음 정착을 하시거나 새로운 주로 이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기 신청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한국에서는 이사갈 때 전기 회사 고민 전혀 안 하잖아요. 당연히 한국전력 하나뿐이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동네마다 전기 회사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회사를 골랐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미국의 독특한 전기 공급 시스템이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이 회사들은 민간 기업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뉴욕과 뉴저지, DC 주변 지역의 상황은 또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동네 전기회사는 왜 칸 에디슨이고 옆 동네의 전기회사는 또 다른 회사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기는 우리 집까지 보내주는 선로 그리고 전신줄을 누가 깔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처음에 전력망이 구축될 때 지역별로 특정 기업들이 인프라를 독립적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면 요금이 크게 두 가지로 쪼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송배전 비용, delivery charge, 그리고 전기 공급 비용, supply charge입니다. 첫 번째는 송배전, delivery, 그러니까 전신줄을 관리하고 우리 집 계량기까지 전기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무조건 여러분 주소지에 지정된 독점 회사를 써야 합니다. 전력망이라는 인프라를 동네마다 중복해서 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달 영역은 내 주소지에 따라 자동 지정이 되고요. 소비자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기를 실제로 생산해서 파는 공급, 서플라이 영역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바로 미국의 에너지 자유화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뉴욕, 뉴저지, DC를 포함한 이 미국 내 15개 이상의 주에서는 전기를 도매로 사와서 소비자에게 소매로 파는 제3자 공급 업체들을 고를 수 있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배달은 우리 동네 전신주 주인에게 받되 전기는 더 저렴하거나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다른 회사 제품으로 골라서 배달해 주세요라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송배전 회사가 기본 가격으로 전기도 함께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들은 민간 기업일까요? 이 전기 회사들은 완전히 자기들 마음으로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민간 기업인가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정답은요. 민간 기업이 맞지만 국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규제된 독점 기업이다가 정확한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전력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전력 회사들은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라고 부릅니다. 콘 에디슨이나 도미니언 에너지 같은 이런 회사들은 뉴욕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간 기업들이 시민들의 목줄을 쥔 전기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당연히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뒀습니다. 각 주마다 공공설비위원회라는 감독기구를 두고 있는데요. 민간 전기회사들이 요금을 1센트라도 올리려면 이 정보위원회에 수백 페이지짜리 서류를 제출을 해서 우리가 왜 요금을 올려야 하는지 이렇게 심사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효율성을 빌리되 공공재로서의 가격 폭등은 정부가 철저히 막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 이 버지니아 주변 지역의 실제 전기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의 경우에는요, 뉴욕의 5개 보로, 브롱스, 맨하튼, 퀸즈, 브루클린, 스테튼 아일랜드, 그리고 웨스트 체스터 지역에 사신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전력 회사 중 하나인 칸 에디슨, 줄여서 칸 에드가 여러분의 송배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교외 지역인 롱아일랜드로 가시면 롱아일랜드 전력청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민간 기업인 PSEG 롱아일랜드가 관리를 맡고 있고요. 뉴욕 업스테이트 지역은 내셔널 그리드나 NYSEG 같은 회사들이 구역을 나누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뉴저지입니다. 뉴저지에서 가장 큰 전력 회사는 PSENG입니다. 주로 뉴욕이나 저지시티, 트렌턴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저지 중부나 북부 교외 지역은 JCPNL이 담당을 하고요. 남부 저지쇼어나 아틀란틱시티 주변은 아틀란틱시티 일렉트릭이 꽉 잡고 있습니다. 뉴저지 역시 완벽하게 에너지가 자유화된 주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로부터 배달을 받으면서 전기는 공급 단가가 더 낮은 민간 발전 업체를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으로 비교를 해보고 다른 회사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DC 주변은 어떨까요? DC 전역 또 메릴랜드주 일부 지역의 전력망은 펩코라는 회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펩코 역시 엑셀론이라는 거대 에너지 그룹의 자회사인 민간 기업이고요. 버지니아주로 조금만 넘어가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도미니언 에너지가 안방마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주 경계선은 물론이고

0: 사실상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부터 송전, 배전, 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틀어서 100% 독점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한국전력의 단일요금 체계 안에서 전기를 사용을 하죠. 반면에 미국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수백 개의 민간 투자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전력회사들이 모자이크처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두 번째는요, 요금 구조와 선택권의 유무입니다. 한국은 내가 전기를 아껴서 누진제 구간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 적용이 될 뿐 전기회사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꿀 수가 없죠. 요금 체계 역시 전국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 자유화 지역에서는 소비자가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공급업체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묶어서 고정요금으로 쓸래, 혹은 나는 100% 풍력이나 태양광만으로만 만든 친환경 전기를 공급받을래,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인프라 관리의 속도 그리고 안전성이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고밀도로 전력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정전이 나도 복구가 굉장히 빠릅니다. 반면에 미국의 민간 전력회사들은 이 거대한 커뮤니티를 관리를 하다 보니 여름철에 폭풍우가 오거나 겨울철에 폭설이 내리게 되면 수만 가구가 며칠씩 정전되는 사태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노후화된 전신주 교체 비용이 모두 기업의 부채나 또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프라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한국에 비해서 다소 느린 편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달 요금을 내면서도 잘 몰랐던 미국의 전기회사를 지정하는 이 방법, 그리고 민간기업의 구조, 한국과의 차이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송배전 회사는 바꿀 수 없지만 고지서에 찍히는 공급 가격, 서플라이 가격은 주정부 에너지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곳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매달 나오는 전기요금이 너무 부담스러우셨다면 이번 주말에 전기 고지서 찬찬히 한번 뜯어보시고 주정부의 에너지 비교 사이트 검색하셔서 합리적인 곳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번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2년차 국정 비전과 함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또 조작기소 특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이 자신에게 그리고 현 정권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며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며 선거 결과의 책임을 본인에 돌렸지만 동시에 집권 여당의 자세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4: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돼요. 잘 찔러야 돼요. 그런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뭐 과격한 표현이나 뭐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사상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불행할 것 같아요.
3: 외유 내강의 자세로 다름 속에 같은 점을 찾고 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의 상황과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특히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답변에서 김민석 총리를 두고 또 다른 역할을 언급해 이가

0: 확장 해석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면서도 특검에 힘을 실었습니다.
1: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죠.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죠.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0: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인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깊다며 결론을 국회에 맡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1: 금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넘지 말아야 돼.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0: 개각 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세밀하게 검토해보지는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취임 2년차 국정의 청사진으로는 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초심 그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청소환입니다.
2: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3: 투기 목적 부동산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다영 기자입니다.
1: 지금 현재
4: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투기라고 재차 짚었습니다.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보유세에 대해 대체로 낮다고 지적하며 실거주가 아니라면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4: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든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한 결과라며 무주택자가 매입했으니 정상화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선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좋은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속도를 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뜨거운 감자가 된 초과세수와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다른 개념이라면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로 소진하거나 국채 비율을 줄이는 데 쓰지 않고 새 성장동력 발굴 같은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기준도 있고요.
4: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논쟁에 불이 붙었던 초과이윤 문제에는 신중한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먼저 도입하면 기업이 탈출할 수 있고 외국 자본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냐며 국제적 논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한 성과에 대해서는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면서도 아직도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환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되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해외 반출 저지 등 단기적 목표를 잡고 협상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외교 안보 분야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네, 질문을.
7: 북핵 문제에 대해 현실과 이상 중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오늘 뗀 이재명 대통령.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개에서 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1: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신형 기술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봐요.
7: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면서도 끊임없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그 평화적인 통일의 그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이제 뭐 장벽이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
7: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 영토 문제 등에서 갈등이 있지만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상호 군수지원협정 역시 일본 측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지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무 피격에 대해선 이란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 건 확실하다면서도 이란에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1: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7: 이스라엘에 억류됐던 가자 활동가들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인권과 주권에 관한 문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1년 외교안보 분야 성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핵잠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을 꼽았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미라입니다.
1: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든 거예요.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2: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을 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타개와 함께 AI 대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한 후보자를 일만 할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7: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한 한성숙 후보자. 지명 후 첫 소감으로 정부 출범 2년 차라는 전환적 시기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6: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먼저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 한 후보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정성과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와 AI를 언급했습니다. AI로 인한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과실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전환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정치인 출신인 점에는 시대에 맞춰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요구된 것에 집중해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자를 일만 할 사람으로 소개하며 내각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생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1: 제 고민이 적진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오히려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7: 한 후보자는 추진하고픈 정책에 대해 데이터를 잘 연결한 서류 줄이기 관련 작업을 언급했고 김혜란 작가의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와 K-POP 그룹 코르티스의 히트곡 레드레드 내용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6: 신호등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 것에 맞춰서 과감하게 울타리 넘을 수 있는 거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본인의 부동산과 관련한 물음에는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 후보자는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등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거주 중인 삼청동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 잠실 아파트의 경우 최근 52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
8: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9: 나 또 찔끔했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10: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11: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향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9: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1: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8850 516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수박회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중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차기 당권을 둘러싼 계파 신경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위기인데요.
7: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교체 배경을 설명하면서 김 총리의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8: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당 복귀와 당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회견에서 김 전 총리 교체 배경을 설명하며 다른 역할을 언급했는데 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9: 김민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잡음 없이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8: 당권 경쟁이 막이 오르면서 선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당권파인 이현주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패배 등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다며 지도부를 압박했고 전남 광주 통합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정 대표 연임 반대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당권파에 가까운 최민희 의원은 이현주 최고위원을 향해 이러면 곤란하고 책임 있게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졌던 전북지사 선거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당선인의 승리로 정청래 대표가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차기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인 송영길 의원에게 화살이 향한 겁니다. 당권파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무소속 김관영 후보도 결국 민주당 사람이라고 했던 송 의원의 발언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준병 의원도 무소속 김관영 후보 구하기에 공개적으로 나서며 이적 행위를 했던 해당 행위자라며 송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전당대회 조기 과열 조짐에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총선에서 패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다 죽는다고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과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6: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안팎에선 장동혁 대표를 향한 지선 패배 책임론이 공개 분출되고 있습니다.
7: 하지만 선거 이후 처음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할 정도로 근접하며 장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행보에는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10: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성적표를 두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큰 틀에서 완패했다며 장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고
11: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고 비례 체제로 전환하고 저는 조기전대를 통해서 당의 노선과 리더십을 국민 앞에 다시 내세워야 된다.
10: 신임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사선 김도부 의원도 선거에 패배했다면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가세했습니다.
12: 우리 정동희 대표도 지금 이 상황을 파괴하고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면 아마 본인도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
10: 평택을 재선거에서 생활한 사선 유희동 의원과 주선 김재섭 의원 역시 성적표가 썩 좋지 않았다. 서울시장을 이겼을 뿐 참패한 선거라고 평가하며 지도부 거취를 정조춘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당내에 이 같은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듯 사퇴 요구에 역으로 반문하고 나섰습니다.
13: 제가 대물을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민주당과 초접전 양상을 보이자 사퇴론 명분이 약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권파는 지지율 상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를 담아낸 지도부 역할 덕분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14: 선거 개표 당일 자정을 넘어서까지 현장을 지켰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정 부분 이 분노를 모아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10: 당 안팎에선 오는 10일 예정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 지도부 재편 방향이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4부 요인과 만났습니다.
7: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16: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상황을 의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4부 요인과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으로 그간 선관위 업무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방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17: 국민 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이렇게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16: 조정식 국회의장 등 4부 요인들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지적하고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로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8: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취임 1주년 회견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참담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무너뜨린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부정선거론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19: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라는 문제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15: 이 대통령은 주권 감수성 부족이라는 말까지 꺼내들며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동력으로 삼은 헌법상 독립기관 선관위의 개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국삼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7: 나아가 특검 도입에 대한 여야의 논의도 조만간 시동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20: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선거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재차 강력 질타한 더불어민주당.
21: 선관위의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 TF를 띄우고 필요하다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 감사를 위한 개헌 관련 후속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따로 제출한 국조 요구서엔 민주당과 달리 투표함 반출 당시 경찰 진압에 대한 진상 규명이 포함됐습니다. 여야 의원 18명이 조사위에 참여, 조사 기간은 60일로 하자는 내용 등도 담겼는데 특히 국조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0: 일단 여야 동수로 하는 것으로 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이번만큼은 예, 위원장을 또 야당에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20: 여야는 다음 본회의까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조사 기간과 범위, 위원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이 드러난 만큼 기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검 도입을 두고는 여야 모두 원칙적 차원에서 필요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압박한 반면
13: 정청래 대표가 특검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셔서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 민주당은 모든 수단에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1: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20: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도 특검이지만 우선순위는 재선거라는 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2: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명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더 나눔 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의 중독 사역을 안내합니다. 중독 회복을 위한 전인화 8차 교육은 6월 12일까지 김도영 목사, 박성원 목사, 이미숙 박사, 허빈나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더 나눔 하우스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제4차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뉴욕 교협 주최로 열리는 제5차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암교회에서 열립니다. 또한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는 6월 12일 뉴욕 그레인의 교회에서 허빈나 중독 전문 박사님이 진행합니다.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이 공동 진행하는 중독 예방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718-683-8884, 718-683-8884.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 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삶을 향해 저녁 스케치입니다. 같은 일이 자꾸만 반복이 될 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우 왜 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래 다시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주한 일을 받아들이고 해내야 한다는 사실은 같겠지만 어쩔 수 없이 떠밀려 하는 것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 두 마음가짐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분명 다를 겁니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겠죠. 또 하면은 의미 없는 날이 되지만 그래 다시 하면은 도전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일일신 우일신의 마음으로 다시 하루를 맞이한다면 산뜻한 마음으로 보람차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겠죠.

김용길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새로울 것 없는 하루하루인데 기왕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길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생각이란 게 하고 또 하다 보면 그 생각 안에 갇혀서 해결책을 찾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만 다른 길이 보이듯이 다시라는 말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다른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게 하는 파이팅 넘치는 말 다시 외치면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 봅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같은 그런 방송입니다. 젊은 시절을 소환해주고 또 마음을 풍요롭게 해준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였답니다 하시면서 윤동래님 잉글버터 함퍼딩 그 노래 릴리즈 미였고요. 제가 저녁 스케치를 듣기 시작한 게 올해로 20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스케치는 나한테 친구며 동반자, 6시가 되면은 자연스레 찾아오는 반가운 프로그램이었지요. 제가 처음에 신청했던 곡입니다. 성경자님, 엘비스 프레슬리, My Boy 였습니다.

함께 하던 주제가 있는 음악은 오늘로써 이제 끝순서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저녁 스케치란 김효진님이 저에게 저녁 스케치란 추억 여행해주는 타임머신입니다. 학창시절에 들었던 팝송들이 다시금 떠올라 올드팝을 다시 찾아 듣게 되고 그때 시절 추억에 빠져들게 됐죠. 선생님을 짝사랑하던 여고 시절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학원 빼먹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던 그 시절로 데려다 주기도 했던 행복한 추억 여행의 머신이었습니다 하셨어요.

캠펜데스의 노래 Close to You, 그리고 스티비 원더의 노래 So Duke.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저녁 스케치 들으며 많은 위로 받았는데 그러셨어요. 구름이 그린님. 저에게 저녁 스케치란 삶의 엔돌핀. 4살, 5살, 연년생 육아하면서 멋진 팝과 삶의 이야기로 힘이 돼주곤 했는데 그러셨어요. 3195님. 남편이 정년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시아버님이 암으로 편찮으셔서 시댁인 담양과 가까운 남원으로 전근을 했죠. 저녁을 먹고 남편하고 함께 논길, 들길 걸으며 저녁 스케치 듣던 시간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라디오
1: 에스더하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하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

0: 지혜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0: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원무수박해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농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내 터지는 소리 같은 멜로디에 묘한 시원함을 느낀 곡입니다 하고 6947님이 보내주신 소에토 스트링 퀄텟의 보사 바로크였습니다. 저에게 저녁 스케치는 가족들이 늦게 들어오기에 이 시간에 혼자 집에 있는데 오로지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좋아하는 팝송과 함께 저의 하루 마무리하는 항상 저녁 친구였습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하루가 선물님. 저에게 저녁 스케치는 소금창고. 왜냐?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맛을 더해주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랬어요. 9185님. 저에게 저녁 스케치란 고향집을 지키는 큰 누이 같았습니다. 슬프거나 힘들 때 슬쩍 손 내밀어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는 하셨어요. 그랬어요. 4771님. 오늘 결혼 기념일 맞으신 분 계시나요? 신랑 이호천님, 신부 박영숙님, 결혼 45주년 축하드립니다. 0389님 보내주셨네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우연히 퇴근길에 버스에서 들려오던 저녁 스케치,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고 위로를 주는 듯해 어떤 방송인지 한참을 찾아다녔죠. 저녁 스케치라는 걸 알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님,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였고요. 배드핑거의 노래 Day After Day는 3570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안모레이의 노래 Just On.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 이 영화는 보수적인 사립학교인 웰튼 아카데미로 부임한 키팅 선생이 시와 문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자기들을 위해 진정한 교육을 선사했던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에 하나둘 책상을 밟고 올라서서 경의를 표하던 그 모습은 정말 뭉클한 감동을 줬는데 카르페 디엠 하면 떠오르는 영화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이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헤이 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 호 6번째 페이지. 썬킴이 쓴 썬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였습니다. 월드컵 조별예선 멕시코전을 열흘 앞두고 상대국 멕시코에 대해 알려주러 나온 역사 스릴러 썬킴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위바 멕시코. 멕시코 만세란 말이죠. 지금
3: 멕시코전을 멕시코... 열흘 앞두고 리바 메이코.
4: 잘 싸우고자 이 얘기죠, 네.
3: 멕시코 만세라면서요.
4: 아니, 왜냐면, 예, 예. 오늘 얘기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독립기념일인지 9월 16일인데, 그때마다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첫마디가 그거예요. 비바 멕시코!
3: 리바요? 비바예요?
4: 비바.
3: 아, 비바.
4: 비바.
3: 비바.
4: 비바 멕시코.
3: 비바 멕시코.
4: 그 대한독립 만세랑 똑같죠. 그 얘기를 약간 살짝 오늘 해보면 어떨까?
3: 네. 그렇습니다. 201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는 곳이죠. 멕시코, 멕시코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 미국의 영토인 게 당연해 보이는 뭐 텍사스주라든지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사실 원래는 전부 멕시코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멕시코 독립 이후부터 미국 텍사스 전쟁까지 지금의 북미 지도를 만든 결정적인 순간들을 썬킴 씨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멕시코 역사 1탄에서 저희가 고대 문명이었던 아즈텍 제국의 시작부터 스페인에 의해 몰락한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지역은 그 후에 스페인 지배를 얼마 동안 받게 됩니까?
4: 1521년에 아즈텍 제국이 멸망을 하니까 300년 동안 스페인이 지배를 받죠. 1821년에 독립을 하거든요. 여기 자체가 이제 누에바 에스파냐라고 해서 뉴 스페인, 새로운 스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스페인이 합니다.
3: 네.
4: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텍사스